0: brave.
1: Boys be brave.
0: Brave.
1: Me?
0: Yeah.
1: Okay.
0: Brave and confidence.
1: Confidence.
0: Jenny. Jenny.
1: Jenny.
0: But, oh, Jenny, we loves you.
1: If I'm brave.
0: Yeah.
1: And confident.
0: 그럼.
1: Really?
0: 그래, 괜찮아.
1: Okay.
0: 할 수 있어요. Yeah.
1: Okay.
0: Jenny야, 피터가 너 좋아한대. Jenny.
2: Right,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4: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미션 문장인데요. 그 얘기 좀 해볼래예요. 사실은
0: 네.
2: 영어만 본다면 음흠. 근데 이제 흐름상 친구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여기 조금 느낌만 살리도록 넣어봤습니다.
0: 저 예전 이야기를 좀 되살리시라고.
2: That's right.
0: Do you want to about it?
2: 이게 뭘까요?
0: Do you want to? 너 하고 싶어?
2: 어, 뭔가를 하고 싶어?
0: 하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2: 뭘 하고 싶어?
0: 어? 얘기하고 싶어?
2: 얘기 좀 하고 싶어.
0: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토크 들어가겠네요.
2: 아, 토크. 예. 토크박스.
0: 그렇죠. 투 뒤에는 뭐 다른 변형된 게 어. 오면 안 되잖아요.
2: 어.
0: 예, 투 뒤에는 무조건 동사원형.
2: 동사원형. 오케이. 예. 저 왠지 오늘 자신감이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0: 뭐, 이런 데시벨이 날... 좀 높아졌죠.
2: 어, 이런 날이 흔치 않습니다.
0: 네.
2: Alright, so do you want to talk?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it? 한번 맞는지 볼게요.
0: Yes.
2: Perfect. 자, talk라고 하는 것. L 발음은 당연히 모금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발음할 때 근데 talk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0: 네.
2: A의 강세를 주시고 그리고 입모양을 좀 벌려서 talk보다 오히려 talk 이렇게 talk. 어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오케이? 자, 그래서 talk, no, no, talk 이런 식으로 갈게요. 두 번 들려드릴게요. Talk, talk.
0: Talk,
2: 오,
0: talk.
2: Nice. 자, talk하고 비슷하게 tell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2: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짜 질문 많이 하세요. Talk, tell, say, speak.
0: 아오.
2: 이거 다 차이점을 주세요 이러시는데
0: 그러니까요.
2: 이 네 개를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쉽지가 않고요.
0: 네.
2: 그것도 그렇지만은 의미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아 say는 이럴 때 쓰음, tell은 이럴 때 쓰음. 이거 써도 문장으로 못 써요.
0: 예.
2: 입으로 더 못합니다.
0: Uh-huh.
2: 그래서 여러분들은 talk하고 tell의 기본 개념만 뭐 예를 들어서
0: uh-huh.
2: 아,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네 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 두 개씩 뭐 나눠서 비교를 한다면 한 다음에
0: uh-huh.
2: 문장에 많이 넣으시면 어? 여기서는 어? 뭔가 talk가 들어가니까 어색하네? tell 들어가니까 이상한데? 이걸 언젠가 느끼게 될 겁니다.
0: Yes.
2: 자, 일단은 talk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은 talk라기보다는 뭐 say something, 뭔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alk는 누군가와 대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0: 네.
2: 그리고 tell 같은 경우에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talk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해주는 느낌입니다.
0: 어...
2: 그래서 저는 일부러 tell이 나오잖아요.
0: 예.
2: 그럼 해석할 때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주다라 그래요.
0: 오.
2: 뭔가 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건네는 느낌 주려고.
0: 맞아요.
2: 아하.
0: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I told you 하면은 내가 말했잖아.
2: 그렇죠.
0: 이런 느낌이잖아요.
2: Hey, tell me라고 하지.
0: 오.
2: Talk me 좀 이상하지 않아요?
0: 이상해요.
2: 그렇죠?
0: 어.
2: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가사나 막 이런 데서도 tell me 이런 걸 워낙 듣다 보면
0: 네.
2: tell to me도 어색하고 talk me도 어색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0: 자꾸 써보거나 자꾸 어디서 보거나 이렇게 접해야지
2: 맞아요.
0: 내가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 결국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은 노출이 중요해요.
0: 맞아요.
2: Alright, so talk는 주거니 받거니,
0: 네.
2: tell은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이다.
0: 음흠.
2: 일단은 그 기본을 알아두시고요.
0: 네.
2: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너만 나한테 말해줘라는 느낌보다는 물론
0: 해볼게.
2: 그렇게도 가능해요.
0: 네.
2: Tell me about it 또 가능하지만 같이 얘기 좀 하자.
0: 그렇죠. 그거에 대한
2: 아,
0: 피드백을 또 주려고 하는
2: 맞아요.
0: 거잖아요.
2: 맞아요. 뉘앙스가 거의 들어가 있는
0: 네.
2: 거예요. 자, 여기서 do you want to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한다는 게 뭐예요?
0: 나 뭔가를 하고 싶어.
2: 맞아요. I want to 동사원형 넣으면 뭔가를 하고 싶다는데 그것을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0: 네.
2: Do you want to 동사원형?
0: 음흠.
2: 그래서 동사원형을 계속 바꾸면서 뭐 하고 싶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한국,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간 의역을 하면 뭐 할래? 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너 커피를 좀 마시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0: 네.
1: 마시는 걸 그냥 have로 한번 해볼게요.
0: 아하.
1: have. 너 커피 좀 have 하고 싶니?
0: Do you want to have some drink?
1: A coffee? Some?
0: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1: 그렇죠. Hey,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이러면 그
0: Mm-hmm.
1: 행동, have를 하고 싶냐? 왜냐면 have는 먹는 거 마시는 게다 되거든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너 있잖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니? 자, 게임을 한다라고 할때 동사 뭐쓸것 같아요?
0: Play?
1: play 써야 돼요. 너
0: 예.
1: 비디오 게임 하고 싶니?
0: Do you want to play video game?
1: Do you want to play a
0: Video
1: video game?
0: game.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Yes.
1: 자,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동사 원형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너 하고 싶어? 할래? 가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you가 되겠고, 그렇죠? 하다라는 원한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니까 are you가 아니라
0: Do
1: do you가
0: you?
1: 맞겠고요.
0: 네.
1: 그렇죠? 같이 읽어 볼게요.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1: Hey,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1: Alright, 자, 이번에는 본문 읽어볼게요.
0: 네.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자, 이랬을 때, 결국 말을 뗍니다.
0: 그래, 이제
1: 사실,
0: 해줘야지.
1: 6학년 때, 제니 기억나? 벌써 느낌이 조금 오지 않아요?
0: 그러네요. Do you, Jenny back in sixth grade? 아, 이게 6학년이군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레이드. 학년이니까 6학년.
1: 오늘 이걸 여태껏 몰랐다면 알게 되는 거죠.
0: 네네. 저도
1: Yes.
0: 정확히 쓸줄 몰랐는데,
1: Uh-huh.
0: 제니가 백했던, 인가요? 제니의 백, 과거.
1: 오.
0: 그 6학년 시절의 제니의 과거 기억나니까, remember. 네,
1: Okay.
0: 할게요.
1: Spelling.
0: remember.
1: Okay. Okay. R-E-M-E-M-B-E-R. 맞는지 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Perfect. Okay.
0: Yes.
1: 암기하는 것은 memorize지만 나중에 그거를 딱 떠올리는 기억하는 거 remember, right? 자, 학년이라는 단어가 바로 grade가 되겠습니다. 원래 grade는 점수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grade를 복수로 써서 grades라고 하면 성적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등급이거든요.
0: 워낙 우리는 그레이드 하면 업그레이드
1: 근데 그것도 등급을 올리는
0: 매기는 거죠.
1: 거죠.
0: 올리는
1: 맞아요. 그리고
0: 거니까.
1: 무슨 grade A, 달걀, 이런 식으로도 많이
0: 에에
1: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달걀
1: That's
0: 등급으로도.
1: right. So, grade가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grade는 학년이에요. 끝! 이러면 아무도 못 써요, 문장에.
0: 어떻게 써?
1: Right?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in 서수로 쓰고요, 숫자를. 학년을.
0: 네.
1: 3학년, 4학년 이런 걸 서술로 예를 들어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식으로 쓰고
0: 네.
1: grade라고 하면 이 grade 학년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몇 번째 학년에 들어가 있다. So I am in 몇 번째 grade. She is in 몇 번째 grade. 이렇게 하면 몇 학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Make
0: 네.
1: sense? 여기는 몇 학년?
0: 여기 6학년이네요.
1: 그렇죠. in sixth grade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라고 하는 서수 뭐예요? 세 번째.
0: Third.
1: Third. 두 번째.
0: Second.
1: Second. 오케이. 자, 그러면 그녀는 3학년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0: She is in third grade.
1: 그렇죠. 자, 나 여기 이사 왔어. 2학년 때. 나 여기 이사 왔어. 어때요?
0: I moved here
1: 오케이. 2학년 때.
0: in second grade.
1: 완벽합니다.
0: Yes.
1: 그동안은 나몇살 때만 할수 있었다면, 이제
0: 네.
1: 몇 학년 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0: 우와,
1: 그쵸?
0: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니.
1: Yeah. So, in
0: 네.
1: third grade, in second
0: Second
1: grade.
0: grade.
1: 이 앞에 사실 더를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 레벨의 몇 학년, 이런 식으로 굳이
0: 네.
1: 강조해야 되면 넣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대부분 빼게 됩니다.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in third grade.
0: She is in third grade.
1: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0: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1: 자, 그리고 응용을 하나 해볼 텐데, 이거는 제 생각엔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틀려도
0: 오케이,
1: 돼요?
0: 오케이, 들어오세요.
1: 질문.
0: 네.
1: 너몇 학년이야?
0: 너몇 학년이야?
1: 직역까지 드릴까요?
0: 너몇 학년이야? 예, 직역도.
1: 넌몇 학년에 들어가 있니? 이래야 되겠죠? 이거 똑같이
0: 아,
1: in 넣어서.
0: 몇
1: 학년?
0: 학년에? 몇 시면은 그러면 how 아니야 why?

0: what인데?
1: 오,
0: What?
1: 학년.
0: What is in? 아.
1: What 학년?
0: What grade?
1: Yes.
0: What grade in? 끝.
1: 끝.
0: 예.
1: 틀렸습니다.
0: 아,
1: 네.
0: 깔끔하게
1: 제가
0: 틀렸네요.
1: 틀리고 예상한다 그랬었잖아요.
0: 예.
1: So what grade에 are you in?
0: 너는
1: 넌
0: 들어가
1: 들어가 있니?
0: 있냐?
1: 이거는 사실은요. 의문사에 질문 어순 넣은 것뿐이에요. 근데
0: 네.
1: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So what grade에 are you in? 이건 마치 약간 what color do you like? 이거나
0: 아,
1: 차이는 없어요, 크게.
0: 그런 거 하나만 크게 내 머릿속에 있으면 다른 거 이렇게 대입해서 응용하는
1: 응용되죠.
0: 게참
1: 맞아요.
0: 쉬울 텐데.
1: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0: Yes.
1: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So, 너 기억나? 제니가 기억나요. 사실 여기서. 100을 쓴 이유는 안 써도 됩니다.
0: 그래요?
1: 사실은 Do you remember Jenny in sixth grade?라고 해도 돼요. 근데 보통 문장 안에 이렇게 100을 넣어주잖아요.
0: 네.
1: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라는 것을 더 강조해 줄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Oh, you know, in college, 대학생 때 이거 대신에 Oh, well, back in college 이러면 나
0: 오,
1: 과거에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가죠. 예스.
0: Yes. 그렇구나.
1: 자,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0: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아, 드디어 프로블럼이 나왔습니다.
0: 네.
1: 아직 걔를 좋아하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해.
0: 아이고, 이 순애고 사랑을 어쩜
1: 어, 막 항상 근데
0: 좋아해요.
1: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0: 네.
1: 날또안 좋아해요, 다시.
0: 그게 참 이상해요. 국룰인가 봐요.
1: 아, 그런 것
0: 어느
1: 같습니다.
0: 정도 정해진 규칙이 있나 봐요, 그게.
1: 별로 내가 관심 없으면 또 좋아하고 막 이런 게좀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서로 좋아해서 또
1: 네.
0: 좋은 결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1: Yeah.
0: 보통은 약간 일방적인 경우가 있어서,
1: 신기하죠.
0: 예. I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오.
1: 일단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두 문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0: 일단
1: Okay, I
0: 여기서
1: like
0: 나는
1: her,
0: 거.
1: I like her.
0: 예.
1: 근데
0: She
1: 그녀는 어때요?
0: 안 좋아요,
1: 나안
0: 나를. 예. 이렇게
1: 좋아해요.
0: 뭐 나눌까요?
1: 어허.
0: 예.
1: 쉬하는 게 들어갔네요. Okay.
0: 백이 왜또 나왔는지 아까 제니 백인 6th grade
1: 그건
0: 느낌으로
1: 과거였는데.
0: 얘도 과거 아니에요?
1: I don't know. Let's see.
0: 아 그래요?
1: 그럼 여기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0: 나는 아직게를 좋아하니까 아직에 해당하는 네, 또 자신 있는 건 크게 써요. Still 아직도 좋아해 Still
1: 앞으로 자신 있는 거는 여기를 꽉 채워줬어요. 네.
0: 예
1: So, I
0: I
1: still
0: still
1: like
0: like
1: her,
0: her
1: but she doesn't like me back. 정답? 맞습니다.
0: 오 오늘
1: There you
0: 컨디션
1: go. 오, 느낌
0: 좋네요
1: 좋아요.
0: 예
1: 아직 여전히라고 할 때, still이라고 쓸수 있죠. 자, 오늘 굉장히 특이한 걸 가져왔습니다. She doesn't like me. 이거 이상한가요? She doesn't like me.
0: Mm-hmm. 아니요?
1: Right?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말
0: 네,
1: 되죠?
0: 네.
1: She doesn't like me. 거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좀 디테일을 쓸 때가 가끔 있어요.
0: 아.
1: 오늘의 디테일은 바로 back이에요. 더
0: 네.
1: 뒤에. 자,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데,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데,
0: 네.
1: back이 도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를
0: 아.
1: 들어서 payback 하는 게 도로 돈을 갚는
0: 돌려주는 거,
1: 거죠.
0: 예.
1: Right.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걔는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0: 아.
1: 서로 맛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인
0: 그럼
1: 거예요,
0: 아까
1: 그녀가.
0: 제니 백인 6th 그레이드랑은 또 다른 의미로 여기 쓰는
1: 맞아요.
0: 거네요.
1: 맞아. back 아까 전에는 과거를 강조하려고 한 거고 이 back는 나는 뭔가를 줬는데 그쪽에서 도로 돌아오는 건 없다라는 것을 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0: 진짜 이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네요,
1: Yeah.
0: 이게.
1: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목적어를 좋아하다라고도 쓸수 있었지만 그럼 사실 back 뺀 거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0: 네.
1: 약간 맛 교환처럼 right?
0: 맛 좋아하는
1: 아니 가는
0: 거.
1: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0: 네.
1: 제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해놨습니다. Right?
0: 예,
1: 맛
0: 하지만 여기는
1: 좋아하다.
0: 부정이기 때문에 맛 좋아하는 개념은 아닌 거네요.
1: Right. 맛 좋아해 주지 않는다. 자, 예를
0: 그러게요.
1: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불행하게도 말이야. 아쉽게도 말이야. 그는 나를 맛 좋아하지 않아. 맛 좋아하자 좀 이상하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그는 도로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자,
0: 네.
1: 일단은 이거 뭐라고 할까요?
0: 불행히도.
1: 불행하게도 혹은 약간 안타깝게도 할때
0: Unfortunately.
1: yes.
0: Yes.
1: 그 느낌 살려서 일단은 뭐라고요? 다시?
0: Unfortunately.
1: Unfortunately 이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는 나를 도로 좋아하지 않아, 맛 좋아하지 않아.
0: He doesn't like me back.
1: Okay. Mm-hmm. He doesn't like me back.

0: 우리말로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아, 나는 봐라. 나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녀가 나를, 그녀도 나를 좋아해 주길. 아하. 그러니까 걔도 내가 걔 좋아하는데 그렇죠. 걔도 나 좋아해 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나는 바란다. 뭘 쓸까요?
1: I hope.
0: I hope. 그녀가 나를 도로 좋아한다.
1: She like me. She like me too. She like me back.
0: 오케이. 제가 새로운 거 알려드려도 안 쓰시고 싶은가 봐요.
1: 네, 투가 너무 right. 예, 익숙하니까.
0: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네. So, 슬기 씨는 she like라고 했는데 she likes가 맞겠죠.
1: She likes.
0: I hope she 맞네요. likes me back. 이렇게 예. 써주면 이 느낌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좀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 그러니까요. 익숙하지는 않을 네.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1: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0: Well, I hope she likes me back.
1: I hope she likes me back.
0: All right. 자, 이거 할게요.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0: 자, 이랬을 때 우리는 포기해라. 이건 아니죠. 네. 친구들끼리. 그래서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1: Yo. Be brave. Have some 자신감. Mm-hmm. 어허. 그쵸. 이 브레이브가 용기니까.
0: 오.
1: 예, 알죠, 알죠. 그죠. Have some 자신감이니까 confident 아니면 쓰거든요. 예, confidence로 갈게요.
0: 오케이.
1: 예, 쓰.
0: 자, 이 단어는 혹시 오늘까지 모르셨어도
1: 예.
0: 앞으로는 제가 무조건 이거는 암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 없으면 영어 그냥 못해요. 그래서 아하. confidence.
1: 우!
0: 맞습니다. 자신감, 뭔가 확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confidence를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오늘 제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진 않을게요. 근데 문법 아무리 잘해도 발음 아무리 좋아도 자신감 없으면 진짜 어떻게 쓸 데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Right.
1: 진짜 영어는 기세거든요.
0: That's right. 네. 자, 그러면 슬기 씨가 지금 살짝 헷갈렸던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이라는 형용사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그거는 그러면 T로 끝나나 보네요.
0: 네. 그럼 교재 같이 옆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Uh-huh.
0: 그렇습니다. 정답? That's right. So, I'm confident. Confident. 이렇게 confident. 얘기를 해야 난 자신감이 있다. 비동사랑 섞어 쓸 수 있고요. 여기선 그게 아니라 confidence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어라.
1: 네.
0: 이게 되면 명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기가 죽어 있거나 그쵸.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막 이러면은 hey, keep your chin up. 뭔가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좀 네. 당당하게 너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쓸 때 너의 앞에, 여기가 chin이 이 앞쪽 턱이거든요.
1: 네.
0: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1: 그죠.
0: 이런 느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결국엔 턱 들어!
0: 턱 들어! 턱 들어! Right. 자, 그리고 brave는 여기 나와 있네요.
1: 네.
0: 이거 품사 뭐겠어요?
1: Be brave, 형용사.
0: 그렇죠.
1: 네.
0: 왜냐면 명사였으면 have 같은 게 나오지 be가 안 나오겠죠.
1: 그죠, 그죠.
0: 비동사. 형용사 섞어서 쓸 수 있으니까 brave는 용감한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상태가 되어라 라고 하려고 be brave 명령어로 쓴 거죠.
1: 네.
0: 오케이? So, 요거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be 형용사. 형용사에게 굴어라.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네. 이런 상태가 되어라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절한 거 뭐예요?
1: 친절한 거 카인드.
0: 카인드죠.
1: 예.
0: 그러면 친절하게 좀 굴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be kind라고 kind. 명령어처럼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뭔가 잘 대해주는 거는요.
1: 네.
0: nice to 누구 이렇게 씁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에게 나이스하게 굴어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1: Nice
0: 이런 식으로
1: to us.
0: be nice to us.
1: Mm-hmm.
0: 명령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사 원형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얘네들은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Be kind, be nice,
1: yeah.
0: be brave, right? Be quiet.
1: Be ambitious.
0: Yeah. Oh, boys. Oh, nice. Yeah. Okay, so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읽어볼게요.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0: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뭐,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Alright.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2: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 Hey, do you want to do something? 뭐 하고 싶어? 뭐 할래?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2: 네.
1: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자, 직역해서 드릴게요. 그것에 대해 너 얘기하고 싶어?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좋아요. 커피 좀 마시고 싶니? Have를 써보세요.
2: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1: 아하. 하나 더. 비디오 게임 할래? 너 비디오 게임 하고 싶어?
2: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1: Very nice.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Alright, 다음은요. 비형용사.
2: 아하.
1: 그렇게 행동해. 라는 느낌. 명령어입니다.
2: 네.
1: 용기를 내.
2: Be brave.
1: Be brave. 간단한 형용사죠, 그죠?
2: 네.
1: 친절하게 대. 친절해져.
2: Be kind.
1: Be kind. 자, 우리한테 착하게 행동해. 좀 잘해줘. Nice를 쓰세요.
2: Be nice to us.
1: Yeah. 읽어보겠습니다. Be brave. Be kind. Be nice to us.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5: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4: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2: Oof.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It's okay.
0: Really?
2: You're handsome.
0: Really?
2: Yeah.
0: I can get Jenny?
2: Yeah, don't worry.
0: Okay.
2: Jenny! Jenny!
0: No, no.
2: Jenny, Peter likes you! Jenny, come here! Don't worry.
1: Jenny!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forgot to bring my phone.
1: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2: 네.
1: 이거 넣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일 놀고 싶어? 의역을 좀 하면 너 내일 놀래?
2: 어허.
1: 정도가 되겠죠.
2: 네.
1: 이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영작을 하실 때 저희가 뭐 질문형을 드리면 질문형만 쓴다던가 부정문을 드리면 그렇게 부정문만 쓴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2: 네.
1: 좀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이제는 뭐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실 것 같아요.
1: Of course, of course. All 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친구가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너무 떨린다고 같이 가달래요. 그날 나 할 일이 있지만 에이, 친구인데 내가 가줘야죠.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at's good about friends?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You seem like you're in a good mood, and you're all dressed up.
2: Well, I have a special date, so I want it to look nice.
1: Oh, really? What kind of date?
2: It's a 소개팅. I'm finally going on a 소개팅.
1: What's 소개팅?
2: It's when a friend introduces you to a girl. You know, a meeting.
1: Huh? A business meeting? Oh, you mean a blind date.
2: That's right. I'm so nervous.
1: Oh, don't be nervous. You'll be fine. Confidence is the best.
2: Confidence. Thanks, Kristen. You're such a good friend.
1: Of course. I'm here for you.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2: Well then, could I borrow some money? I don't have enough.
1: Oh, oh dear. All righ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이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옷도 잘 차려입고 막 콧노래도 부르고 기분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하하, 바로 소개팅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개팅 또는 미팅도 바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녹여진 생생하고 바른 영어 표현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케빈을 보면서 크리스틴이요. You seem like you're in a good mood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너 오늘따라 기분 좋아 보인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이 mood라는 것이 기분 또는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이 mood라는 표현을 문장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Be in a good mood 또는 be in a bad mood예요. Good mood면 당연히 기분 좋은 거, bad mood면 기분이 안 좋은 거가 되겠죠. I'm in a good mood today 라고 하면 나 오늘 기분이 좋아. Feeling 외에도 mood를 사용해서 나의 기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And you're all dressed up. 그리고요, 옷도 아주 멋지게 차려 입었습니다. 이렇게 dress라는 표현이 옷을 입다, 입히다 라는 뜻이 있고요. dressed까지 하면 옷을 입은, 그러니까 다 벗고 있지 않고 옷을 잘 입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잘 차려 입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You're all dressed up 이라고 하면 너 되게 잘 차려 입었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아주 특별한 데이트가 있다고 하네요. 무슨 데이트? 소개팅이래요. 그랬더니 소개팅이 뭐지? 그랬더니 친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만나는 거 말하는 거야. 미팅 같은 거. 그런데요, 이 미팅이라고 했더니 또 크리스티는 비즈니스 미팅? 뭔가 일할 때 하는 그런 미팅? 아, you mean a blind date. A blind date라고 표현을 고쳐줍니다. 맞아요. 우리 소개팅 또는 미팅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보통 meeting이라고 하면 일적으로 만나는 거고요. 이렇게 상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게 되는 것은 blind date. blind date라고 합니다. blind가 앞이 안 보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date는 만남이죠.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 blind date, 우리말로는 소개팅입니다. 아, 그랬더니 이 소개팅을 생각하니까 케빈이 막 너무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케빈에게 크리스틴이 용기를 줍니다. Don't be nervous, you'll be fine. 괜찮아, 잘할 거야. 자신감이 최고 아니겠어? 이런 용기를 주니까 역시 내 좋은 친구, 네 덕분에 힘이 난다. 크리스틴에게 또 고마움을 표하는 케빈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무슨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용기도 주고 도와주는 거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하는지 기억나세요? That's right.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이 문장은요, what, 무엇 물어보는 말이죠. are는 뭐뭐니 역시 물어보고 friends는 친구들 너와 나두 명이니까 friends겠죠. 그리고 for은 무엇무엇을 위한입니다. 잘 보면 친구가 무엇을 위한 거니 이럴 때 친구가 있어야지 라는 뜻을 짐작할 수 있죠. What are friends for? 그럼 우리 한 단어씩 같이 말해볼게요. What are friends for? 자, 붙여서 말하면서 노란 부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좋습니다.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아, 그런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케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돈좀 빌려줄 수 있을까? 데이트 비용이 좀 부족할 것 같은가 봐요. 자, 이렇게 우리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친구 좋다는 게 뭐야?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자, 비슷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문장의 순서만 약간 바꾸어서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만든 건데요. 이러라고 친구가 있는 거지. That's what friends are for. That's what friends are for. What friends are for.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죠. 이게 바로 친구가 있는 이유야 라는 뜻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자, 그럼 이 문장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열심히 한 과제가 탕탕탕 날아갔어요. 친구가 자기가 도와줄 테니 다시 해보자고 위로해 주네요. 자기 과제도 아직 못 끝냈으면서. 야, 이러라고 친구가 있는 거지. 어떻게 말한다고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That's what friends are for.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I'm always here for you. I'm always here for you. 나는 언제나 네 옆에, 여기에 있으니까 언제나 기대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말 들으면 참 든든하겠죠. 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있는지 혼자 끙끙 앓는 친구. 나한테 얘기해도 돼. 힘든 일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잖아.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always here for you. I'm always here for you. Great. 오늘도 우리 카툰으로 좋은 표현들 많이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표현, 오늘의 한 문장, What are friends for? 또는 That's what friends are for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우리 힘든 일도 있고 또 속상한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또는 내가 그런 친구에게 이런 말을 서로 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That's what friends are for. What are friends for? 너무 든든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재미난 영어를 전달

0: 만나는 좋은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의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영어 발음 공부 신나게 해볼 건데요. 오늘 다룰 표현들 먼저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Let's take a listen.
1: Dog. I have a dog. Jog. I jog every morning. Bag. I forgot my bag.
0: All right. 오늘의 단어들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정말 짧은 단어들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 Dog, jog, 그리고 bag. 이렇게 지금 다 세 글자짜리 단어들인데 마지막이 다 같은 글자로 끝난다는 거 보이죠?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G 발음입니다. 여러분 은근히 이거 G 발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대충 발음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안 그럴 수 있어요. G 발음 하는 법. 자, 기역 발음이 아니라는 거. 일단 이걸 기억을 꼭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발음하면 기역처럼 발음을 하게 되지만 G 발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자 우리 이제 이 친구 나오면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항상 이 친구 나오면은 맞아요. 목진동 이렇게 목에 우리 성대가 울려야 돼요. 휴대폰 진동처럼 이렇게 자 이거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발음 그 단어에 적용하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개, 강아지라는 이 단어. 우리 이거 독 아니죠. 도그 아니고 일단 어 발음이에요. 우리 맛있는 떡 발음 있죠. 크게. 자 그런데 덕 그냥 이렇게만 발음하면 너무 한국식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성대를 울려줄 거예요. 이 G를 살려주는 발음. 어떻게 하냐. Dog. 선생님이 조금 과장해서 보여준 건데 마지막에 울리는 거 느껴지나요? Dog. 이렇게요. 조금 뭔가 좀 버터 발음처럼 느끼할 수도 있게 그렇게 발음을 해줘야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영어에서는 dog. 오케이. Dog.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난 강아지 한 마리 키워. 여러분도 강아지 키운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have a dog. 나 강아지 있어 라는 거죠. 여기서 dog 그냥 이렇게 우리말의 기역처럼 발음하면 영어의 G가 아니에요. dog 이렇게 마지막에 울려줘야 돼요. I have a dog.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강아지 개랑 발음 똑같아요. 어 발음 길게 끌어주면 되는데 일단 이거 무슨 뜻이죠? 맞아요. 조깅할 때 그 단어인데 조깅이 아니라 이거 우리 jogg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jog 길게 발음해주면 되고 마지막에 g

0: 알림 살려줘야겠죠. Jog. G. Okay. 자, 예문 볼게요. 정말 좋은 습관인데? 난 내일 아침 조깅해. 선생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I jog every morning.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I jog every morning. G 발음 어떻게 하는지 느낌 오죠? 마지막 단어. 이번엔 가방입니다. 이것도 그냥 대충 백 이래버리면 영어가 아니죠. 이것도 G 울림. Bag. G. 이렇게 살려주면 돼요. 나 가방 두고 왔어. 우리 물건 많이 두고 다니죠. 그럴 때마다 I forgot 하고 그 물건 이야기하면 돼요. I forgot my bag. I forgot my bag. G. Alright? 자, 이 G 발음 우리 말에 없는 발음이다 보니까 쉽지 않죠? 같이 이제 연습해보러 갈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우리 오늘 다룬 단어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입에 붙여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우리가 좋아하는 개입니다. 강아지. 자, 듣고 바로 따라해 주세요. Dog. 한 번 더. Dog. 그렇죠. 마지막에 이 G 발음이 오늘의 포인트니까 계속 목 울려주면서 두 번째 단어, 조깅하는 그 단어 있죠? 자, 갑니다. Jog. 다시 한 번. Jog. Great. 좋아요. 자, 다음은 가방. 이거 백 아니고 bag. 계속 과장해서 갑니다. Bag. Great. 좋아요. 이제 문장으로도 한번 연습해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 난 강아지 한 마리 키워 갑니다. I have a dog. Great. One more time. I have a dog. 좋아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난 매일 아침 조깅해. 선생님도 갖고 싶은 습관. I jog every morning. 좋아요. 한 번 더. I jog every morning. Great, 좋아요. 이 G 계속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나 가방 두고 왔다 라고 말해볼까요? I forgot my bag. Okay, one more time. I forgot my bag. Wonderful.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계속 목 이렇게 성대 울리느라 힘들었죠? 자, 우리 그럼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음성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죠? 처음과 다르게 얼마나 더 잘 들리는지 체크도 해보고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죠? Let's do it one last time.
1: Dog. Dog. I have a dog. I have a dog. Jog. Jog. I jog every morning. I jog every morning. Bag. Bag. I forgot my bag. I forgot my bag.
0: 네,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우리말 기억이랑 영어의 G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이해했죠? 이제 G 발음 자신있게 할 수 있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Left. L-E-F-T. Left. Left. Right. R-I-G-H-T. Right. Right. Away. A-W-A-Y. Away. Away.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directions, 방향일편이에요. 친구들, I have some news for you. Today, we are going to learn 7 words. Wow! 친구들한테 여러 단어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단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left. 왼쪽에 란 뜻이에요. 자, 선생님의 left는 이쪽이에요. 왼쪽, left. 그 다음은 right, 오른쪽이에요. 이쪽 방향이죠, right. 그 다음은 away, 멀리 또는 떨어져서 란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막 파리가 윙윙하고 올 때 go away, 저리 가, 이렇게 많이 말해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왼쪽의 left. 레에 강하게 말해보세요. Left. Good job. 오른쪽의 right. 자, 강하게 말해볼까요? Right. Excellent. 멀리 떨어져서 away. One more time. Away.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Left, left, right, right, away, away.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I write with my left hand. 나는 왼쪽 손으로 글씨를 써. 간혹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왼손잡이라고 하나요? 왼손잡이가 꽤 있어요. Are you right-handed or left-handed? Let's read one more time. I write with my left hand. Perfect. 그 다음, my house is on the right. 우리 집은 오른쪽에 있어. 자, right, 오른쪽 나왔는데요. 앞에 보세요. on the right. 전치사예요. right가 나올 때는 on을 꼭 써줘야 돼요. Okay, now everyone, I want to

0: Unit 59. OR.
1: Let's go. Phonics OR. Or, or, or. Or, corn.
2: Or, corn.
1: Or, pork.
2: Or, pork.
1: Or, storm.
2: Or, storm.
1: Or, horn.
2: Or, horn.
1: Or, short.
2: Or, short.
1: Or, thorn.
2: Or, thorn.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과연 어떤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O와 R 소리가 나는 알파벳 R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OR OR OR Very good! 그럼 OR 소리가 들어가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옥수수 corn이에요. 여기 OR 소리 들리나요? 노란색 채소고요. 알알이 붙어있는 아주 맛있는 옥수수 영어로 corn corn corn Good job! 또 OR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fork fork이에요. 여기 OR 소리 들렸나요? 친구들,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 포크로 콕 찔러서 먹으면 아주 맛있죠? 포크, 영어로 fork. fork. fork.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폭풍, storm도 or 소리가 나네요. 친구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죠. 이거를 폭풍이라고 해요. 폭풍, 영어로 storm. storm. storm. Very good. 이 단어도 or 소리가 나요. 바로 불, horn이에요. or 소리 들렸죠? 황소나 염소는 머리에 멋진 뿔이 달려있어요. 뿔, 영어로 horn. horn. horn. Very good. 또 or 소리 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키가 작은 또는 짧은 short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키가 큰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람도 있죠? 키 작은 또는 짧은 영어로 short short short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or가 들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가시 thorn이에요. 우리가 예쁜 장미꽃을 보면 줄기에 뾰족한 가시가 붙어 있어요. 가시 영어로 thorn thorn thorn Great job! Wow! 이렇게 or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우리 배운 단어로 우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0: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배운 소리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O와 R 소리가 나는 알파벳 R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나죠?
1: Or, or, or.
0: That's right. Or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 노란색 채소예요. 록은 우리가 이렇게 먹는 채소 뭐였죠?
1: Or, or, corn. Or, or, corn. Or, or, corn.
0: Very good. 이 단어도 or 소리가 나는데요. 록은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뭐로 콕 찔러 먹죠?
1: Fork.
0: That's right. Fork. 여기 or 소리 들렸죠? 자, 그러면은 fork, fork. 세 번 발음 들어볼게요.
1: Or, or, fork. Or, or, fork. Or, or, fork.
0: 아주 잘했어요. 이 단어도 or 소리가 나는데요. 날씨가 아주 안 좋을 때 비가 엄청 쏟아지고 전등번개가 쳐요. 영어로 뭐였죠?
1: Or, or, storm. Or, or, storm. Or, or, storm.
0: Good job! Or 소리가 나는 이 다음 단어는요. 황소나 염소 머리 위에 달려있어요. 뭐죠?
1: Horn.
0: That's right. Horn. 뿔. 자, 근데요. 어머나, 이 황소에는 뿔이 없네요. 우리 로건이가 뿔을 만들어줘 볼까요? Black. 검정색으로 만들어볼게요. 로건이가 그려준 뿔 한번 볼까요? 와우, 너무 멋진데요? 자, 그럼 뿔, horn 발음해 볼게요.
1: Or, or, horn. Or, or, horn. Or, or, horn.
0: Perfect. 이 단어도 or 소리가 들어가는데요. 한번 맞춰봐요. 키 작은 또는 짧은 영어로 뭐였죠?
1: Short.
0: That's right. Short. 그래서 써니가 short를 써봤는데요. 어? 뭐가 빠졌어요. or 소리가 빠졌는데 우리 로건이가 채워줘 볼까요?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짧은 short 발음 들어볼게요.
1: or or short. or or short. or or short.
0: Good job. o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예쁜 장미를 보면 줄기에 뾰족뾰족한 게 뭐죠?
1: thorn.
0: 네, 가시. thorn. 와, 이렇게 예쁜 장미가 있는데요. thorn이 없네요. 우리 로건이가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로건이가 그린 thorn 한번 볼까요? 와우, 친구들 이거 만지면 안 돼요. 자, 가시. thorn 발음해 주세요.
1: or or thorn. Or, or, thorn. Or, or, thorn.
0: Good job! Wow! We did it!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O-R. Or, or, or. Or, corn.
1: Or, corn.
2: Or,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r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r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 우리가 음악 그리고 악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 특히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3 Music I can say I want to become a musician.
0: It's warm-up time. 자, 워밍업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하, 우리 남자아이는 놀이터에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I think he wants to go and play in the playground. 근데 우리 여자친구는 안 되나 봐요. Well, why do you think so? 아, 첼로를 하는 친구인가 봐요. She plays the cello and she has to go to cello lesson. 첼로 레슨을 받으러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놀이터에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놀면 되겠죠. 자, 나중에 이 여자아이는 첼리스트,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쓸 수 있을지 대화를 통해서 먼저 들어볼게요.
1: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2: I can't.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1: Again? Didn't you go a few days ago?
2: I did. I want to become a pianist.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0: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너 나랑 내일 같이 놀 수 있어? 라는 질문이죠.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Play with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와 함께 놀다 라는 뜻이죠. Tomorrow는 내일이고요. 그래서 내일 나랑 놀 수 있어? 라는 질문이었고요.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자, 그랬더니 I can't, 나 못 놀아 라고 하면서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Have to는 꼭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ave to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꼭 해야 한다 이거든요. Piano lesson은 피아노 레슨이죠. 네,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런데 go to my piano lesson이니까 나는 내 피아노 레슨에 꼭 가야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쵸? 자, I have to go to 어디 어디라고 해서 나는 어느 장소에 꼭 가야 해 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 학교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school. I have to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 도서관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the library. Library가 도서관이라는 의미예요. I have to go to the library. 나 치과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the dentist. The dentist가 바로 치과. 과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치과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치과 선생님도 dentist라고 합니다. I have to go to the dentist. 나 우체국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the post office. Post office가 바로 우체국이라는 뜻이에요. I have to go to the post office. I have to go to the airport. 공항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the

0: airpor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Again? 또? 라는 뜻이에요. Didn't you go a few days ago? 아니, 며칠 전에 가지 않았어? 라는 질문이에요. 피아노 레슨 며칠 전에도 가지 않았니? 라는 말이겠죠. A few가 몇 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뭐 두 개, 세 개 이게 아니고 뭐 한 두세 개 정도라는 뜻인데 A few days ago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며칠 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2, 3일 전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didn't you go 다음에 어떤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오면 그때 뭐뭐 하지 않았어? 그때 가지 않았어?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didn't you go yesterday? 어제 가지 않았어? 라는 말이겠죠. Didn't you go yesterday? One more time. Didn't you go yesterday? Didn't you go 3 days ago? 라고 하면 3일 전에 가지 않았어? 라는 말이 되겠죠. Didn't you go 3 days ago? 5개월 전에 가지 않았어? Didn't you go 5 months ago? Didn't you go 5 months ago? 그리고 작년에 가지 않았어? Didn't you go last year?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Didn't you go last year? 자, 그랬더니 I did. A few days ago에 갔었어. I did. I want to become a pianist. 라고 얘기를 했네요.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이죠.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연주자를 뜻하죠. 자, become은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고요. pianist, 요거 스펠링 잘 봐주세요. 피아노 연주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연주가의 이름은 이 악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피아노, 아까 뭐였죠? pianist였죠. 만약에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가 O처럼 모음이다. 그럼 빼고 IST를 넣어주면 돼요. pianist,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럼 violin은 어떻게 될까요? violinist가 돼요. 여기는 그냥 IST만 붙여주면 되겠죠. Violinist. Violinist. Good. Flute도 E로 끝나기 때문에 E를 생략하고 IST를 붙여서 Flutist. Flutist. 플루트 연주가입니다. 기타는 Guitarist. IST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Guitarist. 그러면 트럼펫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악기 이름 뒤에 IST를 붙여주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ER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트럼펫이 그렇습니다. Trumpeter라고 하죠. Trumpetist라고 하지는 않아요. Trumpeter, Trumpeter. 그리고 드럼 치는 사람은 Drumist라고 하지 않죠. Drummer라고 합니다. drummer. 그래서 뭐 trumpeter, drummer처럼 er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다 ist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나는 피아노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study가 공부하다라는 뜻인데 악기도 공부하는 거에 속하죠. 그래서 study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Very hard는 정말 열심히 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2: I can't.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1: Again? Didn't you go a few days ago?
2: I did. I want to become a pianist.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남자아이는 놀이터에 가고 싶죠. 그래서 Can you play with me? Can you play with me?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네요. 그쵸? 나랑 놀 수 있어? Can you play with me?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얻는다? Can you play with me today? 오늘 나랑 함께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Can you play with me today? 그랬더니 우리 여자친구가 I have to go to my cello lesson 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나 첼로 레슨에 꼭 가야 해 라고 얘기를 했죠. I have to go to 기억나죠? I have to go to my cello lesson 이라고 했어요. 혹은 그냥 간단하게 나 첼로 레슨이 있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I have a cello lesson 이라고 하면 돼요. I have a cello lesson. 물론 I have my cello lesson 이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첼로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면 레슨은 여러 번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가는 거기 때문에 I have a cello lesson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남자친구가 또 물어봐요. 너 어저께 갔었잖아. 가지 않았니? Didn't you go yesterday? Didn't you go yesterday?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여자친구는 cellist. 이게 바로 첼로 연주자라는 표현이겠죠? Cellist. 첼리스트가 꿈인가 봐요. I want to become a cellist. 나는 첼로 연주자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이죠. I want to become a cellist. I want to become a cellist. 그래서 I'm studying the cello very hard. 정말 열심히 첼로를 공부하고 있어 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어제도 레슨을 가고 오늘도 가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studying the cello very hard.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 pianist,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 cellist,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배웠고, I'm studying the cello very hard, 이렇게도 우리가 연습을 했죠. 그리고 I want to become a cellist, I have to go to my cello lesson, 이런 표현들도 배웠는데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we're gonna chant to the beat.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Piano lesson.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A few days ago. Ready? Didn't you go a few days ago? Didn't you go a few days ago? Pianist. I want to become a pianist. Can you play with me next week? Cello lesson. I have to go to my cello lesson. Yesterday. Didn't you go yesterday? Cellist. I want to become a cellis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I want to become a musician.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bye!

0: shiny stars. Welcome back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하면서 더 행복한 하루로 만들어보자.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Thursday. What is a no entry sign? I can say what a no entry sign means.
0: 자, 얘들아,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왔을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자.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저 여자아이 또 등장했다, 그쵸? 오늘도 어떠한 큰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아하니, 출입금지 표지판을 들고 있네요. She's holding a no entry sign. 쌤이 뭐라 그랬어? No entry sign. 바로 출입금지 표지판입니다. 출입금지 표지판이 영어로 no entry sign이에요. 선생님이랑 오늘 그거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자, 근데 보니까 a girl is standing in front of the construction site. Construction site 하면은 공사장이란 뜻입니다. 지금 공사장 앞에 여자아이가 서 있죠? A girl is standing in front of the construction site. 공사장에 서서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같네요. 저기 여자아이가 자전거랑 같이 있고요. A girl with a bicycle도 저기 서 있고요. A boy with a scooter. 남자아이랑 지금 스쿠터 타고 있는 남자아이도 지금 저기 있네요. 지금 공사장 근처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쵸? 자,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랑 이따가 커튼톡에서 볼게요. 오늘의 네 개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는 no entry sign. No entry sign. 바로 출입 금지 표지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No entry sign. No entry sign. Okay. Entry가 입장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no라고 적히니까 입장 금지라는 거겠죠? 출입 금지. Okay. 자, 그 다음은 walk. Walk. 걷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walk라고 읽히지 않아요. L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Walk. Walk. Alright. 그 다음은 must가 나왔어. 선생님이 이거 이미 알려준 단어예요. must 하면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왜 규칙이나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must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must 해볼게요. must. Okay. 자, 그 다음은요. turn back. turn back.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no entry sign 보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한번 해볼게요. turn back. turn back. 오케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No entry sign. This is a no entry sign.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It means, do not go in.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we must turn back.
0: 잘 들어봤어요, 얘들아?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준비됐나요? 빠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This is a no entry sign 이라고 나왔어요. 선생님이 no entry sign. 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 그렇죠. 출입금지 표지 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죠. 자, entry가 입장이란 뜻이고요. 근데 no가 앞에 붙어서 출입금지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자면 이것은 출입금지 표지예요.

이것은 출입 금지 표지판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도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a no entry sign. Ready, set, go. This is a no entry sign. 잘했어요. 이것도 또 signal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sign이에요, sign. Okay? 그 소리가 안 나요? sign. Okay. 자, 그 다음은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오, 이 표지판의 색상을 알려주네요. 그쵸? 자, red circle 무슨 뜻인지 봅시다. red는 빨간색. 선생님이 오늘 입은 의상의 색깔이죠. 자, circle는 뭐야? circle. 바로 원이죠. 동그라미. circle. 그 다음에 white line은 뭘까요? white는 하얀색, 흰색이고 line은 선입니다. 선. 그래서 white line 하면 흰 선, 하얀색 선이 되겠지. 그래서 해석을 해봅시다.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하게 되면 그것은 빨간색 원이고요. 그 안에 뭐가 있대요? 흰 선이 있대요. 흰색 선이 있는 빨간색 원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it이 뭐예요? No entry sign이 되겠죠. 출입 금지 표지판. 자, 우리 그럼 또 읽어볼게요.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자, 출입 금지 표지판을 머리에다가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읽으세요. 시작!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아우, 잘했습니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It means do not go in.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줬어. mean이 의미하다라는 거고 do not go in 하게 되면은 뭐예요? 들어가지 마세요예요. 자, do not을 우리가 don't라고 많이 하죠. don't go in이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들어가지 마세요. don't 뭐뭐 하면은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자, it means do not go in.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It means do not go in. Ready? It means do not go in. Alright. 자, 그 다음은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we must turn back. 라고 나왔어요. 오, 길다. 그쵸? 천천히 해석해보자. Walking 뭐예요? 걷다죠. 자, walking 걷고 있는 중 또는 riding a bike 하면은 자전거를 타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 당신이 걷고 있는 중 또는 riding a bike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고 중에 see this sign 이 표지판을 본다면 we must turn back. 이건 또 무슨 뜻인가 보자. 자, must는 뭐뭐 반드시 해야 된다죠. turn back은 뭐예요? 그치, 돌아서다죠? 자,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해줄게.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자, 우리가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중에 이 sign, 표지판을 본다면 We must turn back.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된다. 왜냐하면 dangerous, 위험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sign, 표지판이 no entry sign, 출입 금지 표지판을 뜻하는 거겠죠? 자, 길지만 다시 선생님이랑 따라해 볼게요. 천천히.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Ready? Go.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we must turn back.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We must turn back. 아우, 잘했습니다. 길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 다 들렸습니다. 자,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빰빠람. Number one. The no entry sign is a red square. square. What is square? square는 얘들아 사각형입니다. 자, 사각형. 자,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럼 the no entry sign is a red square.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Is it O or X? It is X. 그쵸? Red circle. 뭐, 빨간색 원이었죠? 동그라미 모양이었죠? 그래서 square 아닙니다. 사각형 모양 아니죠? Okay. Number two. We must turn back when we see the no entry sign. You have to remember the word turn back. Turn back가 무슨 뜻이지?
서다. 선생님이 이 정도 알려줬으면 이거 다알 거예요.

0: 자, 우리가 이 no entry sign 보면은 turn back 반드시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Okay, 3, 2, 1. The answer is, oh, it's definitely no. We must turn back, right? 자, 출입 금지 표지판을 보면은 돌아서야 되죠? Okay,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게요. No entry sign, 출입 금지 표지판. This is a no entry sign. 이것은 출입 금지 표지판이에요.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이것은 흰색 선이 있는 red circle,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It means do not go in.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래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래요.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we must turn back. 그거 나왔어요. 우리가 걷고 있는 중이나 또는 riding a bike,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에 이 sign, 표지판을 봤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의 표지판, 뭐가 주인공이었죠? No entry sign. Entry가 입장이란 뜻이야. 그래서 no entry sign 하면은 출입 금지. 라고 해석이 되죠? Okay,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Time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얘들아? 그쵸?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This is today's picture. 이 여자아이가 공사장 앞에 서 있습니다. 공사장은 영어로 construction site. 조금 어려운 단어지? She's standing in front of the construction site. 그러면서 지금 표지판을 들고 있는데, 저 표지판 이름이 뭐라고? 그치, no entry sign, 출입 금지 표지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여자애랑 남자애랑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뽀뽕! 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오늘도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며 시작하죠. Hi everyone! Hello! 그러면서 Please pay attention to the no entry sign 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등장한 Please pay attention to 뭐뭐에 집중 좀 해주세요 란 뜻이죠. 자, 오늘은 어떤 것에 집중하래요? No entry sign, 출입 금지 표지판에 집중하래요. Please pay attention to the no entry sign. Okay, alright. 자, 그랬더니 This place is Under construction 이라고 합니다. 이 장소는 under construction 하게 되면 공사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장소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This place is under construction. Construction 공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bikes and scooters cannot go here. 자전거와 킥보드, scooters는 이곳을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오케이. Okay. 자, please turn back 라고 해요. 자, turn back가 돌아가다죠. 그래서 돌아가세요 라고 합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 갔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no entry sign means. 나는 출입 금지 표지판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No entry sign 꼭 기억하고요. 내일 우리 또 만나서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morning.

0: Now that's a trick.
1: Ha ha!

again.

Driver is here!

0: life was so boring without this bike, right?
1: Thank you.

0: 사람 기분이 이렇게 금방 바뀔 수가 있나?
1: I don't feel good about this.
0: What's your wish? 지유리는 미소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다.
1: Give me that bottle.
0: 응? What bottle?
1: The old bottle.
2: 보물지도 들어있다는 급병 말이야.
0: What?
2: 왜?
0: 안 돼? 미안해서 소원 들어준다며. 나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다. 아니, 그게...
1: Give me the old bottle, then we're okay.
0: 어쩌지?
2: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땅땅땅. 뭔가 올 것이 온 느낌이죠. 지유리가 지난 시간 일기에서 왜 수상한 미소를 지었는지 알게 됐어요. 이런 큰 계획을 갖고 있었네요. 지유리가 지후한테 제안한 게 뭐예요? 오빠. 그 낡은 병 있지? 보물지도 들어있다는 거. 그거 나 주면 우리 화 풀고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병은 사실 지호한테도 너무 소중하고 빨리 깨뜨려서 아내도 보고 싶고 그런데 누가 이 병을 찾는다고 했고 지금 문제가 뭔가 복잡한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유리가 달라 그래서 지유가 되게 당황하는 모습을 오늘 봤어요. 또 다음 일기가 기대가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drawing quiz 정답은 그래요. She feels better. 이죠. She feels better. 그녀는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뜻이 되겠어요. 정답 맞춘 친구들 축하하고요. 오늘의 일기의 제목은 지유리의 소원이에요. 오늘의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살펴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들으면서 친구들 첫 소리 그리고 끝 소리 집중하는 거 알죠? 첫 번째 단어 feel. feel 소리 들렸어요. 바람 소리죠? 맞아요. F가 내는 소리가 소리다. 두 번째 단어는 good. good 예요. 그 소리 나는 거 사실 두 개 있는데 끝소리가 즈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단어가 되겠네요. 세 번째 단어는 give. give. 또 하나 그 소리로 시작하는 요 단어. 네 번째는 old. old. 아, old 소리도 나고 남은 칸은 하나니까 요거가 되겠네요. 자, 이제는 그림을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뭔가 소파인데 좀 오래돼 보이죠? 선생님의 할머니 집에도 딱 요런 색깔의 요런 모양의 소파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낡은, 오래된 이라는 단어 찾아볼까요? 낡은, 오래된. 그래요. old. old. 에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old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이라는 뜻이죠.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낡은 오래된 이란 뜻 가지고 있어요. old. 두 번째 그림. 아, 손 씻고 있다. 손을 자주 씻는 건 어떤 습관? 좋은 습관. 좋은 찾아볼게요. 좋은. 이건 우리 친구들 잘 알겠죠? 그래요. good. good. good. 세 번째, 친구한테 선물을 주고 있어요. 주다, give, give. 마지막, 지금 슬픈 기분이에요. 어떤 기분, 감정, 또 그런 기분, 감정을 느끼다, feel, feel. 자, 이제는 함께 단어들 따라해 볼게요. 오늘은 빨간 점이 없네요. 모두 한 박자 단어로 발음한다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feel, feel, good, good, give, give, old, old.

Good job. 자, 이제는 우리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서 함께 살펴봐야죠. 오늘 첫 번째 문장은 지후의 혼잣말 생각이었어요. I don't feel good about this. I don't feel 무슨 뜻이에요? Feel은 그런 기분,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The don't예요. 그런 기분이 안 든대요. Good. 좋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뭐에 대해서요?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좋은 기분이 들지 않아. 무슨 뜻이에요? 지유리가 뭔가 미소를 짓는 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게 this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예감이, 느낌이 좋지 않아.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하죠. 뭔가 이상한 일, 수상한 것이 있을 때, 느낌이 안 좋은데, 뭔가 이상한데, 그 느낌을 전달하는 문장이 바로 I don't feel good about this. 조금 길죠? I don't feel good about this가 되겠어요. 친구들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문장이니까 잘 익혀두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수상한 마음을 품고 지유리한테 지후가 물어봐요. What's your wish? 점점점은 지후가 망설임을 선생님이 나타내 본 거예요. What's your wish? 네 소원이 그래서 뭔데? 물어봤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을 지유리가 했어요. Give me that bottle. Give는 주다예요. Me는 나에게죠. 나에게 줘. 무엇을 줘요? That bottle. 그병 나한테 줘. Give me that bottle. 그랬더니 지후가 응? What bottle? 무슨 병? 하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The old bottle. 이라고 했네요. The, 이 the가요. old, 앞에 있을 때는 the라고 친구들 발음해요. 근데 the old bottle,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낡은 병 말이야,예요. 바로 그 낡은 병이 뭐예요? 지후도 알고, 지유리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보물 지도가 들어있다는 그 병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the old bottle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낡은 병 말이야. 보물지도 들어있는. 너무 황당하죠? 지우가 What? 뭐라고? 그랬더니 Give me the old bottle, then we're okay.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말이죠. Give me, 나한테 줘. The old bottle. 그 낡은 병 나한테 줘. Then. Then은 뭐예요? Then은요,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러면 we are okay. 우리는 we are okay. 괜찮은 거야. Okay가 뭔가 괜찮다라는 뜻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내 친한 친구랑 싸웠어요. 별거 아닌 걸로 다퉜어요. 근데 이제 사과를 하고 나는 아까 사실은 이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 나도 그래서 그래. 미안해. 그러고 나면 어떡해요? 우리 사이 이제 괜찮지?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사이가 문제없이 괜찮은 것도 OK라고 하는 거예요. 지유리가 하는 말이 그병 나한테 주면 그럼 우리 사이 이제 괜찮은 거야. 오빠 화낸 것도 괜찮고 나도 이제 마음 풀게. 이런 뜻이에요. 뜻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만 말해봐요. Give me the old bottle. Then we're okay.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일기 속에 있는 이 많은 문장들 중에서 네 개만 뽑아서 리듬 살려 읽어보고 챈트도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길고도 긴 문장. I don't feel good about this 에요. I don't feel good about this.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강조해 볼게요. 강조할 때는 뜻을 좀 중요한 뜻을 전달하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느낌이 좋지 않아.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면, 아나, 느낌, 그리고 좋은 거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를 강조해 보면, I don't feel good about this 라고 리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친구들도 천천히 한번 I don't feel good about this. I don't feel good about this. 빠르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I don't feel good about this.
feel good about this. 좋아요. 아, 이거 느낌이 왠지 안 좋은데? 라는 문장. 두 번째 문장은 What's your wish? 네 소원이 뭔데? 라고 지우가 물어봤던 문장이죠. 중요한 거 두 개 딱 찾을 수 있겠죠. 뭔데? 소원. What's your wish? 가 중요하겠죠. What's your wish?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소원이 뭔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your은 강조하지 않고 What's your wish? 이렇게. 세 번째 문장은 Give me that bottle이에요. Give me that bottle. 나한테 그 병 줘. 저 병 줘, 그 병 줘. 이렇게 강조할 거예요. 그러면 세 개 강조해 볼게요. 줘, 중요하겠죠. 바로 그 병을 줘. 이렇게 Give me that bottle이에요. That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강조를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지유리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오빠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저거, 저기 있는 저 병, 나 줘 라는 뜻으로 우리는 that을 강조를 해볼게요. Give me that bottle. Give me that bottle. 그래요. 마지막 문장은 What bottle? 무슨 병? 물어보는 거예요. 강조 어디 해요? 그래요. 둘 다 해요. 무슨? 중요하죠. 병, bottle. What bottle? What bottle? 이렇게 선생님이 해줘야 되겠네. What bottle? 자, 그러면 이 문장들 리듬 그대로 가지고 우리 챈트 불러볼까요? Here we go. I don't feel good about this. What's your wish? Give me that bottle. What bottle?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선생님이 일기에서 하나의 문장 골랐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병이 하나가 있네요. 우리 이야기 속에 있는 병처럼 안에 뭐도 막 들어있고. 자, 여기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을 보고 누가 손가락 개수를 잘 해야 되니까 손을 이렇게 착 내밀면서 저 병 요렇게 나한테 줘 라고 했네요. 딱 손 내밀면서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 크게 말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 와서 자료실 다운로드 받아서 쓰기로 연습도 할 수 있어요. 또 그 문장을 내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활동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직 홈페이지 자료실 안 가본 친구들은 꼭 가보기. 우리 친구들의 정답과 그림 실력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해줬어요, 친구들. 오늘은 조금 긴 문장도 있었고 좀 쉬운 짧은 문장들도 있었어요. 길거나 짧거나 어렵거나 쉽거나 중요한 건 뭐다?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고 말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보는 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It has dark gray polka dots. What else? It says meow at the back. Is this it? Is this it? 그게 무슨 말이지? What does that mean? Let's find out. Hey,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랑 사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네, 오늘은 이게 그거야? 라고 물어보는 걸 영어로 해볼 거예요. But to do that, let's see what's inside our magic box, shall we? I'm going to grab two cards from this box. Let's see what's inside. Here is the first card. Ta-da! Okay, two words on this card. The first word, I-S. I-S. And the second word, T-H-I-S. Once more, T-H-I-S. The sounds, E-S. 합치면 is, is. th는 붙으면 이런 소리 나죠? th, th. 혀끝이 치아 사이로 바깥으로 나갔다가 슉 들어와야 돼요. this, this. 이렇게. so th, 그 다음에 뒤에도 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Alright, I'll put is this back in the box and grab the second card. Alright, very short. N-O-T. N-O-T. And the sound. N. N. N. 니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혀 끝이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져야 돼요. N. N. O. 합쳐서 not, not, not, not. Alright, I'll put not back in the box next to is this. Let's go ahead and find out more about these two cards. Alright, the first card wa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This means 이게 뭐뭐야? This가 이것이죠. 그래서 is this, for example, yours? 라고 하면 이게 너의 것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Is this mine? 이라고 하면 이거 내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is this, 이게 뭐뭐야? Is this. Alright, now this rhymes with the following words. Swiss, sis, and Chris. Swiss, 대문자 S니까 뭐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지역 이름일 수도 있고 나라 이름일 수도 있는데 스위스는 나라, Switzerland를 줄여서 Swiss라고 하죠 우리가. 스위스, 나라 이름입니다. And the second one, S-I-S, sis는 sister를 줄여서 sis라고 해요. 그러면 sis는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여동생이 될 수도 있죠. 여자, 형제, sis. And the final one, Chris. Chris는 사람 이름입니다. It could be a male name or a female name. So let's go through the words again. Is this Swiss, sis, Chris? 다 is로 끝나죠. Is this Swiss, sis, and Chris? Is this 이게 뭐뭐야? Let's sing it.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sounds like Swiss. Is this sounds like sis. Is this sounds like Chris. Swiss, sis, Chris. Is this. Is this 이게 뭐뭐야? Let's do it one more time.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sounds like Swiss. Is this sounds like sis. Is this sounds like Chris. Swiss, sis, Chris. Is this. Is this 이게 뭐뭐야? Alright. Let's check out magic card number two.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이! 자자자, 친구들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 동네도 좋아요. 좀 무서워하는 친구 있어요? 어, 쟤 무서워. 쟤랑 만나면 나 좀 할 말도 없고 좀 괜히 어디론가 숨고 싶고 그런 거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의 숨어야죠. 그쵸? 마주치기 싫으면 숨어야죠. 자, 과연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땅!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숨으려고 한다. 어, 뭐 빨리 숨어야지. 얼굴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과연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뭐 할 때마다 요게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단어부터 만나볼게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그래야 여러분 어떤 어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봅니다. Okay, the very first word is employee라고 하는 단어군요. Employee. Okay.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총 다섯 명이 있죠. 네 명은 서 있고 여기 가운데 한 명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앉아 있는 분이 boss. 사장님, 예를 들어, 그렇죠? 뭐 그 어떤 기업을 또는 어떤 뭐 가게를 만든 사장님이라고 치어요. 그러면 요 나머지 네 분은 이 분이 boss가 고용한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직원, 종업원, 고용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employee라고 불러요.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employee. Employee. Very good. And next. Whenever. Whenever.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꼭 아셔야 돼요.
1: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숨으려고 해. 그쵸?
0: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요즘 정말 날씨가 좋아서 하늘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자, 뭐뭐 할 때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가 여기에 이미 숨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1: That's right. 제가 ever 가렸어요. 그럼 뭐 남아요?
0: When, 그쵸? When, 뭐뭐 할 때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ever 붙여서 뭐 할 때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말해볼게요.
1: Whenever, whenever, whenever. Very good. And next. Hide.
0: Hide. 라는 단어네요. 자, 잘 보면 여기 쿠션 속으로 누군가가 숨어 있습니다. 숨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숨다라고 하는 단어가 hide가 되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1: Hide. Hide. Very good. And next. Mad. Mad.
0: 라고 하는 단어구나.
1: 지금 표정을 보세요. 어때요? 표정. 똑같은데 너무? 그렇죠?
0: 어때요? 되게 화나 보이지 않나요?
1: Mad. Okay.
0: 같이 알아두세요. Angry. Upset. Mad. 모두 다 우리말로 화난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1: Mad. Mad.
0: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렇게 어휘들 쭉쭉쭉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화 내용 들으면서 영어에 빠져볼게요.
2: Is your boss nice to employees?
3: Whenever I see her, I try to hide.
2: Oh, I see what you mean. Here comes your boss.
0: 어머나, 웬일이야.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고 하필 상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그 무서운 상사분이 쑥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거군요. 자, 여러분 자세히 어떤 말을 이 두 친구가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짜란! 자, A가 물어봐요.
2: 있잖아. Is your boss nice to employees?
0: 라고 묻죠. Your boss, 너네 상사분, 그렇죠? 우리말로 또 보스, 보스 이러죠, 그렇죠? 너네 상사분이 nice to employees 라고 합니다. 여러분, nice 하면 잘 대해주는 거죠.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걸 말해요. 근데 to employees, 직원분들한테 너네 상사 잘 대해주니? 야, 너네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잘 대해줘? 뭐 이런 말인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쵸? 얘네 상사분은 어떤 상사일까? 이런 거예요, 그쵸? 따라서 말해봅니다. Is your boss nice to employees?
3: Is your boss nice to employees?
0: Very good. 이렇게 물어봤더니 B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있잖아.
3: Whenever I see her, I try to hide.
0: 라고요. 자, 상사분이 이제 여자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whenever I see her 이라고 하죠. 여러분, whenever 우리 단어 할 때 나왔습니다. 뭐뭐 할 때마다. 그쵸? 때마다예요. 내가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뭐 하려고 해? I try to hide. Hide가 뭐였어요, 여러분? 숨다. 나는 숨으려고 노력해.
3: 내가 우리 상사분 만날 때마다 도망가려고 해. 숨으려고 해.
0: 여러분 느낌 오시죠? 그 말은 아마도 이 상사분이, 이 boss가 직원들을 못 살게구나 봐요. 또는 막 화내고. 그러니까 좀 뭔가 만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러겠죠. 지금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3: Whenever I see her, I try to hide. Whenever I see her, I try to hide.
2: Whenever I see her, I try to hide.
0: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하는 whenever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봅니다. How about this one? 정말 좋은 사람이 제 근처에 있으면요.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딱히 뭐 뭐를 맛있는 걸 먹지 않아도 또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 Whenever she's around, I'm happy.
0: 그녀가 근처에 있을 때, 즉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행복하다라고 해서 whenever이 들어갔죠? 말해볼게요.
2: Whenever she's around, I'm happy.
3: Whenever she's around, I'm happy. Whenever she's around, I'm happy.
2: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0: 야, 너 그런 말 할 때마다 나 너무 화가 난다? 자, 이렇게 말해볼까요?
2: Whenever you say that, I get so mad.
3: Whenever you say that, I get so mad. Whenever you say that, I get so mad. Whenever you say that, I get so mad.
2: Very good. One more.
0: 이 노래를 내가 들을 때마다 나는 그가 생각나. 라고 해볼까요?
2: Whenever I listen to this song, I think about him.
0: 이 노래를 보세요. Whenever. 들을 때마다 그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이 노래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아빠 생각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말합니다.
2: Whenever I listen to this song, I think about him.
3: Whenever I listen to this song, I think about him. Whenever I listen to this song, I think about him. Whenever I listen to this song, I think about him.
0: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대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야, 너네 상사분이 직원들한테 잘해줘? 했더니
3: 그녀를 볼 때마다

0: 나는 숨으려고 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A가 딱 눈치채죠. Oh, I see what you mean. 그래, 네가 뭘 말하는 건지 알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갑자기, Here comes your boss! 야, 저기에 너네 상사분 오신다. 여기로 상사분 오신다. 자, 빨리 도망가.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Oh, I see what you mean. Here comes your boss. Oh, I see what you mean. Here comes your boss. Here comes your boss.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야, 너네 상사분이 직원들한테 잘해주시니? Speak.
0: 내가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숨으려고 해.
1: Speak. Whenever I see her, I try to hide. 무슨 말인지 알겠다.
0: 너네
1: Speak.
0: "영어에 반하는 퀘스트 타임"입니다. 자, 친구들, 문제 오늘도 잘 맞춰보세요. Here we go. The first question. 그녀를 볼 때마다 난 숨으려고 해. 오늘의 미션 문장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띵! Okay, time's up. The answer is yay! 그렇죠. Whenever, 뭐뭐할 때마다 살려서 말해봅니다. Whenever I see her, I try to hide.
1: Whenever I see her, I try to hide.
0: Very good. And next. 네가 그말할 때마다 난 너무 화가 나. 자, 여러분, 빈칸이 아니라 이제는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When일까요? Whenever일까요? 사실 둘다 말은 되는데, 우리말 해석이 네가 그말할 때마다 이니까 정답은 뭘까요? 3, 2, Time's up. The answer is yay! Whenever, that's right. 말해볼게요. Whenever you say that, I get so mad.
1: Whenever you say that, I get so mad.
0: Very good. Keep going. The last question.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1, 띵! Okay, 직원. Woo! Employee. Very good.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요.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하는 whenever를 배웠어요.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숨으려고 해. Whenever I see her, I try to hide. 이 문장, 오늘의 미션 문장이잖아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응용해서 몇 문장 더 만들어 보는 하루 되세요. Okay,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한 것만으로도 오늘 강의는 끝났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문제는 풀어봐야겠죠? 자, 문제 풀면서 더 확실하게 복습을 해보자고요. 그럼 문제 주시죠.

자, 여러분, 일단 why의 뜻이 왜인 거는 선생님이 인트로에서 설명을 했고, 이제 많이 틀리기 쉬운 부분부터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문사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의문사의 뜻, 두 번째는 그 의문문의 형태, 그 의문문을 만드는 법입니다. 자, 우선 why라는 의문사는 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 의문문 만들려면 기존에 존재하던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의문문 맨 앞에 의문사만 붙이면 됩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일이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 평서문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것도 꽤나 복잡하단 말이죠. 주어랑 동사 위치를 바꾸고, 막 물음표도 찍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한 단계가 더 추가돼요. 의문사도 맨 앞에 붙여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같이 점검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의문사의 뜻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지? 약간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약간 이런 느낌의 문장인데요. 자, 왜에 해당하는 의문사 골라주시면 됩니다. 왜? 왜? Why? 라고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When 같은 경우는 뜻이? 그쵸, 배웠죠. When은 언제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요거부터는 이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왜 그녀는 그렇게 화가 난것 같지? 인데, 자, 의문사 의문문을 만드는 거는 우선은 먼저 다른 의문문 만드는 것부터 제대로 정복하고 와야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is why와 why is 요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뭔가 쉽게 접근을 하려면 의문사 의문문은 무조건 의문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를 정답으로 고르는 게 그냥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기는 하고요. 왜냐면 의문사 의문문 중에 그 어떤 경우에도 맨 앞이 막 is 저런 걸로 시작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의문사로 시작하는 요거를 고르시는 게 맞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 why를 빼고 생각해요, 일단. She is so upset. 요게 원래 평서문이야. She is so upset. 그녀는 그렇게 화가 났다. 근데 요걸 그냥 비동사 의문문으로 바꾸면 Is she so upset? 이렇게 되고 그맨 앞에 why를 붙입니다. Why is she so upset? 요 순서로 의문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왜 그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지? 라는 문장, 약간 공주병, 왕자병 문장 같긴 하지만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길래 가지고 왔고요. 자, 요것도 굉장히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장입니다. 정답은 그렇습니다. 둘을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는 사실 why they like me도 뜻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they 그들이 like 좋아하나 나 me 나를 왜 그들 좋아하나 나를 뜻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을 빼먹고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요 경우가 기본적인 일반 동사 의문문을 제대로 공부를 안한 경우죠. 그죠, 그죠. 자, 일반 동사로 의문문을 만들려면 반드시 둘을 빌려 오셔야 합니다.

0: 그리고 그 일반 동사 의문문을 제대로 만든 상태에서 맨 앞에 의문사를 붙이셔야 완성이 되죠. 이렇게나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짓는 영어의 산이 나머지가 튼튼하다는 거. 그래서 둘을 절대 빼먹지 말라는 교훈 같이 남겨보면서요. 그래머는 마치고 리스닝 포인트 넘어갈게요.
1: Listening point one. Why are we still here? Why are we still here? Listening point two. Why is she so upset? Why is she so upset? Listening point three. Why do they like me? Why do they like me?
0: 자, 여기 마찬가지 이제 세 번째 정도 됐으니까 외울 때가 됐죠. 의문사 의문문의 포인트, 듣기 포인트는 인토네이션입니다. 의문사가 가장 높은 인토네이션으로 들릴 거고 맨 마지막도 높게 들립니다. Why are we still here? Why are we still here? Why we here? 세 개가 상대적으로 높이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여기 있나?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Why are we still here? 왜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지? 두 번 들어볼게요.
1: Why are we still here? Why are we still here?
0: 괜찮았죠? 자, 이것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겁니다. Why?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사는 높은 인토네이션으로 시작. Why is she so upset? 자, 이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녀가 화가 났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y she upset? 요 세 개가 높이 들릴 거예요. Why is she so upset? Why is she so upset? 이 느낌 잘 들어주세요. 왜 그녀는 그렇게 화가 난 거지? 두 번 듣겠습니다.
1: Why is she so upset? Why is she so upset?
0: 자, 마무리. Why? 마찬가지 높게 시작하고요. Do they like me?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여기서의 차이는 Why? 요게 높고 Do they?까지 살짝 높아지는 빌드업이 있다가 Like? 요게 제일 높아요. 왜 좋아하는지가 지금 궁금한 상황이니까 그래요. Why do they like me? 요렇게 Why do they like me? 요렇게 왜 그들이 날 좋아하는 거지? 요렇게요. 마지막으로 두 번 듣겠습니다.
1: Why do they like me? Why do they like me?
0: Speaking point입니다. 자, 말을 해야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이런 느낌으로 말해 주시면 되는데요. 왜 우리는 뭐뭐지?부터 해볼게요. Why are we? Why are we? 자, why와 we는 높아요. are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Why are we? Why are we still here? Still here. 약간 그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이렇게 물결 치는 것 같죠? Why are we still here? 이렇게 가볼게요. Why are we still here? Still here. 아주 좋습니다. 한 번 더. Why are we still here? Why are we still here? 선생님의 손만 봐도 괜찮게 인토네이션이 되죠. 다음 문장 한 번 더 적용해 볼게요. 왜 그녀는 그렇게 화가 난 거지? 자, 이것도 Why is she so upset? Why is She so upset. 이렇게 해볼게요. 왜 그녀는 그렇게 화가 난 거지? 따라합니다. Why is she so upset? Why is she so upset? 잘하는데요, 한 번 더. Why is she so upset? Why is she so upset? 괜찮은데요. 자, 그러면 왜 그녀는 그렇게 화가 난 거지? upset 대신에 angry 한번 써볼까요? Why is she so angry? Why is she so angry? 그쵸, upset 대신에 angry를 써도 화가 난 것이라는 비슷한 의미의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왜 그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지? 요 문장. 자, 여기는 why랑 like가 높아요. Why do they like me? Why do they like me? 한 번 더요. Why do they like me? Why do they like me?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질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1: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here? I think they're here for the free pizza. Why is there free pizza? I think it's the company's anniversary. Why didn't they get something better?
0: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질문 뭔가 신선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Why? 왜? Are there? 있냐? 참고로 거기에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There is, there are, 거기에라는 해석 빼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있냐? So many people here.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냐? 뭐야, 뭐야, 무슨 일 있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I think, 내 생각에 they are here. 그들은 여기 있어요. For the 하고 뭔가 단어가 나왔는데 먼저 볼게요. Free, 공짜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free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유, 약간 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돈을 내지 않을 자유라고 생각하면 좀 공짜의라는 뜻이 와닿으려나? 그래서 공짜의라는 뜻도 있다는 거. Free 한번 읽어볼까요? Free. 좋네요. 자, I think they're here. 내 생각엔 그들이 여기 있어. For the free pizza. 공짜 피자를 위해 있다. 뭔가 여기서 공짜 피자가 뭔가 나눠주는 이벤트가 있나 봐요. Why is there free pizza?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공짜 피자가 있는 건데?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답이 나오는데 답 안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단어 먼저 보고 갈게요. 자, company라는 단어 먼저 보면 company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company. 자, 그 다음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anniversary라고 읽고요. 기념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기념일이란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anniversary. Okay. 자,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I think. 내 생각엔 it's the company's anniversary. 이게 회사의 기념

0: 기념일인 것 같아. 그래서 그 회사의 기념일이라서 공짜 피자를 뭔가 나눠주나 보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뭔가 더 나은 거를 받지 않은 걸까?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공짜 피자보다 더 나은 게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느낌으로 반문을 해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전체 질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here? I think they're here for the free pizza. Why is there free pizza? I think it's the company's anniversary. Why didn't they get something better?
0: 자, 라이리입니다. 자, 오늘 모든 문장 다 왜로 시작하죠? 그런 만큼 맨 앞에 의문사 why로 박아놓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찾아볼게요. Why? 다시 비가 올까요죠? 자, 왜 다시 비가 올까요? 지금 주어가 뭘까 생각해보면 날씨, 날짜, 명암, 거리 이런 것들은 비인칭 주어 쓰기로 했기 때문에 it을 주어로 쓰시면 되고요. 비가 오다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rain이 동사일 거예요. 그러면 it rain일 거니까 why it rain? 그러면은 it rain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Why is it raining? 하고 다시는 again 이렇게 뒤에 붙여서 의문문의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괜찮죠? 자, 그 다음입니다. 왜 그렇게 늦게 자나요? 물어보는 건데 맨 앞엔 why 붙이고요. 자,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주어는 you. 늦게 자다. 자다가 지금 동사네요. sleep을 쓰면 됩니다. you sleep이니까 do you sleep? 해서 why do you sleep? 하고 뒤에 그렇게 늦게를 붙여서 why do you sleep? So late 붙이면 왜 그렇게 늦게 자나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좀 감이 와요. 맨 앞에 의문사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찾고 그걸 바탕으로 의문문을 만들고 나머지 수식어 붙이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왜 제가 당신을 도와야 하나요? Why? 제가가 주어 I 돕다가 지금 동사죠. Help 도와야 하다니까 should help예요. Why I should help? Should I help네요. 그래서 Why should I help you?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왜 제가 당신을 도와야 하나요? 라는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Why 편도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게 의문사 공부해봐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접속사 새로 출제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엔 등위 접속사 살펴봤는데, 오늘은 또 상관 접속사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출제 포인트로 나올 만한 부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 먼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오늘은 담화 미연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여기서는 이제 놓칠 부분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내 귀에 들리는 거 바로바로 지워가다 보면 하나 지워지지 않은 게 정답이 될 거예요. 1번은 책의 제목, 2번은 작가, 3번은 책의 내용, 4번은 책의 가격, 마지막엔 출판일입니다. 지금부터 듣고 풀어볼게요. Listen up.
1: Welcome to Sejong Bookstore. I'd like to introduce a new book to you. The title is The Future of the Earth. The author is Thomas Cole, a well-known professor. In this book, he warns about the impact of the present environmental problems on our future. It was released only a week ago on October 15th. I am sure this book will provide great insight on our environmental problems.
0: 자, 언급되지 않은 거 하나 못 들은 거 있으시죠? 몇 번이었는지 지금 같이 빈칸도 채워보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Welcome to Sejong Bookstore.
0: 자, 세종 서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빈칸 4개인데요. 들어볼게요.
1: I'd like to introduce a new book to you.
0: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I'd like to introduce 였어요. 그래서 I'd 축약되고 like to introduce. 그래서 the like to 하면 would like to의 축약으로 뭐뭐 하고 싶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A new book, 새로운 책을 to you. 여러분들에게 신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게 언급되는지.
1: The title is The Future of the Earth.
0: 자, 빈칸이자 우리 정답의 핵심이었는데요. The title였죠. Title. 중간에 알 발음 얼로 약화되면서 귀에는 title. The title 제목은 is the future of the earth. 그래서 1번의 제목이 지워집니다. 그쵸?
1: The author is Thomas Cole, a well-known professor.
0: 자, 빈칸에 the author. 이 단어를 알았다면 듣는 순간 알아들었을 거고요. 우리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저자, 작가가 되고요. 2번의 작가가 바로 지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The author is Thomas Cole. 작가는 토마스 콜인데요. 자, 동격의 군마로 이 토마스 콜이 누구인지 설명하는데, a well-known professor. 이렇게 들으셨나요? Well-known. 중간에 하이픈으로 한 단어 취급합니다. 잘 알려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famous, 유명한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A well-known professor.
0: 자,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이 문장.
1: The author is Thomas Cole, a well-known professor.
0: 자, 그래서 2번이 지워졌습니다.
1: In this book, he warns about the impact of the present environmental problems on our future.
0: 자, 이 책에서 he warns about 그러면서 경고하다, 수일치 S 붙였습니다. He warns about impact, 그러면서 우리 영향이란 뜻이고요. 뭐에 대한 영향을 경고하고 있냐면, the present environmental, 그러면서 역시나 환경의라는 형용사였고요. Problems on our future.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한 환경적 문제의 영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책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좀 길었죠? 빈칸도 많았고. 다시 들어볼게요.
1: He warns about the impact of the present environmental problems on our future.
0: 자, 3번이 지워져야 됩니다. 내용.
1: It was released only a week ago on October 15th.
0: 자, 마지막엔 It was released only a week ago. On October 15th. 그래서 첫 번째 두 칸에는 수동태입니다. Was released 그랬는데요. Release가 출판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수동태가 되면서 출판이 되었다. 언제? Only a week ago. 일주일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 날짜에는 전치사 on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On October 15th, 10월 15일, 불과 일주일 전에 출판이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5번의 출판일도 지워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1: It was released only a week ago on October 15th. I am sure this book will provide great insight on our environmental problems.
0: 첫 번째 빈칸에는 I am sure this book will provide 제공하다.

0: great insight, 통찰력 on our environmental problem.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한 좋은 훌륭한 통찰력, 이 책이 알려줄 거다, 제공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provide, 제공하다, insight, 통찰력, 마지막은 환경적 문제였습니다. 이 문장 다시 들어볼게요.
1: I am sure this book will provide great insight on our environmental problems.
0: 자, 그래서 같이 지워봤습니다. 우리 다 지워졌는데요. 4번의 가격은 언급된 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우리 단어 공부 잠깐 하고 접속사, 상관 접속사의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분 복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지난 시간 이어서 동일한 동사 명사의 다른 형태의 접미사를 붙였을 때 뭔가 품사는 같지만 뭔가 그리고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sense, 느끼다라는 동사에 하나는 able을 붙였을 때와 하나는 TIVE, sensitive, 이렇게 될 텐데요. 자, sensible과 sensitive, 요두 단어, 둘다 형용사의 느낌이 나요. 그렇지만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 의미인지 출발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sensible입니다. 아, E가 탈락이 되고 I가 대체가 되면서 발음은 sensible. 자, sensible 하면은 무언가 분별 있는, 지각 있는 또는 현명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ensible은 분별 있는 현명한이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예문 속에서 함께 할게요. It isn't sensible to go there late at night. 자, 그러면 뭐 이투 구문이니까 가주어 되면서 It isn't sensible. 현명하지 못해요.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될것 같고, 뭐가? To go there late at night. 거기에 밤늦게 가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분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뭐 요렇게 활용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sensitive입니다. sensitive 또는 sensitive라고 하면 얘는 이제 섬세한 또는 민감한 또는 예민한 요런 느낌이에요. 분별 있는 것, 현명한 것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도 예문 속에서 살펴보죠. My skin is very sensitive to sunlight. 그 무슨 뜻이야? 내 피부는 햇빛에 아주 민감합니다. 햇빛에 아주 예민합니다. 이런 해석으로 활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sensible과 sensitive 두 단어 차이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society. 사회란 뜻이죠? 명사로. 이 단어에다 a를 붙이거나 able을 붙여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얘는 변형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ety로 좀 떼고요. 거기다가 al을 붙여서 social이 됩니다. 발음 다시 social. 그러면 사회의,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 그대로 형용사 형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문 볼게요. The country has many social problems these days. 무슨 뜻이야? 그 나라는 가지고 있어요. 많은 social problems, 사회적 문제들. 그치? These days. 그 나라는 요즘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able을 붙여서 역시나 ety를 좀 떼고요. sociable이 됩니다. 발음 sociable. sociable 하면요. 사교적인, 부침성 있는 이란 뜻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친구도 많이 잘 사귈 수 있고 활발한 그런 친구들을 보통 우리가 사교적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문 속에서 함께 할게요. He is sociable. 그는 사교적이라서, so, 그래서 He has many friends. 친구들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sociable 이란 형용사를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social, 사회의, 사회적인, sociable. 사교적인 붙임성 있는 이두 단어의 차이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Not only my mom, but also my dad seemed worried. 2번, Both he and she are not allowed to enter the room. 3번, Neither he nor I was interested in the bird. 4번은 They as well as I don't know the reason. 자, 마지막 5번은 Either she and Mark passed the t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었던 Not only but also both A and B, neither A nor B.

여기에서는 as well as, 마지막에서는 either a an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상한 거 찾으셨나요? 자, 잠시 후에 정답 확인해 보고요. 우리 상관접속사의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처럼 접속사가 짝을 이루어 다니는 거고요. 이 짝이 꼭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쓰면 틀리게 돼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짝인지를 아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미도 알아야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나론니는 머럴스와 짝꿍입니다. 나론니 A, 머럴스 B라고 하면 무슨 뜻? 그렇지.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인데요. 자, 이거는 밑에 as well as와 같은 뜻으로 바꾸는 것도 시험에 빈출이 되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A와 B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as well as 같은 경우는 뒤에 것부터 해석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얘가 뒤로 가야 얘부터 해석을 하면서 A뿐만 아니라 B도가 되기 때문에 얘는 A와 B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not A but B. 이건 무슨 뜻일까? 얘랑 착각하면 안 돼요. 얘는 A뿐만 아니라 B도였지만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either A or B입니다. 자, 그래서 either의 짝꿍은 누구다? 그렇죠. or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루어 다니고요. 해석은 A 또는 B야. A랑 B 둘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에다가 각각 N을 붙여보면 이렇게 neither A nor B가 돼요. 아, 이거 아니다. 그쵸? 이게 N을 꼭 붙여야 돼. 그래서 neither A nor B. 그러면 이게 이제 이때 N이 약간 not이라는 의미거든요. 부정의 의미가 되면서 A와 P 둘다 아닌 이 되겠습니다. 의미 완전 다르죠? 자, 마지막에 both A and B. 그래서 both는 and하고 짝을 이루어 다니고요. A와 B 둘 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뿐 아니라 각각 어떤 것과 짝꿍이 되는지 잘 보고서 이대로 활용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Not only you, but also he wanted to be a singer. 그게 무슨 뜻? 너뿐만 아니라 그도 가수가 되고 싶었어. 라는 문장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as well as로 바꿔 쓴다면, 아까 말했던 게 뭐죠? 위치를 순서를, 요거랑 요거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뒤로 가야 돼. 그리고 얘가 앞으로 가야지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서 너뿐만 아니라 그도 그래서 요거에서 사실 포인트는 그도 가수가 되고 싶어서가 더 중요한 거거든. 요렇게 써줘야 두 개가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것도 출제 포인트가 될수 있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찾아봐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는 not only but also 잘 짝꿍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엄마뿐 아니라 우리 아빠도 seemed worried, 걱정스러워 보였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both A and B 맞죠? 그쵸? So both he and she are not allowed to enter the room. 그러면서 얘네는 둘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라 are를 쓸수 있어요. 그와 그녀 둘다그 방에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neither nor 하고 짝꿍이라고 이야기했었죠. Neither he nor I was interested in the book. 그래서 그도 나도 그 책에 관심이 없어요. 부정이고요. 자, 그 다음은 as well as 뒤에 거부터 해석하라 그랬죠? They as well as I don't know the reason.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don't know the reason. 그 이유를 몰라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럼 마지막 볼까요? Either she and Mark passed the test. 자, 우리 좀 전에 봤죠? Either과 짝꿍이 되는 건 and가 아니고 or이었습니다. So either she or Mark passed the test.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그녀 또는 마크야. 둘중한 명입니다. 그녀나 마크 둘중한 명이 그 시험에 통과했어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정답은 5번이 어색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상관접속사로 연결된 어구 자체가 주어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자리에 명사가 오면서 요게 문장 맨 앞에서 주어로 쓰일 때는 동사의 수일치를 그걸 어디다 시키지? 명사가 두 개씩 나올 텐데 어디다 시킬까? 요게 또 빈출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쉬워요. 다행히도 얘 빼고 both A and B 빼고는 전부 다 B에다가 수의 일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해석이 되는 B의 일치를 시켜준다는 얘기인데 얘만 좀 주의해 주시면 얘가 그냥 생긴 걸 눈으로만 보면은 A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사의 수의 일치를 시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치만 우리 해석으로 따지면 얘 먼저 해석하고 얘가 나중에 해석됐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거에다 수의 일치를 시켜야 된다. 이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B에다가 수의 일치를 시키는 거야. 자, 그리고 both A and B는 이건 해석 자체가 A와 B 둘 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복수형으로 수의 일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그러면 예문 한번 볼게요. Not only you, but also she 그랬거든. 그럼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예요. 근데 you와 she가 쓰는 부정하고 조동사가 다르잖아. you면은 don't, she면은 doesn't인데 우린 뒤에 거에 일치해 주기로 했으니 don't가 아니라 doesn't가 되는 겁니다.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doesn't want to go to the party. 그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죠. 자, 요거를 as well as로 같은 문장으로 만들 때 you 먼저 써주고 she가 앞으로 가지만 여전히 you don't want to가 아니라 여기에다 수의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doesn't가 된다라는 사실. 요거 꼭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she as well as you doesn't want to go to the part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빈칸 한번 채워보면서 예문 다시 한번 볼 텐데요. Not he, but I. 그가 아니라 내가 그랬어. 그러면 I로 끝이 났으니 우리 동사는, 비동사는 M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nterested in learning new languages. 그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어. 자, 마찬가지 neither they nor she. she에다가 일치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는 are이 아니라 she. is going to take part in the meeting. 그도, 그들도, 그녀도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거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알맞은 걸 차례로 짝진 거, 수의 일치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not only you, but also she인데요. 여기다가 당연히 수의 일치를 시켜서 were이 아니라 was가 되겠고요. 해석은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학교에 늦었다. 자, 두 번째는 Jason as well as I. 요거는 주의해야 되죠. I가 아니라 Jason의 수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M이 아니고요. 그쵸? 이것도 아니고 is가 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Jason도 is not ready to go. 갈 준비가 안 됐어. 자, 그 다음은 either you or your brother. 자, 여기에다가 수의 일치죠. 그래서 you가 아니라 your brother이니까 have 아니고 has가 되겠습니다. 너 또는 너의 남자 형제가 차키를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은 both he and I. 이거는 무조건 복수였어요. 그러면 복수 비동사 are 넣어서 good at playing the piano. 그와 나둘다 피아노를 잘 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접속사로 찾아올 테니까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그림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뭔가 일러스트레이션이 보이죠? 우리 앞에서는 백일잔치에 대해서 보았었는데 그 주인공인 아이가 좀큰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돌. 자, 돌잔치라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일종의 이러한 것도 축하 행사 중에 하나죠. 자, 축하 행사는 영어로는 celebration이라고 해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celebration. celebration. 뜻, 축하 행사라는 의미가 있고요.

0: 하는데요. ceremony는 의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invite는 무언가를 초대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혹은 무언가 요청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음 단어 grab. grab은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잡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떠한 것을 개념을 머릿속에 확 잡는 거 있죠?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조금 이따 우리 본문에서는 뭔가 잡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음 단어 symbolize라는 단어. 자, 원래 symbol이라고 하면요. 상징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동사로 무언가를 상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symbolize. symbolize. 자, 마지막 단어 predict. predict라는 단어는요. 앞에 pre라는 단어가 이전에란 말이 있고요. dict라는 어원을 보면 뭔가 말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자, 그래서 뭔가 미리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예언하다, 예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뭔가 돌잔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방금 다루었던 그 단어들이 어떤 흐름으로 쓰이는지 Listening Clear로 내용 지금 확인할게요.
1: 돌 is baby's first birthday celebration in Korea. 돌잡이 ceremony is the main celebration of 돌, whereby the birthday baby is invited to grab an item on the table, which is presented with various items symbolizing different talents or skills. The item the baby picks up is said to predict the baby's future. Below is a list of the items traditionally used and their meanings. Arrow and bow, athlete, soldier, police or being brave. Book or pen, scholar or being smart, white long string or thread, longevity.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돌이라고 지금 적어놨죠? 자, 돌이라는 것은 is baby's first birthday celebration in Korea. 자, 우리나라 말이죠. 자, 돌이라는 것은 뭐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말합니다. 뭐가요? 돌이라는 이런 단어가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장을 보면 돌잡이라고 했네요. 자, 돌잡이 ceremony is the main celebration of 돌. 바로 돌의 가장 주요 의식 행사는 뭐다? 맞아요. 돌잡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 돌잡이 때 뭐 한다? The birthday baby. 그 생일 당사자인 그 아이가요. is invited to grab an item on the table. 탁자 위에 있는 그러한 물건을 이렇게 집으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는데요. which is presented with various items symbolizing different talents or skills. 선생님 일부러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혹시 아이 보이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돌잡이 행사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테이블에 보니까요. 뭔가 펜도 보이고요. 실타래도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돌잡이라는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테이블에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렇죠. 각기 다른 재능이나 각기 다른 어떤 skills, 기술들을 상징화한대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The item the baby picks up is said to predict the baby's future.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고르는지 자, 그 아이템에 따라서 그 아이템이 아이의 미래를 예측을 해준답니다. Below is the list of the items traditionally used and their meanings. 자,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있는 문화가 되는 거죠. 돌잔치는 뭐다?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말하게 되는 거고 주요 행사는 이와 같이 돌잡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각 아이템들이요 의미하는 게 있다고 하죠. 그 리스트들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arrow and bow. 자, arrow and bow는 활과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만약에 아이가 들었다라고 하면은 athlete, 뭔가 운동선수나 아니면 soldier, 군인 혹은 police or being brave, 뭔가 용감한 그러한 것을 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이런 것들이 좀 매칭이 되네요. 자, 두 번째 예시를 볼까요? 맞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이다시피 책이 보이죠? book or pen. 만약에 아이가 어떤 책이나 펜을 집어든다면 그 아이는 커서 scholar, 뭔가 학자가 되거나 or being smart, 뭔가 똑똑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0: 있다는 거죠. White long string. 자, 원래 string은 줄이란 뜻이고요. 하얀색의 긴줄 혹은 thread. 자, thread는 실을 말해요. 그래서 실타래 같은 자, 그런 거를 만약에 아이가 뽑는다라고 한다면 longevity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longevity라는 건요.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장수라는 뜻이어서 자, 일종의 어떤 풍습이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그대로 이어서요. 발음 연습도 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단어를 보면 원래 say, 말하다, 말하다의 과거 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단어의 생김새를 그대로 생각해서 발음해 볼까요? 자, 이 단어의 생김새를 그대로 보면은 왜 우리 마치 무언가 지불하다라는 pay라는 동사 있잖아요. 뭔가 지불하다. 자, 그런데 pay의 동사 변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발음은요, paid예요. paid. 그래서 pay, paid, paid, aid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특이하게 say 같은 경우에는요, say 같은 경우에 이 발음이 sad, sad로 발음이 됩니다. 자, paid처럼 said가 아니라 set로 발음된다라는 거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다? said라는 끝에 the 사운드와 바로 뒤에 이 to가 보이죠? 자, the와 to는 얘들아 어때요? 우리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the, t, t. 매우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the, t 이 부분을 같이 연음으로 발음하게 되면 Sad to predict. 이 부분 빨리 발음하다 보면 sad to predict로 발음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소리내서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The item the baby picks up is sad to predict the baby's future. 자, 실질적으로 정말 sad라고 발음이 되는지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지금 들어볼게요.
1: The item the baby picks up is said to predict the baby's future.
0: 네, 정말로 sad to predict로 발음이 되네요. 이 부분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뭔가 돌잔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가 이 돌상에서 뭘 고르는지 바로 이런 의식을 뭐라고 한다? 맞아요. 우리말로 돌잡이라고 한답니다. The ritual은 세레모니와 같은 뜻이고요. 의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돌잡이라는 그런 의식은 아이에게 뭘 요구한다? requires the child to pick a single food or object from a table. 그 탁자에서 하나의 어떤 음식이나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고르도록 아이한테 하는 거죠. 자, 누구누구야? 자, 이거 골라봐. 뭘 고를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템을 뽑으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을 띠고 있는 그런 성격으로 아이가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풍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엄마께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 나는 뭘 집었어? 라고 여쭤봤더니요, 어머님께서 기억이 안 난대요. 선생님은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남매여서 어제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너무 많아서 뭘 집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anyway, 우리 지금 돌잡이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잠깐 봤는데요. 왜 돌일까요? 하필 왜 돌이라는 이런 단어를 쓸까요? Origin of 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The word 돌 indicates that 12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birth of a child. 자, 원래 이 돌이란 말이요. 우리말로 했을 때 돌아오다, 한 해가 이렇게 돌아오다라는 거기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한다? 아이가 태어난 그 날로부터 12달이 지나서 같은 시점으로 돌아온다. 그것을 기념을 하는 그러한 것을 돌이라고 한대요. 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첫 번째 생일을 첫 돌,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일을 두 돌, 이렇게 하고요. 주로 아이가 커나 갈수록 돌이라는 말은 잘 쓰진 않지만 주로 어렸을 때, 갓 태어난 아이에게 쓰는 용어구나라는 부분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또 어법 문제로 풀어봐야죠.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서답형 문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상

생략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우리 뭘 해야 된다? 맞아요.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곳을 찾아서 무언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힌트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생략된 단어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에서, 이 본문에서 찾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내신, 이런 주관식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이 정말로 잘 봐야 돼요. 자, 일단 밑줄 문장 확인할게요. 밑줄 문장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The item the baby picks up is said to predict the baby's future. 자, 이번 시간에 Speaking Clear에서도 봤던 그 문장이죠. 자, 여기에서 생략된 걸 찾아보자 라는 건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그렇죠, 이겁니다. 자, 영어에서는 관계 대명사라는 아이가 있죠. 자, 관계 대명사의 종류는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관계 대명사 that, 관계 대명사 which, 관계 대명사 who, 관계 대명사 what. 자, 이네 가지 중에서 관계 대명사라고 하면요, 명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뭐가요? 관계 대명사가요. 자, 그래서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앉아 있는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면 이름을 목적어 자리에 앉아 있다, 목적어 격이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런 말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중에서 오늘은 which라는 아이를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다? 관계사 자체가 접속사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목적어이구나라고 풀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다? 아, 관계사니까 접속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말은 뭐다? 동사가 두개 있는 게 가능하고, 두 번째는 관계 대명사니까 문장에서 명사, 선행사 같은 아이가 있어야 되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관계대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목적어를 취하는 게요, 일반적으로 딱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자, 그런 동사를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하죠. 자, 일반 동사 중에서 반드시 뒤에 을로 해석이 되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동사의 종류를 타동사라고 분류를 할수 있어요. 그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맞아요. 반드시 이런 을을에 해당하는 명사가 목적으로 나와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어를 취하는 그런 아이는요. 전치사. 자, 전치사가 뭐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in, with, for 이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전치사라고 하는데 타동사와 전치사 뒤에는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뭐다?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요, 영어 문장에서 생략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자, 원어민들 어떤 규칙이 있다? 그 문장에서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그 관계 대명사는 영어 원어민들이 문장을 쓸때 그걸 빼고 쓰기도 한다고요. 그걸 써도 되고요.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문장으로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the item, 어떤 물건이죠? 자, 물건이라는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요, 무조건 자리가 주어 자리로 정해져 있어요. 맨 앞에 문장에, 맨 앞에 명사는 주어 자리.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the baby picks up 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자, 우리 pick up이 기본적으로 뭐죠? pick up? pick up? 그렇죠. 뭔가 이렇게 들어 올리다, 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 픽에 S가 붙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Picks up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뭔가 주어에 수가 반영이 된 동사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아이, the baby라는 아이. 단수의 형태죠. 자, 그래서 동사를 pick up이 아니라 픽스 업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픽스 업은 얘는 무조건 동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포인트 또 뭐가 보여요? 그렇죠. is가 보이죠?

is는 뭐야? is는 어떤 종류의 동사죠?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입니다. 그럼 지금 한 문장에 동사가 벌써 몇 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주어, the 아이템이 있고, 두 번째, is라는 동사도 있는데, 앞에 픽스업이라는 동사가 또 있는 거죠. 지금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예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장에는 어딘가에는 반드시 접속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앞에서부터 보면 접속사가 없어요. 볼게요. The item the baby picks up is said to predict the baby's future 라고 해서 접속 역할을 한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말은 뭐다? 무언가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실은 픽업이라는 의미가 뭐죠? The baby pick up. 아이가 들어올립니다. 아이가 들어올려요. 무엇을? 이라는 대상이 나와야 하겠죠. 자, 그래서 픽업에 대한 뭐가 빠져 있다? 목적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원래 문장은 이거였을 겁니다. The item which or that the baby picks up is said to predict the baby's future. 원래는 이 문장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The item이 전체 문장의 메인 주어 맞아요. 그리고 그 문장에서 가장 메인 동사에 해당하는 본동사가 is가 맞아요. 자, 그런데 조그맣게 보았을 때 the baby picks up 아이가 들어 올립니다. 무엇을? 이 을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어디로 빠져 있다? 앞에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원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던 어떤 규칙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원문에서는 아마 어떤 문장이다? The item 관계대명사 which를 쓰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 that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문제가 뭐였죠? 문제가 그렇죠. 앞에서 보았을 때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된다? which와 that 둘다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이 전체 지문에서 있는 이 which라는 아이를 이렇게 똑같이 넣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찾아 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the picks up에 대한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영어 문장에서는 우리 지문에서는 생략이 되고 생략이 되어서 이런 문장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due to는 명사를 수식한다. 당연히 수식할 수 있죠. 정답은 O였습니다. 자, 오늘의 OS 퀴즈는 이건데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What happened?
1: Ah, well, I still do, but this is super spicy. Ah, oh, but so yummy.
0: Easy, easy. Slow down. Here, drink more water.
1: Okay.
2: 네, 여러분, 오늘의 cartoon 잘 보셨나요? 자, 그래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볼게요. Let's go, go, go! 네, 오늘의 장소는 떡볶이 집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케빈과 크리스틴이 보이는데요. 케빈이 If you're in Korea, you have to try 떡볶이 라고 하고 있네요. 아, 너가 한국에 왔으니까 떡볶이는 꼭 먹어봐야 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I'm so excited. 정말 기대가 돼. I saw it on TV many times. I saw it on TV many times. TV에 나오는 거 많이 봤었어 라고 하고 있네요. 떡볶이가 뭔지는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자 케빈이 Since you like spicy food, you will love it. 크리스틴, 너가 원래 매운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것 또한 좋아할 거야. 떡볶이를 좋아할 거야 라고 하고 있네요. 네, 역시 비주얼 한번 보십시오. 떡볶이, 튀김, 어묵.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죠? 자, 크리스틴이 Oh, it smells great. Let me try it. 냄새가 너무 좋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 자, 한 입 먹죠. 아! It's so hot! Water! I need water! 와, 진짜 매운가 봐요. 너무 매워. Water, 물 좀 줘. 그러자, Excuse me? Can I have some water? 많이 창피했나 봐요. 네, 다시 조신하게 Excuse me, can I have some water? 실례지만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케빈이 크리스틴, The water is self here. 물은 셀프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ater is self? What do you mean self? 물은 셀프? 셀프가 뭐야? 크리스는 모르는 것 같은데. You have to get it yourself. You know, yourself. Self. 그렇죠. 물은 본인이 가져다 마셔야 된다라고 케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셀프는 콩글리시죠. 셀프. 자, 외국에서는 셀프가 아닌 self-service라고 해줘야 됩니다. 꼭 외워주세요. 아하, water is self-service. 물은 셀프 서비스였구나. These Konglish expressions are so confusing. 이거 콩글리시 정말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한국에 왔을 때 콩글리시 많이 헷갈리고 어려웠었어요. 네, 자, 케빈이 You're right.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What happened? 빠밤. 자, 여기서 핵심 문장 나왔습니다.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네, 과연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너 매운 음식 잘 먹었었잖아.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네, 여기서 you used는 뭐뭐뭐 했었었잖아. 뭐뭐뭐 했었었잖아. 뭘요? Eat really spicy food. 매운 음식을 잘 먹었었잖아. 라는 뜻이 되겠죠. Well, I still do, but this is super spicy, but so yummy. 나 아직도 잘 먹어. 근데 너무 매워. 그래도 맛있어.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하하, easy, easy, slow down. Here, drink more water. 자, 천천히 물 좀 먹고, 자, 천천히 물 좀 먹으렴. 이라고 달래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 핵심 문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문장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친구 소개해드릴게요. Come on in, Jamie!
3: Hi! My name is Jamie!
2: Hello, Jamie. How are you?
3: I'm fine.
2: 오늘의 핵심 문장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3: Yeah!
2: 오늘의 핵심 문장은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너 매운 음식 잘 먹었었잖아. 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볼까요? You used to eat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전치사 in 우리 또 오랜만에 복습해야죠. 요 친구가 들어가는 수거 표현들 한번 공부해볼 겁니다.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Would you mind telling us someone else we can contact just in case something happens?
1: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을까?
0: Of course! In case of emergency, please call my dad. His number is 010-1234-5678.
1: 당연하지. 응급 상황의 경우에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줘. 아빠 번호는 010-1234-5678이야.
0: 자, 여러분 설마 010-1234-5678에 전화해보면 지원쌤의 아버지 번호가 나오나? 그럴 일은 없어요. 나는 그저 순수히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번호를 구성한 것뿐이에요. 개인정보 아니고요.
1: 자, 여튼 이번 경우에는요. 만일을 대비해서 응급 상황에 그런 뭐 연락

상처를 따두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오늘 배울 두 표현은 just in case와 in case of입니다. 요거는 전치사 in뿐만 아니라 case라는 단어도 겹치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해요. 앗, 뭐가 무슨 뜻이지? 앗. 제가 맨날 서술형에서 바꿔 쓰는 거 보고 속이 터져가지고 그 제발 좀 헷갈리지 말라고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뜻일지 일단 가장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just in case부터 볼게요. 자, 요거는 13종 교과서 전부 다 수록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빈도가 높은 친구인데요. just in case는 만일을 대비해, 혹시 몰라서 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를 직역을 한번 해보자고요. in 뭐뭐 안 해고, case는 뭐야? 경우, 상황이죠.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 안인데 앞에 just를 붙였어요. just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약간 그저, 뭐 그냥, 뭐 방금 막 약간 요런 어떤 거를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런 거여서 그런 거야. I just wanted to tell you 뭐 이런 식으로 난 그냥 이렇게 뭔가 붙임말로서 많이 쓰잖아요. 이 just는요, 약간 이 in case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붙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경우가 뭐 그냥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just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뜻이 만일을 대비해 혹은 혹시 몰라서 말인데 이렇게 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다. 길긴 긴데, 자, 뒤에 just in case만 봅시다. just in case는, 자, 혹시 몰라서라고 쌤이 아까 해석을 했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혹시 몰라서 뭔가 누군가 우리가 연락할 사람을 알려줄 수 있겠니?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고요. 앞에 would you mind는 우리 중2 친구들 정도면 다 배웠을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 게 꺼려지냐? 좀 별로냐? 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 뭐뭐 해줄 수 있냐? 해도 되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게 싫으냐 안 싫으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은 요거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문장입니다. Bring your umbrella just in case it rains. 이렇게 되어 있죠. 우산을 가지고 오렴.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이게 바로 만일을 대비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in case it rains 라고 하면은 이 만일을 대비한다는 느낌이 안 살아. 그래서 just를 꼭 넣어줘야 돼. 아, 그냥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just in case you should bring your umbrella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in case of인데요. 얘는 뜻이 훨씬 쉬워졌죠. in case가 경우, 안에 약간 요런 느낌이었고 뒤에 of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서 뭐뭐의 라는 뜻이 더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이미 선생님이 다 알려줬잖아. 전치사 of가 뭐뭐의 라는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뭐의 경우 안에. 아, 근데 굳이 안에를 쓸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뭐뭐의 경우 요렇게 된 거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만약 이런 경우라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응급 상황의 경우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줘 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우리 뭔가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Break the window in case of fire. 불이 날 경우 창문을 부수세요 하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뭔가 쇠망치 같은 거 달려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불이 났을 경우 요걸로 부숴갖고 나가라 라는 의미에서 적어놓은 문장입니다. 자, 이 in case of fire는 불이 날 경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불이 난다면 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죠. 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둘 다 괜찮구나. 역시나 중요한 건 맥락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워본 겁니다. just in case, 만일을 대비해, 혹시 모르니까. 앞에 just가 붙는 게 포인트고요. in case of 뭐뭐의 경우, 만약 뭐뭐 한다면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러 가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혹시 모르니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자, 혹시
혹시 모르니까 뭐 그냥 그그 그.

0: 그냥 그치 그치 그치 Just in case. Just를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I wanted to tell you just in case. I wanted to tell you just in case. 그쵸, 혹시 모른이라는 이 just in case가 중요해요. 다음 문제 볼게요. 혹시 모르니 내가 너랑 같이 갈게. 자, 뭔가 조금 위험한 곳을 가나 이런 생각이 들죠.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 라는 뜻 다시 한번 반복해 보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응급 상황의 경우 경찰을 부르세요. 자, 모모의 경우. 모모의 경우 엄청 쉽잖아, 그치? In case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뒤에 emergency가 응급 상황이라는 뜻인데 emergencies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ll the police in case of emergency. Call the police in case of emergency.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죠. 정전이 될 경우에 그 손전등을 쓰세요. 자, 뭐뭐의 경우에 만약 뭐뭐 한다면 그죠 그죠 in case of 뒤에는 of를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까 혹시라는 게 들어갈 땐 앞에 just 꼭 챙겨주시고 요럴 때는 뒤에 of를 꼭 챙겨주시고 앞뒤에 붙는 거 꼭 신경 써가면서 하시고요. blackout이라는 게 정전이라는 뜻이라는 거 중등 필수어이니까 꼭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퀴즈였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한번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Would you mind telling us someone else we can contact just in case something happens? Of course. In case of emergency, please call my dad. His number is 010-1234-5678.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치사 in 그리고 case까지 합해져서 앞뒤에 뭔가 다른 단어가 들어가니 뜻이 달라지는 친구들을 배웠습니다. In case 앞에 just가 붙어서 just in case라고 하면 혹시 모르니 만일을 대비해 라는 뜻이었고요. In case 뒤에 of를 붙이면 뭐뭐의 경우 만약 뭐뭐 한다면 의미였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Left. L-E-F-T. Left. Left. Right. R-I-G-H-T. Right. Right. Away. A-W-A-Y. Away. Away.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directions, 방향 1편이에요. 친구들, I have some news for you. Today, we are going to learn 7 words. Wow! 친구들한테 여러 단어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단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left. 왼쪽에 란 뜻이에요. 자, 선생님의 left는 이쪽이에요. 왼쪽, left. 그 다음은 right, 오른쪽이에요. 이쪽 방향이죠, right. 그 다음은 away, 멀리 또는 떨어져서 란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막 파리가 윙윙하고 올 때 go away, 저리 가, 이렇게 많이 말해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왼쪽의 left. 레에 강하게 말해보세요. Left. Good job. 오른쪽의 right. 자, 강하게 말해볼까요? Right. Excellent. 멀리 떨어져서 away. One more time. Away.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Left, left, right, right, away, away.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I write with my left hand. 나는 왼쪽 손으로 글씨를 써. 간혹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왼손잡이라고 하나요? 왼손잡이가 꽤 있어요. Are you right-handed or left-handed? Let's read one more time. I write with my left hand. Perfect. 그 다음, my house is on the right. 우리 집은 오른쪽에 있어. 자, right, 오른쪽 나왔는데요. 앞에 보세요. on the right. 전치사예요. right가 나올 때는 on을 꼭 써줘야 돼요. Okay, now everyone, I want to hear you say it. My house is on the right. Good job. Next, he lives far away from here. 그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살아. Everyone, where do you live? 여러분, 어디 사나요? Do you live close or far away?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He lives far away from here. 너무 잘하는데요? Okay, now let's listen to our next set of words.
1: Up. U-P. Up. Up. Into. I-N-T-O. Into. Into. Down. D-O-W-N. Down. Down. Side. S-I-D-E. Side. Side.
0: Okay, now, what's this? Up. 위에란 뜻이에요. Everyone, if we look up, what can we see? We can see the blue sky and white clouds. 위에, up. 그 다음은 into, 안으로란 뜻이에요. 보세요, where is he going? He's going into the water. Splash! 와,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한데요? 그 다음은 아래로 down. 친구들 에스컬레이터 타면 우리는 아래로 down 이렇게 내려가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down. 그 다음은 side, 옆 또는 측면이에요. Here we can see this woman's side view. 옆면을 볼 수 있어요. Good job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위에, up. Up. Very good. 안으로, into. Into. Good job. 아래로, down. 자, 입 모양을 크게 만들어 봐요. Down. Very good. 옆, 측면. Side. One more time. Side.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Up. Up. Into. Into. Down.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미래 표현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동사와 will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My sister blank a cake for my birthday. 자, 이 빈칸은 우리 학습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채워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래 표현.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will이 있습니다. 주어에 will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주어의 의지나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Don't worry, I will help you.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앞으로 뭐 할게 라는 뜻을 나타낼 때 이렇게 will,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I will은 줄여서 I'l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WI를 지워주고 그 자리에 점콕 찍어서 I'll이라고 써줬어요. It's cold outside. 바깥이 추워. You will need a jacket. You will 마찬가지로 줄여 쓸수 있는데요. WI 지우고 점콕 찍어줘서 You will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You'll need a jacket. 너는 자켓이 필요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will에다가 동사 원형 붙이면 뭐뭐 할 거야라는 의미입니다. It will snow tomorrow. 내일은 눈이 내릴 거야. It'll 줄여서 it'l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WI를 지우고 점콕 찍어서 축약형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will에 부정문 의문문도 살펴볼까요? 부정문 만들 때는 will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써줘요. will not 동사 원형. 그런데 will not은 또 줄여서 쓸 수가 있는데요. 독특하게 형태가 아예 바뀝니다. won't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will not을 줄였을 때는 won't라는 아예 새롭게 생긴 단어가 탄생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의문문 만들 때는 will을 주어 앞으로 보내줘요. will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적어주면 의문문입니다. will not은 won't로 줄여 쓰고요. 의문문에 대답할 때도 will 사용해서 yes 주어 will, no 주어 won't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문 한번 볼게요. I will not go to the party. will not 줄여서 won't라고 쓸 수도 있으니 I won't go to the party 하면 나는 그 파티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요, wi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너내 숙제 도와줄래? 라는 뜻이죠. will이 주어 앞으로 갔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 help를 적어줬습니다. 너내 숙제 도와줄래? Yes, I will 하면, 내가 도와줄게. No, I won't 하면, 아니, 나는 도와줄 수 없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니, 나는 도와주지 않을게. 자, 이렇게 위례 부정문 의문문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한번 빈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he blank spicy food. 자, 이거 우리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겠죠. 끝에 물음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는 매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will 뒤에다가 not을 쓰고 동사 원형 it 적어주면 완성. He will not eat spicy food. 다음 2번은요. Blank you, blank me later. 자, 이번에는 물음표가 있으니 의문문으로 써줄게요. 주어 앞에 will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죠. Will you call me later? 나한테 나중에 전화해 주겠니? 라는 말입니다. 다음 3번, they blank TV tonight. 자, 우리 부정문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물음표가 없으니까. 그러면 will not, 그 다음 동사원형 watch를 쓸수 있을 텐데, 빈칸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will not을 줄여서 한 단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will not을 줄이면 won't라고 쓰기 때문에 they won't, 그 다음 동사 원형 watch를 붙여서 they won't watch TV tonigh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들은 오늘 밤 TV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4번, 이번에는 물음표가 있으니까 의문문으로 써줄게요. 주어 앞에 will을 보내서 will she 해주고 그 다음 동사 원형 come 적어주면 will she come to school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그녀가 내일 학교에 올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will 부정문 의문문까지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새로운 미래 표현 하나만 더 배워보겠습니다. be going to예요. 이때 be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비동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어에다가 am, are, is 적어주고요. 비동사의 현재형을 적어주고 going to를 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미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미 하기로 계획한 일이나 근거가 있는 예측을 할때 이렇게 be going to를 적어줍니다. I am going to visit my grandma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 우리 할머니를 방문할 거야. 이번 주말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일이죠. 그래서 be going to를 써줬습니다. They are going to watch a movie after school. 그들은 방과 후에 영화를 볼 것이다. 이것도 역시 방과 후에 하기로 계획된 일, 그래서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써줬네요. Look at the sky. 하늘을 봐. It i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야. 비가 올 거라는 근거가 있는 예측이에요.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도 be going to 적어줍니다. The train is leaving. 열차가 떠나고 있어. We're going to miss it. 우리가 그것을 놓칠 거야. 라는 겁니다. 열차가 떠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근거가 있죠? 근거가 있는 예측. 할때 be going to 동사원.

명령 적어줘요. 자, 그러면 부정문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우리 비동사가 나오면 항상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주어, am is are not 적어주고 going to 동사 완형 이렇게 부정문 써줄 수 있고요. 의문문 만들 때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줍니다. am, are, is 주어 going to 동사 완형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대답할 때는요. Yes, 주어 am, are, is. No, 주어 am not, isn't, aren't.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I am not going to play games tonight. 나는 오늘 밤 게임을 하지 않을 거야. am 뒤에 not을 붙이고 그 다음 동사에 ing 써줬죠? I am not going to. 이렇게 써줍니다. Are you going to study tonight? 너는 오늘 밤에 공부할 거니? 이번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고요. 주어 뒤에 동사의 ing 형태를 써서 의문문 만들어줬습니다. Yes, I am. 응, 나는 오늘 밤 공부할 거야. No, I'm not. 아니, 난 오늘 밤 공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션은 will과 주어진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 완성하기였거든요. will 뒤에다가 동사 원형 그대로 적으면 미래 표현이 완성되죠. My sister will make a cake for my birthday. 내 여동생이 내 생일을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래 표현까지 모두 다 학습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4강이고요. 여가생활 영단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주말이나 휴일, 방학 동안에는 여유롭고 편안한 휴식을 즐겨요. 우리는 휴식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죠. 오늘은 휴일이나 휴식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요, 휴일 혹은 휴식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는 relax, relax인데요. 자, 의미를 보면 편하게 쉬다 혹은 긴장을 풀다 라는 뜻이 나와 있죠. 자,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relax, lax라는 부분이 느슨한, 긴장을 쫙 푼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 있는 re는 다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긴장에서 굳은 몸에 긴장을 쫙 풀다, 편하게 쉬다 라는 의미가 되는 단어입니다. relax, 편하게 쉬다 혹은 긴장을 풀다 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relax, R-E-L-A-X.

Relax. 자, 예문을 보시면요. Just sit down and relax라고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relax. 뭐 하라는 걸까요? 편하게 쉬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좀 쉬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relax.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단어는 rest. rest인데요. 이 rest는 명사로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사로도 쓰여요. 그 자체로 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rest.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rest. R-E-S-T. rest. 네, 휴식 혹은 쉬다인데요. 우리는 휴식으로 쓰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need to get some rest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get some rest라는 표현 정말 자주 씁니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그러니까 you need to get some rest라고 하면 너는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You need to get some rest. 너는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어.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rest 의미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휴일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날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은 영어로 weekend, weekend라고 말하죠. 이 weekend에서 week이 한 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nd는 끝,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주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주말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읽을 때는 weekend, weekend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스펠링 꼭쓸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써볼게요. Weekend, W-E-E-K-E-N-D. 읽을 때는 weekend. 네, 주말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ent camping last weekend라고 말했네요. 자, we went camping. 우리는 캠핑을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근데 언제 갔을까요? Last weekend니까 지난 주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e went camping last weekend. 우리는 지난 주말에 캠핑을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weekend를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vacation. vacation. 방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때다이 vacation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 거예요. 쌤이 쓸때 여러분도 꼭 같이 쓰면서 스펠링을 바로 외워주세요. vacation, V-A-C-A-T-I-O-N. 읽을 때는요. vacatio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학 예문 살펴볼게요. Summer vacation starts next week 라고 했어요. 한번 더. Summer vacation starts next week. Summer vacation 무엇일까요? 여름 방학이 됩니다. 여름 방학은 다음 주에 시작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겨울 방학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겨울 방학이니까 winter vacation이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summer vacation 그리고 winter vacation까지 같이 기억해두면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holiday, holiday, 공휴일 혹은 휴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 어떻게 읽었죠? holiday.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 있는 Holy 이 부분이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Holy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성한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또 신성한

날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홀리한 날이다라고 해서 Holy Day에서 나온 말이고요. 지금은 넓은 범위로 Holiday가 공휴일이나 휴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같이 써볼게요. Holiday. 자, 어떻게 써요? H O L I D A Y. 읽어볼게요. Holiday. 여러분은 holiday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르시나요? 쌤은 대표적으로 추석, 뭐 크리스마스 이런 날들이 떠오르는데요.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Chuseok is a Korean holiday라고 말했습니다. 추석은 한국의 무엇이죠? Holiday, 공휴일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oliday 하면 공휴일이나 휴일을 의미해요. 자, 오늘 단어들 복습해 볼 텐데요. 딱세개 복습해 보겠습니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휴일이나 공휴일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로 시작합니다. 바로 holiday. 자, 그리고 school's out. 학교가 끝났어요. 이제 방학이 시작되겠네요. 우리 방학이라는 단어는요. va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도 같이 말해봅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러한 주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weekend라고 합니다.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0: Choga House.
1: Hello everybody, Annie here. Nice to see you back at K-Culture. K-Culture를 통해 우리나라 조상들의 다양한 지혜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오늘은 또 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 초가집을 통해 다양한 단어들과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Let's check it out! First of all, we will learn more about 초가 house. 먼저 초가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가집은 초가집을 지을 때 집, thatch, 나무, wood, 흙, sand, 돌, stone 등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는데요. They were very easy to get. 가난한 백성들이 아주 쉽게 농사를 지으면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었다고 해요. 집은 가을에 구할 수 있었고, 나무는 산에서 구할 수 있었고, 흙과 돌은 땅을 파면 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재료들이었어요. 그리고 초가집은 단열성과 보온성이 아주 뛰어난 집이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초가집의 지붕도 특별하게 사용되었대요. 초가집의 지붕은 또 밭으로 사용을 했었대요. 초가집 지붕에서 나물과 고추 등을 말려서 반찬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초가집을 통해 우리 빨리 다양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해요. Let's go!
0: Keywords Citizens Thatch Build Easy
1: Alright, our first word. 자, 초가집은 시민들이 살던 집이죠? 시민은 citizens.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인데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Citizens. 자, C로 시작하는데 I랑 함께 만나면 K 소리가 아닌 S 소리가 나요. Listen one more time and repeat. Citizens. Alright, next word. 자, 초가집은 집으로 만들어졌어요. 집은 thatch. 집신을 만들 때 만들었던 집과 다르게 억새로 만든 게 초가집 지붕이에요. 조금 다른 집이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초가집 지붕에 사용됐던 집은 thatch. th가 만나면 th 소리가 나고 ch가 만나면 ch 소리가 나요. 자, 잘 기억하고 listen one more time and repeat. thatch. Great. Next word. 자, 초가집을 직접 다 지었어요. 짓다는 build. One more time. Build. All right. Our last word. 초가집은 짓기가 쉬웠어요. 쉽다는 easy. E랑 A가 만나면 짧은 E 소리가 나요. 기억 잘하고 따라해보세요. Easy. Great! Now let's go on to make some sentences. Okay, our first sentence. Choga house was perfect for the citizens. 초가집은 시민들에게 완벽했다. 자, 초가집은 Choga house was is가 아니죠? 옛날에 그랬으니까 과거형이어서 was로 바뀌었어요. 자, 초가집은 Choga house was 완벽했다. Perfect. 누구에게 완벽했죠? 시민들에게. For the citizens. Alright, let's listen to the full sentence. Choga house was perfect for the citizens. Excellent. Next sentence. Choga roof was made of thatch. 자, 초가 지붕은 집으로 만들어졌다. 자, 초가 지붕은 초가 roof was, 여기도 is가 아니고 was죠. 만들어졌다. Made of. 뭘로 만들어졌죠? Thatch. 자, 가끔은 초가집, 초가지붕을 thatched house, thatched roof 이렇게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초가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이렇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let's listen to the full sentence. Choga roof was made of thatch. Great. Next sentence. The citizens used stone and wood to build Choga house. 시민들은 초가집을 짓기 위해 돌과 나무를 사용했다. 자, 시민들은 the citizens 사용했다. used 뭘 사용했죠? stone and wood 돌과 나무를 사용했다. 뭘 하기 위해? to build 짓기 위해 무엇을 지었죠? 초가 house, 초가 집을 짓기 위해. Okay, let's listen to the full sentence. The citizens used stone and wood to build 초가 house. Great, now let's go on to our last sentence. 초가 house is easy to build. 초가 집은 짓기 쉽다. 자, 초가 집은 아직도 짓기 쉬운 거니까 초가 house is 쉽다. Easy. 뭐가 쉽죠? 짓기가 쉽죠? To build. Alright, let's listen to the full sentence. 초가 house is easy to build.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all the sentences.
0: 초가 house was perfect for the citizens. 초가 roof was made of thatch. The citizens used stone and wood to build 초가 house. 초가 house is easy to build. Quiz time.
1: All right, quiz time. It'll be a piece of cake, I'm sure. All right, our first question. 자, 초가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짚은 뭐라고 했죠? Thatch. Thatch의 th 소리는 th, a t는 주어져 있고

0: All right, I had another fun time with you all.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Cartoon English 2.0 영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이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옷도 잘 차려입고 막 콧노래도 부르고 기분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하하, 바로 소개팅.

mood라고 얘기를 했네요. 너 오늘따라 기분 좋아 보인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이 mood라는 것이 기분 또는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이 mood라는 표현을 문장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be in a good mood 또는 be in a bad mood예요. good mood면 당연히 기분 좋은 거, bad mood면 기분이 안 좋은 거가 되겠죠. I'm in a good mood today 라고 하면 나 오늘 기분이 좋아. feeling 외에도 mood를 사용해서 나의 기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And you're all dressed up. 그리고요, 옷도 아주 멋지게 차려 입었습니다. 이렇게 dress라는 표현이 옷을 입다, 입히다라는 뜻이 있고요. dressed까지 하면 옷을 입은, 그러니까 다 벗고 있지 않고 옷을 잘 입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잘 차려입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You're all dressed up이라고 하면 너 되게 잘 차려입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아주 특별한 데이트가 있다고 하네요. 무슨 데이트? 소개팅이래요. 그랬더니 소개팅이 뭐지? 그랬더니 친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만나는 거 말하는 거야. 미팅 같은 거. 그런데요, 이 미팅이라고 했더니 또 크리스티는 비즈니스 미팅? 뭔가 일할 때 하는 그런 미팅? 아, you mean a blind date. A blind date라고 표현을 고쳐줍니다. 맞아요. 우리 소개팅 또는 미팅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보통 meeting이라고 하면 일적으로 만나는 거고요. 이렇게 상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게 되는 것은 blind date. blind date라고 합니다. blind가 앞이 안 보이는이라는 뜻이에요. date는 만남이죠.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 blind date, 우리말로는 소개팅입니다. 아, 그랬더니 이 소개팅을 생각하니까 케빈이 막 너무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케빈에게 크리스틴이 용기를 줍니다. Don't be nervous, you'll be fine. 괜찮아, 잘할 거야. 자신감이 최고 아니겠어? 이런 용기를 주니까 역시 내 좋은 친구, 네 덕분에 힘이 난다. 크리스틴에게 또 고마움을 표하는 케빈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무슨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용기도 주고 도와주는 거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하는지 기억나세요? That's right.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이 문장은요, what 무엇 물어보는 말이죠. are는 뭐뭐니 역시 물어보고 friends는 친구들 너와 나두 명이니까 friends겠죠. 그리고 for은 무엇무엇을 위한입니다. 잘 보면 친구가 무엇을 위한 거니 이럴 때 친구가 있어야지 라는 뜻을 짐작할 수 있죠. What are friends for? 그럼 우리 한 단어씩 같이 말해볼게요. What are friends for? 자, 붙여서 말하면서 노란 부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좋습니다.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그런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케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돈좀 빌려줄 수 있을까? 데이트 비용이 좀 부족할 것 같은가 봐요. 자, 이렇게 우리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친구 좋다는 게 뭐야?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자, 비슷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문장의 순서만 약간 바꾸어서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만든 건데요. 이러라고 친구가 있는 거지. That's what friends are for. That's what friends are for. What friends are for.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죠. 이게 바로 친구가 있는 이유야 라는 뜻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자, 그럼 이 문장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열심히 한 과제가 탕탕탕 날아갔어요. 친구가 자기가 도와줄 테니 다시 해보자고 위로해 주네요. 자기 과제도 아직 못 끝냈으면서. 야, 이러라고 친구가 있는 거지. 어떻게 말한다고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That's what friends are for.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I'm always here for you. I'm always here for you. 나는 언제나 네 옆에 여기에 있으니까 언제나 기대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말 들으면 참 든든하겠죠. 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있는지 혼자 끙끙 앓는 친구. 나한테 얘기해도 돼. 힘든 일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잖아.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always here for you. I'm always here for you. Great. 오늘도 우리 카툰으로 좋은 표현들 많이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표현, 오늘의 한 문장, What are friends for? 또는 That's what friends are for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우리 힘든 일도 있고 또 속상한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또는 내가 그런 친구에게 이런 말을 서로 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That's what friends are for. What are friends for? 너무 든든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재미난 영어를 전달하는 좋은 친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solve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수업 시간이에요. 선생님께서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세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 있나요? 나 이거 궁금하다. 네, 있어요. 클릭.
1: Do you have any questions?
2: Yes, I do.
1: What's your question?
2: I don't understand this.
1: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은 학교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인데요. 오늘도 세 개의 빈칸이 있어요. 질문, 무엇이니 물어보는 말, 이해하다, 동작. 떠오르는 단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요. 질문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뜻하는 말, 그렇지, questions. questions가 있죠. 선생님이 막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질문 있나요? 마지막에 꼭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Do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any 뭐뭐라도 questions. 어떤 질문이라도 있나요? 즉 질문 있을까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questions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랬더니 아이 중에 한 명이 Yes, I do. 네, 저 질문 있어요, 선생님. 하고 대답했네요. Do you? 물어봤으니까 I do. 이렇게 답하는 게 맞겠죠. 선생님이 질문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무엇이니?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그렇지. What's your name? 하잖아요. What's를 해주면 돼요. What's는 apostrophe 있는 거 보니까 두 단어가 만난 거다. What is?

is를 합쳐서 한 단어로 what라고 해요. What is your question? 질문이 뭐예요? 너의 질문이 뭐니? 그랬더니 뭔가를 짚으면서 I don't 이해하다 this. 이해하다는 understand.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I don't understand this. 저는 이거가 이해가 안 돼요.

0: I don't understand this. 이거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let me. 내가 뭐뭐 하게 할게. 즉 뭐뭐 해줄게요. 이런 뜻이에요. Let me 하고 동작을 말하면은 I'll 하고 동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Let me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세요. Explain 설명하게 해주세요. 즉 내가 설명해 줄게요.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한번 더. One 더. More time, 번. 그래서 한번더 설명해 줄게요.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이렇게 대화 마무리 됐네요. 우리 교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화죠.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이 대화를 리듬 살려서 읽어볼 텐데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에서 어디 강조하면 좋을까요? Do you 이런 걸 강조하지 않는다 그랬죠. 내 눈앞에 있는 당신에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do you 강조하지 않고 동작 have 갖고 있다. 그리고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Do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요. 대답은 yes, I do는 어때요? 그렇지. yes가 중요하죠. Yes, I do. 선생님이 질문이 뭔가요? 했어요. 무엇이니? 질문 중요하죠. What's your question. What's your question? 이렇게 리듬 살려 물어보고요. What's your question? 아이의 대답은 저는 이걸 이해 못하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예요. 안 되는 거는 강조라 그랬죠. Don't. 그리고 동작 이해하다. I don't understand this. I don't understand this. 이렇게 말한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번더 내가 설명해 줄게요예요. 해 줄게요니까 let me explain. 여기 강조하고요. 한번 더는 통째로 다 강조.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친구들도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후,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리듬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오늘은 스피킹 하고요. 학교 눌러주세요. 학교 카테고리의 첫 번째 대화, Scene 1 함께 해볼게요. 리듬 중요해요.
1: Do you have any questions?
0: Do you have any questions?
1: Yes, I do.
0: Yes, I do.
1: What's your question?
0: What's your question?
1: I don't understand this.
0: I don't understand this.
1: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0: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친구들 알죠? 그래프가 똑같지 않아도 비슷한 그래프일 때 우리 친구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 자,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는 talk more 함께 해볼게요. 오늘 도전 문장은 I don't understand예요. 우리 대화에서는 I don't understand this가 있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라는 뜻이었는데요. I don't understand 다음에 이해를 할수 없는 대상을 바꾸어서도 쓸수 있어요. 언뜻 잘 생각이 안 나죠, 친구들. 아마 우리말 예문 보면, 아하, 이럴 때 이런 문장 쓰는구나. 깨달음이 올 거예요. 같이 도전해봐요. 나는 이 책이 이해가 안 돼. 이럴 때도 쓸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돼. I don't understand는 있으니까 이 책만 넣어주면 된다. 이 책은 뭐라고 할까? 그렇지. This book. This book. 그러면 전체 문장. I don't understand this book. I don't understand this book.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건 어때요? 나는 그 영화가 이해가 안 돼. 왜 영화 중에서 내용이 되게 어렵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다 보고 나서도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영화 해볼게요. I don't understand the movi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I don't understand the movie. 마지막이요. 난 우리 엄마가 이해가 안 돼.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난 우리 엄마 이해가 안 돼. 우리 엄마만 넣어주면 돼요. 우리 엄마? 그렇지. My mom. I don't understand my mom. 한번 더. I don't understand my mom. 우리 엄마가 이해가 안 돼. Well done. 잘했어요, 친구.

0: 친구들, 오늘 우리는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대화 처음 해봤죠.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들 많이 만나볼 거예요. 기대해 주고요. 오늘 고르지 못한 답변 다시 한번 앱으로 클릭해서 말하기 연습해보는 것도 잊지 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신나게 대화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오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 우리가 음악 그리고 악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 특히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3 Music I can say I want to become a musician.
0: It's warm-up time. 자, 워밍업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하, 우리 남자아이는 놀이터에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I think he wants to go and play in the playground. 근데 우리 여자친구는 안 되나 봐요. Well, why do you think so? 아, 첼로를 하는 친구인가 봐요. She plays the cello and she has to go to cello lesson. 첼로 레슨을 받으러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놀이터에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놀면 되겠죠. 자, 나중에 이 여자아이는 첼리스트,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쓸 수 있을지 대화를 통해서 먼저 들어볼게요.
1: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2: I can't.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1: Again? Didn't you go a few days ago?
2: I did. I want to become a pianist.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0: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너 나랑 내일 같이 놀 수 있어? 라는 질문이죠.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Play with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와 함께 놀다 라는 뜻이죠. Tomorrow는 내일이고요. 그래서 내일 나랑 놀 수 있어? 라는 질문이었고요.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자, 그랬더니 I can't, 나 못 놀아 라고 하면서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Have to는 꼭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ave to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꼭 해야 한다 이거든요. Piano lesson은 피아노 레슨이죠. 네,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런데 go to my piano lesson이니까 나는 내 피아노 레슨에 꼭 가야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쵸? 자, I have to go to 어디 어디라고 해서 나는 어느 장소에 꼭 가야 해 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 학교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school.

0: I have to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 도서관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the library. Library가 도서관이라는 의미예요. I have to go to the library. 나 치과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the dentist. The dentist가 바로 치과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치과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치과 선생님도 dentist라고 합니다. I have to go to the dentist. 나 우체국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the post office. Post office가 바로 우체국이라는 뜻이에요. I have to go to the post office. I have to go to the airport. 공항에 꼭 가야 돼. I have to go to the airpor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Again? 또? 라는 뜻이에요. Didn't you go a few days ago? 아니, 며칠 전에 가지 않았어? 라는 질문이에요. 피아노 레슨 며칠 전에도 가지 않았니? 라는 말이겠죠. A few가 몇 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뭐두 개, 세개 이게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라는 뜻인데 A few days ago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며칠 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2, 3일 전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didn't you go 다음에 어떤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오면 그때 뭐뭐 하지 않았어? 그때 가지 않았어?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didn't you go yesterday? 어제 가지 않았어? 라는 말이겠죠. Didn't you go yesterday? One more time. Didn't you go yesterday? Didn't you go 3 days ago? 라고 하면 3일 전에 가지 않았어? 라는 말이 되겠죠. Didn't you go 3 days ago? 5개월 전에 가지 않았어? Didn't you go 5 months ago? Didn't you go 5 months ago? 그리고 작년에 가지 않았어? Didn't you go last year?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Didn't you go last year? 자, 그랬더니 I did. A few days ago에 갔었어. I did. I want to become a pianist라고 얘기를 했네요.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라는 말이죠.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연주자를 뜻하죠. 자, become은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pianist, 요 스펠링 잘 봐주세요. 피아노 연주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연주가의 이름은 이 악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피아노, 아까 뭐였죠? pianist였죠. 만약에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가 o처럼 모음이다. 그럼 빼고 ist를 넣어주면 돼요. pianist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럼 violin은 어떻게 될까요? violinist가 돼요. 여기는 그냥 ist만 붙여주면 되겠죠. violinist, violinist. good. 플루트도 E로 끝나기 때문에 E를 생략하고 IST를 붙여서 flutist, flutist, 플루트 연주가입니다. 기타는 guitarist, IST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guitarist. 그러면 트럼펫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악기 이름 뒤에 IST를 붙여주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ER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트럼펫이 그렇습니다. trumpeter라고 하죠. trumpetist라고 하지는 않아요. trumpeter, trumpeter. 그리고 드럼 치는 사람은 drumist라고 하지 않죠. drummer라고 합니다. drummer. 그래서 뭐 trumpeter, drummer처럼 er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다 ist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나는 피아노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study가 공부하다라는 뜻인데, 악기도 공부하는 거에 속하죠. 그래서 study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Very hard는 정말 열심히 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2: I can't.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1: Again? Didn't you go a few days ago?
2: I did. I want to become a pianist.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남자아이는 놀이터에 가고 싶죠. 그래서 Can you play with me? Can you play with me?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네요. 그쵸? 나랑 놀 수 있어? Can you play with me?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얻는다? Can you play with me today? 오늘 나랑 함께 놀 수 있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Can you play with me today? 그랬더니 우리 여자친구가 I have to go to my cello lesson 이라고 하네요. 그쵸? 나 첼로 레슨에 꼭 가야 해 라고 얘기를 했죠. I have to go to 기억나죠? I have to go to my cello lesson 이라고 했어요. 혹은 그냥 간단하게 나 첼로 레슨이 있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I have a cello lesson 이라고 하면 돼요. I have a cello lesson. 물론 I have my cello lesson 이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첼로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면 레슨은 여러 번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가는 거기 때문에 I have a cello lesson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남자친구가 또 물어봐요. 너 어저께 갔었잖아. 가지 않았니? Didn't you go yesterday? Didn't you go yesterday?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여자친구는 cellist. 이게 바로 첼로 연주자라는 표현이겠죠? Cellist. 첼리스트가 꿈인가 봐요. I want to become a cellist. 나는 첼로 연주자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이죠. I want to become a cellist. I want to become a cellist. 그래서 I'm studying the cello very hard. 정말 열심히 첼로를 공부하고 있어 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어제도 레슨을 가고 오늘도 가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studying the cello very hard.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 pianist,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 cellist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배웠고 I'm studying the cello very hard 이렇게도 우리가 연습을 했죠. 그리고 I want to become a cellist. I have to go to my cello lesson 이런 표현들도 배웠는데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we're gonna chant to the beat.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Piano lesson.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A few days ago. Ready? Didn't you go a few days ago? Didn't you go a few days ago? Pianist. I want to become a pianist. Can you play with me next week? Cello lesson. I have to go to my cello lesson. Yesterday. Didn't you go yesterday? Cellist. I want to become a cellis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I want to become a musician.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bye.
3: Thanks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shiny stars, welcome back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하면서 더 행복한 하루로 만들어보자.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Thursday. What is a no entry sign? I can say what a no entry sign means.
0: 자, 얘들아,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왔을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자.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저 여자아이 또 등장했다, 그쵸? 오늘도 어떠한 큰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아하니, 출입금지 표지판을 들고 있네요. She's holding a no entry sign. 쌤이 뭐라 그랬어? No entry sign. 바로 출입금지 표지판입니다. 출입금지 표지판이 영어로 no entry sign이에요. 선생님이랑 오늘 그거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자, 근데 보니까 a girl is standing in front of the construction site. Construction site 하면은 공사장이란 뜻입니다. 지금 공사장 앞에 여자아이가 서 있죠? A girl is standing in front of the construction site. 공사장에 서서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같네요. 저기 여자아이가 자전거랑 같이 있고요. A girl with a bicycle도 저기 서 있고요. A boy with a scooter. 남자아이랑 지금 스쿠터 타고 있는 남자아이도 지금 저기 있네요. 지금 공사장 근처라서 들어가질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쵸? 자,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랑 이따가 커튼톡에서 볼게요. 오늘의 네 개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는 no entry sign. No entry sign. 바로 출입 금지 표지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No entry sign. No entry sign. Okay. Entry가 입장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no라고 적히니까 입장 금지라는 거겠죠? 출입 금지. Okay. 자, 그 다음은 walk. Walk. 걷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walk라고 읽히지 않아요. L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Walk. Walk. Alright. 그 다음은 must가 나왔어. 선생님이 이거 이미 알려준 단어예요. must 하면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왜 규칙이나 교통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must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must 해볼게요. must. Okay. 자, 그 다음은요. turn back. turn back.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Okay. 자, no entry sign 보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한번 해볼게요. turn back. turn back. Okay.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No entry sign. This is a no entry sign.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It means, do not go in.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we must turn back.
0: 잘 들어봤어요, 얘들아?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준비됐나요? 빠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This is a no entry sign 이라고 나왔어요. 선생님이 no entry sign 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 그쵸. 출입금지 표지 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죠. 자, entry가 입장이란 뜻이고요. 근데 no가 앞에 붙어서 출입금지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자면 이것은 출입금지 표지예요. 이것은 출입금지 표지판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도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a no entry sign. Ready, set, go. This is a no entry sign. 잘했어요. 이것도 또 signal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sign이에요, sign. Okay? 그 소리가 안 나요? sign. Okay. 자, 그 다음은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이 표지판의 색상을 알려주네요. 그쵸? 자, red circle 무슨 뜻인지 봅시다. red는 빨간색 선생님이 오늘 입은 의상의 색깔이죠. 자, circle는 뭐야? circle 바로 원이죠. 동그라미 circle. 그 다음에 white line은 뭘까요? white는 하얀색, 흰색이고 line은 선입니다. 선. 그래서 white line 하면 흰 선, 하얀색 선이 되겠지. 그래서 해석을 해봅시다.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하게 되면 그것은 빨간색 원이고요. 그 안에 뭐가 있대요? 흰 선이 있대요. 흰색 선이 있는 빨간색 원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it이 뭐예요? No entry sign이 되겠죠. 출입 금지 표지판. 자, 우리 그럼 또 읽어볼게요.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자, 출입 금지 표지판을 머리에다가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읽으세요. 시작!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아우, 잘했습니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It means do not go in.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줬어. mean이 의미하다라는 거고 do not go in 하게 되면은 뭐예요? 들어가지 마세요예요. 자, do not을 우리가 don't라고 많이 하죠. don't go in이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들어가지 마세요. don't 뭐뭐 하면은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자, it means do not go in.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해볼게요. It means do not go in. Ready? It means do not go in. Alright. 자, 그 다음은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we must turn back. 라고 나왔어요. 오, 길다. 그쵸? 천천히 해석해보자. Walking 뭐예요? 걷다죠. 자, walking 걷고 있는 중 또는 riding a bike 하면은 자전거를 타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 당신이 걷고 있는 중 또는 riding a bike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고 중에 see this sign 이 표지판을 본다면 we must turn back. 이건 또 무슨 뜻인가 보자. 자, must는 뭐뭐 반드시 해야 된다죠. turn back은 뭐예요? 그치, 돌아서다죠? 자,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해줄게.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자, 우리가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중에 이 sign, 표지판을 본다면 We must turn back.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된다. 왜냐하면 dangerous,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sign, 표지판이 no entry sign,

0: 금지 표지판을 뜻하는 거겠죠? 자, 길지만 다시 선생님이랑 따라해 볼게요. 천천히.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Ready? Go.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we must turn back.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We must turn back. 아우, 잘했습니다. 길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 다 들렸습니다. 자,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빰빠람. Number one. The no entry sign is a red square. square. What is square? square는 얘들아, 사각형입니다. 자, 사각형. 자,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럼 the no entry sign is a red square.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Is it O or X? It is X, 그쵸? Red circle, 뭐 빨간색 원이었죠? 동그라미 모양이었죠? 그래서 square 아닙니다. 사각형 모양 아니죠? Okay, number two. We must turn back when we see the no entry sign. You have to remember the word turn back. Turn back가 무슨 뜻이지? 서다. 선생님이 이 정도 알려줬으면 이거 다알 거예요. 자, 우리가 이 no entry sign 보면은 turn back 반드시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Okay. 3, 2, 1. The answer is, oh, it's definitely no. We must turn back, right? 자, 출입 금지 표지판을 보면은 돌아서야 되죠? Okay.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게요. No entry sign. 출입 금지 표지판. This is a no entry sign. 이것은 출입 금지 표지판이에요. It is a red circle with a white line. 이것은 흰색 선이 있는 red circle,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It means do not go in.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래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래요. If we are walking or riding a bike and see this sign, we must turn back. 그거 나왔어요. 우리가 걷고 있는 중이나 또는 riding a bike,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에 이 sign, 표지판을 봤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의 표지판, 뭐가 주인공이었죠? No entry sign. Entry가 입장이란 뜻이야. 그래서 no entry sign 하면은 출입 금지. 라고 해석이 되죠? Okay,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Time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얘들아? 그쵸?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This is today's picture. 이 여자아이가 공사장 앞에 서 있습니다. 공사장은 영어로 construction site. 조금 어려운 단어지? She's standing in front of the construction site. 그러면서 지금 표지판을 들고 있는데 저 표지판 이름이 뭐라고? 그치! No entry sign! 출입 금지 표지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여자애랑 남자애랑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뽀봄! 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오늘도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며 시작하죠. Hi everyone! Hello! 그러면서 Please pay attention to the no entry sign 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등장한 Please pay attention to 뭐뭐에 집중 좀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자, 오늘은 어떤 것에 집중하래요? No entry sign, 출입 금지 표지판에 집중하래요. Please pay attention to the no entry sign. Okay, alright. 자, 그랬더니 This place is under construction 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under construction 하게 되면은 공사 중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장소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This place is under construction. Construction 공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bikes and scooters cannot go here. 자전거와 킥보드, scooters는 이곳을 갈 수가 없어요라고 합니다. 오케이. Okay. 자, please turn back라고 해요. 자, turn back가 돌아가다죠. 그래서 돌아가세요라고 합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 갔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no entry sign means. 나는 출입 금지 표지판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No entry sign 꼭 기억하고요. 내일 우리 또 만나서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다면 다른 친구에게도 추천하고 싶겠죠? 오늘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을 추천할 때 쓸 수 있는 말들 영어로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1. Books and Reading. Thursday. I think you'll like it. I can recommend a book to my frien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볼까요? Here's the picture. 친구가 classroom, 교실에 있는 것 같네요. 그죠? And she's talking about a book that she read last night. 어젯밤 읽었던 책에 대해서 신나게 다른 친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배워볼까? 자, 우리 책을 다 읽었을 때, 뭔가 끝났을 때, 끝나다, 다 읽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finish라고 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finish, finish, finish. 원래 finish는 끝나다, 끝내다인데 I finished the book. 그러면 나 책을 다 끝냈어, 책을 다 읽었어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 ending. 네, 우리 책을 읽었을 때 결말,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결말인 영어로 ending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ending, ending, ending. 네, 우리 모두 해피 엔딩을 원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단어, 우리 놀라운, 뜻밖의,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surprising 이라고 하잖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surprising, surprising, surprising. 네, 그럼 마지막 단어, 해보다, 시도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바로 try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ry, try, try. 네, 원래 try는 노력하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선 좀 뭔가를 도전하다, 시도해보다, 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단어들도 이렇게 봤으니까 오늘의 대화 한번 듣고 올게요.
1: I finished a great book last night. The ending was surprising.
2: Really? Is it long?
1: A little, but I think you'll like it.
2: Okay, I'll give it a try.
1: Great. I'll bring it tomorrow.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The ending was 땡땡. 결말이 땡땡 했어.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연극을 보거나 책을 읽었을 때 결말은 이랬어라고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 the ending, 여기서 ending은 우리 아까 배웠죠? 결말, 마지막 부분, 어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뜻하는 거고, was는 이제 is의 과거형이니까 결말은 이랬어. 우리가 다 보고 난 다음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랬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빈칸에다가는 그 결말을 나타내는 그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집어넣으면 결말이 이랬어 라는 말을 할수 있겠죠? 우리 결말이 놀라웠어. 놀라웠던 결말을 한번 말해볼까요? 그러면 결말이 놀라웠어는 놀랍다, 뜻밖의 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 surprising을 빈칸에 넣어서 The ending was surprising 이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The ending was surprising. The ending was surprising. The ending was surprising. 네, 결말이 슬펐어. 슬펐던 결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The ending was sad. The ending was sad. The ending was sad. 네, 결말이 완벽했어. 완벽한 결말. 결말이 완벽했으면 The ending was perfect. The ending was perfect. The ending was perfect. Very good. 이제 책을 다 읽고 나서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에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입니다. I think you'll 땡땡 it. 네, 너가 뭐뭐 할것 같아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책을 남들에게 추천을 할 때, 너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느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쓰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I think는 나는 생각하다. You'll은 you will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할 거야, 내 생각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해보면, 너가 이렇게 할것 같아. 내 생각엔 너가 이렇게 할것 같아.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너가 좋아할 것 같아. 너가 이 책을 좋아할 것 같아. 라는 말을 그러면, I think you'll like i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 think you'll like it. I think you'll like it. I think you'll like it. 네,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I think you'll like it. 그러면 너가 이거 좋아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좀 비슷한 말이지만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네, 그냥 like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을 한번 넣어볼까요? like보다 좀더 강한 표현은 love. 그래서 I think you'll love it. I think you'll love it. I think you'll love it. 네, 강력하게 추천할 때이 문장 쓸수 있겠죠? 너가 재밌어 할것 같아. 재밌어가. 너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은 I think you'll enjoy it. I think you'll enjoy it. I think you'll enjoy it. 네, 이렇게 책을 추천할 때 아니면 다른 영화나 다른 이야기를 추천할 때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I'll give it a try. 한번 해볼게.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단어를 해석하기보다는 통째로 암기하면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약간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 라는 뜻을 가졌으니까 만약에 내가 책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I'll give it a try.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따라해볼까요? I'll give it a try. I'll give it a try. I'll give it a try. 그죠? 여기서 try는 해보다, 시도해보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그 표현은 똑같지만 약간 상황을 바꿔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게임이 재미있어 보여. This game looks fun. 게임이 너무 재밌어 보여. 나 한번 해볼게. 그러면 I'll give it a try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This game looks fun. I'll give it a try. This game looks fun. I'll give it a try. 네, 나는 요가를 해본 적이 없어. 한번 해볼게.
누군가가 요가를 너무 좋아한대요. 요가 좋아한대. 아, 나는 요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하지만 한번 해볼게. 그러면 I've never tried yoga. I'll give it a try. I've never tried yoga. I'll give it a try. Very good.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Boom boom chant music cue. I finished the book last night. I finished the book last night. The ending was surprising. The ending was surprising. I think you'll like it. I think you'll like it. I'll give it a try. I'll give it a try.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classroom 교실에서 친구들이 어젯밤에 읽었던 책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먼저 여자친구가 어젯밤에 정말 재미있는 책 한 권을 다 읽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I finished a great book last night. 여기서 finish는 끝내다. 네, 다 읽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I finished a great book last night 하고 결말이 놀라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결말이니까 the ending 하고 결말이 놀라웠어. The ending was 땡땡. 자, 이 빈칸에 그러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놀라운 결말이니까 surprising 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 finished a great book last night. The ending was surprising. I finished a great book last night. The ending was surprising. Very good. 네.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정말? Really? 책이 길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Is it long? 자, 따라해 보세요. Really? Is it long? Really? Is it long? 네, 책이 길어? 정말 긴 책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답을 하네요. A little, 조금 길어. 그래도 너가 좋아할 것 같아. But, 땡땡, you'll like it. 자, 여기에서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아 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이 있다고 배웠는데 그 표현을 한번 빈칸에 넣어보세요. 3, 2, 1. 네, I think, 내 생각엔, 그쵸? 자, 그럼 repeat after me. A little, but I think you'll like it. A little, but I think you'll like it. 네, excellent. 그래서 이제 답을 좋아, 한번 읽어볼게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좋아,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 한번 해볼게. 자, 이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째로 우리 암기해야 하는 표현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바로 I'll give it a try 였죠? I'll give it a try. Repeat after me. Okay, I'll give it a try. Okay, I'll give it a try. 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좋아, great. 내일 가져올게, 내일 책 가져올게 라고 답을 합니다. I'll 땡땡 it tomorrow. 자, 여기서 가져온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를 빈칸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 2, 1. 네, 가져오다는 bring. 그래서 great, I'll bring it tomorrow. Great, I'll bring it tomorrow. Excellent.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재미있는 책을 떠올려 보고 친구들에게 영어로 추천해 보세요. 만약 다른 친구가 나에게 책을 추천해 줬다면 I'll give it a try 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VR부터 우리 앱 사용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은 VR부터 이렇게 앱까지 사용하는데 어떤가요? 잘 쓰고 있나요? But you know, it's important to use technology safely.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때 쓰는 표현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listen!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1. Using Technology. Thursday. Technology Safety. I know what to say about technology safety.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is happening?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아, 지금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I got a text messag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가 조금 이상해 보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본 적 있나요? 자, 우리 이상한이라는 단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ange. Strange. Good. 그리고 우리 문자 메시지라는 뜻이죠. 읽어볼게요. Text message. Text message. Good. 자, 이 여자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나 이런 문자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how does her dad look? 우리 아빠의 표정 어떤가요? 약간 좀 심각해요. 경고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죠? 절대로 그거를 누르지 마! 이런 표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런 걸 누르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이 단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입니다.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아, 자, 과연 어떤 내용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트레이스 다이럭 함께 들어보죠.
2: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with a link.
1: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like that.
2: Should I click it?
1: Don't click it. It may ask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2: Really? I'll just delete them.

0: Message.
1: Welcome back.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Let's focus on 오늘의 중요한 표현들을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이죠. I got a with a link 라는 표현.

링크가 있는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이상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서 단어 배울 때 나왔던 단어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Can you remember them?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strange text message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저는 링크가 있는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with a link.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with a link.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 볼게요. 저는 무서운 사진들이 포함된 파일을 받았어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scary photos가 무서운 사진들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파일입니다. 영어로도 file이라고 하죠. Let's read. 저는 무서운 사진들이 포함된 파일을 받았어요. I got a file with scary photos. I got a file with scary photos. Good.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Be careful when you messages like that. 자, be careful이라는 것은 조심해라는 뜻이죠. 근데 뒤에 when이 들어가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 무엇을 할때 조심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when은 언제라는 뜻이 아니죠? 어떤 뜻일까요? 맞아요. 선생님이랑 몇번 배웠죠? 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조심해라는 문장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받을 때인데 여기서 you가 주어고 뒤에는 동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받다라는 우리 동사를 쓰면 됩니다. 바로 receive를 우린 사용합니다. Let's read.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조심해.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like that.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like that.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써볼게요.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할 때 조심해라는 문장입니다. 자, 정보가 information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공유할 때, 여기 보이죠? 공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공유하다라는 뜻일까요? share라는 단어죠. 우리가 공유하다, 나누다. 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Let's read.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online.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online. Great. 자, 마지막 표현이죠. It may your personal information. 자, 여러분, personal information은 어떤 뜻이었나요? 개인 정보였죠? 우리 앞부분 it may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뭐뭐 할 수도 있다. 약간의 축축의 의미가 들어간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너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어라는 문장인데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요구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무엇을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물어보다, ask랑 또 다른 단어랑 같이 합산해서 씁니다. 바로 ask for입니다. 우리 ask for가 무엇을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Let's read. 그것은 너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It may ask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It may ask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Good. 자, 이번 문장은 그것은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어입니다. 자, 포함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바로 contain입니다. Let's read. It may contain a virus. It may contain a virus.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Are you ready? Start the music, please.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It may ask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It may ask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Good job, everyone!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was happening today? 자, 오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이 여학생이 지금 이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빠가 그걸 보시더니 아, 절대로 클릭하지 마! 너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라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하면은 대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문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Our first sentence. I got a with a link. 자, 이 여학생이 먼저 얘기하는 문장이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이상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Strange text message. 우리 문장을 읽어볼까요?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with a link.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이었죠? 나는 링크가 있는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라는 문장이었죠. Let's read one more time.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with a link.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with a link. Good. 자, 우리 아빠의 답변입니다. Be careful when you messages like that. 아, 우리 be careful은 조심해이고요. 뒤에 when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할 때 조심해란 뜻이었죠. 빈칸을 먼저 채워봅시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무엇을 받다. receive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 조심해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like that.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like that. Good. 자, 이번엔 우리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무엇을 사용하다 라는 단어는 use. use입니다. 자, use를 넣어서 함께 읽어 볼까요? Be careful when you use this app. 자, 이 문장 어떤 뜻인가요? 너가 이 앱을 사용할 때 조심해 라는 뜻이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Be careful when you use this app. Good. 자, 우리 여자의 답변은 Should I click it? 어떤 뜻이죠? 저 이거 클릭해볼까요? 라는 질문이죠. 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우리 아빠의 답변 볼까요? Don't click it. 아, 클릭하지 마. 다음 문장 It may your personal information.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죠? 무엇을 요구하다 라는 단어죠? ask for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Don't click it. It may ask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클릭하지 마. 그게 너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어 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장 볼게요. Really? I'll just delete the message. 정말? 저는 이 메시지를 그냥 지울게요 라는 문장입니다.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technology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바로 be careful when으로 시작하는 표현이었죠.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이제 문자라든 혹은 앱이라든 이런 걸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차량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 안 기다렸어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 기다렸어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신나고 재밌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해봅시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그렇지! 오늘은 바로 Thursday 되겠습니다. 목요일이죠? Thursday. Today is Thursday. 목요일만 돼도 주말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설레지 않아요? 자, 목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바로 speaking, 말하기 공부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주제 기억나요? 무슨 주제로 말하기를 할지 우리 친구들 기억날 수 있을까? 바라바람! 이번 주제는요, week 7. My day, my day였습니다. My day가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나의 하루였지요. 자, 말하기는 어떻게 공부해요? 우리 이번 주의 지문, 말하기 지문, 자, 우리 리딩 지문을 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패턴 3개를 골라서 우리 그거 중점으로 말하기 연습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의 지문 들어보고 오세요.
1: This is my day. In the morning, I wake up at 7 o'clock. At noon, I eat a sandwich for lunch. In the afternoon, I play soccer. In the evening, I do my homework. At night, I get ready for bed.
0: 얘들아, 잘 들어보고 왔어요. 이번 주에 지문이었지요. 자, 여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지? 이 패턴 중심으로 말하기 재밌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magic patterns는요. I wake up at 예요. 뭐라고요? I wake up at. 바로 무슨 뜻이냐면 나는 몇 시에 일어나요? 라고 말할 때 쓰는 패턴입니다. I wake up at. 친구들 잘해. I wake up at. 잘했어요. 우리 예문 볼까? 첫 번째 예문은요. I wake up at 8 o'clock. 나왔어. 얘들아, 근데 o'clock이 무슨 뜻이었더라? 여기 o'clock. 바로 정시란 뜻이었죠? 딱 정각이란 뜻이었어. 그래서 나는 8시 정각에 일어나. 8시 1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닌 8시 정각에 일어나겠죠? I wake up at 8 o'clock. 시작! I wake up at 8 o'clock. 잘했어요. 떠러러러 이 음으로 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요. I wake up at 8.30. 오, 우리 똑똑한 친구들 이거 벌써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지요? 8.30. 자, 8시 30분에 저는 일어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오, 보시다시피 자, 8.30니까 정각이 아니니까 o'clock가 안 들어갔지? 자, 읽어보자. I wake up at 8.30. 친구들 잘해. I wake up at 8.30. 잘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빠밤. I wake up at 10 o'clock. 오, 이거 선생님 얘기 같아서 좀 찔리는데 선생님 늦잠을 10시까지 잘 때도 있거든. 자, 다시 읽어볼게요. I wake up at 10 o'clock. 자, 10시.

0: 시니까 또 정각이죠? 그래서 o'clock가 들어갔네.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세요. I wake up at 10 o'clock. 나는 10시에 일어나요. 자, 공감되는 친구들 있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몇 시에 일어나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나요? 문장 만들어볼까? 시작! I wake up at 그냥 숫자만 넣어주면 돼. 너무 쉽지? 다시 시작! I wake up at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매직 패턴은 I play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I play. I play. play는 놀다라는 뜻인데, 자, I play 다음에요.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사용하는 그 악기, 나는 무슨 무슨 악기를 연주해요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다. 예문에서 한번 볼까요? 빠밤. I play soccer 하고 있으면 저는 축구를 해요 라는 뜻이 돼요. 읽어볼까요? I play soccer. 따라라라라. 시작. I play soccer. 자, 잘하고 있죠? 인간 피아노 기억하지요? 음을 넣는 거야. 따라라라라.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I play baseball. baseball은 뭘까? 힌트. 비용. 자, 베이스볼은 야구입니다. 그래서 나 야구해요 라고 할 때도 I play baseball. 시작. I play baseball. 잘했어요. 자, 3번 볼까요? 3번. 선생님, 아까 운동도 되고요. 스포츠도 되고 또 뭐 할 때 I play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렇지. 악기 연주할 때 나 무슨 악기 해요? 연주해요 라고 할 때도 I play 쓸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 연주해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I play the piano. One last time.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 연주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피아노 연주하고 있잖아, 몸으로. 그쵸? 따라라라라. 연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래요? 자, 나는 무슨 운동해요? 또는 나는 무슨 악기예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 만들어서 써볼까? 시작! I play... I play... 주의할 점은 얘들아, 악기 앞에는 꼭 the가 붙어야 돼요. The piano, the violin 이런 식으로 바이올린, the violin. 오케이? 다시 한번. I pla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3번 마지막 패턴 가볼게요. I get ready for. 이거 무슨 뜻일까? ready는 뭔가 알 것 같아. ready, set, go 하잖아. ready는 준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I get ready for 하게 되면 나는 뭐뭐를 위해 준비해요 라는 뜻이야. 자, 무엇을 위해 준비할지 예문을 볼까요? I get ready for bed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나는 침대를 위해 준비해요? 자,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나는 잠잘 준비를 해요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I get ready for bed. 우리 친구들 잘해. I get ready for bed. 잘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빠밤. I get ready for school.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school, 학교잖아. 나는 학교 갈 준비를 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I get ready for school. 한 번만 더 해볼까? 우리 친구들 잘해. I get ready for school.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는요. 뭐야? I get ready for the test. 허, 테스트가 뭐야? 맞아, 시험이란 뜻이야. 그래서 나 시험 공부해요. 시험을 위해 준비해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자, 해볼게요. I get ready for the test. 친구들 잘해. I get ready for the test.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친구들이 만들어봐야 되겠지요. 우리 친구들은 뭘 위해 준비한다고 말하고 싶어? 자, 문장을 넣어서, 단어를 넣어서 만들어볼게요. I get ready for... 1 more time 해보자. 자, 시작! I get ready for... 잘 있습니다. 요게 뭐 잠잘 준비해요 하면은 bed를 넣고요. 또 뭐 학교를 갈 준비를 해요 한다면 school을 넣고요. 잘했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let's chant 노래를 부르면서 이 패턴들을 기억해야겠죠? 자, 우리 신나게 chant time 가져볼게요. 선생님 혼자 부르면 안 돼. 따라해줘야 돼. 준비됐지요? Drop the beat. I wake up at 8 o'clock. I wake up at 8 o'clock. I play soccer. I get ready for bed. Good job! Excellent, everyone!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챈트도 열심히 불렀으니까 우리 퀴즈 타임 한번 가져봐야겠지요? 준비됐나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저는 9시에 일어나요. 9시가 얘들아 정각 9시란 뜻이겠지? 자, 그럼 무슨 단어가 붙을까요? 기억해봐. 맞습니다. 자, o'clock가 붙어야겠지? 자, 나는 몇 시에 일어나요? 패턴 뭐였지? I wake up at 가 됐었죠? 자, 여러분 만들어 볼게요, 문장. I wake up at 몇 시에 일어난다고? 9 o'clock. One more time. I wake up at 9 o'clock.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2번 가볼까요? 가볼까 말까? 가볼게요. 자, 저는 야구를 해요. 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두 번째 매직 패턴으로 나는 무슨 운동을 해요? 나는 무슨 악기 연주를 해요? 할 때 I play 쓸 수 있다 그랬지? 야구가 영어로 뭐였더라? B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혹시 soccer인가? 아니죠. soccer는 축구였지? 자, 야구는 영어로 바로 짜잔! baseball였습니다. 자, I play baseball. 우리 친구들 잘해. I play baseball. 배 힘주고 한 번 더. I play baseball. 나는 만약에 축구예요 한다 그러면 I play soccer 하면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 저는 피아노 연주해요는 어떻게 해? I play the piano가 되겠죠? 기억할 수 있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패턴 기억하세요. 간단하지만 꼭 기억해야 돼.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은 저는 학교 갈 준비를 해요예요. 뭐뭐 할 준비를 해요가 패턴이 뭐였더라? I get ready for 였지요. 한 번 더. I get ready for. 근데 무엇을 위해 지금 준비를 한대요? 빠라바람. 학교를 갈 준비를 한다 그러자?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 얘들아? 3, 2, 1. 학교가 영어로 school였지요? 자, 그래서 I get ready for school.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I get ready for school. 오케이, school 할 때 길게 발음하는 거 기억하지? School. School.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듣고 따라할 시간이에요. 어깨 쫙 펴고 배 힘주고 인간 피아노가 되어보세요.
1: I wake up at I wake up at 8 o'clock. I play soccer. I get ready for bed.
0: Yeah. 얘들아, 오늘도 즐겁게 공부했어요? 행복하게 영어 공부했어요?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해서 에너지 뿜뿜 받아가야 됐었을 텐데. 선생님 에너지 받아야 됐었을 텐데.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날 거예요. 약속할 수 있죠? 내일 봐요, 얘들아. 저녁 맛있게 먹고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바이바이, butterfly.

오케이 힘 레벨 2예요. 선생님 오늘도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새로운 유닛 나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Today, Unit 5, 조동사 can입니다. 자, 우리 Unit 4까지 어때요?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계속 시제만 배우다가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해서 오늘은 조동사예요, 조동사. 자, 오늘 어떤 내용 펼쳐질지 선생님이랑 함께 한번 재밌게 공부해보자고요. 그 전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목은? The Little Tree입니다. 작은 나무 이야기예요. 이 숲속에요.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키가 작은 나무 한 그루 보이시죠, 우리 친구들? 이 작은 나무가요, 키가 큰 다른 나무들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했어요. 아, 저 친구들은 저 하늘 위에서 햇빛도 많이 받고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작은 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not grow tall like the other trees. 나는 cannot. 이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나는 자랄 수 없어. 더 키가 크게 like the other trees. 다른 나무들처럼 나는 키가 크게 자랄 수가 없어. Maybe I won't be as happy as them.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won't be 익숙하지요? 우리 지난 유닛에서 배웠잖아요. 아마도 나는 as happy as 하면은 무엇무엇만큼 행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들만큼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미래에 대한 부정이지요. 나는 키가 작으니까 저 키 큰 나무들처럼 행복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항상 우울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갑자기 우르릉쾅쾅 하면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이렇게 짙은 구름이 드리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작은 나무 굉장히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I am not tall like the other trees. 나는 다른 나무들처럼 키가 크지 않아. Can I survive the storm? 나 저 폭풍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 살아남을 수 있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작은 나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조동사 can 열심히 공부하고요. 수업 마무리에 우리 작은 나무 어떻게 되었는지 그의 운명을 한번 마저 들어볼까요? 좋아요. 그럼 오늘 수업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Are you ready? Let's start! We 조동사 can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그 전에 우리 영어에서의 동사 종류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영어에서 동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전체가 지금 영어 동사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비동사가 이만큼을 차지해요. 이 비동사가 동사에서 중요하지 않아서는 결코 아니고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다시피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 하나고요.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am, are, is 형태를 변형시켜서 활용이 되지요. 물론 과거 was, were도 있고요. 그래서 비동사는 어떤 상태나 존재를 나타냅니다.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요. 네, 비동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조동사 나와줘야겠죠. 자, 조동사는 이만큼을 차지합니다. 비동사보다 문법적으로 더 많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큰 만큼을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시제에서 나왔던 조동사들처럼 이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가능성이나 혹은 허가 이런 의미도 가집니다. 조동사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남은 나머지 모든 동사들이 이제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의 정의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동사 중에서 비동사와 조동사를 뺀 나머지 모든 동사들을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씻는다, 가다, 먹다, 뛰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일반 동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조동사지요. 조동사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네. 조동사는요, 절대 혼자 쓰이지 못하고요. 이본 동사,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붙어서 그들이 할수 없는 어떤 역할을 조금 추가해주고 의미를 조금 보충해주면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과거 시제할 때 배웠던 did가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 미래 시제에서 배웠던 will도 있고요, 오늘 배울 can, 또그 다음에 배울 may 등등등등. 네, 몇 가지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조동사는 혼자 쓰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영어 동사의 종류, 그다음에 그중에서 조동사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본격적으로 can 들어갑니다. 우리 조동사를 공부하는 파트에서 주로 can이 가장 먼저 나와요. can이 조동사들 중에서도 정말 자주 쓰이기도 하고 또그 속에 숨은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조동사는 제일 대표적인 뜻이 무엇무엇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다요. 네, 예문 먼저 한번 볼게요. Dolphins can talk to each other. 돌고래들은 자, talk 하면 우리 친구들 말하다라는 동사죠. 말하다라는 일반 동사인데 그 앞에 can이라는 조동사가 붙어서 이 일반 동사 혼자서는 할수 없는 어떤 역할을 추가해 줍니다. 즉, 이야기 할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can talk 하면 이야기 할수 있다. 이렇게 돼요. talk 혼자 있으면 이야기 하다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Dolphins, 돌고래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To each other, 서로에게요. 돌고래들도 이런 사람처럼 서로에게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뜻이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본 할수 있다라는 것은 능력이죠, 능력, 우리 친구들. 내가 가진 능력이에요. 다른 누군가는 할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할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수영할 수 있어. 이거 내 능력이죠. 좋습니다. 그 외에도요, 가능, 추측, 허가 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can은 아주 자주 쓰이기도 하고, 그 안에 역할이 다양하다고요. 가능, 추측, 허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헷갈려할 친구들을 위해서 이 친절한 지니쌤이 예문 준비했지요. 우리 친구들이 예문을 통해서 봐야 훨씬 더 쉽게 이해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제일 먼저 능력.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할수 있는 거.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어. 누군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사실 수영은 못해요. 우리 친구도 할수 있나요? 네, 누군가는 할수 있고 누군가는 할수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입니다. 능력의 의미로 쓰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가능이에요.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돼요. 예를 들어서 she can go to school now. 그녀는 이제 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학교에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because she's not sick anymore. 그녀는 더 이상 아프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원래는 아파서 그녀가 학교를 못 가다가 이제는 안 아파서 학교에 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는 게 가능해요. 할 때도 이렇게 can을 씁니다. 선생님, 능력이랑 가능이랑 뭐가 다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모든 문장을 볼 때마다, 아, 이거는 능력이네. 오, 이건 가능이네.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선생님 설명 듣고 이해하셨으면 훌륭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은 이제 추측인데요. It can be dangerous. 여기 이렇게 그것은 위험할 수 있어. 그거 위험할 수도 있어. 너 그쪽으로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나의 추측을 이야기할 때도 can을 사용해요.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 확실하진 않은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 위험할 것 같아. It can be dangerous. 라고 말합니다. 네, 추측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허가는 You can go with me. 너 나랑 같이 갈수 있어. 이것은 이제 너가 나랑 같이 가는 게 너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가도 돼. 너 무엇무엇 해도 돼. 이렇게 허가해 주는 거예요. You can go with me. 너 나랑 같이 가도 돼. You can use my phone. 너내 핸드폰 사용해도 돼. 이렇게요. 자, 허가랑 능력, 그리고 가능 추측. 뭔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이것을 문장을 볼 때마다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고, 아, 이거는 허가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추측도 할수 있고, 가능 능력이 있구나.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self-check 살펴봅시다. The car can travel at high speed. The car, 그 차는요, 무엇뭐 할수 있습니다. Can, 당연히 조동사니까요. 우리 친구들 조동사 뒤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동사 원형 오는 거 아시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동사 원형. 선생님 줄여서 동원이라고 쓸게요. 그 차는 travel, 여행하다란 뜻인데 자동차니까요. 주행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자동차는 주행할 수 있다. 어떻게요? At high speed. 아주 빠른 속도로요. 그 차는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능력이죠? 그 차는 다른 차들에 비해 어떻게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You can use this laptop computer now. 너는 여기 또 can 나왔죠? 그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Use, 사용하다. 너는 사용할 수 있어. This laptop computer. 이 노트북을 now, 지금. 네. 당신은 지금 이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능력인가요? 그들이 이 노트북이 사용하기 어려운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죠. 이거 지금 사용해도 돼. 너 이거 지금 사용해도 돼. 나다 썼으니까 이제 너 써. 이런 허가의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친구들, 이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an의 부정도 살펴볼게요. 할수 있다가 있으면 반대로 할수 없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can의 부정은 이렇게 can't나 cannot으로 쓰고 무엇뭐 할수 없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cannot. 선생님, 여기 교재 잘못 나왔어요. 교재 오타 있어요. 여기 띄었어야 되는데 붙였었어요.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오타 아닙니다. cannot은요, 다른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did나 will나 was나 were not 이런 것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cannot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마세요. 선생님, 왜요? 왜 이건 붙여 쓰는 거예요? 사실 뚜렷한 이유는 없고요. 영어의 그 표준 표기법상 이렇게 cannot은 붙여 쓰세요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cannot은 붙여 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can't는 축약형이죠. cannot 줄여서 can't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문 먼저 볼게요. Penguins cannot
fly. 자, 여기도 can나 붙여 쓴거 보이시죠? 잘못 나온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펭귄들은 날수 없다. But they can swim well. 그러나 그들은 잘 수영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can not 있고요. 여기는 할수 있다라는 can도 있었네요. 좋아요. 근데요, 이 마지막 문장도 좀 중요합니다. 능력이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금지의 의미로도 쓰여요. 아, 이 can은 정말 역할이 다양해요. 금지로도 쓰인대요. 우리 아까 허가 있었죠? 너 이거 해도 돼. 너 이거 이제 할수 있어. 그런데 반대로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금지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요. You can't eat food here. 당신은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뭐 음식 먹는 방법을 모를까요? 그 능력이 없을까요? 그건 아닌데요. 이 장소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지 마세요. 금지의 의미로 쓰인 거죠. 여기서 can't는 어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하는 금지의 표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요. 또 선생님 누구예요?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또 다른 의미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따로 교재에 플러스 해서 여러분이 따로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강한 추측의 의미로도 쓰여요. 아, 능력이 없다, 금지, 그 다음에 강한 추측도 있구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it cannot be true. It cannot be true. 이러면, 그거 사실일 수가 없어. 즉, 사실일 리가 없어. 라고 저의 강한 추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It cannot be true. 그거 사실일 수가 없는데. 그거 사실일 리가 없어. 이런 뜻이죠.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강한 추측입니다. 무엇 무엇 일리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너무 외울 게 많아 헷갈리시죠?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굳이 외워놓지 않아도 문맥상으로 그 문장을 읽으면 아 이건 허가구나, 이건 금지구나, 네, 그 느낌이 올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Self check 봅시다. The little girl can't reach the top shelf. The little girl, 어린 작은 소녀는요, can't 나왔죠? cannot의 축약형, can't. reach 하면 닿다예요, 우리 친구들. 닿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The top shelf. 그 선반 꼭대기에 닿을 수 없다. 자, 이거는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키가 작아서, 닿을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visitors. cannot enter this room. visitors. 그 방문객들은요, cannot 붙여 썼습니다. 우리 친구들. enter. 들어가단데요. 어디에? this room. 이 방에 그 방문객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그들이 그 방에 들어가는 능력이 없겠어요. 문 따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금지의 의미로 쓰였죠. 여러분, 그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네, 능력이 없는 것과 이것은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금지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 같은 can't, cannot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문장에서 다르게도 쓰인다.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can의 부정도 알아봤으면 의문도 알아봐야겠죠. 물어도 봐야 되잖아요. 너 이거 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나요? 이렇게요. can의 의문은 형태가 이렇게 돼요. can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can 주어 동사 원형. 보이시죠? 원래는 주어 사이에 can이 있잖아요. 그렇죠? I can swim 이렇게요. 근데 그 중간에 있던 can을 자, 일로 오세요 하면서 문장의 맨 앞으로 주어 앞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미래 시제할 때도 가운데 있던 will 앞으로 데리고 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can이라는 조동사도 앞으로 데리고 와주시면 됩니다. 해석하면 무엇 무엇 할수 있나요? 라고 할수 있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can the repair person fix the broken computer? 나왔어요. 문장 맨 앞에 조동사 can이 왔습니다. 그 뒤에 온게이 문장의 주어. The repair person, 그 수리하는 사람, 즉 수리공이 되겠죠?
수리공은 fix, 고칠 수 있나요? 물어봅니다.

The broken computer. 그 고장난 컴퓨터 수리공이 고칠 수 있나요? 이거 고치기 어려울 텐데 고칠 수 있나요? 능력을 묻는 거지요. 좋아요. 아, 여기까지? 그래요. 뭐뭐할수 있나요? 능력 묻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대요. 이 캔이라는 건 아주 매력이 다양합니다. 여기저기서 다른 매력으로 쓰여요. 능력을 물을 수도 있지만 요청을 나타내기도 해요. 요청하는 거예요. 저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상대방한테 어떤 부탁,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Can I use your phone? 제가 당신의 전화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묻는 거죠. 자, 이게 당신의 핸드폰은 다른 핸드폰들에 비해 사용 방법이 어려운데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 좀 사용해도 될까요? 여쭤보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둬야 문장 속에서 우리 외국인이 Can I use your phone? 했을 때, 아, 나한테 핸드폰 사용해도 되냐고 묻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Self-check 살펴볼게요. Can에 유의해서 문장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Can you wait here for a moment? Can you wait? 보이시지요? Can,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이요. Can, 주어, 동사, 원형. Can you wait? 너는 기다릴 수 있니? 당신 기다릴 수 있나요? Here, 여기에서 for a moment, 잠시 동안요. 당신은 여기서 잠깐 기다려줄 수 있나요? 자, 이거 능력을 묻는 겁니까? 능력을 묻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니? 가 아니라,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요청하는 거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can, 여기서는 요청의 의미로 쓰였어요. 두 번째. Can anyone learn it in a year? 자, 여기도 보시면 can 주어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Anyone, 누구든지 누군가 혹시 learn 배울 수 있나요? 그것을 in a year, 1년 안에요. 그거 굉장히 배우기 어려울 텐데 누군가 혹시 그거 1년 안에 배울 수 있나요? 능력을 묻는 거죠. 할수 있나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모두 이해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가 혹시 이렇게 문장을 봤는데, 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면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마지막은 이제 캔의 아주 친한 친구, be able to 등장합니다. be able to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조동사는 아니고 어떤 구동사라고 불리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조동사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Be able to는 can과 같은 의미예요. 무엇뭐 할수 있다 이렇게요. 이때 비동사는 주어에 맞추어 am, are, is able to로 씁니다. I am able to, you are able to, she is able to 이렇게요. 아시겠죠? can과 같은 의미다.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 이렇게요. 근데 선생님. 어차피 같은 의미인데 be able to 뭐하러 쓰는 거예요? 뭐하러 쓰냐면요. be able to는 여기 앞에가 비동사라서 과거로도 쓸수 있고 미래로도 쓸수 있기 때문이죠. can은 과거는 가능해요. could라는 과거형이 있는데요. 이 미래는 절대 불가능해요. can으로 미래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be able to는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일 때는 이 비동사를 우리 친구들 과거형으로 고칠 수 있죠. was와 were. 그래서 was able to, were able to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면 나 과거에 그거 할수 있었어. 무엇무엇을 할수 있었다라고 쓰고요. 미래에는 will be able to를 씁니다. 자, 비동사도 미래형이 없잖아요. 우리 미래를 쓰려면 will이라는 조동사를 데리고 와야 해요. 그래서 will 조동사 써주고 그 뒤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 be 그다음 able to를 써줍니다. will be able to 하면 해석했을 때나 미래에 무엇무엇을 할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못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문 봅시다. The manager is able to speak three languages.
그 관리인은 is able to 무엇을 하

말할 수 있다. Speak.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Three languages.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말할 수 있다. 라고 쓴 거예요. Self-check 살펴봅시다. 여기 보니까요. was, were 둘다 과거의 의미로 쓰였네요. The man was able to stop the car. The man. 그 남자는 여기 나왔죠. was able to. 비동사 과거니까 해석하면 무엇무엇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stop. 멈출 수 있었어요. 무엇을? the car. 차를요. 그 남자는 차를 멈추게 할수 있었다. 과거고요. 두 번째. They weren't able to finish the job. 그들은 weren't 하면은 were not의 줄임말이죠. were not able to. 무엇무엇을 할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finish. 끝낼 수 없었습니다. the job. 그 일을요. 이해되셨죠? 그들은 그 일을 끝낼 수 없었다라고 해석해요. 자, 이렇게 able to는 과거도 쓸수 있고 미래도 쓸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can과 can의 부정, 의문, 또 친한 친구 be able to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요. 오늘 꼭 복습하도록 하세요. Now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수업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요. The little tree. 우리 작은 나무의 운명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아까 어때요? 폭풍우 몰아치고, 비바람 불고,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났었죠. 그 가운데서 우리 불쌍한 작은 나무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은 나무가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할수 없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할수 있는 것도 있을 거야 하면서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am not tall. 나는 키가 크지 않지만, but I stand strong. 나는 강하게 서 있을 수 있어. 이렇게요. stand 하면 서 있다고, strong 하면 강하게죠. 나는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오늘 열심히 공부했던 can이요. I can stand strong. 나는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I am not tall like them, but I stand my ground. 나는 그들처럼 크지 않지만, but I stand my ground. 자, 우리 친구들, stand my ground 하면 처음 보죠. 내 자리를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Stand 서다, my ground 내땅 위에, 그러니까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요, 지킬 수 있었어 과거니까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I was able to 쓰면 되겠죠. 무엇무엇을 할수 있었다, stand my ground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요. 왜냐면요, 이 폭풍우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작은 나무가 주변을 살펴봤더니 큰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려서 꺾이기도 하고 또 천둥번개를 맞아서 불에 타기도 하고 이렇게 네, 키가 큰 나무들이 다친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작은 나무는 와, 나는 여기서 아주 강하게 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잘 살아남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건 못해도 분명히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이에요. 오늘 배운 조동사 can을 활용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적어보세요, 입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 The Little Tree, 작은 나무처럼요, 여러분도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아주 대단한 무언가는 절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부도 못하고 글씨도 잘못 적는데 연필 하나는 끝내주게 예쁘게 잘 잡아. 이것도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떠올려서요, 조동사 can 넣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웠던 이 문법 사항들 열심히 복습하면 다음 시간에 지문에서 더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 놀러 오세요. 네,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2. 그래서 지난번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 오.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너 그렇게 이렇게 뭐 잠수를 탈 수는 없는 거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친구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1: 뭔가 삐진 게 있었죠.
0: I don't know. 네. 그래서 이유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그 얘기 좀 해볼래? 라고 이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인지에 대해서 살짝 느낌을 줬거든요.
1: 그쵸,
0: 오케이. 그래서
1: 그쵸.
0: 그 얘기 좀, 한마디로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가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은요.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뭔가 친구가 확실하게 고민 있는 것
1: 그러네요. 예,
0: 같아.
1: 그래서 지금 조언을 아주 좀 뭔가 화끈하게 준것 같은
0: 그런
1: 느낌.
0: 느낌이
1: 예.
0: 들어갑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과연 이 갑자기 연락 안된 친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영어로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그럼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유 are worrying about something. What is something? Please tell me. 응? It's okay.
2: Do you remember Jenny
1: Jenny?
2: back in sixth grade?
1: Sixth grade?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백, 아, 백, 어, 예스, 6학년 때.
2: When we were young.
1: Yeah.
2: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Oh,
2: I still like her, but
1: 좋아하는데,
2: she doesn't like me
1: doesn't
2: back.
1: like me, 어머, 서로 안 좋아하는구나. 혼자만 좋아하는구나. You only love,
2: I like
1: like
2: her,
1: her. 아이고, 용기를 내. 자신감 가져.
2: Huh?
1: Be, 보이스 be brave.
2: Boys be brave.
1: Brave.
2: Me?
1: Yeah.
2: Okay.
1: Brave and confidence.
2: Confidence.
1: Jenny. Jenny.
2: Jenny.
1: Jenny will love you.
2: If I'm brave
1: Yeah.
2: and confident,
1: 그럼.
2: really?
1: 그래, 괜찮아. 할
2: Okay.
1: 수 있어요. 예.
2: Okay.
1: Yeah. Jenny야. 피터가 너 좋아한대. 제니!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4: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미션 문장인데요. 그 얘기 좀 해볼래?예요. 사실은
1: 네.
0: 영어만 본다면, 근데
1: 으흠.
0: 이제 흐름상 친구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네,
1: 그쵸.
0: 그래서 여기 조금 느낌만 살리도록
1: 그쵸.
0: 넣어봤습니다.
1: 예전 이야기를 좀
0: That's
1: 되살리시라고.
0: right.
1: Do you want to, about it?
0: 이게 뭘까요?
1: Do you want to? 너 하고 싶어?

0: 어, 이런 데시벨이 좀 높아졌죠.
1: 어, 이런 날이 흔치 않습니다.
0: 네.
1: Alright, so do you want to talk?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it?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Yes.
1: Perfect. 자, talk라고 하는 거 L 발음은 당연히 모음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발음할 때 근데 talk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0: 네.
1: A의 강세를 주시고 그리고 입모양을 좀 벌려서 talk보다 오히려 talk 이렇게 talk. 어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오케이? 자, 그래서 talk, no, no, talk 이런 식으로 갈게요. 두 번 들려드릴게요. Talk, talk,
0: talk,
1: 오,
0: talk,
1: nice. 자, talk하고 비슷하게 tell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짜 질문 많이 하세요. Talk, tell, say, speak.
0: 아오.
1: 이거 다 차이점을 주세요 이러시는데
0: 그러니까요.
1: 이 네 개를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쉽지가 않고요.
0: 네.
1: 그것도 그렇지만은 의미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아 say는 이럴 때 쓰음, tell은 이럴 때 쓰음. 이거 써도 문장으로 못 써요.
0: 예.
1: 입으로는 더 못합니다.
0: Uh-huh.
1: 그래서 여러분들은 talk하고 tell의 기본 개념만 뭐 예를 들어서 아,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네 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 두 개씩 뭐 나눠서 비교를 한다면 한 다음에 문장에 많이 넣으시면 어? 여기서는 어? 뭔가 talk가 들어가니까 어색하네? tell 들어가니까 이상한데? 이걸 언젠가 느끼게 될 겁니다.
0: Yes.
1: 자, 일단은 talk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은 talk라기보다는 뭐 say something, 뭔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alk는 누군가와 대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0: 네.
1: 그리고 tell 같은 경우에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talk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해주는 느낌입니다.
0: 어.
1: 그래서 저는 일부러 tell이 나오잖아요.
0: 예.
1: 그럼 해석할 때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주다라 그래요.
0: 오.
1: 뭔가 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건네는 느낌 주려고.
0: 맞아요.
1: 아하.
0: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I told you 하면은 내가 말했잖아.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1: Hey, tell me라고 하지.
0: 오.
1: Talk me 좀 이상하지 않아요?
0: 이상해요.
1: 그렇죠?
0: 어.
1: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가사나 막 이런 데서도 tell me, tell me 이런 걸 워낙 듣다 보면
0: 네.
1: tell to me도 어색하고 talk me도 어색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0: 자꾸 써보거나 자꾸 어디서 보거나 이렇게 접해야지
1: 맞아요.
0: 내가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결국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은 노출이 중요해요.
0: 맞아요.
1: Alright, so talk는 주거니 받거니,
0: 네.
1: tell은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이다.
0: 음흠.
1: 일단은 그 기본을 알아두시고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너만 나한테 말해줘라는 느낌보다는
0: 한국계.
1: 물론 그렇게도 가능해요.
0: Hey, 네.
1: tell me about it. 또 가능하지만 같이 얘기 좀 하자.
0: 그렇죠. 그거에 대한
1: 아,
0: 피드백을 또 주려고 하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맞아요. 뉘앙스가 거의 들어가
0: 네.
1: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do you want to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한다는 게 뭐예요?
0: 나 뭔가를 하고 싶어.
1: 맞아요. I want to 동사 원형 넣으면 뭔가를 하고 싶다는데 그것을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0: 네.
1: Do you want to 동사 원형?
0: 그래서
1: 동사 원형을 계속 바꾸면서 뭐 하고 싶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한국,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간 의역을 하면 뭐 할래? 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너 커피를 좀 마시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0: 네.
1: 마시는 걸 그냥 have로 한번 해볼게요.
0: 아하.
1: have. 너 커피 좀 have 하고 싶니?
0: Do you want to have some drink?
1: 어, a coffee? Some?
0: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1: 그렇죠. Hey,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이러면 그 행동, have를 하고 싶냐. 왜냐면 have는 먹는 거 마시는 게 다 되거든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어, 너 있잖아. 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니? 자, 게임을 한다라고 할 때 동사 뭐 쓸 것 같아요?
0: Play?
1: Play 써야 돼요.
0: 예.
1: 너 비디오 게임 하고 싶니?
0: Do you want to play video game?
1: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0: yes.
1: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동사 원형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너 하고 싶어? 할래? 가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you가 되겠고 그렇죠? 하다라는, 아, 원한다 라고 하는 일반 동사니까 are you가 아니라 do you가 맞겠고요.
0: 네.
1: 그렇죠? 같이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1: Hey,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1: All right. 자, 이번에는 본문 읽어볼게요.
0: 네.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자, 이랬을 때 결국 말을 뗍니다.
0: 어, 그래
1: 사실,
0: 이제 해줘야지.
1: 어, 6학년 때 제니 기억나? 벌써 느낌이 조금 오잖아요.
0: 그러네요.
1: 어.
0: Do you, Jenny back in 6th grade?
1: 아하.
0: 아, 이게 6학년이군요.
1: 오,
0: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레이드 학년이니까 6학년.
1: 오늘 이거...

0: 걸 여태껏 몰랐다면 알게 되는 거죠.
1: 네네. 저도
0: 예스.
1: 정확히 쓸줄 몰랐는데,
0: 아하.
1: 제니가 백했던, 인가요? 제니의 백, 과거.
0: 오호호호.
1: 그 6학년 시절의 제니의 과거 기억나니까, remember. 네,
0: 오케이.
1: 할게요.
0: 스펠링.
1: remember.
0: 오케이. 오케이. REMEMBER. 맞는지 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Perfect. 오케이. 암기하는 것은 memorize지만 나중에 그거를 딱 떠올리는 기억하는 거 remember, right? 자, 학년이라는 단어가 바로 grade가 되겠습니다. 원래 grade는 점수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grade를 복수로 써서 grades라고 하면 성적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등급이거든요.
1: 워낙 우리는 그레이드 하면 업그레이드
0: 아, 근데 그것도 등급을 올리는
1: 매기는 거죠.
0: 거죠.
1: 올리는
0: 맞아요. 그리고 뭐
1: 거니까.
0: 무슨 뭐 grade A 뭐 달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1: 맞아.
0: 나오잖아요. 그렇죠?
1: 달걀
0: That's
1: 등급으로도.
0: right. So grade가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grade는 학년이에요. 끝. 이러면 아무도 못 써요, 문장에.
1: 어떻게 써?
0: right?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in 서수로 쓰고요. 숫자를 학년을
1: 네.
0: 3학년, 4학년 이런 거를 서수로 뭐 예를 들어 뭐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식으로 쓰고
1: 네.
0: grade라고 하면 이 grade 학년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몇 번째 학년에 들어가 있다. So I am in 몇 번째 grade. She is in 몇 번째 grade. 이렇게 하면 몇 학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Make
1: 네.
0: sense? 여기는 몇 학년?
1: 여기 6학년이네요.
0: 그렇죠. In sixth grade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라고 하는 서수 뭐예요? 세 번째.
1: Third.
0: Third. 두 번째.
1: Second.
0: Second. 오케이. 자, 그러면 그녀는 3학년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1: She is in third grade.
0: 그렇죠. 자, 나 여기 이사 왔어. 2학년 때. 나 여기 이사 왔어. 어때요?
1: I moved here
0: 오케이. 2학년 때.
1: in second grade.
0: 완벽합니다.
1: Yes.
0: 그동안은 나몇살 때만 할수 있었다면 이제
1: 네.
0: 몇 학년 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우와,
0: 그렇죠?
1: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니.
0: Yeah. So in
1: 네.
0: third grade, in second
1: Second
0: grade.
1: grade.
0: 이 앞에 사실 더를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 레벨의 몇 학년 뭐 이런 식으로 굳이
1: 네.
0: 강조해야 되면 넣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대부분 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in third grade.
1: She is in third grade.
0: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1: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0: 자, 그리고 응용을 하나 해볼 텐데, 이거는 제 생각엔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틀려도
1: 오케이.
0: 돼요?
1: 오케이, 들어오세요.
0: 질문.
1: 네.
0: 너몇 학년이야?
1: 너몇 학년이야?
0: 직역까지 드릴까요?
1: 너몇 학년이야? 예, 직역도.
0: 넌몇 학년에 들어가 있니? 이래야 되겠죠? 이거 똑같이
1: 아,
0: 인 넣어서.
1: 몇
0: 몇
1: 학년?
0: 학년에
1: 몇이면은 그러면 how, 아니야, what인데?
0: 오,
1: What?
0: 학년.
1: What is in?
0: What? 학년?
1: What grade?
0: Yes.
1: What grade in? 끝.
0: 끝.
1: 예.
0: 틀렸습니다.
1: 아, 깔끔하게
0: 제가
1: 틀렸네요.
0: 틀리고 예상한다 그랬었잖아요.
1: 예.
0: So what grade에 are you in?
1: 너는
0: 넌
1: 들어가
0: 들어가 있니?
1: 있냐?
0: 이거는 사실은요. 의문사에 질문 어순 넣은 것뿐이에요. 근데
1: 네.
0: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So what grade에 are you in? 이건 마치 약간 What color do you like? 이거나 차이는 없어요, 크게.
1: 그런 거 하나만 크게 내 머릿속에 있으면 다른 거 이렇게 대입해서 응용하는
0: 응용되죠.
1: 게참
0: 맞아요.
1: 쉬울 텐데.
0: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1: Yes.
0: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So, 너 기억나? 제니가 기억나요. 사실 여기서. 백을 쓴 이유는 안 써도 됩니다.
1: 그래요?
0: 사실은 Do you remember Jenny in sixth grade? 라고 해도 돼요. 근데 보통 문장 안에 이렇게 백을 넣어주잖아요.
1: 네.
0: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라는 것을 더 강조해 줄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oh, you know, in college 대학생 때 이거 대신에 oh, well, back in college 이러면 나
1: 오,
0: 과거에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가죠. 예스.
1: Yes. 그렇구나.
0: 자,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그때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아, 드디어 프로블럼이 나왔습니다.
2: 네.
1: 아직 걔를 좋아하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해.
2: 아이고, 이 순애보 사랑을
1: 어쩜
2: 좋아해요.
1: 항상 근데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네. 날 또 안 좋아해요. 사실.
2: 그게 참 이상해요. 국룰인가 봐요.
1: 아, 그런
2: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정해진 규칙이 있나 봐요, 그게.
1: 별로 내가 관심 없으면 또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좀 있잖아요.
2: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서로 좋아해서 또 네. 좋은 결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1: yeah.
2: 보통은 약간 일방적인 경우가
1: 신기하죠.
2: 있어서 네. I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일단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문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 일단 여기서
1: Okay, I like her, I like her. 네.
2: She...
1: 근데 그녀는 어때요?
2: 안 좋아요, 나를.
1: 나 안 좋아요.
2: 네, 이렇게 뭐 나눌까요?
1: 어허. 네. 희한한 게 들어갔네요. 오케이.
2: 백이 왜 또 나왔는지. 아까 제니 백인 6th grade 느낌.
1: 그건 과거였는데.
2: 얘도 과거 아니에요?
1: I don't know. Let's see.
2: 아, 그래요?
1: 그럼 여기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2: 나는 아직 걔를 좋아하니까. 아직에 해당하는 네, 또 자신 있는 건 크게 써요. Still. 아직도 좋아해. Still.
1: 앞으로 자신 있는 거는 여기를 꽉 채워줬어요.
2: Yeah. 네.
1: So,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정답? 맞습니다.
2: 오늘 There 컨디션 you 좋네요.
1: 오, 느낌 좋아요. Yeah. 아직 여전히라고 할 때 still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오늘 굉장히 특이한 걸 가져왔습니다. She doesn't like me. 이거 이상한가요? She doesn't like me.
2: 아니요.
1: Right?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말
2: 네,
1: 되죠?
2: 네.
1: She doesn't like me. 거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좀 디테일을 쓸 때가 가끔 있어요.
2: 아.
1: 오늘의 디테일은 바로 back이에요.
2: 네.
1: 예. 자,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데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데
2: 네.
1: back이 도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또.
2: 아.
1: 예를 들어서 payback 하는 게 도로 돈을 갚는 거죠.
2: 거, 예.
1: right.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걔는 돌려주지 않는다.
2: 아.
1: 그러니까 서로 맛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2: 그럼 아까 제니 백 인 6th grade랑은 또 다른 의미로 여기
1: 맞아요.
2: 쓰는 거네요.
1: 맞아요. 백 아까 전에는 과거를 강조하려고 한 거고 이 back는 나는 뭔가를 줬는데 그쪽에서 도로 돌아오는 건 없다라는 것을 쓰려고 좀, 그렇게 한 겁니다.
2: 진짜 이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네요.
1: Yeah. 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목적어를 좋아하다라고도 쓸 수 있었지만 그럼 사실 백 뺀 거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2: 네.
1: 그래서 약간 맛 교환처럼
2: 맛 좋아하는 거
1: 아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2: 네.
1: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해놨습니다.
2: 네. Right? 하지만 좋아하다. 여기는 부정이기 때문에 맛 좋아하는 개념은 아닌 거네요.
1: Right. 네. 맛 좋아해주지 않는다.
2: 그러게요.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불행하게도 말이야. 아쉽게도 말이야. 그는 나를 맛 좋아하지 않아. 맛 좋아하자 좀 이상하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그는 도로 나를 좋아해주지 않아요.
2: 네.
1: 자, 일단은 이거 뭐라고 할까요? 불행하게도 혹은 약간 안타깝게도 할 때
2: unfortunately
1: yes.
2: yes
1: 그 느낌 살려서 일단은 뭐라고 해요 다시
2: unfortunately
1: 이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는 나를 도로 좋아하지 않아 맛 좋아하지 않아
2: he doesn't like me back
1: okay mm-hmm. he doesn't like me back 이거 mm-hmm. 우리말로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2: 네.
1: 두 번째입니다. 하, 나는 바라 나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2: Mm-hmm.
1: 그녀가 나를 그녀도 나를 좋아해 주길.
2: 아하.
1: 그러니까 걔도 내가 걔 좋아하는데
2: 그렇죠.
1: 걔도 나 좋아해 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는 바란다. 뭘 쓸까요?
2: I hope.
1: I hope.
2: 그녀가
1: 나를 도로 좋아한다.
2: She like me. She like me too. She like me back.
1: 오케이. 제가 새로운 거 알려드려도 안 쓰시고 싶은가 봐요.
2: 네. 투가 너무
1: right.
2: 예, 익숙하니까.
1: 오케이. 오케이. 네. So, 슬기 씨는 she like라고 했는데 she likes가 맞겠죠.
2: She likes.
1: I hope she
2: 맞네요.
1: likes me back. 이렇게
2: 예.
1: 써주면 이 느낌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좀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
2: 그러니까요.
1: 익숙하지는 않을
2: 예.
1: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2: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1: Well, I hope she likes me back.
2: I hope she likes me back.
1: Alright, 자, 이거 할게요.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2: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자, 이랬을 때 우리는 포기해라. 이건 아니죠.
2: 네.
1: 친구들끼리. 그래서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2: Yo.
1: Yo.
2: Be brave. Have some 자신감.
1: Mm-hmm.
2: 어허. 그쵸. 이 brave가 용기니까.
1: 오.
2: 예, 알죠, 알죠. 그죠. Have some 자신감이니까 confident 아니면 쓰거든요.
1: 네.
2: confident 쓰러 갈게요.
1: 오케이.
2: 에스.
1: 자, 이 단어는 혹시 오늘까지 모르셨어도
2: 에.
1: 앞으로는 제가 무조건 이거는 암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 네.
1: 이거 없으면 영어 그냥 못해요. 그래서
2: 아하.
1: confidence.
2: 우!
1: 맞습니다. 자신감, 뭔가 확신이라고 얘기를 할때 confidence를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오늘 제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진 않을게요. 근데 문법 아무리 잘해도 발음 아무리 좋아도 자신감 없으면 진짜 어떻게 쓸 데가 없습니다.
2: 그렇죠.
1: Alright.
2: 진짜 영어는
1: That's
2: 기세거든요.
1: right. 자,
2: 네.
1: 그러면 슬기 씨가 지금 살짝 헷갈렸던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이라는 형용사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2: 그거는 그러면 T로 끝나나 보네요.
1: 네. 그럼 교재 같이 옆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트.
1: 그렇습니다. 정답. That's right. So, I'm confident, confident. 이렇게 얘기를
2: Confident.
1: 해야, 난 자신감이 있다. 비동사랑 섞어 쓸수 있고요. 여기선 그게 아니라, confidence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어라.
2: 네.
1: 이게 되면 명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기가 죽어 있거나, 눈치를
2: 그죠.
1: 보는 것 같고, 막 이러면은, hey, keep your chin up. 뭔가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좀
2: 네.
1: 당당하게 그러 너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쓸때 너의 앞에 여기가 chin이 앞쪽 턱이거든요.
2: 네.
1: 그걸 이렇게 들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이런
2: 그죠.
1: 느낌 같이 알아두시면
2: 결국엔
1: 좋겠어요.
2: 턱 들어!
1: 턱 들어. 턱
2: 이건데.
1: 들어. Right. 자, 그리고 brave는 여기 나와 있네요.
2: 네.
1: 이거 품사 뭐겠어요?
2: Be brave는 형용사.
1: 그렇죠.
2: 예. 네.
1: 왜냐면 명사였으면 have 같은 게 나오지 be가 안 나오겠죠?
2: 그죠, 그죠.
1: 비동사 형용사 섞어서 쓸수 있으니까 brave는 용감한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되어라라고 하려고 be brave 명령어로 쓴 거죠.
2: 네.
1: 오케이? So, 요거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be 형용사 형용사에게 굴어라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 네.
1: 이런 상태가 되어라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절한 거 뭐예요?
2: 친절한 거 카인드.
1: kind죠.
2: 예.
1: 그러면 친절하게 좀 굴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be
2: kind.
1: kind라고 명령어처럼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뭔가 잘 대해주는 거는요
2: 네.
1: nice to 누구 이렇게 씁니다.
2: 아.
1: 그래서 우리에게 나이스하게 굴어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2: Be
1: 이런
2: nice
1: 식으로
2: to
1: be
2: us.
1: nice to us. 명령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야
2: 동사가
1: 동사 원형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2: 맞습니다.
1: 근데 얘네들은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Be kind, be nice,
2: Yeah.
1: be brave, right? Be quiet.
2: Be ambitious.
1: 예, yeah. 오, 보이스 be, 오,
2: 오, 예.
1: nice. 오케이, okay, so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읽어볼게요.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2: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0: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뭐,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Alright.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2: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Okay,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 hey, Do you want to do something? 뭐 하고 싶어? 뭐 할래?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2: 네.
1: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자, 직역해서 드릴게요. 그것에 대해 너 얘기하고 싶어?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좋아요. 커피 좀 마시고 싶니? Have

0: have를 써보세요.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아하. 하나 더. 비디오 게임 할래? 너 비디오 게임 하고 싶어?
1: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Very nice.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Alright, 다음은요. 비형용사.
1: 아하.
0: 그렇게 행동해. 라는 느낌. 명령어입니다.
1: 네.
0: 용기를 내.
1: Be brave.
0: Be brave. 간단한 형용사죠. 그죠?
1: 네.
0: 친절하게 대. 친절해져.
1: Be
0: Be
1: kind.
0: kind. 자, 우리한테 착하게 행동해. 좀 잘해줘. Nice를 쓰세요.
1: Be nice to us.
0: Yeah. 읽어보겠습니다. Be brave. Be kind. Be nice to us.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3: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2: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4: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어어어.
4: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Oof.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It's okay.
4: Really?
1: You're handsome.
4: Really?
1: Yeah.
4: I can get Jenny?
1: Yeah, don't worry.
4: Okay.
1: Jenny! Jenny!
4: No, no.
1: Jenny, Peter likes you! Jenny, come here! Don't worry. Jenny!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forgot to bring my phone.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Do you want to? 그다음에 동사 원형
1: 네.
0: 이거 넣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일 놀고 싶어? 의역을 좀 하면 너 내일 놀래?
1: 어허.
0: 정도가 되겠죠.
1: 네.
0: 이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영작을 하실 때 저희가 뭐 질문형을 드리면 질문형만 쓴다던가 부정문을 드리면 그렇게 부정문만 쓴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1: 네.
0: 좀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제는 뭐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실 것 같아요.
0: Of course, of
1: 많은
0: course.
1: 분들이.
0: All 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4 10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부터는요 새로운 문법 내용을 배워요.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의문문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how 형용사 부사 의문문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next step challenge, 도전 과제를 주었습니다. 자, 너는 영어를 얼마나 자주 공부하니?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먼저 얼마나 자주 이 부분이 how 의문문으로 표현돼야 되겠죠? 얼마나 자주 뭘 써야 되죠? 맞습니다. 바로 의문사 how often을 쓰고요. 다음으로 어순에 유의해서 do를 써줘야 돼요. do를 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뒤에 오는 동사가 이렇게 study와 같은 일반 동사일 때는 주어 앞에 일반 동사 대신에 do 동사가 온다. 그런데 무조건 do를 쓰는 게 아니라 주어와 시제에 유의하면서 써야 합니다. 시제는 공부하다, 현재를 나타내죠. 주어는 뭐죠? 너는 you입니다. 그러면 바로 do you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음으로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동사 뭐예요? 공부하다.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study English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물음표까지 쓰면 완성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How often do you study English? 당신은 얼마나 자주 영어 공부를 합니까? 자, 여러분 얼마나 자주 영어 공부를 하고 있나요? 한꺼번에 5시간, 6시간씩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매일 하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매일 한 강씩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뒤따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힘차게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알아볼까요?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새로운 유닛을 시작합니다. 스텝 1에서는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를 시작하죠.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다음으로 스텝 업에서는 이 문법 내용을 적용해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대주제는 technology, 기술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41쪽에 나와있는 Get Ready를 봐주세요. 제목이 크게 쓰여있죠? What, which, whose 명사예요. 자, 우리 what 다음에 명사가 오거나 which 다음에 명사 또는 whose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이 의문문을 하나의 의문사처럼 사용해야 돼요. 네,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세트라고 보고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여기 사용된 명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What is it? 이게 아니라 시간을 물어보니까 What time is it? time이라는 명사를 넣어서 몇 시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시간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겠죠? 1시다, 2시다, 3시다 이렇게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 what 명사, which 명사, whose 명사의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스텝 1에서 이 문법 내용을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42쪽으로 잘 넘어오셨나요? Part A와 Part B에서는 what 의문사와 명사가 같이 쓰일 때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Part A부터 볼게요. What과 명사가 함께 쓰였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문법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what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엇, 그렇죠? 무엇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의문문에서 많이 쓰는 의문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명사가 뒤따라 오면 무슨, 어떤과 같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what 명사는 하나의 의문사다. 그래서 같이 다니고요. 또그 뒤에는 의문문의 어순을 따릅니다. 당연하죠. 똑같은 의문문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내용의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밑에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What color was your dress at the party? 무슨 색깔이었니? 그녀의 드레스는 그 파티에서. 그 파티에서 그녀의 드레스는 무슨 색이었니? 이렇게 색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묻고 있는 질문이죠. 이럴 때 what color와 같이 의문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색? 이렇게 해석했고요. 또 한번 어순을 살펴볼게요. 자, 의문문의 어순은 주어가 먼저 나오나요? 동사가 먼저 나오나요?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다음으로 주어 her dress가 따라 나옵니다. 다른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문문의 어순을 따른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self-check에서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 명사 의문문에 의해서 문장을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What movie did you watch? 무슨 영화를 너는 보았니? 당신은 무슨 영화를 봤나요? 선생님이 what을 무슨이라고 해석했죠? 무슨 영화를 봤는지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의문문이고요. 또 어순을 살펴보면 이때 동사가 watch, 보다, 일반 동사죠? 이럴 때는 비동사와는 달리 바로 앞으로 나올 수 없고 두 동사가 대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제에 유의한다고 했죠? 봤다란 뜻이니까 시제가 과거예요. 그래서 do가 아니라 did가 앞으로 나오고 뒤에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what movie did you wat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2번, what food did they order? 무슨 음식을 그들은 주문했나요?가 되겠죠. 그들은 무슨 음식을 주문했나요? 이렇게 묻는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what을 무슨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food라는 명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순도 볼까요? order라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과거형 did가 왔죠. 왜냐하면 주문했다. 과거니까요. 그래서 did they order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hat food did they order? Good job! 잘했어요. 자, 이제 파트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what이 사용되었는데요. what 다음에 kind 또는 type of가 오고 다음에 명사가 올때 의문문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뜻이 되냐면요. kind와 type이 우리말로 종류라는 뜻이에요. type은 유형, 종류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kind은 어떤가요? kind의 뜻은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종류라는 뜻의 명사일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종류란 뜻의 명사가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어떤 혹은 무슨 종류의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문 함께 볼까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무슨 종류의 음악을 당신은 좋아하나요? 이렇게 종류의 측면에서 질문하고 싶을 때 what kind of 또는 what type of라고 물을 수 있어요. kind를 이렇게 type로 바꿔도 같은 의미입니다. What type of music do you like? 같은 의미의 문장이다.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step check를 보면서 네, 더 많은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kind or type of 명사의 의문문에 유의하면서 문장을 함께 해석해 봐요. 1번. What kind of movies does she like? 자, what kind of 뭐였죠? 무슨 종류의 영화를 그녀는 좋아하나요? 그녀는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나요? 네, 이렇게 종류를 물을 때 what kind of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순을 살펴볼까요? 주어 앞에 네, 두 동사가, 조동사가 like 대신해서 앞으로 왔죠? 왜 더즈를 썼죠? 네, she가 3인칭 단수니까 두를 쓰면 안 되고 더즈를 써야 되죠. 따라서 does she like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2번 볼게요.
What type of clothes do they sell? 네, 타입으로 바뀌었네요. 네, 의미는 같아요. 무슨 어떤 종류의 옷을 그들은 판매하나요? 네, 부드럽게 바꾸면 그들은 어떤 종류의 옷을 파나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sell 대신해서 두 동사가 대의 앞으로 나왔죠? 옷은 확인하면 do they sell? 이렇게 진행됩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 B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파트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C와 D에서는 which와 whose 다음에 명사가 올 때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which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which의 뜻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느 것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뒤에 명사가 오면 what과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도록 어느라고 해석하면 돼요. What의 뜻이 무슨, 어떤이었잖아요. 얼핏 보면 어느나, 어떤이나, 무슨이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which와 what은 네, 아주 같다고, 똑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which를 쓰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좀 정해져 있거든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정해진 대상들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물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치가 쓰인 응용문에서는 우리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A or B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주어져요. 자, 우리 예문 같이 볼게요. Which fruit do you like more? Apples or peaches? 어느 과일을 당신은 더 좋아하나요? 사과 아니면 복숭아? 이렇게 대상을 정해줬죠? 그리고 둘중 하나를 고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쓰는 의문사가 which이고요. 뒤에 명사가 오면 어느 무엇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은 비교를 해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more과 같은 비교급과 함께 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 셀프 체크해서 그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which 명사 의문문에 유의하면서 문장을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Which season does she like more, summer or winter? 어느 계절을 그녀는 더 좋아하나요? 여름 또는 겨울? 네, 그녀는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나요? 여름 아니면 겨울? 이렇게 A or B 하고 대상을 정해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비교급이 이렇게 사용됐죠? 네, 다음 2번도 같은 유형인지 한번 볼게요. Which color looks better on you? Blue or green? 어느 색깔이 looks better on you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자, 이 표현은 look good on 누구 해서 누구에게 잘 어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뭘로 바뀌었나요? Better.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더잘 어울리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다시 볼까요? 어느 색깔이 당신에게 더잘 어울리나요? Blue or green?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대상을 정해주고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의문문이에요. 또 better과 같이 비교급이 쓰였죠? 그래서 정리하면 당신에게는 어느 색이 더잘 어울리나요?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네, 이런 상황에서 which 명사 의문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어서 part D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whose 다음에 명사가 올 때의 용법이에요. whose의 뜻은 누구의라는 뜻으로 소유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의문사죠. 뒤에 명사가 따라오면 누구의 무엇? 이렇게 해석이 돼요. Whose book is this? 누구의 책인가요? 이것은, 그쵸? 책의 주인을 묻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를 물을 때 whose 명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 그러면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보면서 해석도 해볼게요. 자, 1번. Whose phone is ringing now? 자, 나왔죠? 누구의 전화기가 is ringing. 울리고 있나요? 지금. 지금 누구의 전화기가 울리고 있나요? 네. 이렇게 전화기의 주인을 물을 때 whose를 써서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 2번 문장도 볼게요. Whose bike did she borrow last weekend? 누구의 자전거를 그녀는 빌렸나요? 지난 주말에입니다. 그녀는 지난 주말에 누구의 자전거를 빌렸나요? 이렇게 부드럽게 정리를 해보고요.

스는 지금 자전거의 소유를 묻기 위해서 사용된 의문사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후즈까지 우리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지 가이드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뭔가를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죠? 이럴 때 이지인 선생님의 이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면서 함께 봐주세요. 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what 명사, which 명사, whose 명사는 하나의 의문사로 지급을 한다라는 것 언급이 되었고요. What과 명사가 사용될 때는 what이 명사를 꾸밀 수 있도록 무슨 어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what color 하면 무슨 색, what time 하면 무슨 시, 즉몇시 이렇게 물어볼 때 사용되겠죠? 다음으로는 what 다음에 kind, type과 같이 종류를 뜻하는 표현이 따라오는 경우를 알아봤어요. What kind of, what type of 하면 무슨 종류의 음악,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type of clothes 하면 어떤 종류의 옷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which 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which는 대상이 정해져 있을 때 어느 것을 고르겠냐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의문사예요. 우리말로는 어느라고 해석이 되고 이렇게 뒤에 A or B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주어질 때가 많다. 또 이렇게 뒤에 비교급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Whose 배웠죠? Whose는 누구의란 뜻으로 소유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Whose book 하면 누구의 책, Whose phone 하면 누구의 전화기 이렇게 의문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지 가이드로 잘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을 적용해서 독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독해를 할 시간이에요. 교재 44쪽이고요. 우리가 읽을 1번 지문의 대주제는 Technology. 뭐죠, 여러분? 기술입니다. 기술.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 많은 기술들이 있죠. 네, 어떤 것이 글의 소재로 사용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was a Viking king in the 10th century. 10세기에 바이킹 왕이 있었다. There was 하면 there is, 있다의 과거로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바이킹 킹 하면 바이킹 왕인데요. 여러분, 바이킹이 뭔지 알고 있나요? 그 놀이동산에 가면 있는 그 놀이기구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원래는 바이킹은 8에서 10세기에 살았던 북유럽의 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놀이동산에서 보는 그 배가 이 해적들이 타고 다녔던 배의 모양에서 이제 모티브로 얻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기억이 더잘 되겠죠? 네, 바이킹 왕이 있었대요. Century 하면 1세기, 2세기, 3세기. 100년의 시간을 세기라고 하죠? 그때 쓰는 영어 표현이 바로 Century입니다. 10세기에 바이킹 왕이 있었어요. He was famous for uniting Denmark and Norway. 그는 유명했어요.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unite. Unite는 통합시키다. 통합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구문을 해석하라면 이 표현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Be famous for 하면 뭐뭐 한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for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자, 근데 지금 보면 uniting 하고 unite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져 있는 형태로 바뀌었죠? 자, 왜 이렇게 썼어야 했을까요? 바로 for가 전치사이기 때문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여야 돼요. 근데 통합한 것으로 통합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동사를 그대로 쓰지 않고 동사를 명사로 바꾼 형태, 즉 동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동명사는 어떻게 만드냐?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들어요. 자, 우리 동명사는 나중에 우리 교재에서 또 배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함께 볼게요. for 다음에 uniting과 같이 ing 형태로 쓰였고 그 뜻은 뭐뭐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이제 또 다음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is nickname was Bluetooth. 그의 별명은 블루투스였다. 네, 그
유명한 바이킹

왕의 별명이 블루투스였다고 해요. He really had a Bluetooth. 그는 정말로 파란 이를 가지고 있었다. 네, 파란 이를 가지고 있어서 별명이 블루투스였다고 합니다. Wait a minute. 잠깐만요. 자, 이 표현을 보면 1분만 기다리세요라고 직역하기 쉽죠? 네, 여기서는 진짜 1분을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멈출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도 앞부분을 읽으면서 어? 블루투스? 하고 잠깐 멈췄죠? 그래서 글쓴이가 잠깐만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sn't that something we use today?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것 아니니? 네, 여기서 대시 무엇이죠? 블루투스죠? 블루투스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것? 그쵸,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는 technology,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 We use today라는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앞에 있는 something이란 명사를 꾸며주죠. 그쵸?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어떤 것, 이렇게 선생님이 해석했어요. 이와 같이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 사이에 tha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that은 앞에서 본 지시대명사의 that과는 달라요. 여기에서는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도록 돕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that이고요. 특별히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형태의 문장을 여러분이 나중에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자세하게 또 설명해 줄게요. 자,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세요. 다음입니다. What kind of technology is it? 어떤 종류의 기술이니 그것은?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what kind of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technology를 수식하게 해석하면 돼요. 무슨 종류의 기술이니? 자, 그리고 블루투스란 기술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나옵니다. It connects devices together. 그것은 기계 장치들을 함께 connect, 연결한다. 그쵸? 이 앞에서 말하는 it은 네, 바로 블루투스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뭐 핸드폰이나 오디오를 연결하거나 핸드폰이나 TV를 연결하거나 이런 경우에 기기 장치들, devices를 연결해주는 기술을 우리가 블루투스라고 말하죠. Just like King Bluetooth did, it unites devices. 킹 블루투스가 했던 것처럼 그것은 기기 장치를 unite, 통합시킨다. 그쵸? Just like라고 하면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듯이에요. 왕 블루투스가 뭐 했듯이. 이때 디드는 뭘 했다는 걸까요? 뭐 했죠? 그쵸.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united. 네, 통합했어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united를 받는 대동사입니다. 통합했듯이 이 기계, 블루투스라는 기계는 장치들을 통합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문장이에요. What name can show the technology better than this? 무슨 이름이 이것보다 더 잘 그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까? 네, 그렇죠? What name 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what 명사예요. 무슨 이름이, 어떤 이름이 진짜 이 이름보다 더 잘 블루투스의 블루투스라는 테크놀로지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왕이 통합했던 것처럼 이것도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제목 문제네요. 여러분, 제목은 제목의 조건은 어떠해야 되죠? 글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즉, 메인 아이디어를 잘 반영하는 표현을 제목으로 정해야 되는데요.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면서 보기를 하나하나 체크해 볼까요? 1번, What Bluetooth can do? 블루투스가 할 수 있는 무엇? 블루투스가 할 수 있는 것. 자, 어떤가요? 1번이 글의 중심 내용, 메인 아이디어를 잘 담고 있나요? 만약에 1번이 제목이라면 블루투스란 기능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는 블루투스의 핵심적인 특징, 그것이 기기 장치들을 연결한다. 핵심적인 특징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메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제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에서 제외를 하고요.

2번 볼게요. How Bluetooth got its name? 어떻게 블루투스가 그것의 이름을 얻게 됐는지, 어떻게 블루투스가 이런 이름이 지어졌는지. 네, 어떤가요, 여러분? 2번은 메인 아이디어를 잘 반영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쵸?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What name can show the technology better than this? 이것보다 더 잘, 블루투스라는 테크놀로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이 있을까? 네, 이 전체 글은 어떻게 해서 이름이 지어졌는지, 블루투스라는 바이킹 킹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까지 이 이름이 그 기술을 잘 설명해준다라는 내용으로 맞춰요. 따라서 2번이 중심 내용을 잘 반영하는 보기라고 할수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이에요. Why a king was called Bluetooth? 왜한 왕이 블루투스라고 불렸을까? 네. 자, 이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죠. 그가 정말 파란 일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것을 중심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도 정답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볼게요. 일치 불일치 문제는 글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돼요. 1번. 블루투스 왕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통합했다. 자, 나라들을 통합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어딨죠? He was famous for uniting Denmark and Norway. 네,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합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많은 나라라고 할수 있나요? 두 국가를 통합했으니까 이 진술은 틀린 게 되죠. 다음 2번이에요. 블루투스 왕은 파란색 치아가 있었다? 네, 어디 있었죠? 네, 여기 있네요. He really had a blue tooth. 2번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현대의 블루투스 기술은 기기들을 연결한다. 네, 이 표현도 그대로 있었죠? It connects devices together. 자, 3번도 이렇게 잘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건몇 번? 1번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잘 읽어봤고요. 우리 전체 내용을 이지 가이드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나요? The name Bluetooth comes from a Viking king. 블루투스라는 이름은 바이킹 왕으로부터 왔다. 그렇죠? 블루투스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런 글이었어요. 다음으로 디테일즈도 볼게요. The king was famous for uniting Denmark and Norway. 그 왕은 be famous for, 유명했다. Uniting, ing 봐야 되죠?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합한 것으로 유명했다. His nickname was Bluetooth. 그의 별명은 블루투스였고, Bluetooth technology connects devices. 블루투스 기술은 기기 장치들을 연결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it unites devices just like the king united countries. 그것은 기기 장치들을 통합한다. 모처럼 그 왕이 나라들을 통합했던 것처럼과 같이 네, 이름이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 내용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살펴볼게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기술인가? 자, 우리가 필요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종류의가 되겠죠. 네, 그리고 기술은 이미 쓰여 있고요. 따라서 what kind of를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이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what name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 내용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 퀴즈 나갑니다.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을 쓰는 건데요. 선생님이 be famous for 다음에 동사가 올때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빈칸의 내용을 채워 보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강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내용을 잘 복습해야 다음 시간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24강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장들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다양한 형태를 가진 문장들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조금 더 쉽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 close the window. Close the window 인데요. 창문을 닫다라는 표현입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창문을 열다. Open the window가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건강한 보겠습니다. 여러분, health라고 하면요. 건강이라는 단어인데요. 뒤에 y를 붙여서 형용사가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healthy 하면 건강한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habit입니다. habit 하면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healthy habits 하면 건강한 습관들이 되겠죠. 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healthy habits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go to bed 볼게요. bed는 침대죠. 침대로 가다, 즉 잠자리에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go to bed early 이렇게 말하면 일찍 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어서 brush one's hair인데요. 여러분, brush라고 하면요. 빗질하거나 솔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brush one's hair 하면 머리를 빗질하는 거고요. 또 brush one's teeth라고 하면 이를 닦는 겁니다. 참고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take a bath입니다. A bath라고 하면 목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목욕을 하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바로 take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ake a bath 하면 목욕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comb입니다. 빗인데요. 자, 우리 아까 빗질하다는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빗이라는 물건은 comb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B 글자 있죠? 얘는 소리 나지 않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comb 아니고 comb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use입니다. use는 사용하다예요. 그래서 use a comb 하면 빗을 사용하다가 되겠죠. 또한 가지 share인데요. share은 같이 쓰다, 공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hare a comb 하면 무슨 뜻일까요? 빗 하나를 여러 명이서 나누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자, share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어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eal. meal 하면 식사라는 단어죠.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중요한 단어고요. 또 우리 once a day 나와 있습니다. once a day. 하루에 몇 번이에요? once니까 한 번이 되겠죠. once a day. 그리고 tired. tired 하면 피곤한입니다. I'm tired. 나 피곤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어서 bored. bored. I feel bored. 나 지루해. 나 너무 심심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scary인데요. 여러분, scary movies 좋아하시나요? scary 하면요. 무서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hurt 나와 있습니다. My eyes hurt 하면 내 눈이 아프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hurt는 아프다라는 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hurt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my legs hurt 무슨 뜻일까요? My legs hurt. 내 다리가 아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어서 우리 win a trophy 볼게요. 자, 우리 트로피는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왼쪽에 있는 이 win이라는 단어 주목해 볼게요. win은 이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을 받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win a trophy 하면 트로피를 받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worry인데요. 우리 worry 하면 걱정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don't worry 이렇게 말하면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lie인데요. lie는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Don't tell a lie.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try 인데요. try 하면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명령문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명령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명령문 많이 들어보셨나요? 쌤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숙제해, 일찍 자, 동생이랑 싸우지 마. 이런 말들이 모두 명령문에 해당하는데요. 자, 명령문은 이와 같이 뭐뭐 해로 끝나는 지시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명령문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령문, close the window. 무슨 뜻일까요? 창문을 닫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오른쪽 친구의 명령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Don't close the window. 이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창문을 닫지 마라는 명령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개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명령문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문장입니다. 지시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축구하지 마, 게임하지 마, 뭐 공부해, 숙제해, 이렇게 명령하는 문장을 우리 다 명령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명령문을 만들 때는 영어로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겠죠? 명령문은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면 명령문이라는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행동부터 써주는 거예요. 동작부터.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주어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주어는 생략한 형태를 써요. 그래서 close the window 하면 창문을 닫아라. 이런 의미의 명령문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명령문이라면 여러분 부정 명령문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부정 명령문은 어떤 명령문이냐면 뭐뭐 하지 마로 끝나는 명령문이에요. 뭐뭐 하지 마. 자, 이때는요, 명령문 앞에 don't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tell a lie 하게 되면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일반적인 명령문은 뭐뭐 해라로 끝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되고요. 부정 명령문은 뭐뭐 하지 마로 시작하고 우리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두 가지 명령문의 형태를 한번 써 볼게요. 맞춰 볼게요. 우리 숙제 해라라고 할 때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주면 됩니다. 일반적인 명령문이니까요. 그래서 do your homework가 되겠죠. 만약에 don't do your homework라고 하면 숙제하지 마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이번에는 걱정하지 마라고 했어요. 뭐뭐 하지 마니까 우리 don't로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don't worry가 맞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의 차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청유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유문, 말 그대로 해석하면 청하고 권유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명령문은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약간 단호하고 좀 딱딱한 느낌이 있다면 이 청유문은 뭐뭐 하자로 해석되는 부드러운 제안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 let's를 활용하는데요. Let's study English 하면 무슨 뜻일까요? 영어 공부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let's play socc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축구하자라는 제안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유문은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문장이고, let's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바로 practice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1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건강 포스터를 완성하세요라고 하였네요. 자, 우리 포스터 제목을 한번 볼까요? Healthy Daily Habits for Kids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매일의 습관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습관들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빈칸 넣어 볼게요. 자, 먼저 hair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니까

머리를 빗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빗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면 된대요, 안 된대요? 같이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1번 한번 채워볼까요? Pink on your hair every day. 당신의 머리카락을 매일 빗으세요가 되겠죠. 우리 그림에 따르면 빗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빗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Brush one's hair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brush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지, 당신의 빗을 같이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쓰지 마세요. 부정명령문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don't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것, 우리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은 뭐뭐 하세요. 그리고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할 때는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양치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이를 닦으세요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를 닦다라는 표현은 brush one's teeth입니다. 따라서 brush your teeth after every meal and before bed.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해석해 보면 매식 후에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는 이를 닦으세요라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잠을 일찍 자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been kind to bed early 일찍 자라고 했죠? 자, 우리 일찍 자다라는 표현 아까 공부했습니다. 바로 go to bed early가 되겠네요. go to bed 하면 그 자체로 자다, 잠자리에 들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어서 우리 매일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해라라는 명령문 한번 써볼 텐데요. 목욕하다 혹은 샤워하다라고 할 때는 동사 take를 써주시면 됩니다. Take a bath 혹은 take a shower once a day라고 했죠? 하루에 한번 목욕을 하세요 혹은 샤워를 하세요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우리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각 사람의 말에 대해 가장 알맞은 응답을 찾아 연결하세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알맞은 응답을 연결하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하냐면, I'm so full 이라고 합니다. 나 너무 배가 불러.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요? Let's watch a comedy. 코미디 보자 라고 하면 될까요? 자, 하나 더 볼게요. Let's take a walk. 산책하자. 적절한 응답이 되겠죠? 배가 너무 부르다고 하는 친구에게 같이 산책하자. 산책하면서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번은 B번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볼게요. 지민이가 뭐라고 하냐면, I stayed up late last night. I'm very tired.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stay up late라고 하면 늦게까지 안 자고 깨어 있는 거예요. 나 어젯밤에 늦게까지 못 잤어. 그래서 너무 피곤해. 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뭐, 일찍 자. 얼른 휴식을 취해.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Go to bed early, 일찍 자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미나가요, 나 오늘 너무 지루해 라고 했습니다. 좀 심심해 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코미디 보자 라고 말하면 적절하겠죠. 이어서 태우가요, I use my cell phone a lot. 나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 그래서 my eyes hurt. 내 눈이 어때요? 아프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휴대폰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해줘야겠죠? 따라서 정답, Don't use your phone too much. 너의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Basic Concep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감탄문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름을 보면 바로 알수 있겠지만, 감탄문이라는 건 감탄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감탄해 본적 많이 있죠? 와, 너 진짜 예쁘다. 와, 너 진짜 똑똑하다. 이런 문장들이 다 감탄문이 됩니다. 그럼 우리 영어로는 이 감탄문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오늘은 두 가지 형태의 감탄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고기가 굉장히 크네요. How big it is. 감탄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How big it is. 와, 진짜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감탄문도 한번 볼게요.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무슨 뜻일까요?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와, 진짜 예쁜 꽃이다 라고 감탄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감탄문이라는 건요, 얼마나 뭐뭐한가 아니면 정말 뭐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감탄문은 보통 마지막에 느낌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감탄문에는 느낌표 말고도 또 다른 특징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탄문의 두 가지 형태에서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 또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두어야겠죠? 자,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과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우리 바로 다음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탄문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자, how 뒤에 누가 나온다고요?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와주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he train runs very fast. 그 기차 진짜 빠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진짜 빠르다를 강조해서 감탄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how 뒤에는 강조하려는 형용사나 부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how fast 이런 감탄문이 되겠죠. 뒤에 있는 이 주어와 동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너무 명확할 경우에는 생략해 주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How fast a train runs 라고 말하거나 주어와 동사를 생략해서 How fast 라고만 감탄해줘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How 뒤에는 형용사 혹은 부사가 바로 나온다 라는 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어떨까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조금 복잡합니다.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뒤에는 how 뒤에는 형용사 혹은 부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죠? what은 좀 달라요. what 뒤에는 a 형용사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what 뒤에는 뭐가 나와요? a 형용사 명사까지 나와주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It is a very exciting book. 그거 진짜 흥미진진한 책이야. 너무 재밌는 책이야. 자, 이걸 강조해서 그거 진짜 흥미진진한 책이구나 라고 한번 감탄해 보겠습니다. what을 사용해서 감탄해 볼게요. 자, what 뒤에는요, 형용사 부사만 달랑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what an exciting book it is. 이러한 감탄문이 완성됩니다. what 뒤에 지금 어, 형용사, 그리고 명사의 순서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What an exciting book it is. What, 어, 형용사, 명사의 순서대로 감탄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명사가 이와 같이 복수 명사인 경우에는 앞에 어, 안 써주는 것이 맞겠죠? 이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랑 바로 한번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 how 감탄문이랑 what 감탄문의 차이점을 공부했어요. 바로 뒤에 누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how a beautiful day it is인지 what a beautiful day it is인지 맞춰봅시다. 자, how 뒤에는 형용사 부사만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 a beautiful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우리 how 골라줘야 돼요? what 골라줘야 돼요? what을 골라주어야겠죠? what 감탄문의 경우 what, 어,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나오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뒷부분을 보니까 tall이 나와 있어요. 뒤에 형용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나오는 감탄문은 how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장 구조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2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인데요. 사진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두 사람의 대화를 완성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보니까요.
boxing

챔피언이 나와 있어요. 박싱 대회에서 이 트로피를 탄이 선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소희와 민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가 뭐라고 하냐면, Look at this picture of my dad 라고 했어요. 이게 소희의 아버지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쵸? 자, 무엇을 보세요? 나의 아버지의 사진을 보세요 라고 하였고요. He was in his 20s 라고 하였습니다. 자, in one's 20s라는 말은 20대다 이런 의미예요. 그가 이때 20대였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가 와우 하고 놀라죠. 그러면서 감탄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그가 정말 어때 보인다라고 감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어와 동사 뒤에 주어와 동사의 앞에 두 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how 형용사를 활용해서 감탄문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는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자, 강하는 형용사로 strong. 따라서 how strong he looks 이렇게 써주시면 그는 진짜 강해 보인다라는 감탄문이 되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소희가 Yeah, he won a trophy at a boxing competition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맞아, 그는 강해 보여 라고 하면서 그는 트로피를 탔다고 합니다. 트로피를 받았대요. 여기서 won은 win의 과거형입니다. 트로피를 받았대요. 근데 어디서 받았냐면 at a boxing competition, 복싱 대회에서 트로피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민수가요. Also, he looks really tall. 그리고 그는 키도 엄청 커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감탄문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써줄까요? 아니면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써줄까요? 바로 뒤에 어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how 안 되겠죠?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넣고 뒤에는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가 정말 큰 남자다 이런 의미니까 What a tall man he is가 되겠습니다. 맞아, 그는 he was taller than his older brother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형보다 더 키가 크셨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Practice 2의 원 마무리 해보고요. 이어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모두 감탄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감탄문의 두 가지 종류 있어요. How로 시작하는 How 감탄문, 그리고 What으로 시작하는 What 감탄문이 있습니다. 뒤에 어떤 문장 구조가 나오는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배부르게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나 봅니다. 그쵸? 정말 맛있는 식사다라고 감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구조 어떻게 돼요? What, a, 형용사, 명사가 됩니다. 그쵸? 따라서 what a delicious meal 해주시면 진짜 맛있는 식사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인데요. 이번에는 이 여자아이가 너무 무서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서운 영화다. 영어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이번에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바로 뒤에는요.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와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scary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문장 끝나도 되지만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밝혀주고 싶을 때는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How scary the movie is가 되겠죠. 진짜 무서운 영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3번인데요. 이 남자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진짜 오늘 아름다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어떻게 만들어요? what 바로 뒤에 a,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a beautiful day it is가 되겠네요.
진짜 오늘 아름다운 날이다. 너무 좋은 날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실생활 대화에 적용해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 in real life고요. 이두 친구가 지금 번지 점프하러 간 거예요. 번지 점프 여러분 아시죠? 그 위에서 뚝 떨어지는 그 스포츠를 하러 갔는데 이 여자아이가 먼저 빙칸 트라이 번지 점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지 점핑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겁먹어서 well 이라고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아이가 결국 올라갔네요, 둘이. 여자아이가 one, two 하면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You wait a minute. 잠깐 좀 기다려봐. 나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여자아이가 안심시키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I'm with you. 내가 너의 옆에 있잖아. 라고 격려를 하고 있고요. 자, 격려에 힘입어서 남자아이가 Okay, I'll try. 알겠어. 해볼게. 시도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번지점핑을 했고요. 이 남자아이가 내려오더니 뭐라고 하죠? It's not that scary. 아, 그렇게 안 무섭네. 한번더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위 대화를 읽고 빈칸 1과 4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과 4번을 보시면 우리 번지점핑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제안할 때 쓰는 단어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우리 제안할 때는 문장 맨 앞에 let's를 써주시면 됩니다. Let's 무엇무엇 하면 무엇을 하자라는 의미예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대화의 밑줄 친 2번 문장을요, 명령문으로 바꾸어 쓰라고 하였어요. 자, 2번 문장 보시면 you wait a minute 이라고 했습니다. Wait a minute은 기다리다, 잠깐 기다리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명령문은 당연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령하는 것이므로 주어 쓰지 않아요. 그럼 무엇부터 시작하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뭐 해라라는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동사 원형인 wait부터 시작해 줄게요. Wait a minute, 잠깐 기다려 봐라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위 대화에서 3번의 우리말을 영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우리말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어요. 자, 뭐뭐 하지 마니까 동사 원형 앞에 don't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don't worry가 됩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는 명령문이에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명령문과 청유문 그리고 감탄문입니다. 특히 감탄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꼭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 294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듣기와 말하기를 좀 다루어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대표 문장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중에 제 수업을 이제 정주행을 앞쪽부터 쭉 해오신 학생들이라면

0: 자, 이것이 어디가 포인트인지, 이 문장에서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지금 알수 있고, 자, 그것을 반복해서 내가 연습해서 내 걸로 숙달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안에서 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요 문장 오늘 우리 핵심 문장으로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라고 하는 문장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문제 하나 푸실 건데요. 저 오늘은 담화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Conversation A, B가 있는 거고요. 그 대화를 듣고 문제를 푸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대화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가면서, 자, 저희 듣기 말하기와 관련된 포인트들 연습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자, 듣고, 자, 따라 읽어보시는 순서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번에 과정 안에서는 정답의 근거를 여러분께 제시하고 정답까지 찾아보는 그 과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의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의 문제는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세부 정보 문제죠? Specific information questions이기 때문에 선택지는 사실 미리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할 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자, 이때는 여러분들 성별을 주의하셔야 돼요. 남성이 할 일이냐, 여성이 할 일이냐를 잘 따져서 답을 쓰셔야지, 이 선택지 중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남자가 할 일로 적절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성별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답을 골라내셔야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 풀이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선택지는 미리 안 읽으셔도 되니까 여자가 뭔 일을 지금 앞으로 할 것이냐. 자,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답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가겠습니다.
1: Chung-hoon, did you get the jewelry sample from Mr. Swain?
2: Not yet, Ms. Johnson. He called and said he would be an hour late.
1: Let me know when you get it.
2: Actually, do you have a minute?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1: What is it?
2: My wife is in the hospital. She has food poisoning.
1: Oh, I'm sorry to hear that.
2: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at kindergarten?
1: Not at all. You may leave now. I can take the sample myself.
2: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Ms. Johnson.
0: 자. 이렇게 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정답을 좀잘 쓰셨을 텐데. 청취는 뭐잘 알아들으면 정답을 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문제는 못 알아듣는 부분이 발생됐을 때 무엇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들었는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내가 앞으로 더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보완을 하셔서 다음번엔 좀더 나은 듣기 실력을 갖추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들리는 부분들이 좀 일부가 있고 소화가 안 되는 좀긴 문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의 수업을 좀 삼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잘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아우 저주받은 귀인가 봐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훈.
0: 되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름을 쓰다 이제 쓸 이름이 없어서 제 이름도 좀 한번 써봤습니다. 정훈아, 정훈.
1: Did you get the jewelry sample from Mr. Swain?
0: 자, 뭘 들으셨습니까? Did you get the sample? 들으셨죠? 샘플 받았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Did you get the jewelry sampl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ewelry sample.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였을까요?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 듣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말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요? 곤, 란. 이렇게 읽지는 않죠. 이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원어민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때는 뒤쪽의 자음인 ㄹ의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음 동화라 그러죠. 가을 동화 아니고요. 자음 동화입니다. 그래서 곤란이라고 읽죠. 한국인 중에 누구도 곤란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못 들어봤어요. 자, 자연스럽게 영어로도 jewelry. 요거는 지금 입천장에 혀가 닿아야 되고 요거는 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0: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요 L 사운드가 거의 없어져요. Jewelry, jewelry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석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뭐 주얼리, 주얼리 한국말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주얼리가 아니라 jewelry 정도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from 이하는 들으셔도 좋고 뭐 못 들으셔도 할 수 없고요. 그 문장에서는 핵심이 그러니까 뭐예요? 정훈아, 샘플 받았니? 이건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1: 정훈, did you get the jewelry sample from Mr. Swain?
0: 자, from Mr. Sw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Mr. Swain은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살 적에 우리 집 앞에 살던 아저씨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샘플 받았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2: Not yet, Miss Johnson.
0: Not yet, Miss Johns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자, Miss Johnson이 되겠습니다.
2: He called and said he would be an hour late.
0: 자, 포인트는 뭐예요? Called and said. 전화해서 말했다. Called and said. An hour late. 이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들으셨으면 100점이에요, 지금. Called and said. An hour late. 한 시간 정도 늦을 거다. 자, 조동사와 지금 비동사, 그리고 대명사. He would be. 이렇게 읽는 사람 원어민 없어요. He would be an hour late. He would be an. 자, 사실은 이 언도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살짝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He would be an hour late. He would be an hour late. 이런 식으로 자 강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억양이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자 contents words만 여러분들이 강하게 읽는 것만 잘 들으시면 되었던 그런 문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2: He called and said he would be an hour late. He called and said he would be an hour late.
0: He would be an hour lat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늦을 거래요. 라고 자 지금 스웨인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못 받았다 이거죠?
1: Let me know when you get it.
0: 자, let me know when you get it. 딱 두 단어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게 잘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너가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나에게 알려줘.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 미래를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when you will get it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당신이 그것을 받았을 때 내게 알려줘. Let me know when you get it.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 포인트로 배운 내용이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기와 듣기 시간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문장을 만났을 때는 몇 차례 정도 반복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1: Let me know when you get it.
3: Let me know when you get it.
4: Let me know when you get it.
5: Let me know when you get it.
0: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복잡한 이론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체화되는 거예요, 몸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제가 발생된 것은 뭐냐? 항상 대화가 10단 정도가 되면 문제가 발생되면서 해결되는 과정이거든요. 샘플을 못 받아갖고 그죠? 예, 지금 좀 문제가 발생된 이런 발단의 지금 예, 상황입니다. 이제 전개가 되고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2: Actually.
0: 사실.
2: Do you have a minute?
0: Do you have a minute? 한 1분 정도 시간 있으세요? 자,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뭐 이 정도. 그래서 actually, do you have a minute?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한 1분 정도 시간 있어요?
2: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0: 자, I'd like to. 요 정도의 표현은 이제 한 단어처럼 쑥 들어오죠? 나 원해요. 이런 얘기예요. I'd like to. 그 다음 뭐예요? Ask you someth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뭔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2: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0: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One more time.
1: What is it?
0: Sorry. 한 번 더.
2: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0: 요 정도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반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1: What is it?
0: 뭔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

0: 들으시고 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1: My wife is in the hospital.
0: 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지금 발단에서 대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My wife in the hospital. 이렇게 돼 있죠. Is in the는 발음이 약하게 되는 기능어인데다가 두 번째로 연음도 있기 때문에 is in이 아니라 is in the, is in the, is in the, is in the. My wife is in the hospital. My wife is in the hospital. My wife is in the hospital. 이런 리듬이에요. 자, 그러시면 다시 들어보시고 넘어갑시다.
1: My wife is in the hospital.
0: Okay? Wife가 병원에 있어요.
1: She has food poisoning.
0: 자, 우리말로는 식중독에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어는 주로 have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she has food poison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Food poisoning은 식중독 되겠습니다. 아우, 부인이 식중독 걸려갖고 병원에 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여지, 근데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죠? 줄거리만 즐길 것이 아니라 이 여자분이 뭘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2: Oh, I'm sorry to hear that.
0: 얘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Sorry to hear that. 그 얘기 듣게 돼서 유감스럽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시다. 그 결국은 뭐 물어보고 싶다며요. 자, 병원에 있는데.
1: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at kindergarten?
0: 와우, 호흡이 꽤 길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알아들으실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못 들었으면 호흡이 길어서 못 들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쪼개서 제가 좀 들려드려 볼게요.
1: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0: 자,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바로 mind me leaving early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얘기 앞쪽에서 강조했었던 거두 가지 포인트 드리면 mind는 투부정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ing만 취한다라고 하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쓸때 뭘로 쓴다고요? me나 my를 쓴다. 그때도 제가 이런 예문을 여러분께 암기를 요청했었어요. 자, Would you mind me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는 너 꺼리니? 이런 얘기인데요. 내가 창문 여는 거 꺼리니? 라고 할 때, Would you mind me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이런 예문들을 좀 외워두시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딱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는 opening the window가 뭘로 바뀌었어요?
1: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0: 됐어요? Mind me leaving early. 내가 일찍 떠나는 거 꺼리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면요.
1: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0: 자, 뭐라 그랬어요?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이거 한 덩어리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다섯 살짜리 딸을 픽업하기 위해서. 픽업한다는 뭔지 알죠?
1: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at kindergarten?
0: 마지막으로 at kindergarten이라고 했죠. kindergarten이라고 하면 유치원입니다. at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긴 문장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된 건데,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줄거리의 전개상.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한 가지 여러분들께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유치원에서 5살짜리 딸을 픽업하기 위해서 일찍 떠나는 것을 당신 꺼리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 요청할 때는 yes로 우리가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죠. 자, 그래서, Would you open the door? Yes. 그러면 문 열어도 돼요? 열어. 그죠? 예. 네. 문 열어줄 수 있어요? Yes. 한번 열어줄게. 이런 얘기예요. 혹은, Can you open the door? 라고 하면 저한테 문 열어달라는 요청이잖아요. Yes. 하면 문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락은 당연히 yes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would you mind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뭐 하는 걸 꺼리세요?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yes라고 하면 그거는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would you mind로 물었을 때는 내용이 똑같은 요청의 내용인데요. 요청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뭐 해줄 수 있어요? 뭐 해주시는 거 꺼리세요? 의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답변 조심하셔야 됩니다. Would you mind는

0: no가 허락이고요. 혹은 not at all, 혹은 of course not처럼 부정어가 들어가 있어야 꺼리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시면 요 문장 다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장 몇 차례 정도 들어볼게요.
1: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at kindergarten?
0: 한 번 더.
1: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at kindergarten?
0: 자,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at kindergarte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장 여러분도 오늘 한 100번 정도만 좀 반복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루 10번 정도씩. 그러시면 입에 붙을 거예요. 자, 이것이 실력 향상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다음으로 가시고요.
2: Not at all. Not at all.
0: 이렇게 답변합니다.
2: Not at all. You may leave now.
0: You may leave now. 너 지금 떠나도 돼. 그 다음.
2: I can take the sample myself.
0: 자, I can take the sample myself. 이게 정답의 단서 문장이죠. 내가 샘플 받아줄게. 이런 얘기예요. 여자가 할 일이 뭔가요, 그러면? 당연히 여자는 샘플을 받아주는 거예요. 유치원에 방문하는 것은 남자가 할 일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됐죠? 네. 자, 그러시면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네요.
1: Thank you.
0: 고마워.
1: I really appreciate it, Ms. Johnson.
0: Okay. I really appreciate it, Ms. Johnson.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정답은 샘플 받아주기.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시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2: 정훈, did you get the jewelry sample from Mr. Swain?
1: Not yet, Ms. Johnson. He called and said he would be an hour late.
2: Let me know when you get it.
1: Actually, do you have a minute?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2: What is it?
1: My wife is in the hospital. She has food poisoning.
2: Oh, I'm sorry to hear that.
1: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at kindergarten?
2: Not at all. You may leave now. I can take the sample myself.
1: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Ms. Johnson.
0: (웃음)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매우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오늘 듣기와 말하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웠기를 바라고요. 자, 저는 내일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3: (웃음)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6: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7: 이분 위기.
8: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홍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보도록 할까요? 제가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0: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y is the sky blue?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우리 친구도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자,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수동태가 불가한 경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실수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Why is the sky blue? By Debbie Velarde. Chapter 1. Atmosphere.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People cannot see it,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The atmosphere can be seen from space. Sunligh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It hits the air particles. The light scatters. It makes the sky appear blue. Chapter 2. Sunlight. Sunlight appears to be white, but it contains all colors. The colors separate when sunlight passes through a prism.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s.
0: Why is the sky blue?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아, 그래서 파란색이구나. 그리고 해가 질 때는 또 파란색이 아니죠. 노랗고 주황빛이 나고 붉은빛이 나죠. 왜 그런지 끝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끝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확 키워보면서요. Chapter 1. Atmosphere. Atmosphere이라고 하면 대기 혹은 대기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atmosphere에서 atmo, atmo는 기체를 의미하고요. 공기죠. 그 다음에 sphere이라는 것은 이런 구 형태, 공입니다. 공, 구. 이 아홉, 구. 여덟, 아홉, 열 할 때, 7, 8, 9 할 때 그 구가 아니고요. 이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이것을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tmosphere,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대기, 대기권이 되는 것입니다.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가 되겠죠. A thick layer, 얇은이 아니라 굵은. 굵은 layer이라고 하는 바로 층이 되겠죠. 굵은 층, 공기의 층이 surrounds the earth, surrounds earth,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이 공기는 지구의 atmosphere, 바로 대기 혹은 대기권이라고 부릅니다. People cannot see it.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공기를 보면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하지만 이 atmosphere, 대기는 is filled with, 채워져 있습니다. 맞죠? 무엇을 가지고, with라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오잖아요. with, 뭔가를 가지고 그게 filled,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many tiny air particles, 많은 아주 작은 공기, particle, particle이라고 하는 입자입니다. 입자라는 것은 아주 작은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많은 공기 알갱이들이 우리 대기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The atmosphere can be seen from space. 그런데 the atmosphere, 이 대기는 can be seen. 대기가 보는 게 아니라 can be seen, 보여지는 것이죠. can be seen,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면요? 물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from space, 우주로부터 보입니다. 우주로부터 목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주에서 보면 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Sunligh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햇빛이라는 것이 pass through, 통해서 지나갑니다. The atmosphere, 그렇죠. 지구의 땅에 도달하려면 대기를 뚫고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통과를 해야 되겠죠. It hits the air particles. 그러면 이 햇빛이 쫙 대기를 뚫고 딱 통해서 갈 때 it hits, 막 때리게 되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대기 안에 있는 많은 공기 입자 알갱이들, air particles, 그런 공기 알갱이들을 톡톡톡톡 때리면서 이 햇빛이 쫙 들어가게 되겠죠. The light scatters.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이제 이 빛이 쫙 공기 입자를 톡톡톡 치면서 가면은 빛이 scatter 된다라는 scatters. scatter이라는 것은

0: 사방으로 흩어지다, 산란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빛이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듭니다. It makes the sky appear blue.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makes the sky appear blue. 하늘이 파란색을 띠게 만듭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 대기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알갱이가 있고, 그런데 햇빛이 그 안으로 쭉 들어올 때 빛이 그 알갱이들을 때리게 되고, 빛은 그 알갱이들, 공기 알갱이들 입자들 때문에 막 이제 흩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 우리 눈에는 그 빛이 파란색으로 보인다가 되겠죠.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의미가 이책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Atmosphere.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People cannot see it,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The atmosphere can be seen from space. Sunligh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It hits the air particles. The light scatters. It makes the sky appear blue.
0: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 Sunlight. 햇빛이 되겠죠. Sunlight appears to be white. Sunlight. 이 햇빛이라는 것은 appears to be white. 흰색 같이 보입니다.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But it contains all colors. 그러나 이게 흰색, 백색광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햇빛은 contains. contain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함하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색이 이 햇빛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그게 결국은 흰색빛. 우리 눈에는 무색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백색광으로 나타난다가 되겠죠. The colors separate when sunlight passes through a prism. 우리가 지난 책에서도 prism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책에도 또 나오네요. The colors. 그 색들은 separate. separate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 한 줄기지만 그 안에 수많은 색이 있는데 그게 언제 분리가 되냐면 분리됩니다. 언제 분리가 된다고요? When sunlight, 그 햇빛이 passes through a prism. 이 prism 혹은 분광기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분광, 빛을 나누는 그런 사물이 되겠죠. 빛을 나누는 그 prism을 통해서 이 빛이 지나갈 때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가 되게 됩니다.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 그리고 이 색깔들은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뭐에 따라서 분리가 되냐면 by their wavelength, 그들의 파장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여기 있는 wavelength는 바로 파장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파장입니다. 파장은 이런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를 친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감점의 요인이 되거나 문제를 틀릴 수가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코너를 마련해서 과거에 우리가 강의에서 다뤘던 수동태를 복습하기도 하고 제가 주의사항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인데 한마디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수동태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자주 사용하죠. I broke the window. 나는 창문을 깼다. 제가 일부러 깬 것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쿡 닿여서 창문을 깼습니다. I broke the window. 내가 창문을 깼다. 그러면 내가 창문을 깼다라는 이 문장은 I broke the window는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장의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깼든 그거보다는 창문이 깨졌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the window가 문장 제일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the window,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I broke the window, 깼다인데 창문의 입장에서 보니까 창문이 깬 건 아니잖아요. 창문은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이렇게 벽에 달려 있었는데 깨졌다. 그럼 깨졌다는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 바로 was broken. be, pp의 형태를 쓴다.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누가 깼죠? by me. 제가 깼어요. 그래서 끝에 by me.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대상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문장의 관점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게 바로 수동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복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두 문장에서 알수 있듯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관점의 전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0: 내가 창문을 깼고 창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 대상이 없는 창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아기가 잤다. 아기가 잤다. 아기가 침대를 잤다. 이런 게 없잖아요. 아기가 잤다. 근데 여기 대상이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이런 문장은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It rained heavily. 왔다. 아주 많이 왔다는 것이죠. 뭐가 왔습니까? 비가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상이 없습니다. 비가 왔다. 포인트는 그거죠. 비가 왔다는 거예요. 많이 왔든 적게 왔든 여기서는 heavily 많이 왔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대상은 없는 거예요. 뭐뭐를 왔다. 어떤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이두 문장 한번 볼까요? My book was disappeared. My book disappeared. 어떤 문장이 맞을까요? 바로 두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틀렸습니다. 왜요? My book disappeared. 내 책이 사라졌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 책이 사라졌다. 그럼 사라졌다. 내 책이 뭐뭐를 사라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 책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내 책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 착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어떤 착각이냐면 내 책이 뭔가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은 내 책이 살아서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게 된거 아니야? 그래서 My book was disappeared 이런 문장을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틀린 문장이고요. My book disappeared. 내 책은 사라졌다라는 거죠. 지금 내 책이 여기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올바른 문장.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없는 disappeared 하면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불가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법 포인트를 기억해서 실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 을이라는 대상이 왔을 때만 수동태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동태가 불가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점수 안 깎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원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2. Sunlight. Sunlight appears to be white, but it contains all colors. The colors separate when sunlight passes through a prism.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s.
0: 자, 그럼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 Layer. Layer.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 Atmosphere. Atmosphere.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Particle. Particle.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Scatter. Scatter. The light scatters. Wavelength. Wavelength.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책 시작 부분에서 atmosphere 할때 sphere이 들어간 것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sphere이라는 것은 구를 의미합니다. 구라는 것은 이공 모양의 물체를 이런 형상을 구라고 하죠. 그래서 입체적입니다. 단순히 원이 아니라 입체적인 공 모양 그것을 구라고 합니다. 구체이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다 알아보셨죠? 이렇게 네 구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구 모양을 하고 있죠. 구 이런 공 모양처럼 둥글게 생겼습니다. 입체적이죠. 그러면 스피어리 이런 구를 의미하는데요. 스피어리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걸 소개해드리면요. 바로 atmosphere 그리고 hemisphere이라는 게 있습니다. atmo라고 하면 바로 기체 공기를 의미하고요. 거기에 sphere 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기체가 구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것 바로 대기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공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대기죠. 혹은 대기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hemisphere이라고 하면은 hemi는 바로 2분의 1 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구입니다.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구입니다. 그러면 이 구가 있는데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은 남반구, 북쪽은 북반구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북반구에 속해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의 이 원을, 이 지구를 하나의 통째로 이 전체에

구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반으로 딱 잘라서 남북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hemisphere이라고 하면은 반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면은 아 이게 이런 의미였어. 이렇게 이해가 잘 된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환경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영향권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중국 문제 그리고 EU 문제를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 패턴 그리고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oday's topics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토픽은 중국 이야기입니다. The worst dust storm in decade in China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드라인의 경우에는 관사를 생략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0: In a decade, 10년 만에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0년 만에 중국에 불어닥친 최악의 더 스톰, 황사가 그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The worst dust storm in a decade in China. China is the world's big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To make matters worse, the largest dust storm in a decade swept across northern China, grounding hundreds of flights.
2: The worst dust storm in a decade in China. China is the world's big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To make matters worse, the largest dust storm in a decade swept across northern China, grounding hundreds of flights.
0: 환경 관련해서 중요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 뉴스 키워드 어떤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Greenhouse gases.
2: Greenhouse gases.
1: Dust storm. Sandstorm.
2: Dust storm. Sandstorm.
1: Decade.
2: Decade.
1: Ground.
2: Ground.
0: 자, 첫 번째 나온 표현은 greenhouse gases란 표현이 나와 있겠군요. 온실가스가 여러 종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복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라고 해서 greenhouse gases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역시 문제가 되는 황사입니다. dust storm, 먼지 폭풍이라는 개념으로 dust storm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모래 폭풍이죠. sand storm,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decade라는 말이 있는데요. 10 years, 1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decade.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o ground,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붙여놨는데요. 이륙을 못하게 하다, 발목을 묶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a is the world's big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자, 여기까지 한 번에 가야 되겠네요. 중국이란 나라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를 emitter, 배출하는 국가인데요. 문제는 요거죠. biggest emitter,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의 기업입니다. 그만큼 오염이 심한 나라인데요.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To make matters worse. The largest dust storm in a decade. 여기까지가 하나의 청크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취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청크 단위로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In a decade, 몇년 만에 라고 할 때 전치사 in을 쓰죠. 10년 만에 최악의, 바로 황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란 얘기는 뭐 최악이란 얘기니까요. 최악의 황사가 swept across northern China, 중국 북부를 휩쓸었습니다. Sweep across. 같이 알아두시고요. Grounding hundreds of flights. 이렇게 되어 있군요. Ground라는 표현이 나왔군요. 분사구문입니다만 동사로 쓰였습니다. 운항을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결국 수백 편에 달하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수백 편에 달하는 항공기가 발이 묶였습니다라고 할 때 쓴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의 꿀팁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꿀팁 바로 flights냐 planes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all the airplanes were cancelled가 맞을까요? 아니면 all the flights were cancelled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둘 다 될까요? 자, 우리가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다, 발을 묶다라고 할 땐 ground 다음에 flights가 나올 수도 있고 planes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항공기가 결항되다라고 할 땐 all the flights were cancelled 라고 씁니다. 항공편 자체가 결항된 거지 항공기, 즉 비행기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공기 운항이 결항되었다 혹은 취소되었다라고 할 땐 all the flights were cancelled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 The worst dust storm in a decade in China. China is the world's big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To make matters worse, the largest dust storm in a decade swept across northern China, grounding hundreds of flights.
2: The worst dust storm in a decade in China. China is the world's big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To make matters worse, the largest dust storm in a decade swept across northern China, grounding hundreds of flights.
0: Two 번째 토픽입니다. 이번엔 유럽 연합 EU로 갈 텐데요. EU에서 Virus Passport Plan이라고 돼 있군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여권을 가진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요 헤드라인으로만은 정확히 내용을 가늠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EU Virus Passport Plan. The European Union is considering issuing certificates that would allow EU residents to travel freely across the 27-nation bloc as long as they have been vaccinated or tested negative for COVID-19.
2: EU Virus Passport Plan. The European Union is considering issuing certificates that would allow EU residents to travel freely across the 27-nation bloc as long as they have been vaccinated or tested negative for COVID-19.
0: 자, 여기서도 몇 가지 우리가 꼭 알면 좋은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News Curious, 어떤 단어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1: Certificate.
2: Certificate.
1: Vaccinate.
2: Vaccinate.
1: Test negative.
2: Test negative.
0: 첫 번째 단어는 certificate, 자격증 혹은 증명서라고 알려진 표현이죠.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certificate,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vaccin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방주사를 놓다, 접종을 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vaccinate. 그리고 세 번째는 test negative. test negative for 어디에 대해서 음성 반응을 보이다. 만약에 양성 반응을 보일 땐 test positive for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요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볼까요? 일단 주어가 나와 있군요. The European Union is considering issuing certificates. 여기까지가 첫 번째 청크가 되겠습니다. 청취를 하실 때 꼭 들어야 되는 부분이 동사예요. 동사를 듣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우리말의 끝 맺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동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동사와 함께 이런 동사입니다. Issue certificates라고 하면 유럽연합이 증서를 발급했다 혹은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considering이죠. 했다가 아니고 증서 발급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놓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That would allow EU residents to travel freely across the 27-nation bloc.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would, 두 번째 allow. 아, would가 아니죠. 네, 그거 would 아니고 would. 입을 좀 내미셔야 되겠는데요. 이때 would를 꼭 쓰셔야 되는 이유가 아직 계획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이란 개념으로 꼭 would 쓰셔야 되겠고요. 법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that would 꼭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allow입니다. 법이라든가 정책 같은 것이 주어로 나올 때 allow somebody to 라고 하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권리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반대말이 require somebody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이건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llow냐 require냐 달라지는 거죠. 자, 이 계획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회원국 시민들의 경우에 27개 국가로 이루어진 EU 즉 유럽연합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겠죠. As long as they have been vaccinated, 첫 번째, 예방접종을 맞았거나 or tested negative for COVID-19, 코로나19 팬데믹에 있어서 음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한해서 허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영국이 Brexit, 탈퇴하면서 EU는 27개 국가가 되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받기 때문에 수동태로 많이 씁니다. I was tested. 그러나 어디에 대해서 양성 반응을 보이다 혹은 음성 반응을 보이다라고 할 때는 꼭 test negative for, test positive for 자동사로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EU Virus Passport Plan. The European Union is considering issuing certificates that would allow EU residents to travel freely across the 27-nation

0: block as long as they have been vaccinated or tested negative for COVID-19.
1: EU virus passport plan. The European Union is considering issuing certificates that would allow EU residents to travel freely across the 27-nation bloc as long as they have been vaccinated or tested negative for COVID-19.
2: 자, 오늘의 표현 그리고 패턴입니다. 오늘은 정확히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고방식 혹은 요령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품사에 얽매이지 말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 일단 투자가 나올 거고 그 투자 대상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investment in something 이렇게 쓰는데요. 그 something에 해당하는 말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입니다. 대표적으로 풍력 혹은 태양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어떤 표현이 일단 들어갈까요?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sources. 자, energy sources라고 하면 이게 에너지원이고요. renewable이라고 하면 재생이 가능한 풍력이나 태양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사실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혹은 약속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치자고요. 일단 빨간 글자로 나온 것처럼 투자 확대를 약속하다. 그러니까 약속했다. 투자를 확대하기로. 자, 이런 구문을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뭐 주체는 뭐 누가 돼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일단 정부로 한번 잡아보죠. 자, 주체는 정부니까요. The government, 정부가 has promised, 약속을 했어요. 이제부터 약속 내용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가 되겠는데요. 이럴 때 to blank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sources.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혹은 공언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투자라는 것을 확대하다라는 동사를 내가 뭘로 쓸 것인가를 좀 고민하게 되죠. 어떤 동사가 떠오르나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확대하다, expand. 물론 increase라는 말 쓸 수 있겠죠. 그러나 expand,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investment expansion이라고 하면 투자 확대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의 품사가 이미 머릿속에 결정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좋은 표현이죠. 근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훌륭하게 좋은 표현이긴 한데 그러나 또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지 보기 전에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0: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expand investment into renewable energy sources.
1: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expan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sources.
2: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투자 확대를 약속하다라고 할 때 expand investment 이런 말 쓰는 거 외에도 쉽게 쓰자면 정부가 has promised to invest something in renewable energy sources. 자, 이때 이 blank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invest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invest more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promise to invest more in something 더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것도 투자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품사를 우리말에 있는 그 품사 그대로 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동사로 쓰지 않으셔도 돼요. The government has promised more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sources. 자, 영어에 대한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내가 기사를 볼 때도 그리고 기사를 작성할 때도 상당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요 내용도 듣고 정리해 보죠.
0: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invest more in renewable energy sources.
1: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invest more in renewable energy sources.
2: 자, 다음 코너는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기사를 작성해 보고 들어보고 말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measures against high levels of fine dust. 이렇게 되어 있군요. 좋은 먼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fine은 이때 미세한이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되겠군요. 문제는 미세먼지가 지금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해서 이를 퇴치하고자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against가 나왔으니까 반대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0: 되겠죠? 자, 내용을 보면 오늘 끔찍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서울과 일부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가 알것 같아요. 문제는 비상 저감 조치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보셨더라면 나름 어느 정도 충분히 떠오를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끔찍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뭐 가운데라고 하면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with를 쓰고 phrase, 구를 쓰거나 아니면 as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문장, sentence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미세먼지는 fine dust 이렇게 쓰거나 particulate matter,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PM10, PM2.5 뭐 이런 식으로 PM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쉬운 말로는 fine dust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뒤덮다, 여기가 핵심이죠. blanket, 이불이잖아요. 덮어주는 겁니다. shroud, 요것도 덮다라고 알려쓰는 표현입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어디가 덮이다라든가 이럴 때 shroud, blanket, 요두 단어는 꼭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자,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 봤습니다. with dreadful levels of fine dust, blank the country 이렇게 되어 있네요. dreadful, 끔찍한, 요거 모르겠으면 조금 전에 나왔던 high levels of fine dust, 뒤덮다, blanketing 혹은 shrouding the country,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as를 쓰게 되면 as dreadful levels of fine dust are blanketing 혹은 are shrouding the country 이렇게 될수 있겠고요. 정부는 서울과 일부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뭔가를 발령하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issue란 말이 되겠죠. issue a warning, 경고를 발령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비상 저감 조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상 조치는 emergency measures라고 합니다. 저감이라는 것은 미세먼지를 낮추겠다는 얘기니까요. 비상 시국에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비상 저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government has blank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for Seoul and other parts of the country.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요. 자, 바로 여기에 issue란 단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부가 비상시에 발동하는 미세먼지 reduction measures, 저감 조치를 서울과 일부 지역에 한해서 발령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With dreadful levels of fine dust blanketing the country, the government has issued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for Seoul and other parts of the country.
2: With dreadful levels of fine dust blanketing the country, the government has issued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for Seoul and other parts of the country.
0: 자, 오늘도 역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에 나왔던 중요한 표현 정리해 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죠.
1: Greenhouse gases.
2: Greenhouse gases.
1: Dust storm. Sandstorm.
2: Dust storm. Sandstorm.
1: To make matters worse.
2: To make matters worse.
1: Test negative.
2: Test negativ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MP3와 스크립트 다운 가능하고요.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언제라도 방송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마이그림 코치 표준편 제20강이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림 코치 정 코치입니다. 잘 왔어요. 사실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기본적인 문법을 다 끝냈어요. 교재를 딱 이제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문법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끝이 났고요. 이제 우리는 추가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아마 이제 오늘부터는 쭉쭉쭉쭉 이제 넘어가면서 추가 문법을 보게 될 건데,

사실 추가 문법은 뭐랄까요? 이게 이제 왜 추가 문법이라는 게 있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이 영어의 틀을 우리가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기본적인 걸딱 했고요. 이제 추가 문법 1에서 이제 4를 살펴보게 될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걸 만약에 이 문법들을 우리가 먼저 만나봤다면은, 우리의 문법 레벨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문법들을 만났을 때 되게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뭔가 영문법이 어렵게 느껴지면서 좀 좌절할 수 있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좀 뭔가 외울 게 많고,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아이들. 얘네들을 빼뒀다가, 우리가 이제 좀 레벨이 높아졌어요. 문법 좀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만나볼 거고요. 이게 지금 총 합쳐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40개가 넘게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나갈 건데요. 슥슥 교재 같이 넘겨보면서요. 지금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시면요. 어떤 걸 맞출 수 있는지 명쾌한 개념 스킬이 갑니다. 자, 오늘의 추가 문법들 열심히 공부하시면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수 있게 됩니다. 자, 빈칸 안에 이제 괄호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The dinner 있고요, dinner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더를 쓸까 말까 하는 문제 아닙니까? 요거 참 어려운 건데요. 오늘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추가 문법 시작해 볼게요.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딱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 문법은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막 미션 클리어 하듯이 하나씩 쫙쫙쫙쫙 넘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추가 문법은요, spelling rules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쓸때 우리가 쓰기를 하다가 실수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중학생이라면요 학교 시험 볼 때요 이 서술형 평가 있잖아요. 고등학생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쓸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그런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를 딱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 어나 언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셀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 얘를 이제 써준단 말이죠. 근데 요거 어를 쓸 것인가 언을 쓸 것인가 그거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기본은 어예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어를 씁니다. A box, a man, a house, a country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밑에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요. 형광펜 쫙쫙 그어주시고요. 별표를 친 다음에 요거를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언을 쓰는 경우 이거는요. 발음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가 있으면 언을 쓰거든요. 잘 보세요. An apple, 그쵸? 요 에 발음이 모음이고요. An egg, 에 발음이고요. An island, 모음 발음입니다. 그리고 an office, 모음 발음. 이 재밌는 거는 밑에 거 보세요. 얘는요, 철자로만 보면 H로 시작하잖아요. 전혀 모음이 아닐 것 같지만 발음이 our 아닙니까? 아, 모음 발음이기 때문에 한 시간은 an hour 되고요. 이거는 얼핏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FM 라디오인데 왜 on을 썼지? 에, F 할때에 발음이 모음 발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언을 쓰는 겁니다. 어때요? 좀 헷갈리죠?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딱 표시해 드릴 거니까요. 특히나 더 중요한 것들 요거 쫙 표시해 주시고 넘어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W가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W는요, 어를 씁니다. A woman, 여성 한 명, a wolf, 늑대 한 마리, a week, 한주 이렇게 되고요. 이런 거요, 여기다가 표시할게요. 별표 칩니다. 얘 있잖아요. 유가요. 헷갈려요. 유가 발음이요. 유라고 발음되거든요. 유. 유라고 발음될 때는요. 어를 붙입니다. A university. A unit. unit은 뭐 단위라는 뜻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대학이고요. 얘는 뭐냐? 유가요. 어. 얘는 아와 어의 약간 중간 발음이거든요. uncle 할때 이게 uncle. uncle. 요거 발음 다르죠? 얘는요. 모음 발음으로 취급을 해서요. An uncle 있고요. 삼촌 한 명. An umbrella 우산 한개 이렇게 됩니다. 이유가 달라지는 발음에 따라서 붙는 게 달라지죠. 별표 칠만 하죠. 그리고 요거 참고로 요런 애들 있잖아요. W나 U로 발음되는 U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완전한 모음이 아니라고 불러요. 반자음, 반모음 그래서 어쨌든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를 쓴다라는 거 요거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문제를요, 다 풀어보셔야 돼요. 아마 A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게, 일단 답을 한번 싹 써봐요. 아니면 on 아닙니까? 써본 다음에 틀리는 것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animal, 모음이죠? on이죠. office, 모음이죠? on이죠. idea, 모음이거든요? on이고요. expensive handbag 하면 비싼 핸드백인데, 얘도 expensive 할때 모음이거든요? on.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 뜨셨나요? 자, 이번에는

공부 다 했던 겁니다. ES를 붙여줘야 되는 경우가 영어에 몇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명사의 복수일 때요. 우리가 그냥은 그냥 S를 붙이면 됐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발음이 S랑 비슷한 애들이 있습니다. 스, 스, 스, 취 이런 애들이에요. 다 지금. 쉽게 말하면 S랑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럴 때는요. 쉽게 버스 다음에 S를 붙일 수가 없었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버스 쓰잖아요. 발음이 안 되죠. 그래서 ES를 붙이고 발음은 is로 발음했었죠. bus is, box is, dish is, bench is, house is.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마지막 발음이요. S랑 되게 비슷한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도 ES를 붙이면서 발음은 passes, fixes, washes, teaches. 이렇게 된다라는 거 체크. 좀 독특한 애들이 있었죠. 포테이토나 토미토나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O로 끝나는데 이제 ES가 붙는데 이게 절대적인 규칙이 아닌 게 피아노들이라던가 포토즈 사진들, 라디오즈, 라디오들 이런 애들은 또 O로 끝나지만 S가 붙는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각각 익힐 수밖에 없었고요. 동사요. 이거 3인칭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3인칭 단수 현재 다들 아시죠? 주어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하나인데 현재 시제일 때 does나 goes 이런 식의 동사 변화할 때도 es가 활용되는 건데요. 자,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 어렵거나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es를 써줘야 되는 경우 보통은 s인데 ES를 써줘야 되는 어떤 그런 독특한 경우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걸 한번 싹 모아본 거니까 이거 한번 딱 익힌 다음에요. 연습 문제를 싹 풀어봐요. 그런 다음에 틀린 것만 복습하시면 된다고요. 자, 저랑은요. 아주 대표적인 것만 볼 겁니다. Two potatoes 하고 싶네요. 두 개의 감자들 할때 얘는 ES가 붙죠? 이렇게 가고요. 두 개의 사진이다라고 할 때는요. Two photos 이런 식으로. 얘는 똑같이 O로 끝나지만은 한 놈은 ES, 한 놈은 S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원칙으로 익히기보다는 단어 단어별로 익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연습 싹 해보시고요. 지금 문제가 A번, B번 있잖아요. 이 그래머 퀴즈 제일 좋은 게 엄청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들 되게 다 좋은 것들입니다. 다 개발하는데 공이 참 많이 들어간 거고요. 다 풀어보시고요. 틀린 거 위주로 복습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요. 이런 애들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IS, ID, IR, IEST 하면서 Y를 I로 바꿔야 되는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포인트 기억나시나요? 어떤 단어가 자음 Y로 끝납니다. 그러면 Y가 I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명사 복수형. City가 cities가 되고요. Country가 countries가 되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또 별표를 치고요. 이런 애들은 바뀌지 않죠. 왜? 모음 Y니까. 여기 나오는 요 A나 여기 나오는 요 E 같은 경우가 모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그대로다. 자음화의 모음화의 차이고요. 동사도 3인칭 단수 현재일 때요. 쓸 때요. 자음화의는 study가 studies가 되고 carry 옮기다는 carries가 되잖아요. 근데 모음화의는 요거 A가 모음, 요거 O가 모음이거든요. 이거는 enjoys, plays 이런 식으로 그대로 Y를 놔둔다라는 법칙이 있었죠. 동사 과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음화에는 하여튼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공부했다 그러면은 studied가 돼야 되고요. carried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모음화에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played 했다, 놀았다, 또는 enjoyed 즐겼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형용사 부사 비교급도 마찬가지로 자음화에는 하여튼 간에 이게 I로 바뀌면서 무거운은 heavy고요. 더 무거운 거는 heavier 되고요. 가장 무거운 거는 heaviest가 되고요. early 같은 경우에도요. 요게 지금 자음화입니까? 이게 이른 건데 더 이른 거는 earlier, 가장 이른 거는 earliest.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중학교 서술형 평가 같은 거할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 그래서 역시 A, B번 준비된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요. 몇 개만 봐요. 많은 나라들 하고 싶어요. 근데 요게 지금 Y란 말입니다. 일단 영어에서 Y가 나오면은 시험 볼 때는 긴장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명사든 동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뭔가 Y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집중해야 돼. 집중 또로또로 하셔야 됩니다. 자음 Y죠. I로 바꿔야 되죠. 바꾸면은 countries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way입니다. A가 모음 아닙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 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이 others라면 이제 다른 기타들을 좀 보겠다라는 거예요.
명사의 복수형 이상하게 불규칙하게 자기 마음대로 변하는 애들이 있었죠. life는요, 이 삶은요, lives가 되고요. live, even요, lives가 되고요. 칼은요, knife가 knives가 되죠. 부인, wife는 wives가 되고요. 늑대울프는 울브즈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 규칙으로 만들면은 F나 FE가 VES로 바뀐다는 건데 이게 절대 공식이냐? 아닌 거예요. 영어에 그런 게참 없어요. 루프는요, 그냥 지붕들은요, 루프스가 되고요. 신념, 믿음, 빌리프는 빌립스가 되고요. 세이프가 이제 금고라는 명사 뜻이 있어요. 세이프 하면은 금고들 할 때는 요렇게. 얘네들은 F나 ES, FE로 끝나도 그냥 S를 갖다 붙여준다. 그러니까는 단어별로 익혀야 된다. 자, 그리고요. 동사의 과거형하거나 아니면 ing 만들 때요. 이거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씩 더 붙는 애들. 마지막 자음이 하나씩 더 붙는 애들은 사실 원칙은 있어요. 이게 지금 짧은 애들 중에서요.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갈 때에는 하나가 더 붙는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기가 참 어려운 공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음절로 된다는 게두 번의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의 발음 되는데 하나 둘로 그중에서 뒤에 강세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 occur를 말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occur인데 뒤에 있는 컬의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occur 이렇게 그럴 때 이게 하나 더 붙는다라는 건데 이거 사실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매번 떠올리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례별로 보는 게 좋아요. stop, 멈췄다 그러면 stopped, 계획했다 planned, 오케이, 하나 더 붙고, 떨어뜨렸다 dropped, 그리고 일어났다 발생했다 occurred 이렇게 되고, 얘는 ing 될 때도 하나씩 더 붙게 되죠. begin 마찬가지입니다. begin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붙게 됩니다. 헌데,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발음이 되지만 강세가 앞에 있는 애들은요, 뭐 추가할 거 없어요. visit 이거든요, visit. 이거 추가 안 되죠. offer 이거든요, 방문하다, 제안하다인데 앞에 강세가 있으면은 추가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세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단어별로 봐주시고요. 이거 하나씩 더 붙는 애들 또 있습니다. 형용사 부사 hot 대표적인데요, 뜨거운 거, 더 뜨거운 거 hotter 되고요, 가장 뜨거운 거는 hottest.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더큰게 이제 bigger 되고요. 가장 큰 거는 biggest가 되고요. 하나씩 지금 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슬픈 거가요, 더 슬프면 sadder 되고요. 가장 슬픈 거는 saddest가 되는 거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참고할게요. 되게 독특하게 다 날아가고 ying가 붙는 애가 있습니다. die 죽다는요, ie가 날아가면서 dying이 되고요. lie 거짓말하다. 또는 뭐 누워 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lying이 되고요. tie 묶는 거는 tying이 됩니다. i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기타 규칙들 복잡한 거다 알아본 거거든요. 문제 한번 싹 풀어보시고요. 이거 복수형.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leaf라는 애는 불규칙하게 변하는 명사의 복수형을 가지고 있는데 저 f가 ves로 되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입은 leaf고요. 입들 하면요 그냥 leaves를 써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규칙 생각하지 말고요. 잎들은요, 가을에 떨어진대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여름은요, than usual 하면은 평소보다 더 덥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할 때, 아, 모음 하나, 자음 하나니까 이때는 T를 하나 더 추가해주는 게 아니고, hot은요, 그냥 hotter 이렇게 원래 쓰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자, 얘는요, rainwater was dripping from the, roof of the buildings인데요. 얘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처리해줘야 되는 거네요. 첫 번째는요, 이 빗물이요,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P가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어디서부터요? roof는요, 그냥 S 붙이거든요. 그 빌딩의 지붕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동사 변화표는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의 218쪽이잖아요. 한 페이지 가득 여러분들 동사의 3단 변화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아직까지도 암기를 안 하셨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많이들 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한 친구들은요, 여기서 모르는 거 있나 없나 쫙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형광펜 그어주시고요. 3단 변화가 뭐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기본이죠. 동사 원형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과거형입니다.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영어로는 PP.
여기 이제 PP가 past participle의 과거 분사의 영어 이름이에요. 그게 줄여서 PP라고 하는 건데, 얘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수동태 할 때도 활용되고요. 완료 시제, 그리고 또 분사 할 때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돼요.

되거든요. 요 3단 변화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규칙이랑 불규칙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는 help, help, help, 움직이는 거 move, move, move, 공부하는 거 study, study, study. 물론 주의할 건 있죠. y가 i로 바뀝니다. stop, 멈추다 주의할 거 있어요. p를 하나 더 써줘야 되죠. stop, stop, stop. 하지만 약간의 요런 거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그냥 d라던가 ed 정도를 붙여주면 되는 게 규칙 변화고요. 불규칙한 거는 자기 마음대로 바뀌는 겁니다. 되다는 become, became, become. 시작하다는 begin, begin, begun. blow, 바람 같은 거 부는 거죠. blow, blow, blown. 고장나는 거 또는 깨다. break, broke, broken. 가지고 오는 거 bring, brought, brought. 건설하는 거 build, built, built. 그리고 사는 거 buy, bought, bought. 잡는 거 catch, caught, caught. 선택하는 거 choose, chose, chosen. 비용이 들다. cost, cost, cost. 자르다. cut, cut, cut. 똑같아요. 자,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말, 늦어도 중2 초반까지는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권장은 중학교 1학년 때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1 겨울방학까지는 이 정도의 동사의 3단 변화는 완벽하게 잡아두셔야 중2 때부터 걱정이 없다.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그거는 교재 218쪽을 보시면서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시고 모르는 거 없도록 대비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많은 걸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추가 1인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추가 1이 양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래도 뭔가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들 싹 복습하시고 우리는 잠깐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봤잖아요. 한번 싹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와 언의 차이 배웠고요. 명사에다가 이제 우리가 ES에 붙여야 되는 것들, 또 동사 ES에 붙여야 되는 것들 봤고요. Y로 끝나는 것들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명사가 막 불규칙하게 복수로 변하는 거, 이제 형용사 무사히 비교 최상 개발 때 주의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동사의 불규칙 과거까지 봤는데 굉장히 많은 걸 봤잖아요.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복습 싹 해주시고 틀린 문제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으로 갈게요. 자, 오케이. 고생 많았습니다. 손이 좀 아프시죠? 많이 저어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가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좀 하는 게 중요한데요. 관사의 사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더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오늘 봐줘야 되는 건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사실 관사는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이게 워낙에 좀 어렵습니다. 관사가 뭐냐면은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명사 앞 앞에 붙여주는 그런 말이 이제 관사가 되는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not, 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가 있는데 얘네 둘이 이제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명사 앞에다가 학교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안 나와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한국말에는 관사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명사를 쓸 때, 뭐 분필이면 분필 쓸때그 앞에 뭘 붙이지 않잖아요. 이 관사가 우리나라 없는 개념이라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데요. 그래도 영어를 공부한다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 개념이긴 한데 워낙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냥 기본을 익히고 최소한의 것을 이제 익히고 차차 더 공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되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와 언 같은 경우에는요. 셀수 있는 명사랑만 써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란 뜻이 있기 때문에요. 좀 막연한 하나거든요. 하나가 되려면 셀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랑 쓰게 되는 어나 언이고요. 더 같은 경우에는 셀수 있거나 없거나 다쓸수 있습니다. 근데 더가 어려워요. 얘가 어렵습니다. 형광펜이 있다면요.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요것들 쭉쭉쭉쭉 한번 그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뭐셀수 있든 셀수 없든 그게 뭐 하나든 여러 개든 단수든 복수든 다 더는 쓰는데 언제 쓰냐면은 어나 언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정한 거랑 같이 씁니다. 좀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앞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것 또는 수식어로 꾸며주게 되면요. 뭔가 좀 특별해지거든요. 그럴 때도 덜을 쓰게 되고요. 또 상황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특정한 것에는 또 덜을 쓰고요. 끝이 아닙니다. 또 언제 쓰느냐? 유일한 거. The sun, 태양이 하나죠. The moon, 달이 하나죠. 그리고 the sky, 하늘도 하나 아닙니까? 요 하늘 있고 저 하늘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특별하고 하나밖에 없는 거에 덜을 쓰고요. 악기 이름 앞에다가는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덜을 씁니다. The piano고요. The guitar예요.
이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피아노 쓸때 그냥 피아노라고 쓰잖아요. 피아노라는 명사 앞에 뭐 특별한 걸 쓰지 않아요. 그냥 피아노는 피아노입니다. 근데 영어는 이걸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없으니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영어를 많이 내가 접하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고요. 이 무관사는요, 관사를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강의에서 이미 다 만나봤던 내용이고요. 복습 가면은 밥 먹는 내용 할 때요, 덜안 써요. 아침은 breakfast, 점심은 lunch잖아요. 여기다가 덜안 붙이고요. 웃긴 게 운동할 때는 또안 써요. 사커든 배스켓볼이든 운동 앞에 덜안 쓰고요. 우리가 by 버스 하면은 이게 이제 버스라는 교통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학교를 버스 타고 가거나 뭐 아니면 어떤 곳을 버스 타고 가는 그런 교통수단 얘기할 때요. 우리가 요거 덜안 붙입니다. by the 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by 버스고요. 또 통신수단으로 이메일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요거는 그냥 by 이메일 이런 식으로 덜을 쓰지 않고 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떼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I have a dog. 나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때 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개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라면 좀 웃기지만 그 개가 누구 뭘 가리킨지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특별해지기 때문에 the dog이 되는 겁니다. 그 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는 굉장히 귀엽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왜또 the를 붙였냐면요. 이게 the air가 되죠. 모음 발음 앞에서는 수식을 받잖아요. 그냥 공기가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그 공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식을 받게 되면은 아무 공기가 아니라 좀 특별한 공기 때이기 때문에 수식 받는 애 앞에는 또 덜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 도시의 공기는 깨끗하다. 얘는 뭐냐면요. 상황상 무슨 문인지 알아요. Please open the door. 당연히 지금 열어달라는 저 문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특정한 문이기 때문에 덜을 붙였고요. 얘는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The Earth. 지구는요. Goes around the sun. 태양 주변을 돈다. 얘는 왜 붙였을까요? 악기, 악기. 피에노가 악기이기 때문에 Can you play the piano? 이런 식으로 악기 앞에 붙였고요. 여긴 안 썼어요. 왜요? 밥 먹는 거 앞에 안 쓴다 그랬잖아요. I usually have a breakfast at 7. 나는 보통 7시에 아침밥 먹는다. 아침 앞에 안 붙입니다. 그다음 요거는요. 왜안 붙였을까요? 운동이라서요. 운동 앞에는 안 붙여요. We enjoy playing soccer after school. 우리는 학교 마치고 축구하는 것을 즐긴다. 얘는 왜안 붙였을까요? 바이버스가 합쳐가지고 버스 타고 뭐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버스가 지금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I go to school, 나 학교 가는데 by bus, 버스 타고 간다. 이렇게 덜을 안 썼습니다. 되셨나요? 하지만 이게 참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알아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 푸셔야 돼요. 그 A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 싹다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랑은 대표적인 것만 좀 알아볼 건데요. 여기 2번에 뭐 틀렸어요. I wash the dishes after the dinner 있네요. 자, 요거 뭐가 틀렸나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빠져야죠. 왜? dinner, 저녁 먹은 다음에 내가 이제 설거지를 한다라는 건데, 여기 저녁이라는 식사 앞에는 더를 붙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가 빠져줘야 되고요. 4번에는 뭐가 틀렸나요? 테니스 운동 아닙니까? 그 앞에는 쓰지 않아요. 왜라고 물어본다면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이 될것 같고요. 운동 앞에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다, 영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더를 붙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겠죠? 테니스가 돼야 됩니다. 테니스는요, 이제 플레이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레이가 된다라는 거고요. 5번은 뭐가 이상해요? 수지 플레이스 다음에 악기 앞에는 항상 덜을 써주거든요. 피아노를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Very well. 굉장히 잘 연주한다. 이런 식으로 또 악기 앞에는 덜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문제도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틀린 거 복습 한번 딱 해주시고요. 저랑은 잠깐만 요거 정리하고 올게요. 자, 되게 추가 문법 할 만하죠? 괜찮죠? 개념 딱 익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방금 우리가 이제 관사를 배웠는데, 이제 어는 괜찮았었죠? 어는 괜찮은데, 정관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더인데요. 그거를 이제 잘 써야 됩니다. 특정한 거에 쓰게 되고요. 더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유일한 거, 악기 앞에 쓰게 되고요.
안 쓰는 경우 있었죠. 이제 정관사를 안 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식사명 앞이나 아니면 또 뭐 운동명 앞에는 또 덜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본적인 거 다 배웠거든요.

문제 함께 복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추가 문법 해결하러 갈게요. 자, 이번에도 다음 추가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문법은요, 뭐랄까요? 하나의 미션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딱 하나 추가문법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주의할 대명사의 형태인데 사실 요거는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물론 영어를 정말 처음 시작한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표준편을 완강을 거의 다 해가는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대명사가 이제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사람을, 주로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것들인데, 물론 사물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잘 써야 되죠. 자리에 맞게 잘 써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다 대신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일단 인칭이 중요한 개념이죠. 1인칭, 2인칭, 그리고 다음 화면에 나올 3인칭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1인칭은 나예요. 그리고 내가 포함된 우리입니다. 2인칭은 너예요. 그리고 너가 포함된 너희들이고요.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3인칭이었죠. 1, 2, 3인칭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주격이라고 그러고요.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을 목적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형용사라고 되어 있지만 무엇무엇의 하면서 뭔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소유격이라고 하고요. 소유 대명사는 누구 것을 말하는 거죠. 나의 것. 너의 것, 그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사실 아이를 워낙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은 1인칭인 나를 받아준 거고요. 주어 자리일 때만 아이를 쓰죠. 그러니까 뭐 목적어라던가 다른 자리에는 아이를 쓰지 않잖아요. 그게 이미 우리는 요 개념을요.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요. 정리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겁니다. 주어 자리일 때 이런 거 쓰죠. 눈에 익죠. I라던가, we, 우리들이라던가, you, 요런 거 쓰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있을 때는 형태가 바뀌죠? me, us, you, 요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무엇뭐디 하면서 이제 얘네들은요, 공통적으로 뒤에 명사를 꾸며준 애들이죠. 그럴 때, 나의 하면은 my 되고요. 우리의 하면은 our 이고요. 너희 또는 너희들의 하면은 your 되는 거고요. 내 것은 mine이죠. 우리들의 것은 ours. 그리고 너의 것 하면은, 또는 너희들의 것 하면은 yours가 되는 거고요. 3인칭은요, 이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예요. he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어일 때, 목적어일 때 him, 그리고 그의 하면은 his 되고요. 소유 대명사, 그의 것도 his가 되고요. 그녀는요, she가 주어 자리, 목적어 가면은 her, 그리고 그녀의 하면은 her, 그녀의 것 hers 되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주어일 때는 it이고요. 얘가 목적어일 때도 똑같죠. it이죠. 그리고 그것의 하면은 its인데 얘가 이가 이제 사물이다 보니까는 얘가 뭘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유 대명사는 없고요. they는요, 그들 아니면 그것들인데 목적어일 때는 them이 되고요. 그것들의 또는 그들이 하면은 their 되고요. 그들의 것 하면은 theirs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아마 복습이 쫙 되셨을 것 같고요. 바로 틀린 거 한번 찾아내 볼까요? A번 문제에서요. 저는 10번, 12번만 한번 볼 건데요. the cat 그 고양이가요. 괜찮아요? use 이제 사용한대요. 근데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이제 아빠를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포함하면은. 근데 그러면은 it이 아니라 그것의가 돼야 되니까는 요거는 it의 소유격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아니라 it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wash 씻으려고요. 그것의 얼굴이네요. 여기도 틀렸네요. it이 아니라 its face 요렇게 가줘야 되는 거죠. 12번은요. this house is there. 바로 틀렸죠. 이 집은요. 대열이 아니고 이제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열지가 돼야 되죠.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요, they bought them 또 틀렸어요. 요거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산게 아니라 얘가 받은 게요, this house라는 하나의 단수 명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them이 아니라 it을 써줘야 되는 거죠. They bought it. 그들은 그것을 샀다. 그 집을 샀다. 3 years ago. 3년 전에 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잠깐 정리했고요. 자, 우리 잠깐 정리하고요. 이제 또 다음 추가 문법으로 갈게요.
자, 방금 여러분들이 배운 거 뭡니까? 세 번째였고요. 대명사였습니다.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건데요. 자리에 맞게

있어주는 게 중요하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들 또는 그것들 할 때 얘네가 이제 주어 자리에 올 때는 주격이죠. they 쓰고요. 목적어 자리에 가서 목적격 때문에 them 쓰고요. 소유격 때문에 their 되고요. 소유 대명사는 살짝 모를 수도 있는데 그들의 것입니다. theirs 이렇게 나타내시면 된다라는 거 아까 그 표 한 번만 다시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출간 문법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추가 문법으로 갈 건데요. 추가 문법 네 번째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가는 거예요. 할만하죠? 제기대명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기대명사가 약간 이름 자체에서는 이게 한자어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옛날에 한자를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배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볼까요? 제기라는 말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왜냐? 대명사는 알잖아요.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인데요. 제기는 뭐냐면은 제가 그 재방송할 때 제입니다. 재방송이 다시 방송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다시라는 뜻이고요. 귀는요. 나 귀자라 그래서 나란 뜻이야. 나. 그럼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는 겁니다. 약간 감이 안 오시나요? 별거 아니에요. 앞에요. 한번 보세요. 주어가 다시 동사나 전지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 쓰는 대명사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어에서요. A라는 애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얘가 문장 다음에 쭉 가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제 동사의 목적을 하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전치사 다음 자리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장에 처음에 나왔던 애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제기 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먼저 들어드릴게요. 봐봐요. I, 나는요. Love, 사랑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해요. 자, 그랬을 때 이 I 같은 경우에는 목적으로 쓸 때 me를 쓰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I love me를 쓰게 되면은 이게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상해요. I love me 하면은 사실 영어를 좀 공부한 친구들은 뭐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고 앞에 나왔던 애가 지금 다시 한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 나왔던 애가 다시 나오는 거야 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요. 제기대명사를 특별히 써서 I love me가 아니라 I love myself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이거를 보는 순간 영어를 하는 친구들은 아 내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구나. 나는 나 자신 사랑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죠. 앞에 나왔던 애가 다시 나올 때에는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나 자신 하면은 myself를 씁니다. 그리고 너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yourself를 쓰고요. 이거 yourself는 너 자신이에요. 그리고 yourselves 하면은 달라지죠. 너희들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별표 칠게요. you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너나 너희들이나 할 때는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제기대명사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너 자신 하면은 yourself고요. 한 명일 때 너희들 여러 명을 말할 때에는 yourselves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나 그녀 그것 한번 볼까요? 그가 다시 나옵니다. 그럼 그 자신은 himself가 되고요. 그녀 자신은 herself가 되고요. 그것 자신 하면은 itself가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 관해서는요. 그러니까 us 같은 게 원래 목적어 자리 그냥 쓰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가 나올 때는 ourselves를 써주게 되고요. them, 그들 또는 그것들을 같은 경우에는 themselves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요거 지금부터 이제 문장이랑 같이 제대로 한번 이거를 왜 쓰는지를 익혀야 돼요. 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은 너 us 쓸래, ourselves 쓸래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설명 들어갑니다. 보세요. 비교를 해야 돼요. 얘는 me를 썼고요. 얘는 myself를 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위에 거는요. I introduced, 나는요 소개했습니다. 내가 다시 나와요. 내가 나 자신을 소개한 거잖아요. To our friends, 그녀의 친구들에게 소개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을 그녀 친구들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myself를 쓴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게 she가요. 얘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myself를 쓸 이유가 없죠. 그녀는요. 소개했어요. 나를 누구에게? 그녀의 친구들에게. 오케이? 또 해볼까요? 자, 너가요. should know. 알아야만 한대요. 뭐를?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야만 한대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너 자신을 알라 아닙니까? you가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yourself가 됐고요. 얘는요, excuse me, 죄송한데요. But do I know you? 주어가 I입니다. 내가 당신 아나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전혀 yourself을 쓸 이유가 없어요. 얘는요, she, 그녀가요. 이런 것도 참 많이 나오는 문제.

없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네모 안에서 적절한 것만 골라보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요. 여러분들 고3까지 나온다라는 건데요. This car is too old. 이차 너무 낡았어. I never drive. 나는 절대로 너무 오래돼서 그걸 운전하지 않잖아요. 주어가 I예요. 지금 얘랑 얘는 지금 자동차 아닙니까? 아예 다르죠? 그냥 it을 쓰면 됩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This car, 이 차는요, 운전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운전하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이 차가 얘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럴 때에는 itself를 써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이런 애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문제 다 푸시고요. 이상한 거 있으면은 다 다시 바로 잡으시고요. 우린 이제 잠깐 복습하고 다시 올게요.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이 뭡니까? 재기 대명사라는 겁니다.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대명사라는 뜻인데요. 주어가 이제 뒤에 목적어 자리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myself, yourself, yourselves, himself, herself 이런 애들을 써줘야 된다는 거 요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러 갑니다. 자, 추가 문법 숨가쁘게 달렸는데 할만하죠? 문법 개념 배우고 문제 풀고 몰랐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입니다. 오늘 배운 애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려울 수 있는 아이인데요. 덜을 쓸까 말까요? 이제 이게 바로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식사 앞에는 원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낯설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디너가 나와줘야 되는 요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요. 처음에는요. 아, 식사 앞에는 안 써서 니너리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워낙 많은 내용들 봤잖아요. 따로 리뷰하지 않고요. 추가 문법들 다시 한번 넘겨봐 주시고요. 그 열공의 흔적들 사진 찍어서 땡스타그램에 올려 주시면요. 아래 태그로 올려 주시면은 제가 쫓아가서요. 좋아요 눌러드리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자, 추가 문법 재밌잖아요. 딱 개념 배우고 문제 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셔야 되겠죠? 우리 다음 강의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6강에 오셨고요. 역시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밑줄 친 어휘가 문맥상 적절한지 그거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몇 번까지 진행을 했었냐면요. 20번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이번 시간에 2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21번부터 우리 한번 바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21번은요.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요. Douglas Hofstadter is a schola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Douglas Hofstadter 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학자인데요. 어떤 학자냐면요. Who writes about stereotypical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적인 사고에 대해서 뭔가 서술한 학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정관념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 생각이 뭔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 이거에 관한 내용, 지금 고정관념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He discusses what he calls default assum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하냐면요. 그가 기본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대. 자, 그럼 얘들아 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 등장하고 있거든요. 뭔가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 봐. 자, 그래서 설명을 해주건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 preconceived notions about the likely state of affai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preconceived라고 하면 미리 인지된 거잖아. 즉, 선입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default assu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 여기서 no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입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인지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likely state of affai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사건의 있음직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래. 즉,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default,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아직 문장 안 끝났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보자면 what we assume to be true in the absence of a specific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정보가 없을 때, 특정 정보가 부재할 때 우리가 이럴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에 관한 거여야 돼? 선입관, 즉, 선입견에 관련된 내용이 맞으면 A번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거거든? 그럼 뒤에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given no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when we mention secretary,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you are likely to assume the secretary is a wom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특정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가정한대? 비서가 여성일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하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딱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 여성이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 미리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A에 등장하고 있는 preconceived,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성이라고 인지를 하냐면요. 왜냐면, 여성과 그 비서라고 하는 것은요, are associated stereotypical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래. 오케이, 맞죠? 자, 그리고요. In the absence of specific details, 어떤 구체적인 details 하면 세부사항들이잖아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을 때, People rely on the stereotypes as a default assumption for filling in the blan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요. 고정관념에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뭐로써 고정관념이냐면 as a default assum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 가정으로서의 고정관념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for filling in the blan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르는 영역 즉, 공백을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쓴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blanks 괜찮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백이라고 했어. 이 단어가 위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체해서 쓰여졌었냐면요. Absence of a specific detail. 이 표현이랑 지금 똑같은 말인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정보를 채워넣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한 지금 비서 같은 경우도 어떤 여성 비서, 남성 비서, 이런 특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비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아, 여성일 것이다 라고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 default assumption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have a tendency,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자가 말을 하기를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permeate our mental representation and channel our thou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정신적인 표상에 싹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고정관념, 즉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데. 자, 그랬을 때 for instance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given the words cat, dogs and chase. 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단어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chase, 쫓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한테 주어졌을 때 You are likely to think first of a dog chasing a c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냐면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아간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우리가 지금 단어는 세 개밖에 안 들었어. 세 개밖에 안 들었는데, 너는 자연스럽게, 아,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아가고 있는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한대. 자, in the line of thought, 이러한 생각의 흐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reflect 하면 보여준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대요? A default assumption, 어떤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모두 다 동일하다면, The dog is more likely to chase the cat than the other way ar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 가정이고,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치, 얘들아?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정보가 있지 않다면,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는 게더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일 거잖아. 자,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C번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default assumption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rooted in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냐면 our socially learned associative clust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사회적으로 배워진 연관 cluster 하면 물이거든요. 그럼 연상물이라고 하는 거에 깊 뿌리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뿌리 내려져 있냐면요. Linguistic categories. 우리의 언어적인 분류에도 깊게 뿌리 내려져 있대. 그래서 they are useless. 얘들아, 이때 나오는 they는 누구야? 이때 나오는 they는 앞에 나오는 default assumption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실컷 기본 가정에 대해서 말해놓고 이것이 쓸데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어떤 점에서 쓸데가 없는지 한 번만 살펴볼게. People cannot always afford the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대. 뭐 하는데 시간을 항상 할애할 수는 없냐면 It would take to consider every theoretical possibilities that confronts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이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은 없다는 거지. 즉,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도 어떤 예시 나왔냐면 강아지, 고양이 쫓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가능성 있잖아. 강아지가 쫓는 걸까? 고양이가 쫓는 걸까? 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할애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뭐가 linguistic care 여기서 말하는 they,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유용한 거지. 그냥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바로 생각하면 되잖아. 아, 강아지가 고양이 쫓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등장하는 useless가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유용하다로 바꿔야겠지. 자, 그럼 useless가 아니라 useful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유용한 거지. 그냥 하나로 퉁쳐버리면 되니까. 그랬을 때,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틀릴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가정들이 항상 맞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예시로 secretary, 그럼 비서라고 했을 때 여성 비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남성 비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default assumption,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 only one type of language-based categor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어 기반 부류 중에 오직 한 가지일 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리고 이 학자는요, 특히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인종 기반, 그리고 성별 기반의 categorization, 분류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나 뭐에?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if you hear that your school basketball team is playing tonight,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 여러분의 학교 농구팀이 오늘 경기를 해요 라고 한다면, do you assume, 여러분들은 가정하십니까? It's a man's tea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농구 경기팀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가정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many people would assume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 학교 농구팀이 오늘 경기를 합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생각을 한대. 자,
unless a qualifier is added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뭐 하지 않는 한 이런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더해지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생각할 거래요. 자, 이때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요. The qualifier would be the women's basketball team is playing to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성 농구 경기팀이 오늘 경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은 남성 농구 경기라고 생각할 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예시에서 qualifier 수식어, woman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도 붙는다 라고 하는 에디드가 들어가는 거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을 때, 즉 blank일 때 preconceived, 미리 형성된 관념이라고 하는 default assumption,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였죠. 기본 가정이라는 것에 의존을 해서 그 정보의 blank, 공백이라고 하는 것을 채운다. 이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시간을 아껴준다고 했지. 그치? 뭔가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 없이 뭔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시간을 아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기는 하지만 종종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걸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2번입니다. 수능 문제죠. 2023학년도 42번 문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There is an evidence.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Even very simple algorithm can outperform expert judg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일 수도 있대요. 누구보다 expert judg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판단보다 아,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수행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On simple prediction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가정하는 문제에서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여준대.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algorithm, 이러한 알고리즘은요, have proved some accurate than hum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이 그 인간이 하고 있는 전문가의 판단보다 outperform, 더 나은 수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즉, 더 정확한 정보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A번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인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되냐면요. In predicting whether a prisoner released on parole will go on to commit another cr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조금 멀리서 볼까? or 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in predicting whether in predicting whether 이라고 하는 두 가지 똑같은 형태가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인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어느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가석방으로 풀려난 그 prisoner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둬져 있는 사람들이죠. prisoner, 수용되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런 범죄자들이 will go on to commit another crime,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혹은 in predicting, 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A potential candidate will perform well in a job in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에 그 잠재적인 후보자가 정말 그 미래의 과업을 잘 수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알고리즘이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그랬을 때 In over 100 studies across many different domai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많은 영역에서 100개가 남는 연구에서요. Half of all cases, 모든 경우의 반절 정도. 지금 여기서 100개의 연구라고 했으니까 한 50개 정도겠죠. 그 50개 정도의 연구에는 뭐를 보여주었냐면 Simple formulas, 이때 등장하는 simple formulas 뭘까? 단순한 공식이니까 앞에서 말한 거는 단순한 알고리즘 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공식은요, make better, 훨씬 더 나은 수행을 했다.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 단순한 알고리즘, 단순한 공식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수행을 했대요. Significant predictions than

human expe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 전문가보다 예측을 하는 거, 중요한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and the remainder,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자, 여기서 남아있는 것들은 100개의 연구에서 지금 반절 정도만 살펴봤는데 남아있는 반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except a very small hand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은 소수를 제외하고 나서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었다? Show a tie 라고 하면 얘들아 무승부입니다. 즉, 알고리즘과 그 인간 전문가가 무승부가 되었다는 거죠. 뭐 사이, 그 둘 사이가 이제 무승부로 판결이 났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어떤 사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 인간 전문가보다 낫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요. When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factors involved. 자, 언제? 굉장히 많은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때, 즉 사건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and a situation is very uncertain. 그 상황이 뭔가 불확실할 때 simple formulas, 이때 등장하는 단순한 공식, 즉 단순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함으로써? By focusing on the most important factor. 가장 중요한 요소에만 이 알고리즘은 딱 포커스를 잡는 거야. 그러고 and being consistent, 그리고 어떻게 한대? 일관성 있게 그거를 이끌어간대. 그런데 얘들아, while 사람은요, Human judgment is too easily influenc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거지. 뭐에 의해서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 Particularly salient and perhaps irrelevant conside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두드러진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irrelevant consideration, 무관한 고려사항에도 막 집중을 하게 되면서 너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은 중요한 내용에만 딱 집중을 하고 그걸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데 인간 전문가들은 너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즉 심지어는 irrelevant, 관련성이 없는 즉 중요하지 않은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C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similar idea is supported. 자, 이런 비슷한 생각이 어떤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By further evidence, 더 나아간 그 증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증거가 있냐면 that checklists can improve the quality of expert decisions in a range of domai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터디 플래너 쓰시면 그것도 다 하나의 체크리스트거든요. 내가 오늘 이거를 했고 이거는 못했고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증진시켜 줄 수 있대요. 무엇을 증진시켜 줄 수 있냐면 인간 전문가의 그 결정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면 by ensuring that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야? 이 체크리스트를 쓰는 거는 뭐를 보장해 주는 거냐면 Important steps or consideration aren't miss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중요한 단계나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놓쳐지지 않는 걸 보장해 주는 거지. 왜? 내가 다 써놨으니까. 자, 그랬는데 어느 상황에서 놓쳐지지 않게 만들어주냐면요. When people are feeling relax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편안한 감정을 느낄 때 이런 중요한 것들이 놓쳐지지 않게 만들어준대. 얘들아, 너네 한번 생각해봐. 너무 편안한 상황이야. 모든 게 다 평화로워. 라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중요한 거를 잊어버려요? 아니죠. 너무 상황이 복잡하고 일이 많고 할 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까먹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relax라고 하는 표현이 와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과업들이 마구마구 쌓여져 있을 때 중요한 것들을 까먹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체크리스트다 라고 지금 설명해 줘야 되니까 overloaded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산더미만큼 쌓여져 있을 때 사람들이 까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뭐다? 체크리스트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B, 4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treating patients, 어떤 환자를 다루는 겁니다.
intensive ca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를 다루는 것은요. can require hundreds of small actions per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루에도 수백 개가 넘는 그 행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치?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 그 환자의 경우에는 수백 개가 넘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and one small error could cost a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조그마한 실수도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즉, 굉장히 과업이 많은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뭐 해라? 체크리스트 작성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using checklist,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래요. No crucial steps are miss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중요한 단계가 없어지는 것, 즉 중요한 단계가 놓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has proved to be remarkably effe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증명해 왔대요.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왔대. 그치 얘들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효과적이었겠죠. 특히나 어떤 분야에서 in a range of medical contex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의학적인 맥락에서 또한 굉장히 effective,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E도 맞습니다. 자, 뭐로부터 from preventing live infe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면한 infection 이라고 하면 감염이잖아요. 감염을 예방하는 거로부터 폐렴을 줄이는 것까지 굉장히 유용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E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즉, 우리 인간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알고리즘보다는 덜 정확하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판단을 방해하는 무관한 요소를 배제해서 더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은 더 인간보다 정확한 예측을 내놓게 되는데 전문가가 업무에서 과도화, 즉 과부하가 되었을 때 effective checklist, 효과적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앞부분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인간의 업무가 너무나도 많을 때 인간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뒷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방에 정리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3번 문제.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Musical performers and their label union did not perceive early recordings as a threat to their livelihoo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악 연주자 그리고 그 음악 연주자의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인지하지 않았대. 무엇을? Early recording, 초기의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musical performers 같은 경우는 그러면 녹음본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그 음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라이브 생활, 즉 여기서 말하는 livelihood는 생계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왜 인식하지 않았어? Because the recordings were mostly of poor qua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 녹음본은요 굉장히 질이 안 좋았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아유 녹음본은 절대 내 생계를 위협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It was not long bef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음악가들은 began to wonder,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냐면 whether recordings of popular artists or songs would undermine the demand for live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유명한 가수 그리고 진짜 유명한 곡의 녹음본이 이때 녹음본은 절대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유명한 가수 그리고 진짜 유명한 그 곡의 녹음본이 would undermine, 저해할까? 우리들의 live music, 우리가 하는 그 라이브 음악의 수요를 저해하게 될지가 궁금해지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undermine, 저해하다 라고 나왔는데 위에서는 사실 전혀 저해할 수 없었는데 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음악가들은 이 사실이 궁금해지게 됐다고 하니까 오케이, undermine, 저해할지 말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다. 1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지만 for a time, 당분간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recorded music, 이렇게 녹음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was too scratchy to pose a serious thr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녹음본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긁는 소리

소리가 많이 났대요. 뭐가 되기에는요, to pose a serious thre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한테 위협이 되기에는 너무 긁는 소리가 많이 난 거죠. 그럼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라이브 음악을 듣겠지. 그쵸? 자, 그래서 even though, 비록 it played in commercial places,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적인 장소에서 연주되어지기는 했지만, and offer a few performance, 그리고 몇몇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제공해 줬대요. 어떤 방법을 제공해 줬냐면, to supplement their inc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수익을 보충할 수 있을 만한 방식을 제공해 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 몇몇 음악가들은 이걸로 먹고 살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그들의 수익을 보충하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지. 그래서 몇몇 음악가들은 이걸로 먹고 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음악은 너무 긁는 소리가 많이 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additionally 이에 더해서 during the early days of recording 이러한 녹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radio station 그 라디오 방송국은 preferred 무엇을 선호했대요? Using live musicians on their progra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라디오 방송국들은 오히려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쓰는 것을 선호했대. 왜 그랬을까, 얘들아? 지금 녹음본을 쓰니까 너무 긁는 소리 나고 지지직거리는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쓰는 거를 선호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번까지도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ound from live performances. 자,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경우는요, was better quality. 훨씬 더 품질이 좋았대.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3번 또한 역시 괜찮다라고 double check. 다시 한번 체크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브 음악을 하는 거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품질이 좋았고, and stations at this time rarely use recording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 방송국들은요, 거의 뭐를 쓰지 않았다? recordings. 그 녹음된 본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왜? 라이브 음악을 통해서 훨씬 더 소리 품질이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 썼겠지. 그랬을 때, 방송국들은요, rejected, 거절했다고 합니다. Union demands for employment and decent w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송국들은 거절했대. 얘들아, 뭐를 거절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union, 이때 등장하는 노동조합 있잖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이때 나오는 노동조합은 누구의 노동조합이야? 앞에 나오는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for employment, 우리 좀 써주세요, 고용. 그리고 and decent wages라고 하면 적절한 임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수요를 거절할까, 얘들아?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국에 와가지고 공연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고용해 주세요, 우리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demand 요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뭐 했을 거야? 존중해 줬겠죠. 그러면 이때 rejected가 아니라 respected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이 가끔 이제 듣는 질문이 있는데, 쌤, 그러면 무조건 respected이라고 하는 표현만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에요. 일맥상통하게 내용이 잘 흘러갈 수 있으면 다른 단어로 바꿔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꿔볼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은 스스로 한번 영어 단어장을 보면서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방송국들은 그 노동조합의 요구를 존중해 주었다. 근데 얘들아, 받아들였다도 되잖아. accepted를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다양한 단어가 쓰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 단어들을 넣어보는 그런 시도를 하셔야지 여러분 영어 실력이 높아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쌤이 지금 제공해 주는 거는 respected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지만 여러 가지 단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세요. 자, 그랬을 때왜 그런 거냐면요, the alternative use of recording이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 라이브 음악을 안 쓰면 그 대안으로는 뭘 써야 돼? recording, 그 녹음본을 써야 되는데,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이요, was even less attractive. 심지어는 너무 덜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라이브 퍼포먼스, 그 라이브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는 받아들여졌겠지, 존중되어졌겠지.
오케이. 그래서 4번 이 틀린 표현

되겠고요. They made it forced to employ orchestras. 그 방송국들은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orchestra, band, 그리고 vocalist, 그 가수들을 초청하는 거, 고용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To perform on radio program,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자, 그래서 there are relative bal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냐면요. 자, 라이브 음악과 그리고 technology in the early innovation st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혁신 단계에서는 이런 기술과 그리고 라이브 음악 사이에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었대. 완전 초기 단계에서는 라이브 음악만 했는데 자, 조금씩 발전하게 되면서 기술과 그리고 라이브 음악 사이에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요. With increased improv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높아진 발전. 자, 뭐에 있어서 점점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electrical record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전기 recording, 여기서 말하는 녹음본이죠. 이렇게 전기 녹음본이 점차적으로 발전되게 됨에 따라서 자, 그럼 얘들아, 녹음본이 발전했대. 그럼 이때 등장하는 balance,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이브 음악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기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었겠지. 왜? 지금 품질이 향상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런 사이에 밸런스는요. However, this balance soon chang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앞서서 이루고 있던 라이브 음악과 그 녹음본 사이의 균형은 곧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은 음질이 너무 낮았어. 지지직 소리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라이브 음악의 수요를 undermine, 약화시킬 정도로 위협적이진 않았죠. 그래서 라이브 음악의 수요가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방송국은요, 녹음 대신에 라이브 연주자를 더 preferred, 선호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노조의 요구를 respected, 존중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여기서 말하는 노조가 누구야?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존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 녹음본의 음질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기술과 실현 사이의 균형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2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거고요.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Just as there is a tendency to glorify technological progres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just as 라고 하는 표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뭐뭐? 인 것처럼 이라고 쓰여져 있거든. 여러분 이 표현 몰랐다면 같이 한번 형광펜 치고 뭐뭐 인 것처럼 이라고 한번 써볼 겁니다. 자, 뭐인 것처럼 there is a tendency,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자, 기술이 발전되게 됨에 따라서 이런 것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there is a counter tendenc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인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반대인 경향인 거냐면 to expect the worst of every new tool or mach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새로운 도구, 모든 새로운 기술의 가장 최악인 점을 예측하는 그러한 counter tendency, 반대로 반대인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 찬양하고 미화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그거의 최악인 점들만 예측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플라톤의 이러한 책에서는요, 소크라테스는요, bemoan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탄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한탄했대요? The development of writing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쓰기의 발달에 대해서 한탄했대.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발달이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자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어? 어떤 발전의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progress라고 하는 키워드도 쓰여졌고요. 모든 새로운 도구, 모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 즉 발전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도 글쓰기의 발전에 대해서
한타

라고 나오는 내용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은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뒤에 혹시 한번더 나오면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he feared that 그 소크라테스는 뭐가 두려웠냐면요. As people came to rely on the written word as a substitute for the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어디에 의존하게 되었냐면요. 이 글쓰기라고 하는 거에 의존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의존하게 되었대? As a substitute for the knowledge they used to carry inside their he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래는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던 그 정보의 대체물로 글쓰기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게 됐대. 즉,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게 됐다는 말은 글쓰기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1번은 확실히 맞네. 그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던 정보를 너무 글쓰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they would, 그 사람들은 아마도 cease to exercise their mem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두려워했대. 아, 너무 모든 걸다 적어 놓으니까 그들 스스로 기억력을 exercise 하면 발휘하다 라고 해석했거든요, 여러분. exercise, 운동하다 라고만 해석한다면 이 뜻도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걸다 적어 놓으니까 그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을 멈출까 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became forgetful,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될까 봐 그것을 이제 두려워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2번의 substitute, 대체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원래는 다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을 이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야? 기록해 놓는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substitute, 대체하는 걸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because they would be able to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without proper instr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많은 양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없이, 적절한 교육 없이,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갖게 되면서, they would be thought very knowledge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매우 유식하다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얘들아, 무언가를 항상 기록하게 되면서 기록이 가능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가능하고 그 전달된 걸 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정보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뭐 없어. 교육 없이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유식하게 생각이 되어진대. 자, when they are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는 quite ignorant 무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유식하다고 인지되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많이 쓰여지게 되면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유식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하는 표현은 맞는 거겠죠. 많은 양의 정보를 받는다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어떤 점을 지금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받는데 교육 없이 받게 되니까 그냥 겉모습만, 겉보기에만 유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네요. 그랬을 때 they would be filled with conceit of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 어떤 지혜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대신에? 진짜 지혜 대신에 지혜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글쓰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는요, wasn't right. 올바르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이 말은 그럼 틀렸다는 말이네.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틀린 내용이 나와야 돼. 맞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소크라테스는 올바르지 않았다. 즉, 틀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The new technology did often have the effect he fea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기는 했대요. 그가 두려워했던. 즉, 사람들이 너무 겉모습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지혜에 자만심만 가득 차 있어 라고 하는 그가 두려워하는 영향을 가지고 있기는 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소크라테스가 두려워하는 영향이 있다며. 그럼 그가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니지.
그러면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right이 나와야 될 게 아니라 wrong이 나와야 될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크라테스는 틀리지 않았다 라고 지금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그가 두려워하는 영향, 두려워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거는 아니지만 but he was short-sigh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굉장히 근시안적이었던 거죠. 즉 너무 앞부분만 본 거야. 그는요, he couldn't foresee,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너무 근시안적이니까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5번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그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이어서 뭐 할 수 없었다? 예견할 수 없었대요. The many ways that writing and reading would serve to spread information, spark fresh ideas, and expand human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앞만, 근시안적인 시야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예견할 수는 없었대요? 많은 방식은 방식인데 글쓰기와 그 글 쓴 것을 읽는 것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글쓰기와 읽기라고 하는 것이 serve to spread information, 정보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spark fresh ideas. 어떤 거를 역할을 했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세 번째, expand human knowledge, if not wis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혜는 아니더라도 인간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많은 방식을 예견하지는 못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소크라테스는요, 쓰기 기술이 기억의 substitute, 대체물이 되어서 인간이 외면적인 지식에만 치중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문자의 발전을 어떻게 말했어? 부정적이게 말했지. 여기서는 bemoaned라고 하는 한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쓰기 기술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지만 독서와 쓰기가 지식을 확장하고 맨 마지막 문장이었죠.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spark, 촉진해내는 순기능을 foresee, 예견하지는 못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고요.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 문제죠.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In what a plant knows. 얘들아, 지금 이탈릭체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뭔가 책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at a plant knows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요, the biologi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물학자인 이 사람은요, describes, 무엇을 묘사했냐면 sophisticated information processing capacity 라고 하는 것을 묘사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sophisticated 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세부적인, 면밀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information processing capacity 라고 하면 정보 처리 능력이죠. 굉장히 세심한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묘사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plants use to control their mov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식물이 그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걸 묘사했대. 자, 뭐에 대응해서? In response to stimulation, 어떤 자극에 대응해서 그 식물들이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거?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서술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조금 이제 의문스럽죠? 우리는 식물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쌤은 맨 처음에 식물은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식물이 본인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자면 Plant,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는 수거 표현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식물은요, 뭐 할 뿐만 아니라 not only follow the sun by bending their st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줄기를 구부림으로써 해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쵸? 여러분 해바라기 같은 거 한번 보시면 해가 이동함에 따라서 그 줄기를 구부린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식물들은요, 뭐를 구부릴 뿐만 아니라 본인의 줄기를 뭐 하기 위해서? 해를 따라가기 위해서 구부릴 뿐만 아니라
They align their leaves in such a way

이파리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이파리를 배열한다, 정렬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그러면 얘들아, in such a way는 뭘까? 이러한 방식으로. 앞에서 나오고 있는 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잎사귀를 정렬시켜 놓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해가 여기에서 뜨면 그 식물 같은 경우는 이파리를 어디에다가 놓는다는 거야? 배열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이파리들을 배열한다는 거죠. 자, 어떤 as to maximize exposure to ligh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얘들아,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는 거 맞아? 맞지. 그래서 이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본인의 이파리들을 그 햇빛 쪽으로 지금 정렬해 놓는다고 하는 거니까 maximize라고 하는 표현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노출을 높이기 위한 거, 최대화하기 위한 것인데 and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promote growth.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함이야? 성장하기 위함이죠. 더 잘 자라나기 위해서 해 쪽으로 뭔가 줄기를 꺾기도 하고 이파리를 이쪽으로 배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 저자는 움직임, 식물의 움직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some plants, 몇몇 식물들은요, actually anticipate sunrise from mem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식물들은 그 기억을 통해서 해가 뜨는 것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아, 한 6시쯤 되면 이제 해가 뜨겠지?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한대요. 뭐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And even when deprived of solar sign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태양계의 신호가 결핍되어져 있을 때도, 즉 뭔가 실험자가 어떤 암실에 가둬놨어, 식물을. 그러면 이때 해가 뜨지 않을 거잖아. 이러한 상황에서도 retain this information,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 6시쯤 되니까 아, 해가 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For several days, 며칠 동안은. 그러니까 얘들은 기억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In Brilliant Green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 책에서는요, 이 저자, 그리고 이 저자는요, argue that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얘들아, 모든 거 하나하나 이름을 다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와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Plant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식물들은 possess, 가지고 있는데 not only A, but also B. 이제 구문 표현 보이시죠? 무엇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요. The sense of sight, touch, smell, and hear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보이는 거,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 냄새를 맡는 거, 그리고 귀로 듣는 거와 같은 감각뿐만 아니라 but also more than a dozen o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열몇 개 정도 되는 더 많은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즉, 인간이 없는 다른 감각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얘들아, 앞에서 나오는 게 다 뭐야? Sight, touch, smell, hearing 이라고 하는 게 다 감각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런 감각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감각들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얘가 맞는지 한번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The roots of plants, 그 식물의 뿌리 부분은요, sense,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B번에 등장하고 있는 sensory capacity가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감각 능력, 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대. 예를 들어서 그 식물의 뿌리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미네랄과 물의 함량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그 토양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 그리고 그 물의 함량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요. And alter, 바꿀 수 있대. Their direction of growth accordingly. 이에 따라서 그들의 성장 경로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아, 뭔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쪽 땅에 더 물과 미네랄 함량이 많으면 뿌리를 이쪽으로 더 많이 뻗어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some are reluctant to 몇몇 사람들은 reluctant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뭐 하기를 꺼려하냐면 label plant movement as behavio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물의 움직임을요 행동으로 명명하는 것을 꺼려한대.

자, 왜 행동으로 명명하는 걸 꺼려 하냐면, since they lack nerves and muscles. 그 식물들은 신경이나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행동이다라고 명명하는 것을 꺼려 한대. 그치? 얘들아, 여기서 nerves, 신경이나 근육이 없기 때문에 꺼려 한다라고 하는 지금 문맥이 너무 잘 매끄럽게 나가고 있죠. 하지만, Just as they able to breathe without lu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물들이 폐라고 하는 거 없이 숨을 쉬기도 하고 그리고 digest nutrients without a stomach 배 없이도 영양분을 소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plants have the ability to move 그 식물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저자는 꾸준히 똑같은 말을 이어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we should not dismiss. 우리는요,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즉,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좀 설명해 주고 있어. 무엇을 묵살해서는 안 되냐면, the absence of behavior capacity in an organ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기체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absence 하면 부재거든요? 얘들아, 방금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어? 식물들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다음 문장에선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식물의 이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야지 맞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absence가 아니라 무슨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presence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라고 하는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야지 맞겠죠. 자, simply because it lacks the physiological mechanism. 그것이 단순히 생리학적인 기재,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해서 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적인 능력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로 바꾸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Plants clearly sense the environment, learn, store information, and use that information to guide movements. They beha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물은요, 명백하게 그 환경을 sense, 감지하고 있고요, 배우고요, store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고, use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uide their mov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움직임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behave, 진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one might say that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대요. There is a certain intelligence to thei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대요.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대. 뭐에 있어서? 그 식물의 행동에 있어서 지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잖아요. 이쪽에 더 물이 많다. 이쪽에 더 미네랄이 많다. 하면 이쪽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 행동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능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This is true. 자, 지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모인 한. Intelligence,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지는 한. 어떤 측면에서 정의되어지냐면요.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through behavior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행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측면에서 지능을 바라본다면, 정의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식물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rather than with respect to mental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적인 능력의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지능을 뭐라고 본다면 그 환경과의 행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측면에서 본다.

0: 거니까 2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식물은 비록 신경이나 근육과 같은 physiological mechanism, 생리적인 mechanism, 기제 같은 것은 없지만 환경을 인지하고 그리고 정보를 저장해서 빛 노출을 극대화하는 등 환경과의 뭐를 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뭐가 있다? 이 저자는 intelligence,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행동, act라고 하는 것, behave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기출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TV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별로 거미.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2. 그래서 지난번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 오.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너 그렇게 이렇게 뭐 잠수를 탈 수는 없는 거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뭐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친구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1: 뭔가 삐진 게 있었죠.
0: I don't know. 네. 그래서 이유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그 얘기 좀 해볼래? 라고 이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인지에 대해서 살짝 느낌을 줬거든요.
1: 그쵸,
0: 오케이. 그래서
1: 그쵸.
0: 그 얘기 좀, 한마디로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가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은요.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뭔가 친구가 확실하게 고민 있는 것
1: 그러네요. 예,
0: 같아.
1: 그래서 지금 조언을 아주 좀 뭔가 화끈하게 준것 같은
0: 그런
1: 느낌.
0: 느낌이
1: 예.
0: 들어갑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과연 이 갑자기 연락 안된 친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영어로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그럼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유 you are worrying about something. What is

0: something. Please tell me. It's okay.
1: Do you remember Jenny?
0: Jenny?
1: Back in sixth grade.
0: Sixth grade?
1: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0: Back? Ah, back. Yes. Yeah, yeah. 6학년 때.
1: When we were young.
0: Yeah.
1: I still like her.
0: Oh.
1: But she doesn't like me back.
0: Oh.
1: I still like her.
0: 좋아하는데.
1: But she doesn't like me back.
0: Doesn't like me. 어머. 서로 안 좋아하는구나. 혼자만 좋아하는구나. You only love.
1: I like her.
0: Yeah. 아이고, 용기를 내. 자신감 가져.
1: Huh?
0: Be, 그, boys be brave.
1: Boys be brave?
0: Brave.
1: Me?
0: Yeah.
1: Okay.
0: Brave and confidence.
1: Confidence.
0: Jenny. Jenny will love you.
1: If I'm brave.
0: Yeah.
1: And confident.
0: 그럼.
1: Really?
0: 그래, 괜찮아.
1: Okay.
0: 할 수 있어요. 예. Yeah.
1: Okay.
0: 제니야, 피터가 너 좋아한대. 제니.
2: Right,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4: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미션 문장인데요. 그 얘기 좀 해볼래예요. 사실은
0: 네.
2: 영어만 본다면 근데 이제 흐름상 친구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여기 조금 느낌만 살리도록 넣어봤습니다.
0: 그쵸, 예전 이야기를 좀 되살리시라고.
2: That's right.
0: Do you want to about it?
2: 이게 뭘까요?
0: Do you want to? 너 하고 싶어?
2: 뭔가를 하고 싶어?
0: 하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2: 뭘 하고 싶어?
0: 얘기하고 싶어?
2: 얘기 좀 하고 싶어.
0: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토크 들어가겠네요.
2: 토크. 예. 토크 박스.
0: 그렇죠. 투 예. 뒤에는 뭐 다른 변형된 게 오면 안 되잖아요. 예. 투 뒤에는 무조건 동사원형.
2: 동사원형. 오케이. 예. 왠지 오늘 자신감이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0: 뭐 이런 데스벨이 좀 높아졌죠.
2: 이런 날이 흔치 않습니다.
0: 네.
2: Alright, so do you want to talk?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it? 한번 만나줘 볼게요.
0: Yes.
2: Perfect. 자, talk라고 하는 것. L 발음은 당연히 모음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발음할 때 근데 talk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0: 네.
2: A의 강세를 주시고 그리고 입 모양을 좀 벌려서 talk보다 오히려 talk 이렇게 talk. 어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오케이? 자, 그래서 talk, no, no, talk 이런 식으로 갈게요. 두 번 들려드릴게요. Talk, talk.
0: Talk, talk.
2: Nice. 자, talk하고 비슷하게 tell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2: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짜 질문 많이 하세요. talk, tell, say, speak.
0: 아오.
2: 이거 다 차이점을 주세요. 이러시는데
0: 그러니까요.
2: 이 네 개를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쉽지가 않고요.
0: 네.
2: 그것도 그렇지만은 의미도 없고요. 왜냐면 그거를 say는 이럴 때 쓰음, tell은 이럴 때 쓰음. 이거 써도 문장으로 못 써요.
0: 예.
2: 입으로는 더 못합니다.
0: Uh-huh.
2: 그래서 여러분들은 talk하고 tell의 기본 개념만 뭐 예를 들어서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네 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 두 개씩 뭐 나눠서 비교를 한다면 한 다음에 문장에 많이 넣으시면 여기서는 뭔가 talk가 들어가니까 어색하네? tell 들어가니까 이상한데? 이걸 언젠가 느끼게 될 겁니다.
0: Yes.
2: 자, 일단은 talk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은 talk라기보다는 뭐 say something, 뭔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alk는 누군가와 대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0: 네.
2: 그리고 tell 같은 경우에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talk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tell이 나오잖아요.
0: 예.
2: 그럼 해석할 때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주다라 그래요.
0: 오.
2: 뭔가 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건네는 느낌 주려고.
0: 맞아요.
2: 아하.
0: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I told you 하면 내가 말했잖아.
2: 그렇죠.
0: 이런 느낌이잖아요.
2: Hey, tell me라고 하지. talk me? 좀 이상하지
0: 이상해요.
2: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가사나 막 이런 데서도 tell me 이런 걸 워낙 듣다 보면
0: 네.
2: tell to me도 어색하고 톡 미도 어색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0: 자꾸 써보거나 자꾸 어디서 보거나 이렇게 접해야지
2: 맞아요.
0: 내가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 결국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은 노출이 중요해요.
0: 맞아요.
2: Right, so talk는 주거니 받거니, 네. tell은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이다. 일단은 그 기본을

0: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너만 나한테 말해줘라는 느낌보다는 물론 그렇게도 가능해요. Can you tell me about it? 또 가능하지만 같이 얘기 좀 하자.
1: 그렇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주려고 하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뉘앙스가 거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do you want to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한다는 게 뭐예요?
1: 나 뭔가를 하고
0: 맞아요.
1: 싶어.
0: I want to 동사원형 넣으면 뭔가를 하고 싶다는데 그것을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Do you want to 동사원형? 그래서 동사원형을 계속 바꾸면서 뭐 하고 싶니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한국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간 의역을 하면 뭐뭐 할래? 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너 커피를 좀 마시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할때 마시는 걸 그냥 have로 한번 해볼게요. have. 너 커피 좀 have 하고 싶니?
1: Do you want to have some drink?
0: A coffee? Some?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그렇죠. Hey,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이러면 그 행동, have를 하고 싶냐? 왜냐면 have는 먹는 거 마시는 게다 되거든요. 자, how about this? 너 있잖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니? 자, 게임을 한다라고 할때 동사 뭐쓸것 같아요?
1: Play?
0: play 써야 돼요. 너 비디오 게임 하고 싶니?
1: Do you want to play video game?
0: Do you want to play a
1: Video
0: video game?
1: game.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동사원형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너 하고 싶어? 할래? 가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you가 되겠고, 그렇죠? 하다라는, 원한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니까 are you가 아니라 do you가
1: Do you?
0: 맞겠고요. 그렇죠? 같이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Hey,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1: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Alright, 자, 이번에는 본문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자, 이랬을 때 결국 말을 뗍니다.
1: 그래, 이제
0: 사실
1: 해줘야지.
0: 6학년 때 제니 기억나? 벌써 느낌이 조금 오지 않아요?
1: 그러네요. Do you, Jenny back in sixth grade? 아, 이게 6학년이군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레이드. 학년이니까 6학년.
0: 오늘 이걸 여태껏 몰랐다면 알게 되는 거죠.
1: 네네. 저도
0: 예스.
1: 정확히 쓸줄 몰랐는데, 제니가 백했던, 인가요? 제니의 백, 과거. 그 6학년 시절의 제니의 과거 기억나니까, remember. 네,
0: 오케이.
1: 할게요.
0: 스펠링.
1: remember.
0: 오케이. 오케이. REMEMBER. 맞는지 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Perfect. 오케이. 암기하는 것은 memorize지만 나중에 그거를 딱 떠올리는 기억하는 거 remember, right? 자, 학년이라는 단어가 바로 grade가 되겠습니다. 원래 grade는 점수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grade를 복수로 써서 grades라고 하면 성적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등급이거든요.
1: 워낙 우리는 그레이드 하면 업그레이드
0: 아, 근데 그것도 등급을 올리는
1: 매기는 거죠. 올리는
0: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1: 거니까.
0: 무슨 뭐 grade A 뭐 달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1: 맞아.
0: 그렇죠?
1: 달걀 등급으로도.
0: That's right. So grade가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grade는 학년이에요. 끝! 이러면 아무도 못 써요, 문장에.
1: 어떻게 써?
0: Right?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in 서수로 쓰고요, 숫자를, 학년을. 뭐 3학년, 4학년 이런 걸 서수로 뭐 예를 들어 뭐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식으로 쓰고 grade라고 하면 이 grade 학년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몇 번째 학년에 들어가 있다. So I am in 몇 번째 grade. She is in 몇 번째 grade. 이렇게 하면 몇 학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Make sense? 여기는 몇 학년?
1: 여기 6학년이네요.
0: 그렇죠. In sixth grade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라고 하는 서수 뭐예요? 세 번째.
1: Third.
0: Third. 두 번째.
1: Second.
0: Second. 오케이. 자, 그러면 그녀는 3학년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1: She is in third grade.
0: 그렇죠. 자, 나 여기 이사 왔어. 2학년 때. 나 여기 이사 왔어. 어때요?
1: I moved here
0: 오케이. 2학년 때.
1: in second grade.
0: 완벽합니다.
1: Yes.
0: 그동안은 나몇살 때만 할수 있었다면, 이제 몇 학년 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우와,
0: 그렇죠?
1: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니.
0: Yeah. So in third grade, in second
1: Second
0: grade,
1: grade.
0: 이 앞에 사실 더를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 레벨의 몇 학년, 뭐 이런 식으로 굳이 강조해야 되면 넣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대부분 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in third grade.
1: She is in third grade.
0: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1: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0: 자, 그리고 응용을 하나 해볼 텐데, 이거는 제 생각엔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틀려도
1: Okay.
0: 돼요?
1: Okay, 들어오세요.
0: 질문.
1: 네.
0: 너몇 학년이야?
1: 너몇 학년이야?
0: 직역까지 드릴까요?
1: 너몇 학년이야? 예, 직역도.
0: 넌몇 학년에 들어가 있니? 이래야 되겠죠? 이거 똑같이
1: 아,
0: 인 넣어서.
1: 몇
0: 몇
1: 학년?
0: 학년에?
1: 몇이면은 그러면 how, 아니야, what인데?
0: 오!
1: What?
0: 학년.
1: What is in?
0: What? 학년?
1: What grade?
0: Yes.
1: What grade in? 끝.
0: 끝.
1: 예.
0: 틀렸습니다.
1: 아, 깔끔하게
0: 제가
1: 틀렸네요.
0: 틀리고 예상한다 그랬었잖아요.
1: 예.
0: So what grade에 are you in?
1: 너는
0: 넌
1: 들어가
0: 들어가 있니?
1: 있냐?
0: 이거는 사실은요. 의문사에 질문 어순 넣은 것뿐이에요. 근데
1: 네.
0: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So what grade에 are you in? 이건 마치 약간 what color do you like? 이거나
1: 아,
0: 차이는 없어요, 크게.
1: 그런 거 하나만 크게 내 머릿속에 있으면 다른 거 이렇게 대입해서 응용하는
0: 응용되죠.
1: 게참
0: 맞아요.
1: 쉬울 텐데.
0: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1: Yes.
0: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So, 너 기억나? 제니가 기억나요. 사실 여기서. 백을 쓴 이유는 안 써도 됩니다.
1: 그래요?
0: 사실은 Do you remember Jenny in sixth grade? 라고 해도 돼요. 근데 보통 문장 안에 이렇게 백을 넣어주잖아요.
1: 네.
0: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라는 것을 더 강조해 줄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oh, you know, in college, 대학생 때 이거 대신에 oh, well, back in college 이러면 나
1: 오.
0: 과거에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가죠. 예스.
1: Yes. 그렇구나.
0: 자,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그때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0: 아, 드디어 프로블럼이 나왔습니다.
1: 네.
0: 아직 걔를 좋아하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해.
1: 아이고, 이 수뇌부 사랑을 어쩜
0: 어, 막 항상
1: 좋아해요.
0: 근데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1: 네.
0: 날또안 좋아해 사실.
1: 그게 참 이상해요. 국룰인가 봐요.
0: 아, 그런 것
1: 어느
0: 같습니다.
1: 정도 정해진 규칙이 있나 봐요, 그게.
0: 별로 내가 관심 없으면 또 좋아하고 막 이런 게좀 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서로 좋아해서 또 좋은 결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좀 약간 일방적인 경우가 있어서,
0: 신기하죠.
1: 예. I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어.
0: 일단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두 문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 일단
0: Okay, I
1: 여기서
0: like her,
1: 나누고.
0: I like her.
1: 예.
0: 근데
1: she
0: 그녀는 어때요?
1: 안 좋아요,
0: 나안
1: 나를. 예,
0: 좋아해요.
1: 이렇게 뭐 나눌까요? 예.
0: 희한한 게 들어갔네요. Okay.
1: 백이 왜또 나왔는지. 아까 제니 백인 6th grade
0: 그건
1: 느낌으로.
0: 과거였는데.
1: 얘도 과거 아니에요?
0: I don't know. Let's see.
1: 아, 그래요?
0: 그럼 여기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1: 나는 아직게를 좋아하니까. 아직에 해당하는 네, 또 자신 있는 건 크게 써요. Still, 아직도 좋아해. Still.
0: 앞으로 자신 있는 거는 여기를 꽉 채워줬어요. 네.
1: 예.
0: So, I
1: I
0: still
1: still
0: like
1: like
0: her,
1: her.
0: but she doesn't like me back. 정답?
1: 오,
0: 맞습니다.
1: 오늘
0: There you
1: 컨디션
0: go. 오, 느낌
1: 좋네요.
0: 좋아요.
1: 예.
0: 아직 여전히라고 할 때, still이라고 쓸수 있죠. 자, 오늘 굉장히 특이한 걸 가져왔습니다. She doesn't like me. 이거 이상한가요? She doesn't like me.
1: 아니요?
0: Right?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말 되죠?
1: 네.
0: She doesn't like me. 거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좀 디테일을 쓸 때가 가끔 있어요.
1: 아,
0: 오늘의 디테일은 바로 back이에요.
1: 백,
0: 뒤에. 자,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데,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데,
1: 네,
0: back이 도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payback 하는 게 도로 돈을 갚는
1: 돌려주는
0: 거죠.
1: 거에,
0: Right.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걔는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1: 아,
0: 서로 맞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1: 그럼 아까 그냥, Jenny back in sixth grade랑은 또 다른 의미로 여기
0: 맞아요.
1: 쓰는 거네요.
0: 맞아요. Back 아까 전에는 과거를 강조하려고 한 거고 이 back는 나는 뭔가를 줬는데 그쪽에서 도로 돌아오는 건 없다라는 것을 쓰려고 좀, 그렇게 한 겁니다.
1: 진짜 이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네요.
0: Yeah. 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목적어를 좋아하다라고도 쓸 수 있었지만 그럼 사실 back bang 거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맛 교환처럼
1: 맛 좋아하는 거
0: 가는 게 있으면

0: 나오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1: 예.
0: 제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해놨습니다.
1: 예, 하지만
0: 맞좋아하다.
1: 여기는 부정이기 때문에 맛좋아하는 개념은 아닌
0: I'm right.
1: 거네요. 예.
0: 맛좋아해 주지 않는다. 자, 예를
1: 그러게요.
0: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불행하게도 말이야. 아쉽게도 말이야. 그는 나를 맛좋아하지 않아. 맛좋아하자 좀 이상하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그는 도로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자,
1: 네.
0: 일단은 이거 뭐라고 할까요?
1: 불행히도.
0: 불행하게도 혹은 약간 안타깝게도 할때
1: Unfortunately.
0: yes.
1: Yes.
0: 그 느낌 살려서 일단은 뭐라고요, 다시?
1: Unfortunately.
0: unfortunately 이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는 나를 도로 좋아하지 않아, 맛좋아하지 않아.
1: He doesn't like me back.
0: Okay. He doesn't like me back. 이거 우리말로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두
1: 네.
0: 번째입니다. 나는 바라. 나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녀도 나를 좋아해 주길. 그러니까,
1: 아하.
0: 걔도, 내가 걔 좋아하는데, 걔도 나
1: 그렇죠.
0: 좋아해 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나는 바란다. 뭘 쓸까요?
1: I hope.
0: I hope. 그녀가 나를 도로 좋아한다.
1: She like me. She like me too. She like me back.
0: 오케이. 제가 새로운 거 알려드려도 안 쓰시고 싶은가
1: 예,
0: 봐요.
1: 투가 너무
0: Right.
1: 예, 익숙하니까.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So, 슬기 씨는 she like라고 했는데, she likes가 맞겠죠.
1: She likes.
0: I hope she
1: 맞네요.
0: likes me back. 이렇게
1: 예.
0: 써주면 이 느낌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좀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 익숙하지는
1: 그러니까요.
0: 않을 거예요.
1: 예.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1: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0: Well, I hope she likes me back.
1: I hope she likes me back.
0: Alright. 자, 이거 할게요.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0: 자, 이랬을 때 우리는 포기해라. 이건 아니죠.
1: 예.
0: 친구들끼리. 그래서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1: Yo,
0: Yo.
1: be brave, have some 자신감. 그쵸. 이 brave가 용기니까.
0: 오.
1: 예, 알죠, 알죠. 그죠. They have some 자신감이니까 confident 아니면 쓰거든요. 예, confident 쓰로 갈게요.
0: 오케이.
1: 예, 쓰. 응.
0: 자, 이 단어는 혹시 오늘까지 모르셨어도
1: 예.
0: 앞으로는 제가 무조건 이거는 암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네.
0: 이거 없으면 영어 그냥 못해요. 그래서
1: 아하.
0: confidence.
1: 우!
0: 맞습니다. 자신감, 뭔가 확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confidence를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오늘 제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진 않을게요. 근데 문법 아무리 잘해도, 발음 아무리 좋아도 자신감 없으면 진짜 어떻게 쓸 데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Alright.
1: 진짜 영어는
0: That's
1: 기세거든요.
0: right. 자,
1: 네.
0: 그러면 슬기 씨가 지금 살짝 헷갈렸던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이라는 형용사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그거는 그러면 T로 끝나나 보네요.
0: 네. 그럼 교재 같이 옆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Confident.
0: 그렇습니다. 정답. That's right. So, I'm confident, confident.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난 자신감이 있다. 비동사랑 섞어 쓸수 있고요. 여기선 그게 아니라, confidence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어라.
1: 네.
0: 이게 되면 명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기가 죽어 있거나, 눈치를 보는
1: 그죠.
0: 것 같고, 막 이러면은, Hey, keep your chin up. 뭔가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좀
1: 네.
0: 당당하게, 너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쓸 때, 너의 앞에, 여기가 chin이 앞쪽 턱이거든요.
1: 네.
0: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1: 그죠.
0: 이런 느낌 같이 알아두시면
1: 결국엔
0: 좋겠어요.
1: 턱 들어!
0: 턱 들어! 턱
1: 이건데.
0: 들어! Right. 자, 그리고 brave는 여기 나와 있네요.
1: 네.
0: 이거 품사 뭐겠어요?
1: Be brave, 형용사.
0: 그렇죠.
1: 예. 네.
0: 왜냐면 명사였으면 have 같은 게 나오지, be가 안 나오겠죠?
1: 그죠, 그죠.
0: 비동사. 형용사 섞어서 쓸수 있으니까 brave는 용감한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1: 네.
0: 그런 상태가 되어라라고 하려고 be brave 명령어로 쓴 거죠.
1: 네.
0: 오케이? So, 요거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be 형용사. 형용사에게 굴어라.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1: 네.
0: 이런 상태가 되어라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절한 거 뭐예요?
1: 친절한 거, kind.
0: kind죠.
1: 예.
0: 그러면 친절하게 좀 굴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be
1: kind.
0: kind라고 명령어처럼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뭔가 잘 대해주는 거는요,
1: 네.
0: nice to 누구 이렇게 씁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에게 나이스하게 굴어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1: Be
0: 이런
1: nice
0: 식으로
1: to
0: be
1: us.
0: nice to us. 명령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야,
1: 동사가
0: 동사 원형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1: 맞습니다.
0: 근데

0: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Be kind, be nice,
1: Yeah.
0: be brave, right? Be quiet.
1: Be ambitious.
0: Yeah, oh, boys, be, oh, nice. Okay, so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읽어볼게요.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뭐,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Alright.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1: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있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hey, Do you want to do something? 뭐 하고 싶어? 뭐 할래?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자, 직역해서 드릴게요. 그것에 대해 너 얘기하고 싶어?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좋아요. 커피 좀 마시고 싶니? Have를 써보세요.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아하. 하나 더. 비디오 게임 할래? 너 비디오 게임 하고 싶어?
1: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Very nice. 읽어볼게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다음은요. 비 형용사.
1: 아하.
0: 그렇게 행동해라는 느낌 명령어입니다.
1: 네.
0: 용기를 내.
1: Be brave.
0: Be brave. 간단한 형용사죠, 그죠?
1: 네.
0: 친절하게 대. 친절해져.
1: Be kind.
0: Be kind. 자, 우리한테 착하게 행동해. 좀 잘해줘. Nice를 쓰세요.
1: Be nice to us.
0: Yeah. 읽어보겠습니다.
2: Be brave. Be kind. Be nice to us.
0: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5: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4: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Oof.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It's okay.
2: Really?
1: You're handsome.
2: Really?
1: Yeah.
2: I can get Jenny.
1: Yeah, don't worry.
2: Okay.
1: Jenny, Jenny.
2: Oh, no, no.
1: Jenny, Peter likes you. Jenny, come here. Don't worry. Jenny.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forgot to bring my phone.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네. 이거 넣어서

0: 다음 명작 해주세요. 너 내일 놀고 싶어? 의역을 좀 하면 너 내일 놀래? 정도가
1: 어허,
0: 되겠죠. 이
1: 네.
0: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영작을 하실 때 저희가 뭐 질문형을 드리면 질문형만 쓴다던가 부정문을 드리면 그렇게 부정문만 쓴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좀
1: 네.
0: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제는 뭐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실 것
0: Oh, of
1: 같아요.
0: course, of
1: 많은
0: course.
1: 분들이.
0: All right.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1: Breaking the Ice.
0: Breaking the Ice. 네, 서먹함을 없애는 거,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함을 없애는 것을 말하죠. 얼음을 깨는 건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Alright,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oday. You can talk about travel to break the ice.
0: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1: Yeah, right.
0: 좋아요.
1: That's, 자, that's, 그럼, that's a good topic, actually.
0: Yeah, that's a good idea because people generally love traveling and talking about the past trips they took.
1: Mm-hmm. And they always have places they want to go.
0: 맞아요. Mm-hmm. 여행을 자주는 못 가더라도 갔던 곳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곳 이야기를 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많이 찾을 수 있죠.
1: True that.
0: 네.
1: Perfect. And today the person who sent us their clip is actually Kayla, right?
0: 네, Kayla 씨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공부할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 바로 만나볼까요?
1: All right, Kayla 씨, 나와주세요.
2: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0: 네, 여행이 great topic, 좋은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she said,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0: 네, 여행은 break the ice 하기 위해서,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you can use,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for breaking the ice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1: For sure.
0: All right.
1: Great. Sounds good.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meeting your coworkers for the first time. 동료들을 처음 만나게 될 때든지요 라고 했는데요. Co-worker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나서도 일단 co-worker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그 같은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말로는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처음 만나는데 friends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yeah. 그냥 classmates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Mm-hmm. For sure.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but we all get a little uncomfortable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at to say.
1: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0: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여기서는 그냥 what으로 끝났지만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that situation is. 뒷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Mm-hmm. 뭐든지 상관없다보다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고 mm-hmm. 그리고
1: She says, but we all get a little uncomfortable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at to say.
0: We all get a little uncomfortable. 우리 mm-hmm. 모두 all of us get a little more, a little uncomfortable. Mm-hmm. 약간 불편함을 느낍니다.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at to say. Yeah.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1: Let's look at the next.
0: Let's keep going.
1: Let's keep going.
2: So I know there are seminars about how to break the ice, and usually they involve lots of games and wordplay and something to kind of ease the tension.
1: So, I know there are seminars about how to break the ice.
0: I know. 여기서, so I know.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죠. Mm-hmm. There are seminars about how to break the ice. 서먹함을 mm-hmm. 없애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Like programs.
1: Yeah, like actual programs you can attend to learn to break the ice.
0: For example, there's a group of new coworkers that are working together for the first time.
1: Yes.
0: And the company might hire someone to host a ice-breaking session or mm-hmm. program or game.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Mm-hmm. 그리고
1: And she says, and usually they involve lots of games and wordplay and something to kind of ease the tension.
0: 네,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involve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involve 하면 그냥 포함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this involves these activities 하면 물론 번역을 여기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걸 합니다라고 그냥 좀 편하게 풀어서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Usually they,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사람들이 아니고 Seminars
1: involve
0: lots of games and wordplay mm-hmm. and something to kind of ease the tension. Mm-hmm. 긴장을 풀기 위한 거.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말장난 이런 것들이 많이 involve 되어 있다는 거는 그 세미나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1: The seminar has these things.
0: 네, has라고 해도 돼요.
1: Yeah.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to be honest, when I meet people for the first time, I know it sounds kind of cliched, but the easiest thing I find to talk about with a lot of people is about traveling.
1: But to be honest, when I meet people for the first time, I know it sounds kind of cliché.
0: 그런데, 그런 것 세미나도 있지만, 그런데 mm-hmm. 하고 이어지면서, mm-hmm. to be honest, 솔직히, when I meet people for the first time, mm-hmm. 저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뒤에 이제 뭐뭐뭐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죠. I know it sounds kind of
1: cliché.
0: cliché 하면은 상투적인 문구나 생각을 말하는데 이제 원래 이게 프랑스어에서 와서 cliché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뭔가를 판에 이제 맞춰서 찍어내다. Stereotyping things.
1: Oh, I didn't know what I meant in French.
0: Yeah, so basically to stereotype something.
1: Oh.
0: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 이게 틀에 박힌 말 있잖아요. 그거를 cliché라고 하는데
1: That's how we got the word cliché in English.
0: Exactly. 상투적인 문구나 생각인 거죠. 그냥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1: Then, but the easiest thing I find to talk about with a lot of people is about traveling.
0: 네, 상투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but, 그렇지만 the easiest thing I find to talk about 이야기하기 가장 쉬운 것 with a lot of people 여기서 about하고 with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Easiest thing to talk about
1: with
0: lots of people, a lot of people. Mm-hmm.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야기하기 가장 쉬운

0: One is about traveling. Mm-hmm. 아니면 about 빼도 괜찮습니다. Is traveling.
1: Traveling.
0: 주제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about는 mm-hmm. 여기서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1: All right.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even if I don't know the person, or it's the first time we're meeting, or we're not exactly, you know, best friends, or even have a close relationship, I find that most people are willing to talk about either where they've traveled or places that they want to go.
1: So even if I don't know the person, or it's the first time we're meeting.
0: 그래서 if 앞에 even이 붙으면은 뭐뭐라고 하더라도 mm-hmm. 만약 뭐뭐라고 하더라도 even if I don't know the person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mm-hmm. or it's the first time we're meeting mm-hmm. 처음 만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mm-hmm. 이 두 가지가 엄밀히 따지면은 차이가 있어요. Mm-hmm. 보긴 봤어요. 여기저기서 지나가면서.
1: Yeah, 그런데 you could have seen them once or twice in your classroom.
0: In your classroom or at your workplace. Yeah. But you don't really know the person.
1: You never really talked to them.
0: 네, 그래서 한 번도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고 이럴 때는 아니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데
1: oh, yeah.
0: 엘리베이터는 같이 타고 인사는 했어요. But do you really know them?
1: You don't, right.
0: 아는 사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말하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처음 만난다고 하더라도
1: right.
0: 또는
1: She says, or we're not exactly, you know, best friends or even have a close relationship.
0: 네. Or we're not exactly best friends. 우리가 best friends, 아주 친한, 최고의 친구들, 아주 친한 사이가 mm-hmm. 아니더라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or even have a close relationship,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된 건데 mm-hmm. we're not best friends or 하고 have가 사실 연결이 잘 되진 않아요.
1: Yeah.
0: We don't가 필요하긴 합니다.
1: Yeah.
0: 네, 의미상 아 not가 거기서 그냥 다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Mm-hmm. 그래서 아무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mm-hmm. 네.
1: Then she says, I find that most people are willing to talk about either where they've traveled or places that they want to go.
0: I find that 뭐뭐 하더라고요. 관찰을 해보니까 mm-hmm. most people are willing to talk about.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mm-hmm. 기꺼이 이런 이야기를 할 의지가 있습니다. Mm-hmm. Either A or B, mm-hmm. where they have traveled가 A이고요. 자신이 여행한 곳
1: right.
0: 또는 places that they want to go.
1: To go.
0: 아니면 go to까지 써도 괜찮고요. Mm-hmm. 그래서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갔다 온 곳,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는 기꺼이 모르는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That's true, because 네. it's kind of a light topic, right? Nothing too deep.
0: Very much a good example
1: For
0: of
1: sure.
0: small talk and also a light topic.
1: For sure.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And so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and find common ground with people that way. So if you guys are ever trying to break the ice, I think that talking about traveling would be a great place to start.
1: And so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and find common ground with people that way.
0: 공통점.
1: Common ground. Common ground.
0: 여기서 말하는 공통점이라는 것은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의 공통점을 찾아라 이런 거 아니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공통의 관심사라든지 공통점을
1: yeah.
0: 말해요.
1: Things that they're both interested in, like maybe I want to travel to Italy. Oh, I want to travel to Italy too.
0: 네.
1: You found common ground.
0: Common ground.
1: Good for you.
0: 네, good for you. 잘된 일이죠. Ground가 원래 땅이잖아요.
1: Yes.
0: 그래서 겹쳐 있는 땅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석이 yeah.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통점인데 mm-hmm. So you're interested in fitness, mm-hmm. I'm interested in fitness. We
1: yeah.
0: have common ground that way.
1: Yeah, we have common ground in the fitness area.
0: 네, 그래서 공통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mm-hmm.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하고 find common ground with people, 사람들과의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mm-hmm. that way, 그렇게 하면 찾기가 쉽대요.
1: For sure. And lastly, she says, so if you guys are ever trying to break the ice, I think that talking about traveling would be a great place to start.
0: If you guys are trying to break the ice라고 하는 것에 ever가 들어가서 ever는 이제 시간을 통틀어서 봤을 때 한 번이라도 혹시라도
1: yeah.
0: 그런 의미를 넣어줍니다. 혹시라도
1: If it ever happens,
0: it
1: we
0: ever
1: don't know,
0: happens.
1: But if it happens.
0: 네.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mm-hmm. 삼합함을 없애려고 노력할 상황이 생기면 I think that talking about traveling,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mm-hmm. would be a, 여기 좋은 표현 나오고 있어요. A
1: great place to start.
0: Place to start. 사실은 place to start인데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do not know what to 동사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과거형으로 합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I didn't know what to say. I didn't know what to say. 발음 연습해 보죠.
1: Repeat after me. I didn't know what to say. I didn't know what to say.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는 그들은 뭘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They didn't know what to change. They didn't know what to change.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말 이어갈 수도 있겠고요. 발음 연습해 보죠.
1: They didn't know what to change. They didn't know what to change.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most 어떤 사람들 말하면서 are willing to 이건데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기꺼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같이 찍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네, 물론이죠. 라고 한다는 거죠. Most musicians are willing to take photos.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 Most musicians are willing to take photos. One more time. Most musicians are willing to take photos.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은 대부분의 고객들은 기꺼이 의견을 줬습니다. 기꺼이 의견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건데요. Most customers were willing to give feedback.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는 의견을 줬다고 할 수도 있겠고 의견을 주기 전에 they were willing, 그냥 기꺼이 그럴 의사가 있었다까지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할 거예요. 발음 연습해보죠.
1: Most customers were willing to give feedback. One last time. Most customers were willing to give feedback.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Kayla's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Breaking the ice can be difficult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s, whether it's at school and you're meeting friends for the first time or even at a new job.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그런 성격적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에게는 그런 성격적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문장, 엘비스 프레슬리의 문장인데 굉장히 유머가 넘치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살펴볼게요. When things go bad, don't go with them.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en things go bad, don't go with them. 자, 이 문장 과연 무슨 뜻이길래 제가 이 문장 속에 유머가 녹아들어가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Go bad. Go bad.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자, go는 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bad는 나쁜이란 뜻의 형용사죠. 아,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 잘 맞지가 않아요. go 다음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부사로 이 bad를 해석해도 나쁘게 가다? 그게 무슨 뜻이지?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go 다음에도 형용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go가 보어를 취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go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요, 그때는 이 go가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go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하게 되다라고 해석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go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동사들, 예를 들어서 become이나 get과 비슷한 의미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remain이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쓰이는 케이스를 봤다고 하면 그때 그 remain은 비동사로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약간 비교해서 오늘은

go 다음에 형용사가 쓰일 수 있는 케이스를 보고 있고, 이 go는 become과 get 정도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면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굉장히 짧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The sky went black. The sky went black.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go가 보어를 취할 수 있다는 거지. go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 되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버리면요. The sky, 그 하늘은 went,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로 간 겁니까? 보다 검은색, 그러니까 검은 곳으로 갔다. 하늘이 검은 곳으로 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진짜 해석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알잖아요. 여기서 went는 그냥 became 정도의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하늘이 된 거예요. 뭐가 된 겁니까? 검은색이 됐다는 거죠. 즉, 하늘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로서 이 문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The sky went black. 그러면은 왜 became 안 쓰고 went를 썼나요? 처음부터 became 썼으면 내가 안 헷갈렸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became을 안 썼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went를 썼을 때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 난 저거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형용사가 쓰이는 게 종종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알게 되면 또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많이 씁니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예문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큰 소리 들어갑니다. 시작. The milk will go sour if you leave it out. The milk will go sour if you leave it out. 자, the milk will go sour라는 것은 우유가 되는 건데 시큼한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상하는 걸. 지금 여기서 go sour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뭐 하면요? If you leave it out. 그것을 밖에 내놓으면요. 라는 뜻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go를 become 또는 get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같은 뜻이나 포인트는 뭐다? go가 이렇게 쓰였을 때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 그 다음에도 이렇게 형용사가 쓰일 수 있구나. 이걸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When things go bad. 몇번 우리가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things는 물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things가 물건들을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things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things가 go bad 한다는 것은 become bad 된다는 것이고 결국 상황들이 안 좋아지는 거죠.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라고 그래서 요 when things go bad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Don't go with them. 그것들과 함께 가지 말래요. 여기 나온 두 번째로 나온 go는 진짜 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의 말장난인 거고 이런 것에서부터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유머스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해석을 해보자면 상황이 그 이렇게 안 좋아질 때요. 그들하고 함께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가지 마세요. 상황에 휩쓸려 가지 마세요. 즉 상황이 안 좋아져도요, 그것에 너무 큰 영향 받지 마세요. 아, 라는 의미로서 이 문장 의역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go에 가다란 뜻도, 그리고 되다란 뜻도 함께 적절히 사용되어 있는 그런 문장. 이 문장만 외우면 그의 두 가지 뜻다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서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오자 관객들이 침묵했어요. 참고로 저는 이게 이제 관객들이 어저 사람 뭐야? 아, 난저 사람 보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침묵이 아니라요. 저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를까? 다 기대에 찬 느낌의 침묵을 생각했던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문장이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오자. 우리나라 말에는 그 때란 뜻이 없는데 이럴 때 when 쓰는 거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녀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이제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녀가 걸은 거죠. When she stepped, 어딜 그래서 걸어서 간 거예요? 무대 위로 걸어서 간 거니까 onto the stage. When she stepped onto the stage, 자, 그래놓고 관객들이 관중들이 침묵했다라는 거. The crowd went silent.
The crowd went silent.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갑니다. 시작. When she stepped onto the stage, the crowd went silent. Became silent라고 해도 같아요. 같은 뜻이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 프레젠테이션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끝나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서 조금 의역이 들어가서 영어 문장이 만들어져요.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뭘 원하지 않는 거예요? Anything.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to go wrong.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로 go wrong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라고 봐도 좋을 만큼 많이 씁니다. 잘못되다라는 뜻이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 for our presentation까지 붙여주면 우리 presentation 관련해서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영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don't want anything to go wrong for our presentation.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go 다음에 형용사가 쓰여서 go가 뭐뭐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앞으로 자주 보실 겁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1: 아시죠?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오늘 했던 자세 하고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I tend to blah blah blah 동사예요. I tend to 뿐만 아니라 뭐 she tends to, he tends to, they tend to 다쓸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되게 어색하게 들린대요, 이게. 근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경향이 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when I'm in this pose, well, a lot of people tend to tilt their hips. 이랬어요. 이 자세를 할 때, 특정 자세를 할 때,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딱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세를 있을 때 많은 경우 숨 쉬는 걸 까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그런 표현은 I tend to forget to breathe here. 이러면 나는 숨 쉬는 걸 자꾸 까먹어요. 이런 뜻이니까요.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대화문 큐. What are you giggling about?
2: I don't know. Nothing really.
0: What? I don't get it.
2: I tend to laugh at random things.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What are you giggling about? Giggling 이렇게 크크크크 하고 웃는 걸 말해요. Giggling 이렇게 키득거려. 그랬더니 I don't know. 나도 몰라. Nothing really.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reall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What? 뭐? I don't get it. 나 이해 안 돼.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I tend to laugh at random things 이럽니다. 오늘의 표현 나왔죠? I tend to. 난 그런 경향이 있어. 어떤 경향? Laugh at random things. 정말 엉뚱하고 조금 생뚱맞은 것에 웃는 경우가 있어. 어느 경향이 많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화 봤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2: Is she seriously sleeping right now?
0: Yep.
2: Sitting down at the dinner table?
0: Oh yes, she tends to fall asleep after dinner.
1: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2: Is she seriously sleeping right now?
1: 지금 쟤 정말 설마 지금 자고 있는 거야? Is she seriously sleeping right now?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Yep. 이럽니다.
2: Sitting down, 앉아서, at the dinner table,
1: 밥상머리라는 표현 많이 쓰죠. 밥상머리에서 이름을 dinner table 이렇게 씁니다. At the dinner table, 지금 식사한 자리에서 저렇게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Oh yes,
2: She tends to fall asleep after dinner.
1: 그녀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어떤 경향? Fall asleep after dinner. 밥만 먹으면, 저녁만 먹으면

0: 잠이 드는 그런 경우가 많대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고요.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1: So we got to do the opposite limbs balance, right? It was so good. Now, next time we will do something called the camel pose, and I think you might like it. Yeah.
0: 오늘 우리 엎드려 균형 잡는 거 해봤는데요. 굉장히 강해진 허리 근육과 그리고 다리 근육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낙타 자세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영어 표현 I tend to 그다음에 나오는 동사 I tend to 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런 경우가 많아 이런 뜻이었죠.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Okay, bye.

0: Welcome back to 영어 진아킴의 Good Girl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이번 시간에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 한번 그 명사를 캐치해 보시겠어요?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0: We see a friendly face on the deserted highlands in Dustwind. They are llamas.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1: How cute they are. 그쵸, 여러분? Anyway, 제가 들었던 질문의 정답은 바로 Bolivia였답니다. 괜찮으셨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하늘을 만나는 남아메리카의 지붕.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그것. 즉 라마를 가리켜요. 그것이 고지대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또 집중해서 들어보죠. Shall we?
2: Today's listening point.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2.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1: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job. Now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오늘 우리는요, 하늘을 만나는 남아메리카의 지붕인 볼리비아로 향합니다. 이런 의미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방문객들을 위한 고지대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전체 이야기 속에 이 두 가지 listening point 들어간 문장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전체 이야기 어느 부분 안 들렸는지 왜 나는 잘 안 들렸는지 그리고 잘못 들은 부분이 있다면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0: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0: We see a friendly face on the deserted highlands in Dustwind. They are llamas.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1: Okay,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as well as intonation. Okay,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The, of, that, the. 기는 거죠. 나머지는 네 내용입니다. Roof 뒤에 of를 붙여서 발음하시면 roofer, roofer. 왜? F, V 발음 자체가 뒤에 오는 자음과 연결돼서 약화되죠. 그래서 The roof of South, the roof of South America. Th, 역시 자음, 어, 몸,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South America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That meets the sky. Sky보다 sky 된 소리 현상. Google listening 1.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해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연음 신경 쓰면서 또 한 번 할게요. Google listening 3.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One more time.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그런데 could it be, 어까지가 다 기는 거죠. Gift, 이거 발음하실 때 gift 하지 마시고 gift, 이에 강세 주세요. From the highlan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uld be가 덩어리로 could it be a, could it be a, 디사운드가 앞에 나온 조동사 L, 요게 묵음이거든요. 우, 이세, 이, 모음사에 껴있죠. 역시 플랩 현상에 의해서 디사운드가 아니라 르에 가깝게 들려지기 때문에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자,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Okay, Google listening 2.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네, 억양 자체가 일단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질문의 형태니까. Google listening 3.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One more time.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Excellent.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2.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1: 네, 확연히 다르네요. Visitors 이렇게 발음하지만 북미권에서는 visitors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큰 차이점은 역시 T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보죠.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우리는 볼리비아로 향합니다. 오늘. 근데 이 볼리비아는요.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하늘을 만나는 남아메리카의 지붕인 볼리비아로 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Okay. We see a blank. 자, 첫 번째 빈칸. Friendly. 자, 이게 뭐 우호적인, 친절한, 상냥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We see a friendly face. 참 친절한, 상냥한, 우호적인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face를 보는 거죠. On the blanket입니다.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긴 말들이 Deserted highlands in dust wind. 자, 먼지 바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고지대에서

0: 우호적인, 뭐 상냥한, 뭐 친절한 얼굴을 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게 누굴 가리키는지 여러분들 감 잡으셨겠죠? They are, there you go, llamas. 그들은 라마들입니다. 빈칸,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했는데, 빈칸의 덩어리 기억하시죠? 맞아요. Could it be? Could it be? 이렇게 발음이 들리죠? 뭐뭐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가능성을 묻습니다. 선물일 수 있을까?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고지대에서 방문객들을 위한 그런 선물이 될수 있을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다면 한번더 도전해보세요. Give it a shot.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0: We see a friendly face on the deserted highlands in Dustwind. They are llamas.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1: 네, 여러분 오늘도 알찬 공부 하셨겠죠? 공부라기보다는 언어를 학습인 거 아시죠?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제대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0: And of course,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Yes, it's time for Business English. 그렇지만 Business English는 딱딱하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Actually, it could be very useful, very practical, and also kind of fun. 이거는 꼭 business 영어라고라서 뭐 꼭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So, we're gonna have a good time. 그래서 사무실에서 다닐 때 이만큼은 영어 해야 되지 않겠어? 네,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All right, so let's check ou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제 파트너 존 김을 소개할게요.
1: I'd like to introduce my partner, John Kim.
2: Oh, Mr. Kim,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Welcome, Mr. Kim.
2: 근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3: Thank you. It's nice to be here.
0: All right. Now let's check out how we say this in English, the full dialogue. Alrighty, so that's our main dialogue for today. So today's situation is introducing somebody who is next to you.
4: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죠. 자기 본인 소개는 이미 끝났고 옆에 있는 사람.
0: Alright, Matthew Lee says, I'd like to introduce my partner John Kim.
4: 제 파트너 존 김 소개할게요.
0: 네, I'd like to introduce. That is our pattern today. I'd like to introduce 누구누구, my partner. I'd like to introduce my mother. 이거는 직장뿐만 아니라 you can use it anywhere. I'd like to introduce my friend, my best friend, my husband.
5: Oh, so useful.
0: 자, Mr. Peter says, Welcome, Mr. Kim.
4: 자, 어서 오세요.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영어로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0: Thank you for coming.
4: 간단하죠?
0: Yeah, thank you. We are so happy that you are visiting with us today.
4: 이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0: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4: 그래서 뭐 파티나 뭐 회사나 어디든지 와줘서 감사합니다 할 때 thank you for coming 이렇게 말하면은 그 상대방이 oh that's they feel good, right?
0: Okay. So John Kim says thank you.
4: 네, 감사합니다.
0: It's nice to be here.
4: 이런 표현도 참 좋아요. 여기 오게 돼서 기쁩니다.
0: It's nice to be here.
4: 그래서 이거는 조금 small talk이라고 하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서로 그냥 반가워요. 네. 오셔서 감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영어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0: All right, let's look at it line by line one more time. I'd like to introduce my partner, John Kim.
1: Welcome, Mr. Kim.
0: Thank you for coming.
1: Thank you.
0: It's nice to be here.
1: All right, great. So that's our dialogue. Now,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sentences, or patterns in detail.
0: Here we go. The first one is a pattern. So, very easy, and I'm sure you've already seen this pattern, but review is always good. I'd like to introduce. Very easy. So, I would like to 보다는 줄여서 I'd like to. So, I'd like to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I'd like to 그냥 살짝 이렇게 하면 돼요. Okay. I'd like to introduce. I'd like to introduce my client, Mr. Cho.
4: 자, client 제 고객 Mr. Cho를 소개할게요. 자, customer, client.
0: There is a difference, right?
4: 이렇게 보통 장사 가게 할 때는 customer이지만 보통 이렇게 회사에서는 client를 많이 쓰죠.
0: All right, I'd like to introduce my client, Mr. Cho. All right, next one. I'd like to introduce my assistant, Ms. Lee.
4: 자, 제 조수 Ms. Lee를 소개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my assistant, my client, my husband. 네.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0: So, I'd like to introduce my son. I'd like to introduce my boss. I'd like to introduce my PD.
4: Oh my goodness. 정말 끝도 끝도 없습니다. 네, 누구를 소개를 할 때 I'd like to introduce.
0: Good. All right, next one.
1: key sentence. 자, thank you for coming. 자, we are so happy to that you are visiting us.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영어가요 굉장히 It's actually sometimes very simple. 근데 너무 한국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말이 아예 나오지는 않아요. So in this case, thank you for coming. All right, so let's look at some examples. Thank you for coming. We are excited to have you here.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기 모시게 되어 저희는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서 손님들이 올 때 이렇게 직장에서 이 회사에서 손님이 올 때 이렇게 딱 외우시면 돼요. We are excited to have you here. 이것까지 다 외우세요. All right? Thank you for coming. We are excited to have you here. 오, 정말 너무 있어 보이지 않아요? Okay. All right. Next example. Thank you for coming. We've been waiting for you. 아, 이것도 너무 좋아요.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we've been waiting. 뭔가 이렇게 너무 반갑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Oh, thank you for coming. 이럴 때 더 친절하고 그 상대방이 이렇게 들었을 때, 원어민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업이 되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All right. Thank you for coming. We've been waiting for you. All right. So in this case, in this program, thank you. 뭐 사실 실제로 이렇게 어떤 상황이 아니겠지만 TV에서도 이렇게 시청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my program.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All right. So thank you for coming. Keep that in mind. All righty. And our pattern, I'd like to introduce you to. I'd like to introduce. All righty. Now, let's do a little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ome shadowing. We're going to try to speak like a native speaker. 자, 원어민으로 이렇게 원어민답게 좀 이렇게 그 흐름과 이 딱딱하게 이렇게 끊지 말고 그 흐름을 한번 타보세요. All right? I think it will be very helpful. Are you guys ready? Okay, let's do it. I'd like to introduce my partner, John Kim. Welcome, Mr. Kim.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It's nice to be her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Hydrate versus moisturize. Hydrate versus moisturize. Hydrat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hydrate 그리고 moisturize입니다. 뭔가 화장품 관련돼서 이 두 단어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차이점은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볼게요. Hydrate. 이거는 발음을 high, 그러니까 high 할 때 high. 그다음에 drate. Drate는 이름절로 읽으셔야 돼요. Drate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Drate. 여기서는 D 발음보다는 D가 R랑 같이 합칠 때 J 발음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읽으셔야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Drate. 원어민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J 발음으로 Drate. Drate. Hydrate. 해볼게요. Hydrate. Hydrate. Very good. Okay. Hydrate. 이거는 몸의 수분을 공급해서 보충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hydrate means to really, really absorb hydration or water or moisture into the bod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Hydrate. 수분을 공급하다. Hydrat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몸에 수분 공급하는 걸 잊지 마.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네. 수분을 마시라는 말이겠죠.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다시 한번요.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Okay, drink lots of water.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body. 두 번째 문장입니다.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수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 네, 여기서는 hydrate가 well hydrated. 여기서는 형용사로 나왔네요. 이거는 수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 Okay, to stay well hydrated. 뭐 해야 돼요? Drink plenty of water.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네, sports drinks는 이온 음료고요. 이거는 내가 활동 중에도 수분을 유지시켜 줄 거야. 그래서 유지시켜 주다. Keep 동사 써야 되겠죠?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Okay, let's do this one together.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네, 다음 단어 moisturize로 넘어갈게요. 네, moisturize. 여기서는 moisturize. 네, 여기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중간 부분인데요. 여기 S에서 T에서 U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moisturize. 그래서 S에다가 약간 CH 발음이 나와야 돼요. Moisturize. Moisturize. 네, 이거는 촉촉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화장품에 대해서 정말 이 moisturize 단어 많이 사용하죠. 네, moisturize는 피부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 촉촉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hydrate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더 포괄적인 단어겠죠. 뭔가 수분을 채우는 건데 뭐 마시면서 채울 수도 있고 뭐 발라서도 물론 채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moisturize 같은 경우는 그냥 피부에 뭐를 발라서 촉촉하게 하는 겁니다. 자, 문장도 한번 볼게요.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You should moisturize every day for healthy looking skin.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Moisturize. 촉촉하게 하다. Moisturiz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그녀는 크림으로 자신의 손을 촉촉하게 했어. Moisturized. Moisturized.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You should moisturize every day for healthy looking skin. 네, 화장품 회사들이 이런 말 자주 하지요. 건강한 피부를 위해 매일 수분 공급을 해야만 해. You should moisturize every day for healthy looking skin. 좋아요. 세 번째 문장 볼게요.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네, 요새는 세정제들이 정말 다양하고 기능도 되게 다양하고 뭐 향도 되게 좋잖아요. 네, 손 소독제는 hand sanitizer 그리고 그냥 세정제는 sanitizer라고 하는데요. 그 세정제는 소독하는 동안 수분을 공급해. 그럴 때는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정리해드릴게요. 네, hydrate는 몸에 수분 공급하는 거죠. Hydrate. 그리고 주로 hydrate 얘기할 때는 이제 수분 혹은 물 아니면 뭐 이온 그런 음료 갖고 이제 수분을 채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뭐를 발라서 hydrate도 괜찮아요. 왜냐면 hydrate 같은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근데 moisturize 같은 경우는 그냥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림 아니면 세럼 아니면 토너 통해서 이제 촉촉하게 만드는 거죠. Alrigh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Well done. Don't forget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t www.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종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야 될 때가 있죠. 자, 뭔가 누구한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렇죠? 기쁘다거나 만족감이 느껴진다거나 보람이 느껴진다거나 이와 같은 좋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오늘 영어로 꾸준히 이번 주에 표현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감동에 대한 표현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막 감동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정말 감동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날것 같아요. 혹은 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말까지 이제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딱 감동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아마 move 같은 그런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할게요. 감동스러웠다. 큰 감동이 느껴졌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와, 우리말도 버전이 여러 개네요. 그렇죠? 영어도 그러니까 하나의 버전일 리가 없습니다. 몇 개만 하죠? 가장 많이 쓰는 것들. I was so moved. 약간 과거 시제로 연습을 할게요. I am so moved. 현재 시제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감동을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과거 시제로 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아예 그냥 과거 시제로 연습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I was so moved. 물론 이제 so에 강세를 주시는데 여기도 힘을 살짝 줄게요. I was so moved.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어. 감격스러워서 비슷하죠? 들어볼게요.
1: I was so moved. I was so moved.
0: 오케이. 자, 이거하고 이거 이제 차이가 잘 보세요. moved하고 moving 요 차이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ed 형태가 나오면요. 이게 뭐 과거 분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문법 용어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회화에서는 의미를 이해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해만 하면 돼요. 얘는요. 주어가 사람이에요. I was so moved. 잉이 나오면 사람이 절대 주어로 나올 수가 없어요. It was so moving.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흑백 논리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ED가 붙으면 주로 이제 사람을 쓰는 거고 ING가 붙으면 사물이나 어떤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I was so moving은 절대 쓸 수 없는 문장이고요. It was so moving. 그 상황이 너무 감동스러웠다. It was so moving. 감동이 느껴졌다. It was so moving. It was so moving. 이렇게. 됐죠? 들어볼게요.
1: It was so moving. It was so moving.
0: 그러면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너무 감동스러웠다. 그러면 moved에요, moving이에요. 영화, 영화, 영화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The movie was so moving.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moving이라고 하는 것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요거의 친구가 있습니다. touching. 이것만 아셨다면 오늘 꼭 이걸 같이 해주세요. touching. It was so touching. 원어민들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t was so touching. 아, 영화가 정말 뭘 터치 만지던데 뭘 만졌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동스러웠어.

0: It was so touching. It was so touching. 정말 감동적이었다. The movie was so touching. 그 친구가 한 말. What he said was so touching. The speech was so touching. 그의 어떤 연설이 너무 감동스러웠어. Touching, moving. 들어볼게.
1: It was so touching. It was so touching.
0: 자, 문장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너무 감동적이었어. 뭐 영화를 보는데 와, 막판에 나 엄청 울었다.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너무 감동스럽더라. 자, 마지막 요것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Touching 같은 거 넣어볼까요? It was so touching. 마지막 에니까 뭐가 있어야겠죠? At the end. 니겠죠? 에니까. At the end.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영화 어땠어? 와, 마지막에 정말 감동스럽더라.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그쵸? 들어볼게요.
1: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0: Okay. 기본적으로 moving, touching.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요. 감동스럽거나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쵸? 그게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뭐 영감을 주는 요게 다 이제 감동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형용사들이어가지고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Heartwarming, 합성어들입니다. Heart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뭐 심장이라는 뜻인데 신체 기관으로는 마음 얘기할 때 heart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heartwarming. 읽어볼게요. Heartwarming. 한 번 더요. Heartwarming. 앞에 힘을 주세요. 그러면 The movie was so heartwarming.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야, 참 마음 따뜻한 영화야. 이런 거. 저도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끝에 이제 뭐 가족의 소중함 이런 거를 이렇게 일깨워주는 영화들. Heartwarming movie. Right? 들어볼게요.
1: Heartwarming. Heartwarming.
0: 이 친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Heartfelt. 이건 정말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Heartfelt. 누가 말을 나한테 했는데 참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줬는데 그게 진심이 느껴졌어. 약간 진심이 느껴지니 뭐예요? Heartfelt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마음이 느껴지는으로 썼는데 약간 진심이 느껴진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Heartfelt. Heartfelt. 들어볼게요.
1: Heartfelt. Heartfelt.
0: 감동에 또 진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형용사 하나 더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Inspiring. 영감입니다. Inspiring. 연설을 했는데 막 동기부여가 엄청나. 막 뭘 하고 싶은 동기가 많이 생겼어요. 의욕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Inspiring 된 거예요. 그 연설 자체가 inspiring 했던 거죠. It was so inspiring. His speech was so inspiring. Inspiring. 뭔가 내가 하고 싶게끔 만들었다는 어감입니다. Inspiring. 들어볼게요.
1: Inspiring. Inspiring.
0: Bingo. 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요럴 때 쓰기 딱 좋아요. 어디 앞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한다든가 누구 집에 초대받아서 너무 오늘 환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리네요. 그럴 때 heartfelt를 여기다 써가지고 welcome에다 많이 붙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Heartfelt welcome. 진심이 느껴지는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죠? 다시 한번.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자, 강세 주시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One more time.
1: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0: 자, 울 뻔했다. 운 건 아니네요. 울 뻔했다. 요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 눈물은 또 tears잖아요. cry가 있고 tears가 있고 tear는 눈물 자체고 감동의 눈물. 자, 봅시다. 울 뻔했다는 I cried 하면 운 거죠?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I nearly cried. I nearly cried. Oh, the movie was so touching. I nearly cried. 야, 너무 감동적이었어. 나 울 뻔했잖아. 운 건 아니지만. I nearly cried. 들어볼게요.
1: I nearly cried. I nearly cried.
0: 간단하죠? 요거는 cry를 안 쓰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울었다 이런 거 말고 눈물 났어. 이러죠. 그러면 tears가 나와야죠.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과거 시제를 주로 쓰겠죠? 야, 눈물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요. I couldn't stop my tears. 내가 내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요. I couldn't stop my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들어보세요.
1: I couldn't stop my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0: 오케이, 마지막. 감동의 눈물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요. Tears of joy.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좋아서 흘리는 눈물도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남자가 여자분한테 이제 프로포즈해요. 막 감동의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지 않습니까? What are those tears? They are tears of joy, not tears of sadness.

0: or sorrow, there are tears of joy.
1: 감동의 눈물. 들어볼게요.
2: Tears of joy. Tears of joy.
0: Okay. 이걸 영작해볼까요?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와,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죠? 뭐 이렇게 감동의 어떤 눈물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눈물을 난 참을 수 없었다. 참을 수 없었다를 앞에다 줘야겠죠? I couldn't stop my tears when he said that. When he said that. 그 친구가 그 말을 했을 때.

0: I couldn't stop my tears when he said that.
1: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감동의 표현들을 정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It was so touching. Moving도 있었고, touching도 있었고, 그렇죠? 들어볼게요.
0: It was so touching. It was so touching.
1: 진심이 느껴지는, heartfelt. 기억할게요. Heartfelt, 감동이 느껴지는, 진심이 느껴지는. 자, 들어볼게요.
0: Heartfelt, heartfelt.
1: 마음이 느껴지는 거니, heart이 들어간 거고. 눈물 참을 수 없었다. I couldn't stop my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들어봅니다.
0: I couldn't stop my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1: 자, 오늘 내용 감동에 관련된 표현들 잘 정리가 되셨길 바래요. 자,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거나 저한테 질문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영화 재밌게 보세요, 혹은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일을 즐겁게 하세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떠한 것을 즐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요, enjoy 뒤에 즐길 것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패턴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싶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바로 enjoy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등등을 enjoy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njoy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아우 재밌게 보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그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넣어주시면은요, 그거 즐겁게 하세요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enjoy 뒤에 ing를 붙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할 때는요, 그냥 enjoy 뒤에 즐길 것을 명사의 형태로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거 즐겁게 하세요, 그거 재밌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은요, 명사의 형태로 연습해서요, enjoy 뒤에 이제 다양한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들 얘기를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싶었죠. 식사 맛있게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바로 enjoy 뒤에 식사, meal이라는 명사를 넣어서요, enjoy your meal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enjoy your meal. 한 번만 더. 시작. enjoy your meal. 이 표현 너무 쓰시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식사를 한 거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enjoy your meal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제가 문장 구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enjo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enjoy your meal.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면 식사 맛있게 드세요, enjoy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워밍업이 됐으니까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엔 영화 재밌게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0: 그럼 enjoy 뒤에 또 즐길 것, 영화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enjoy the movi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영화 재밌게 보세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enjoy the movie. 한 번만 더. 시작. enjoy the movie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영화 보는 상황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있을 때는 그렇죠, 그냥 enjoy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데이트 즐겁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데이트는 명사로 여러분 그냥 데이트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njoy your date 했으면, 그렇죠, 데이트 재밌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enjoy your date. 한 번만 더. 시작. enjoy your date 혹은 enjoy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죠, 데이트 즐겁게 하십시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시간 넣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enjoy the time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enjoy yourself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enjoy your time 보다는 enjoy yourself 로 얘기를 하니까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enjoy yourself. 한 번만 더. 시작. enjoy yourself 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요거 yourself 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혹은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이런 얘기들 바로 enjoy라는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Enjoy the movie. Enjoy the movie. Enjoy your date. Enjoy your date.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 그렇죠, 바로 enjoy your meal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또 쓸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그렇게 한번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식사를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did you enjoy your meal?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Did you enjoy 즐길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 잘 즐기셨나요? 그거 좋은 시간 보냈나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Did you enjoy your mea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id you enjoy your meal?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enjoy your meal? 자, 그럼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그쵸? Did you enjoy the movie? 요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Did you enjoy?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웠었던 것들을 다 넣으면은 그거 재밌게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Did you enjoy your meal? 식사 어떻게 잘 맛있게 하셨어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화 재밌게 보세요. 그쵸? enjoy the movi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영화 재밌게 봤어요 라는 질문, 그쵸? Did you enjoy the movi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의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저요, 영화 진짜 재밌게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 즐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enjoy의 과거는 뭘까요? 그렇죠? enjoyed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enjoyed the movi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요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프닝에서 문장 구조를 얘기를 할 때 그걸 하는 거를 좋게, 재밌게 보내십시오 라는 거를 enjoy, 즐길 것, 명사의 형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쵸? 구체적인 행동을 넣어서 ing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 enjoyed the movie 혹은 I enjoyed watching the movie 이렇게 해서 ing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enjoy, ing 이 표현도 여러분이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저요 그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I enjoyed the movi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enjoyed the movie. 한 번만 더. 시작. I enjoyed the movie. 해서 저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얘기는 그쵸?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데이트 잘했어요. 정말 다양한 표현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정말 간단한 표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혹은 식사 맛있게 드세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바로 enjoy라는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with you.
1: 여러분과 함께 하루 딱 10분씩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요, The Weekly Review. 일주일 동안 나왔던 내용들을 싹 모아서 다시 한번 대화 중심으로 엮어보는 시간이죠. 마음 비우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갈까 상황 속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요. You need to put yourself in a real situation. 아시겠죠? 자, 바로 이어집니다. 빰빰빠람빰빰 Mission Possible. 네, 자, 월요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극심한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그랬더니 호흡을 개선하면 맞아, 기분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머리를 쪼개는 듯한 헤이크라는 얘기죠. Splitting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무엇무엇이 그렇게 하고 만든다, 미치도록 만든다, driving me crazy. 그래서, 그렇죠. 숨을 잘 쉬어야 되는 거죠. Breathe better and feel better. 실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주위에 많이 권하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무엇인가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무엇인가 건강 상태를 더 많이 좋게 할 때는요. 숨을, 심호흡을 코를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입속에서 하지 마시고요. 코를 통해서 숨을 마실 때에 여러분 면역력이 30%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입을 통해서 숨을 마시면은요. 그만큼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온도가 1도가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breathe better, feel better. 물론 숲속에서 하시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 화요일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먼저 숨을 내쉬어야, 그렇죠? 들이마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얘도 갖고, 쟤도 갖고,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갖고, 남한테 내어주고, 내어줘야지,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반응도 내가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자,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더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요. 숨을 먼저 내셔야 그 다음에 들이실 수 있다. 그러면 you can breathe in. 숨을 들이마실 수 없다. 그렇죠? Without breathing out first. 먼저 숨을 내쉬기 전에는 그것이 없이는 이란 얘기니까요. 그래서 A 하면 B 한다는 뜻이고요. 맞아. Right. 내 마음을 비워야 돼. I need to empty my mind. 그래서 empty가 동사로 이렇게 계속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수요일날 내용은요. 그게 딱 너한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읽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뭐뭐 하고 싶었던 것이야 그러면 it's what인데요. 딱이란 느낌, 바로 정확하게란 느낌으로 exactly,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너한테 듣고 싶은 내용이 그 말이야. 이때 주의하실 것은 발음이요. 구어체에서 one, two가 빨리하면 절대로 이게 구어체에서는 one, two, two라고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의 발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의 소리는 존재하고요. 우리말의 사운드 밸류, 의라는 소리가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의 소리와 우리말의 의는 전혀 다른 소리예요. 자,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하셔도 돼요. want to가 아니고 want to. 그런데 빨리 하다 보니까 wanna 이게 되는 거죠. It's exactly what I wanna hear from you. From you. 동작과 함께. 그렇죠? It's exactly what I wanna hear from you.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없다고요? 당연하죠. 제가 I just made it up. 금방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네 마음을 읽었어. I read your mind. 그래서 READ는 스펠링은 철자는 똑같고요. read라고 하시면 읽다라는 뜻이에요. I read your mind. 그러면 항상 마음을 읽는 거죠. 이게 아니고 과거분사 전부 다 읽었어, 읽었었어는 I read. 발음이 read로 바뀝니다. I read your mind. Hey, you read my mind. 너 네가 내 마음을 읽었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나왔던 내용은요. 내 재정 자문가가 주식을 팔라고 그렇게 우겼어, 고집했어, 강하게 권했어.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구어체 스타일입니다. 아, 문어체 스타일입니다. 약간. 느낌은 공식적인 스타일이에요. 말할 때도 물론 쓰는데, 공식적인, 포멀한 느낌이에요. 예, 문어체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아주 고집을 피운 거죠. 뭐라고요? 지금 팔라니까 I sell the stocks.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앞에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뒤가 sold라고 안 쓰이고 sell이라고 쓴 이유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해서 명령형처럼 아무것도 시제도 일치 안 시키고 주어동사 일치도 시키지 않는 거죠. he가 와도 sell이에요 그냥. timing is everything in the stock market.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타이밍, 어떤 시기가 제일 중요하더라. 자, 그 다음에 바로 금요일날 나왔던 내용은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10년 후에 말해줄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o where do you see yourself? 어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스스로를. 그렇죠? 10 years from now. 이는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from now 없이 그냥 in 10 years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10 years? 됐죠? 이렇게 쓰셔도 되니까 짧은 걸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알려줄게 10년 후에. I'll let you know in 10 years. 이때 이는 10년 내로란 뜻이 아니고요. 10년이 지나면의 뜻이에요. 뭐 10년 내로 그러면 9년도 되고 7년도 되고 8년도 되고 되잖아요. 그때는 within을 쓰셔야 돼요. 예, 그러면 내일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니까 10년 지나서의 느낌이면 in, 시간에서의 in은 경계선을 의미하더라. 마지막 좋습니다. 자, 토요일은요. 어떤 이유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신 겁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싶은 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돌려서 물어본 거죠. 했더니 제가 여기서 일하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자, 그래서 Why are you interested? Why are you interested working for our company? 그렇죠? Why are you interested in? 그래서 뒤에 in이 하나 들어간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o, interested in working for our company. Why do you want to work here? 라고 했더니 I know, I would be proud. 그렇게 자랑스러울 텐데 느낌이 would고요. 그렇죠? To work here.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다 정리했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자 오늘의 어록은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그 누가 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할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It's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해야지. 이건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딴 사람이 할 거야. 어떤 일이 그냥 해결되겠지.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if not me, 내가 아니라면, 그쵸?
Who else will do it? 누가 하겠어요? If not now?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면? 그렇죠.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when?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멋진 간단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의 결심을 다질 수 있고 가장 작은 거를 지금 자주 반복해서 한번 성취감을 맛보세요. 청소 하나 하고 난 다음에도 그다음에 무슨 뭐 그렇죠? 예, 누구 엘리베이터에서 문 하나 잡아드리고 난 다음에도 아 뿌듯함을 느끼시면 그게 커다란 예,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 커다란 일도 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It's time to say goodbye.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ebs.co.kr 함께 와서 공유해 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 김의 Go Girl, Let's S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 김. 이번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걸은 후에 무언가를 깨닫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무엇을 깨닫는지 한번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2: ¿Es esto?
3: No, sí.
2: Es uno nomás.
4: Natural.
1: There's even music.
5: Vamos, vamos.
1: I decide to just follow them. I realized only after walking for some time that I'm at over 3,800 meters sea level.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0: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job. 3,800m 해발. 해발 3,800m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오케이, 모두 캐치하셨으리라 믿고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립니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I'm excited to hear noise. 나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신나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라고 합니다. 하지만 티가 났나 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봤어요. 자, 그럼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6: Today's listening point. 1.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2.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뜻을 함께 알아봅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나는 고독의 시간 이후 소리를 듣게 되어 신이 납니다. 혼자 있다가 조용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신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라고 했어요. 나는 안 보이려고 했는데요. 티가 났나 봐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사람들을 만나서 좀 신이 난 모양입니다. 티 안 내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티가 났나 봐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자막 보면서 여러분들 들었을 때 놓치거나 잘못 듣거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2: Is it tough?
3: No, sí.
2: Es uno nomás.
3: Natural.
1: There's even music.
4: Vamos, vamos.
1: I decide to just follow them. I realized only after walking for some time that I'm at over 3,800 meters sea level.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I'm excited to hear noise. I'm to,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단어는 모두 belongs to 네, content words가 되겠죠. 내용을 전달하는 단어인지라 강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excited로 들리지 않고 excited. 치 사운드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껴있죠. 이런 경우에 치 사운드가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지게 되고요. Hear noise.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대로 be a copycat. 고고 리스닝 1. I'm excited to hear noise. 되시죠? 고고 리스닝 2. I'm excited to hear nois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I'm excited to hear noise. Noise 아니에요, 여러분. Noise. All righ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One more time.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했어요. 자, 여기서는 but it must. 자, 그리고 네, have been까지 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but it must have been 이렇게도 발음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속도감이 확 붙게 되죠. must have been, have가 약화되어져서 어처럼 소리가 내는 경우 있습니다. obvious, obviou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Good. Google listening 2.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또는 Google listening 3.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네, 두 가지 모두 방법 알아두시고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한 번 더.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Great job.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쳐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5: Go, go listening. 1.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2.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0: 네,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의 발음 비교 잘 해보셨겠죠? Well done.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I'm excited to hear. 들어서 신이 난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Noise, 소음을.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이거였죠. After time of solitude 했습니다. 이 solitude가 고독을 뜻하는데 고독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소리를 들으니 아,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홀로 외로이 이제 가다가 사람들을 맞닥뜨리니까 이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신이 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There's blank music. 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even, 뭐뭐, 도, 뭐뭐, 좋차 라는 뜻이 되겠는데, 음악도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만났죠? 음악도 있죠? 얼마나 신이 날까요? I decide to just follow them. 그냥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I realized only after walking for blank 했는데, 빈칸에 some time, 네, 얼마 동안이라는 의미로써, 그냥 얼마 걷지 않았는데 깨닫게 된 거죠. 자, 무엇을 깨달았느냐?

0: That blank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I'm at over 3,800 meters sea level. 레벨 이렇게 들리지 않고 level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내가 해발 3,800m 이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의미죠. I tried not to show it. 보여주려고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But it must have been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obvious. 이거는 너무 뻔한, 분명한 티가 났나 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2: ¿Y si tos?
3: No, sí.
2: Es que uno nomás.
4: Natural.
5: Ah, sí, sí.
1: There's even music.
6: Vamos. Vamos, vamos.
1: I decide to just follow them. I realized only after walking for some time that I'm at over 3,800 meters sea level.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0: Everyone, 오늘 이야기 잘 캐치하셨어요? 놓친 부분 아직도 이해 못하셨다면 www.ebse.co.kr로 오셔서 반복 학습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bye.

everyone, it's time for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좀 오바를 했네요. The reason why is because, you know, business English, everybody thinks business English is boring and it's not fun, it's too hard, but it doesn't have to be that way. 자, business 영어는 쉽게 배울 수도 있고, 최대 자연스럽게.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want to speak naturally.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을 또 이렇게, we don't want to be rude.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또 오해시키면 안 되니까요. 정확히, 쉽게. Communication. That's the key. All right. So today we have our main dialogue. Let's go ahead and check that out first. 이분은 캐리입니다. This is Carrie. 그녀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녀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ow do we say that? We'll find out in just a second. 이분은 마이크입니다. 그는 작가입니다. That is Mike. He is the writer. 그리고 이분은 브래드입니다. And this is Brad. 그는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He takes care of editing. So, we're actually introducing several people today. All right, well, let's find out more about this dialogue. Okay, so the dialogue that we have is very interesting. 자, 여기도 소개지만 좀 특별한 소개죠. 왜 이렇게 그 한 팀이 있는데 팀을 전체적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일일이 한 명 이렇게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거는 좀 아니고요. 이분은 이거 하고 이분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이런 소개입니다. So here, let's take a look. This is Carrie. 자, 이분은 캐리입니다. 자, 그녀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o, the expression that we're looking for is 담당하다. So, what do we say? She's in charge of design. So, that's our key phrase for today. If you are in charge of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doing that. You are the person who is working on that. 그래서, she's in charge of design. 뭐, she's in charge of marketing. She's in charge of sales. She's in charge of accounting.

다양하게 그거를 교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쓸수 있습니다. So, she's in charge of good pattern right there. Alright, that is Mike. 자, 저기는, 저분은, 이분은 마이크입니다. He is the writer. 자, 여기에서는 뭐, he's in charge of writing.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바꿔서 뭔가 이렇게, 또 똑같은 말을 계속 그렇게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he is the writ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he is the computer programmer. He is the designer. He is the, 뭐, accountant. 다양하게 또 거기에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Alright. And this is Brad. 그리고 이분은 브래드입니다. He takes care of editing. 자, 그는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자, 여기에서 he takes care of. 아니, 이 takes care of 하면은 뭐 누구를 돌봐주다, 조살피다, 이렇게 누구를 take care 한다, 뭐 아기를 take care 한다 이렇게 쓰지만 여기 이 business 상황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To take care of is very similar to in charge of. Alrighty, so we're going to talk about these two expressions in detail. Let's take a look. So our key phrase, the first key phrase is in charge of. 자, 뭐뭐를 담당하다. So here is a sentence. Who's in charge of the department? 자, 이 부서의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어떤 department라도 이 팀장이 있고, 뭐 부장이 있고, 누군가는 boss가 있죠. Right? Okay. So, who's in charge of the department? Or you can say, I'm in charge of this account. 제가 이 계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account는 꼭 bank account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그 회사에서는 account는 뭐 client라고 생각, 손님, 뭐, 뭐 아니면은 it could be like a project, right? 네, 그렇게 해서 이 account를 굉장히 많이 써요. So who's in charge of this account? I'm in charge of this account. I'm in charge of this department. I'm in charge of this project. I'm in charge of 네, 뭐를 말하면 돼요. 그리고 누구 담당이야? 그러면 who's in charge of 이걸 딱 바꿔서 질문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this is a very important key phrase in the business world. 정말 직장에서는 꼭 아셔야 돼요. In charge of 누가 이거 담당하는 거야? 저 아니에요. Not me. Okay. 특히 뭐 문제가 있을 때, I'm not in charge.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Okay. Next one. Key phrase. Take care of. 여기에서 조금 혼동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웠을 때 take care of 할 때는 보통 뭐 엄마가 아기를 take care, 뭐 누구를 돌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 business 상황에서는 왜 take care가 나올까요? 네. 그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뭐뭐를 처리하다 아니면은 뭐뭐를 담당하다.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So, 자, he will take care of you. 자, 그가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이럴 때는 business 상황에서는, 아, 이분이 잘 알아서 이렇게 돌볼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옷을 입히고, No, it has nothing to do with that. So he will just take care of you. He will help you. 이런 뜻이에요. So, he will take care of you. She will take care of you. Oh, come this way. He will take care of you. 네,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Alright, next one. Can you take care of this client? 자, 이 손님을 돌봐줄 수 있나요? 그래서, 네, no, I'm so busy. 나좀 너무 바빠요. Can you take care of this client? So, to take care of the client. Can you take care of this person? Can you take care of Mr. Brown or Mr. Lee?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좀 돌봐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So, to be in charge of, to take care of. Those are really important phrases in the business world. All right, let's do some shadowing. Time for shadowing, guys. Now, remember, feel the rhythm. 네. 원어민답게 이렇게 좀 리듬을 타면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All right, and of course, I am Kristen, the 원어민. Okay.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히 구별해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Juice versus beverage. Juice versus beverag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juice 그리고 beverage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볼게요. juice. 이거는 외래어로도 우리가 juice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음절이 아니고 이름절입니다. 그래서 juice. juice. 그리고 마지막에 모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juice 라고 하면 안 되고, 마지막 소리가 이 C 발음, S, C 이렇게 섞인 발음이죠. juice. juice. okay? juice 가 아니고요. 이건 습관적으로 고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많이 연습해 보세요. okay? juice 는 이거는 과일이나 채소를 그냥 짠 즙입니다. 그거를 juice라고 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Juice, juice, juice.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좀 마실래? 갖다 줄까?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네,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그래서 do you want 이거를 완전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네,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그래서 vegetable juice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유보다 야채 주스가 좋아, 더 좋아. 이거 말하자, 더 선호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채 주스, 뭔가 과일이나 야채에서 즙이 나온 거는 juice라고 합니다.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Okay,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우리 이 레몬에서 즙을 짜내보자.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에서 그 바로 나오는 그 즙도 juice라고 합니다.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Let's read this out loud.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네, 다음 단어는 beverage입니다. Okay,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스펠링이 B-E-V-E-R. 그래서 뭔가 beverage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원어민들은 그냥 beverage. 그래서 중간에 E-R를 아예 그냥 무시해서 beverage. 바로 V에서 R로 넘어가시면 돼요. Beverage. Beverage. Okay? Beverage는 음료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drink보다 좀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물, 우유, 주스와 같은 마실 수 있는 그런 액체류를 다 bever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juice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죠. 다 이제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 juice하고 beverage의 차이, 만약에 그 두 개를 예를 들어서 juice처럼 생겼는데 밑에 beverage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100% 주스가 아니고 뭔가 설탕, 색소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탄 거를 beverage라고 합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ould you like a beverage?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Beverage. Beverage. 음료입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뭔가 비행기 탔는데 거기 스튜어디스트가 Would you like a beverage? 마실 것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마실 것을 좀 줄까? 친구한테는 Would you like a beverage? 라고도 할 수 있지만 beverage는 drink하고 동일해요. 근데 drink는 훨씬 짧으니까 좀 더 캐주얼하고 beverage 같은 단어는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근데 beverage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주스랑 뭐 술 종류 I don't know like iced tea 뭐 이런 거 티 종류 다 이게 다양하게 다 들어 있는 그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Would you like a beverage?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그러면 alcoholic 이게 뭔가 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술이 든 음료는 아니야.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Is this an alcoholic beverage? No,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그래서 이것도 그냥 this is the menu for drinks라고 해도 되지만 좀 더 포멀한 느낌이요. 이게 음료 메뉴예요. 이 메뉴는 음료를 위한 메뉴입니다.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주스는 주스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에 나오는 그 즙이죠. 그래서 juice라고 하고요. beverage는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로 음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이다도 포함되어 있고 뭐 술 종류도 포함되어 있고 우유, 주스 등등등. 근데 진짜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면 주스처럼 생겼는데 beverage라고 써져 있으며 그거는 100% 주스가 아니고 뭔가 많이 타 있는 다른 재료들이 타 있는 그런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juice 그리고 beverage.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Okay,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좋은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영어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많이 좋은 감정들 했죠? 고마움의 표현, 미안함의 표현, 만족감과 기쁨의 표현, 마지막에 감동의 표현까지 어제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랑의 표현인데요. Love란 단어를 당연히 쓰겠죠? 근데 그걸 이제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가장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 문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love someone. 누군가를 사랑하다. I love you. 그건 뭐 다 아시니까. 요거를 사랑에 빠져 이런 버전으로 좀 바꿔드릴게요. fall in love with. 이런 경우는 love가 명사겠죠? 사랑에 빠지다니까. 그죠? fall in love with someone. I fell in love with her. 과거형으로 하면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fall in love with.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구문이죠. 들어볼게요.
1: fall in love with. fall in love with.
0: They fell in love with each other. 서로 사랑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fall in love. 정신없이 사랑을 느끼다. 자, 요거는 madly라는 말을 써요. 이 madly가 약간 정신나간 사람을 mad라고. He's mad. Are you mad? 너 정신나갔니? 이건데 사랑을 하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케미가 진짜 좋아요. Be madly in love. 저 두 사람이 너무너무 서로 정신 못 차리고 사랑하네. They are madly in love. Madly in love. Madly 이렇게 발음합니다. 들어보세요.
1: Be madly in love. Be madly in love.
0: 이런 경우도 love가 명사죠. in love니까. 그렇죠? 전치사에다 명사 붙인 거니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사랑한다. 이것도 표현이 하나 있어요. be head over heels in love. 여기까지 가면 뭐 표현이 너무 좋은 거죠. 이건 수거예요. be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이건 발 뒤꿈치고 이건 머리인데 이게 뭐 넘어져서 그 형태를 표현한 건지 정확하게 그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표현 자체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사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e head over heels. Be head over heels in love. 들어보세요.
1: Be head over heels in love. Be head over heels in love.
0: 오케이. 이거 써볼까요? 결혼할 당시에는 서로를 정신없이 사랑했어요. 자,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가. 우리 결혼할 당시만 해도 서로 너무 사랑했다. 자, 부부간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결혼할 당시, 당시를 잡아주면 같고 madly in love 써봅시다. We were madly in love when we got married. 결혼은 got married. 반드시 개동사가 와야 되죠. 우리 결혼할 당시에는 너무 사랑했어요. We were madly in love. 정신없이 사랑했다. When we got married. When we got married. 결혼 시점을 잡아준 거죠. 들어볼게요.
1: We were madly in love when we got married. We were madly in love when we got married.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진심으로 사랑하다, 일방적으로 누굴 좋아하다. 자, 이런 단어들 좀 살펴봅시다. 이 진심은 영어에서

0: Love 누구누구 with all 누구누구's heart. 자, 일단 뭐 저기 소유격을 넣어보면 너무 이게 문장이 그 만들기 힘드니까 you를 그냥 예로 들어볼게요. 자,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하면 내 진심을 다 담아서 널 사랑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love you만 쓰지 마시고 요걸 붙여서 써보세요. With all my heart 이렇게. 나의 진심을 모두 담아서 얼에 힘주고 with all my heart. Love you with all my heart. 이렇게 들어볼게요.
1: Love you with all my heart. Love you with all my heart.
0: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Okay. 뭐 you를 바꿔서 우리 부모님. I love my parents with all my heart. 우리 부모님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방적으로 누구를 몹시 좋아하다. 일방적으로 좋아하다라는 말은 love를 안 쓰고요. crush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게요. 명사긴 한데 have a crush on somebody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좀 몹시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꼭 짝사랑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저쪽에서도 날 좋아하시는 내가 일방적으로 많이 좋아할 때 그렇죠? have a crush on somebod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have a crush on somebody. 자, 들어보세요.
1: have a crush on. have a crush on.
0: 누구를 몹시 좋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자, have a crush on. 자,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좋아하는 상대를 crush라고도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I had a crush on him.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몹시 좋아했었다라는 얘기고요. He was my high school crush.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그 사람을 내가 고등학교 때 많이 좋아했던 상대야. 그 상대를 crush라고도 하고, 그 좋아하는 감정을 또 crush라고도 해요. 이게 영어에서 약간 좀, 다이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단어가요. 들어보세요.
1: crush. crush.
0: 이해가 되시죠? 미드 같은데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지금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다. 그러면 내가 crush를 갖고 있었다. 문장으로 풀어줘도 되고 I used to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이렇게요. 아시죠? I used to 하곤 했었다.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때 그 친구한테 내가 몹시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 문장을 He used to be my high school crush.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crush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친구지. 이렇게. 자, 이거 들어보세요.
1: I used to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I used to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0: 오케이? 이건 뭐 이성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I used to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연예인을 좋아할 때도 많이 씁니다. 자,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표현 두 가지가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 천생연분 이런 말이 영어에도 있거든요. 자, 잘 어울리는 커플 앞에 붙이는 형용사 중에 제일 많이 붙이는 게 perfect입니다. You guys are a perfect match. Perfect match. 너무 둘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 Perfect match. 완벽한 한 쌍이라는 뜻이죠. 들어보세요.
1: A perfect match. A perfect match.
0: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죠. 천생연분. 하늘을 영어에서 뭐라고 할까요? sky는 아닌 것 같고 heaven이라고 합니다. heaven. 자, 천국이라는 뜻이죠. a match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맺어져서 내려온 사이. a match made in heaven. a match made in heaven. 들어볼게요.
1: a match made in heaven. a match made in heaven.
0: 자, 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그럼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들은 천생연분인 것 같다. 둘이 절대 떨어뜨릴 수가 없는 사이인 것 같아. 천생연분이야. 그러면 같다라는 것도 좀 표현해줘야 될 것 같고요. 느낌이니까. They를 주어로 잡읍시다. They seem to be a match made in heaven. They seem to be. 이게 뭐예요? 같다죠? They seem to be. 그들은 인 것 같다. A match made in heaven. 붙여서 천생연분. 들어보세요.
1: They seem to be a match made in heaven. They seem to be a match made in heaven.
0: 됐죠? 문장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의 느낌은 they seem to be 이걸로 표현이 되는 거고 a match made in heaven 하면 천생연분이라는 얘기고 they seem to be a match made in heaven 좋은 표현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좋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이 사랑, 사랑이 정말 가장 마지막 주제로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주제입니다. 정신없이 사랑을 내기다. 자, 이럴 때 madly 쓴다고 했었죠? be madly in love. they are madly in love. 정신없이 서로 사랑을 하는구나. 들어볼게요.
1: Be madly in love. Be madly in love.
0: 서로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 each other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they are madly in love with each other. With each other. 이렇게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오케이. 일방적으로 좋아할 때 쓰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아까 crush.

0: 진짜 crush, have a crush on somebody. 사람이 나오겠죠? 누구누구를 일방적으로 많이 좋아할 때. 자, 들어볼게요.
1: Have a crush on. Have a crush on.
0: 마지막으로 천생연분 기억나시죠? A match made in heaven. A match made in heaven. 양쪽 강세 주시고 들어봅니다.
1: A match made in heaven. A match made in heaven.
0: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쓸수 있는 표현들을요. 이번 주에 좋은 감정들을 여러 가지를 좀 정리했죠? 다음 주에는 안 좋은 감정을 정리할 겁니다. 안타까움, 슬픔, 뭐 실망감, 아쉬움, 이런 것들. 이게 생각보다 영어 단어들이 생각이 잘안 나실 수 있어서 저도 정리하면서, 아,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되겠다 해서 정리가 다잘된 상태거든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 English 앱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물어볼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실 때는요, How is 궁금한 것 going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다이어트 잘 되고 있니?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그 잘 진행되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 여러분 How is 궁금한 것 going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항상 그 대상에게 어떤 상태로 있는지 물어볼 때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했죠? 그쵸? 잘 지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바로 How are you? 바로 이 문장 구조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How is 혹은 How are 하고 나서 궁금한 것 혹은 대상을 넣어주시면 그 대상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됐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그 대상이 혹은 그 궁금한 것이 지금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을 물어볼 때는요. 뒤에 이거 붙여주세요. 바로 going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라는 그 진행 과정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How is 하고 나서 궁금한 것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궁금한 것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궁금한 것에 다양한 것 넣어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있어요? 라는 문장부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당신의 하루는 지금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How is 궁금한 것 going에서 궁금한 것을요. 당신의 하루를 넣어서 How is your day going? How's your day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루는 잘 보내고 있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How is your day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day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How is your day?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어때요? 라는 질문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진행 과정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뒤에 going까지 붙여주시면

조금 더 의미 차이를 구분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하시는 일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되게 일이라는 거는 되게 work라는 명사를 많이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how is your work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쵸? 하는 일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0: is your work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s your work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시는 일은 좀 잘 되세요? 라고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야, 너 연애한다면서 연애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연애라는 거는요. relationship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연애는 어떻게 잘 하고 있니? 라고 그 진행 과정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애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다이어트 하는 거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et 이라는 거는요, 식단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혹은 다이어트 그 자체를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How is your diet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식단 조절하는 거 잘 되고 있어요? 혹은 다이어트 하는 거 잘 되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다이어트라는 발음보다는요, diet 이렇게 발음되니까 이것 좀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is your diet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diet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어떻게 좀 잘 되어 가니? 라고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How is 궁금한 것 going으로 물어보시면 그 궁금한 것이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을 한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영상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is your day going? How is your day going? How is your work going? How is your work going?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How is your diet going? How is your diet going?
0: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라는 질문으로 How is your day going?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를 다 마치고 나서 하루 잘 보냈어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How is your day? 에서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냈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going을 넣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냥 어떻게 잘 보냈어요? 라는 질문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How was your day? 어떻게 오늘 잘 하루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day? 이렇게 얘기를 해서 How is your day와 How was your day로 여러분이 시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시는 일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는 질문으로 그렇죠. How is your work going?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 지금 대화에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냥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your work를요, is로 줄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how is it going? 이렇게 해서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많이 또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is를 줄일 때는요, apostrophe s로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how is it going? 에서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요렇게 여러분이 듣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바로 안부를 물어볼 때 Hey, how's it going?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서 How's it goi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s it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s it going? 요렇게 얘기를 해서 안부를 물어볼 때 어떻게 잘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궁금한 것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How is 궁금한 것 going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것이 두 개 이상일 때, 복수일 때는 비동사를 are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기다리는 내용을 네, 여러분, 마음가짐을 설렘으로 한번 살짝 바꿔서 도전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매번마다 그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잖아. 그래도 여러분 사실은 행복하자고 모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어쩌면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것을 매일 강조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요. Let's find our happiness with th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묘안을 훔쳐 쓸런지도 몰라. 다른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을는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몰라. 라고 해서 지나간 일인데 no sound or no solid proof. 그렇죠? or evidence. 아주 탄탄한 증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했을는지도 몰라. 했을지도 몰라. 나의 추측이야. 자, 그렇다면 했을지도 몰라. 영어로는요. might have 그 다음에 뒤에 동자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뭐뭐 지났다는 뜻으로 과거분사라 보통 얘기하잖아요. ed라고 표시해봤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might have done. might have done. might have 이렇게 발음이 들려요. 그러면 여기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서 실제 연습해봅니다. We're gonna practice more, right?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 뭐뭐 했을지도 몰라. 훔쳤을지도 몰라. 보았을지도 몰라. 살아남았을지도 몰라. 놓쳤을지도 몰라.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음은 might have done. 그렇죠. done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훔쳤을지도 몰라 라고 했던 것은 steal이죠. 그러면 steal, stole, stolen. 그래서 he might have stolen it. He might have stolen it. 빨리 하면 might have, might have 이렇게 들려요. Might have, might have 말을 might have 말을 말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he might have stolen it. He might have stolen it. 됐죠? 그가 그걸 봤을지도 몰라. 똑같아요. 뭐만 빼면 돼요. 그렇죠. 거기에 stolen 대신에 seen 쓰시면 됩니다. He might have seen it. 길게 하셔야 돼요. He might have seen. seen 발음을 길게 하셔야지. 짧게 하시면 죄란 뜻입니다. S-I-N. He might have seen it. 그 다음에 그가 살아남았을지도 몰라. 살아남다는 survive죠. Survive 하는 거, 그렇죠? He might

might have survived it. 그쵸? 아니면 survived까지가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He might have survived.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놓쳤을지도 몰라 라고 해서요. He might have missed it. 그쵸? M-I-S-S-E-D에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동작과 함께 떠올리면서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는 게 제일 오래 남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Your turn time. Here we go with the first example. 그걸 훔쳤을지도 몰라. 밤, 빠밤, 빠밤, 빠밤, 빰, Your turn. 네, He might have stolen it. 자, 두 번째, 그것을 보았을지도 몰라. 자, 뭘까요? Your turn. He might have seen it. 확신은 없지만 이라고 해서 바로 여러분 He might have seen it. 됐죠? 자, 그 다음에 살아남았을지도 몰라. 사고가 있었군요. 그래서 He might have surviv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 하셨나요, 다들? 아, 왜 your turn 안 하냐고요?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아직 안 돌렸으니까. Your turn. He might have survived. 됐고요. 놓쳤을지도 몰라. 아, 아깝다. 기차를 놓쳤을지도 모르겠네. 자, 그렇다면 your turn. 그렇죠. You might have, he might have missed it. He might have missed the trai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He might have missed the train. 자,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그가 그녀의 묘안을 훔쳤을지도 몰라. 묘안을 훔치다. 이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steal. 아까 나왔던 stolen. 그러면 he might have stolen. 그런데 뭐예요? 묘안이 뭐지? 묘안? 아이디어라고 씁니다. 그래서 he might have stolen that idea. 그 생각을. 그렇죠? 예, 누구로부터? From her. 그래서 he might have stolen that idea from her. 아니면 he might have stolen her idea. 이렇게 짧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그녀가 그 서류를 보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난 일인데 생각해보니까 야, 보았을 수도 있어. 보았다면 그거를 증거로 한번 예, 증인을 서라고 하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he might have seen 아까 나왔어요. she might have seen 예, 그 다음에 이 자리에 the document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she might have seen the document D-O-C-U-M-E-N-T 도큐먼트 예, 미국식 발음은 document 아시겠죠? 자, 맨 마지막으로요. 예를 들면 탐이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아까 나왔잖아요. he might have survived 그죠? 탐으로 바꿉니다. Time might have survived. 그런데 뭘요? 사고에서 라고 할 때 보통 예, 이렇게 survive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고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살다라고 해서 in 같은 걸 보통 안 쓰고요. Time might have survived the accident. 라는 식으로 우리말에서는 좀 이상하죠? 사고를 살아남다 이렇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ime might have survived the accident. 제발 살아남았길. 자, 우리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오늘 나왔던 문장 중에 최고 중요한 문장 두 번 반복합니다. Try it again.

네, 여러분.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자, 그가 그녀의 묘안을 훔쳤을런지도 몰라. 그랬더니 사실은 가능성은 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He might have stolen that idea from h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maybe or maybe not. 이게 가장 간단한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능성이 반반 정도면 maybe, 아마도라고 할 때 이걸 쓰고요. 가능성이 실제로 높잖아요. 한 7, 80%. 근데 우리말로 똑같이 번역되는 아마도가 영어에서 probably가 있는데 걔는 70% 이상이에요. maybe는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구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 정리가 됐고요.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program. So if you want to watch it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just right here. 함께 와서 여러분 한번 반복해 보시고요. 주위에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멋진 선생님들의 강의도 많이 한번 브라우징 해보시고요. 여러분,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nfidence.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종종 듣곤 했던 그 혼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생각 좀 하자 였어요. 제 부모님도 그렇고 가끔 이제 제 선생님들도, 자 승규야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저에게 따끔한 말들을 종종 해주셨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웃겨요. 특히나 생각 좀 하면서 살자라는 말이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아니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 건 그럼 가능한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제 염원을 담은 오늘의 문장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도 알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의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At last I began to think. That is to say, to listen harder. 한번 더 읽어볼게요. At last I began to think. That is to say, to listen harder.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문법적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콕 집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That is to say.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That is to say라는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가 헷갈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라, 이 문장에는 I began 이라는 주어와 서술어가 존재하는데, 그래놓고 쉼표 찍고는 또 that is 라는 주어랑 서술어가 나와버리니까 이건 뭐 주어 서술어가 어디서 끝나는 거고 어디서 또 시작되는 거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헷갈리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조금은 설명이 필요한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차근차근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That is to say. 이게 하나의 정해진 표현이다.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떤 뜻을 갖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차근차근 있는 그대로 해석을 먼저 해보자는 거죠. That is, 저것은 인 거예요. 그것은 인 거예요. That is까지만 먼저 해석을 한 겁니다. 저것은 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고 to say가 나오죠. To say. To say가 여기서는 to 부정사 명사적인 용법으로 사용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저것은 인데 그게 뭐냐면 말하는 것. 즉 저것은 뭐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뭐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의 뜻으로서 지금 이 표현 자체를 먼저 이해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그래요. 그것은 뭐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가 무슨 뜻인데요?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온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빨리 말을 하려다 보니까 혀가 꼬이고 있죠. 자, 여기서도 우리 한 단계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결국 그래서 이 that is to say라는 표현은요, 우리나라 말로 다시 말하자면요, 또는 즉과 같은 의미로 앞에서 내가 언급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이따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몇 가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이 표현이 that is to say가 원래 이 모양 이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냐 하면 조금 줄여서 that is

That is, 로만 쓰이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In other words와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라는 거. 그래서 that is to say, that is가 나왔을 때 이게 뭔가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그냥 in other words로 바꿔볼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예문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I had a great idea. That is, I thought it was a great idea. 자, that is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걸 몰라버리면요. 이 문장 되게 헷갈립니다. I had a great idea. 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거죠. That is.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약간 여기까지만 보면 그 아이디어가 뭔지를 마치 설명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래놓고는 I thought it was a great idea라고 앞에서 나왔던 문장이랑 되게 비슷한 문장이 나오네.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오탄가?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that is가 즉 또는 다시 말해서 라는 의미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해석해보면요.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자,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That is. 아,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I thought it was a great idea.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소한서도 제가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라는 That is가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장치로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맥락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말에서는 실제로 언어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영어의 특이한 어떤 그런 문장의 특성을 이 문장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자, 다음 문장도 봐볼게요. She only eats natural food. That is, food grown without chemicals. 자, 차근차근 해석하면 됩니다. She only eats natural food. 그녀는요, 자연스러운 음식, 즉 자연식품만 먹어요 라는 거죠. 그래놓고 that is가 나와요. 아,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쵸, 부연 설명해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그래서 뭐냐면요. Food grown without chemicals. 화학 약품 없이 만들어진 음식만요. 처럼 앞에서 내가 던진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을 that is 뒤에 이어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 이 쓰임 모르면요, 이 문장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 문장으로 돌아와 보자면, 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At last, I began to think. 마침내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That is to say. 아, 근데 그게 뭐냐면요. 즉, 내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뭐냐면요. To listen harder. 자, 더 열심히 듣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내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건요, 결국 아, 다른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자 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자체를 외워주심으로써 that is to say 또는 줄여서 that is 라고 쓰이는 이 관용적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장 여러 개 만들지 말고 오늘은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렵지는 않은 문장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만 문장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5일 후에 톰을 만날 생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 5일 후면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만날 준비를, 기획을 하고 있는 거니까 I'm planning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I'm planning to meet Tom. 나는 톰을 만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 만나냐면요. 5 days from now. 오늘로부터 5일 후에 만날 거예요. 근데 아, 그게 그래서 무슨 요일이냐면요. 뭔가 내가 부연 설명하고 싶어? 이때 들어가는 게 that is to say. That is to say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아, 그게 그래서 on Friday next week. 다음 주 금요일인 거예요. 라고까지 말 붙여주면 완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m planning to meet Tom 5 days from now. That is to say, on Friday next week.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영어스러운 표현이었어요. That is to say,
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영어 문장 읽다가 자주 만나게 될 그런 표현이니까 오늘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네, 오늘은 동작이 어려우니까요. 제가 영어 표현을 설명해 드리는 동안 편히 쉬고 계세요. 알겠죠? 다치지 마시고. 오늘의 영어 표현. I'm leaning more towards 혹은 I'm leaning towards입니다. 나는 기울고 있다라고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어떤 거에 더 끌린다. 나는 무엇무엇을 더 선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If you're leaning towards making more progres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 대고 계셔도 좋지만, 혹시 오늘 조금 더, 진도를 더 나가보고 싶다, 이런 초이스에 더 끌리신다면, 그러면은 발목을 잡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가요. So, what do you think? I'm leaning more towards the crimson. You liked the navy a little while ago. I did, but that was before I saw this one.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So, what do you think? 그래서, 뭐 어떤 거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I think I'm leaning more towards the crimson. 오늘의 표현 나왔죠? 내 생각에는 그 크림슨이란 색깔이 있어요. 버건디란 색깔 아시죠? 약간 검붉은 색인데 조금 더 벽돌 톤에 가까워요. 크림슨이라고 합니다. 나는 크림슨에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you liked the navy a little while ago. navy 남색이란 뜻이죠? 조금 전에는 a little while ago 좀 전에는 남색이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I did. 네, 그렇긴 했는데, but that was before I saw this 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긴 했는데, 그거는 이 크림슨 색깔을 보기 전 얘기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0: He's leaning more towards the first option. Really? That's a surprise. Right? I guess we were wrong. He's full of surprises.
1: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He's leaning more towards the first option. First option 이렇게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He's leaning more towards. 그는 첫 번째 옵션을 더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really? 진짜요? That's a surprise. 정말 뜻밖의 일이네요. 예상치도 못한 일인데요. That's a surpri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right?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0: I guess we were wrong. 우리가 틀렸었나 봐요.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았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he's full of surprises 이럽니다. 그는 정말 깜짝 놀람으로 가득하네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렇게 뜻이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이나 뻔하지 않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많이 쓰인데요. 누군가 여기서 꿀팁. 누군가 full of surprises라고 하면은 대부분 굉장히 좋은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예상치 뭐 그냥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 신선하고 뜻밖이네요.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두개 대화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할게요.
2: I can't believe you guys did the camel pose with me today. So good. It was really difficult, right? But a very good job. Next week, we will start with the downward facing dog series. And I'm so excited.
1: 오늘 우리 낙타 자세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죠.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허리를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고 가슴도 열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다운도그 이제 시리즈로 갈 건데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어 표현, I'm leaning more towards 혹은 I'm leaning towards 어디에 이렇게 기울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 지금 더 끌린다, 무언가를 더 선호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2: I will see you so soon. Have a really, really, really, really good day, okay? Bye.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어요. 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재미있는 주제.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breaking the ice.
0: 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음을 깨는 거, 처음 만났을 때 서먹서먹함을 없애는 것을 break the ice라고 하는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And it is break the ice by finding common ground.
0: Common ground, mm-hmm. 공통점, 공통의 관심사,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common ground라고 하는데 mm-hmm. 공통점을 찾음으로써 서먹함을 없애보세요라는 표현이죠. Mm.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Billy, who's from the USA.
0: 네, 빌리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리 씨의 요약 문장 바로 소개해볼까요?
1: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0: 네, 빌리 씨의 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1: So Billy said,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0: Mm-hmm. It took me years of, 뭐뭐 하면 이것을 수년간 했습니다. Years of trial and error. Mm-hmm. 시행착오, 수년간의 시행착오와 some awkward encounters, mm-hmm. 어색한 만남들이 mm-hmm. 걸렸다. 그만큼이 mm-hmm. 필요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mm-hmm. a conversation. 서먹함을 없애고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알게 되기까지 수년간의 시행착오와 어색한 만남을 겪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1: Hmm. All okay. right. Very good. Let's just review a speaking summary.
2: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1: How about we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처음으로 만난 사람과 공통점을 찾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Use social media to find common ground with those you meet, and then use that information to help you break the ice next time you see each other. My best advice is not to be afraid to ask questions to break the ice. Find common ground. The ones who ask questions back may just become new friends.
0: Okay.
1: Joe says,
0: Use social media to find common ground with those you meet. 만나는 사람과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세요. Mm-hmm. And then use that information, mm-hmm. 그 정보를 활용하세요. Mm-hmm. To help you break the ice, 어색함을 없애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Next time you see each other. Mm-hmm. 다음번에 봤을 때, 그러니까 만난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서로 구독을 하면
1: Yeah.
0: 뭐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대충 보일 수 있잖아요.
1: Uh-huh. And you can see what they're doing, if they've been traveling. So next time you meet, you can talk about it.
0: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1: Mm-hmm.
0: 그리고
1: And CH says,
0: My best advice is not to be afraid to ask questions to break the ice. Mm-hmm.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입니다.
1: Mm-hmm.
0: Find common ground. Mm-hmm. 공통점을 찾으세요. The ones who ask questions back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또 나한테 질문을 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 Yeah.
0: May just become new friends. 그 사람들은 sure.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친구가 될 수 있다. 나한테도 관심 있는 거니까.
1: That's true. They show interest in you. They could very well become new friends.
0: Mutually interested.
1: Perfect. All right, great.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and welcome to Your Story Time. I'm Kristen Cho. Are you ready to finish the book Tiger's Tale? 네, Tiger 이야기, Tiger의 이야기인데요. 네, 저번에는 도서관에서 갇혀 있었죠, right? And then 책들이 많아서 이 책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나? 어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는데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All right, so we will finish our book today, but before we begin,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Okay, so the first word is to flick. To flick. 여기에서는 책 읽을 때 책을 휙휙 넘기는 거예요. To flick, all right? The second word is puzzled. 네, puzzled. It's like confused. 네, 어리둥절해야 하는. 네, 어리둥절해야 하는, okay? Like, I don't know, I'm confused, okay? Indeed, indeed is 정말, 확실히, 네, 이런 뜻입니다. All right, so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in the story. 네, 과연 우리 타이거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All right, let's read. All that night, Tiger flicked through the pages of the book. He looked at the pictures. He told himself the bits of the story he could remember. The hours passed, and the night passed, and the days passed. And still Tiger puzzled. And bit by bit, it all started to make sense. I can read!
1: 네, 친구들, 우리 타이거 드디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0: All right, 자, let's see what he does. All that night, Tiger flicked through the pages of the book. 자, here is our first word, to flick. 네, to flick is 휙, 휙 넘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그냥 천천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휙, 휙, 휙 이렇게 페이지, 책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아,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이 이야기 알아.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밤도 지나고 그리고 여기서 days passed. 네, 며칠이 지나고 근데도 Tiger was still puzzled. Tiger is confused. He's puzzled.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거죠. Like, I don't know. 근데 드디어 bit by bit, 조금씩 조금씩 it all started to make sense. 네,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됐어요. It makes sense. 이해가 되다. 네, I can read. 네, 이제 드디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와, 박수. 네, let's continue the story. Chapter 4. A very special cat. Then there was no stopping him. He read The Cat in the Hat. He read Puss in Boots. He read Mog. He read all sorts of stories. He read and he read and he read. The days and the nights passed quickly, and soon the librarian was back from her vacation. At last, Tiger could go out at night to sit on his favorite wall. The ship's cat told a tale of far away. The

0: cat told a tale of long ago. But when all the other cats said, "Tell us another," it was Tiger who told them a story. And then another, and another, and another. 네, 친구들. 자, 우리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Tiger was not a particular, 뭐 special하지 않았죠. 특별하지 않고 뭐 특별한 재능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he's a very special cat. 네, 그래서 한번 책을 읽으니까 then there was no stopping him. 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제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읽고 이 책도 읽고 he read all sorts of stories. 나 아주 다양한 스토리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시간도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librarian she is back from her vacation. 그림을 보면은 근데 딱 문을 열었을 때 우리 고양이가 어때요? 팡! 튀어나가죠? 그래서 드디어 저녁이 왔습니다. 이 이제 친구들, 고양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네, 우리 할머니도 이야기를 하고, 네, ship's cat도 이제 아주 먼 이렇게 모험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다른 고양이들이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드디어, 네, 우리 Tiger, he told them a story, another and another and another. 계속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와! Alright, let's continue. Tiger could tell all sorts of stories now. He could tell tales of long ago and far away. He could tell tales of here and now. He could tell fairy stories. He could tell scary stories. He could tell funny stories. Whoa, Tiger, you really are something special, said all the other cats. You're a very talented cat. Now everyone knows that Tiger is a particularly special, particularly talented cat. Tiger is a snoozer in the sun and a singer in the night. He's a cunning prowler and a midnight howler. And he's the only cat that has ever learned to read. He's a very special cat indeed. 네,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 고양이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뭐 옛날 이야기도 하고, 뭐 동화 이야기도 하고, 무서운 웃긴 이야기도 하고, 네,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모든 고양이들이 다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You are something special. 정말 너는 특별해. And 그리고 you are a very talented cat. 재능이 많은, 재주가 많은 고양이야. 네, he is particularly special, particularly talented. 아주 특별하고, 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he's the only cat that has ever learned to read. 자, 이 고양이는, 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네, 이 고양이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고양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He's a very special cat indeed. 정말 정말 특별해요. Indeed, this is our last word for today. 정말 확실히, 네, 아주 확실히. 특별한 고양이입니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네,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Tiger's Tale. 저는 이 이야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친구들, 네, 아주 특별해요. And you are also very special too.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예요. Talent. Particular talent, I'm sure you have one too. All right, thanks for joining me and I will be back with a new book next time. Take care, everyone. Bye.
1: Now,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온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no one home. Where have our boys run off to?

You want me to wear all that?

Thank you.

will be our lifeguard.

should I say first?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臭屁。
1: 2, 4, 6, 8, 10. Evens.

0: 16.
1: 18.
2: 20.
3: Evens. Even tops. Evens. Made of twos.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 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 한번 제대로 끌어올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책을 읽다 보면 영어 실력이 쑥 올라갑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y is the sky blue?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제 제 아이에게 하늘이 왜 파란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문법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문법 용어 친해지기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마음의 벽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High point, low point. Think of ocean waves. Each wave has a high point and a low point. A wavelength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Each color has a different wavelength. The wavelength for blue light is short. The wavelength for red light is long. Raindrops can act like prisms. Sunlight hits them. A rainbow appears.
2: Wavelength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Wavelength. Longer. Shorter.
1: Chapter 3. Scattered light.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 This movement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Each color scatters differently.
0: Why is the sky blue?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데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유가 있습니다. 파도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파도를 이렇게 쭉 보면 파도가 칠 때 가장 파도의 높은 지점, 하이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낮은 지점도 있다는 것이죠. 파도의 아랫부분이 되겠죠. 그게 로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지점과 아래 지점, 이런 것들이 이 파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고지점,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어가 볼까요? Think of ocean waves.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다에 있는 waves, wave죠. 파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Each wave, 각각의 파도는 has a high point, 높은 지점과 and a low point, 낮은 지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파도가 칠 때 어떨 때는 이 같은 파도 안에서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 wavelength. Wavelength라는 것은 파장입니다. It'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Distance는 바로 거리가 됩니다. 거리. 여기에서 아 저희 집까지 거리가 좀 멉니다 할 때 그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distance는 거리입니다. 그럼 어디 사이의 거리가 그 파장을 의미하냐면 바로 between two high points. 자,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바다가 아주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데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는 것이죠. 파도가 일렁입니다. 그러면 이 파도가 쭉 일렁이는 것 중에서 파도의 각각의 그 높은 지점이 있겠죠. 여러 파도의 그 높은 지점들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죠. 위아래의 거리가 아니라 높은 지점들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파장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낮은 지점 사이의 거리, 그것 또한 동일한 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이따가 제가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Each color, 각각의 색은 has a different wavelength. 각각의 색은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물결 모양의 이런 웨이브 같은 그런 빛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에 거리가 길거나 짧거나 모든 색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The wavelength for blue light is short. The wavelength, 파장, 뭐의 파장이냐면 파란색의 파장은 짧습니다. 파란색의 파장이 짧다라는 것은 이 웨이브가 촘촘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The wave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빨간색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파장이 높은 지점 혹은 낮은 지점 사이의 거리가 길게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림을 보시면은 좀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Raindrops can act like prism. 그래서 이 물방울은 can act like prism. 무엇처럼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prism, 분광기, prism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Sunlight hits them. 햇빛이 그 프리즘들을 때리게 됩니다. 그즉 레인드롭스가 되겠죠. 자연적인 프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인드롭스를 때리게 됩니다. A rainbow appears.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a rainbow, 무지개가 appears, 나타나게 됩니다.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파장입니다. 자, 파장인데요. 여기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 있죠. 지금 아래 두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는 red, 빨간색, orange는 주황색, 그 다음 yellow는 노란색, green은 초록색, blue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알죠. 파란색. 그 다음에 indigo라고 하면은 바로 남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보라색은 자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색은 viol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iolet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wavelength가 있는데, 아,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 지금 파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높은 지점과 여기 있는 높은 지점 그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파장,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의 거리가 길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촘촘하죠. 이게 좀 훨씬 더 촘촘합니다.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짧겠죠. 그래서 이거는 파장이 길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보라색이 가까워질수록 파란색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보라색이 될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그래서 longer. 그리고 shorter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랍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 머리카락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 2주쯤 전에 미용실에서 펌을 했습니다. 펌을 했는데 저는 막 뽀글뽀글 동글동글한 그런 펌이 나오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펌을 할 펌이 나타나도록 즉이 웨이브가 아주 완만한 것이죠. 즉한이 정도 될까요? 이거보다 오히려 더 완만할 수가 있겠죠. 이건 파장이 긴 웨이브 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걸 빛에 비유한다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 있는 그런 펌, 아주 빠글빠글빠글한 그런 펌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바로 바이올렛의 파장에 가까운 그런 펌을 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파장이 너무나 촘촘한 이 웨이브가 아주 많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 이런 것이구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파장 설명을 마쳤고요.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High point, low point. Think of ocean waves. Each wave has a high point and a low point. A wavelength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Each color has a different wavelength. The wavelength for blue light is short. The wavelength for red light is long. Raindrops can act like prisms. Sunlight hits them. A rainbow appears.
2: Wavelength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Wavelength. Longer. Shorter.
0: 자, 그 다음 내용 그대로 이어가 볼까요? Chapter 3, Scatter Lights. Scatter이라고 하면은 바로 사방으로 흩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란된 빛이다, 흩어진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그래서 이 햇빛은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태양에서 쫙 햇빛이 나와서 지구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어김없이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층이죠. 바로 대기가 됩니다. Atmosphere 하면 지난 강의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대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대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 자, 그러면 이 sunlight은 맞죠? 이 sunlight은 makes 만듭니다. Air particles. 이 대기가 있는데 그 안에 공기 알갱이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 알갱이들이 촘촘하게 아주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공기 알갱이들을 툭툭툭툭 건드리겠죠. 그래서 이 공기 알갱이들을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툭툭툭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양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공기 알갱이들 막 움직이겠죠. Up and down, 아래 위로 막 움직이겠죠. This movement, 이 움직임은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자, 이렇게.

0: This movement, 이렇게 공기 알갱이들이 막 움직이는 것은 scatters, 흩뿌리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빛을 저온 사방팔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directions라고 하면 방향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Each color scatters differently. 그렇게 되니까 햇빛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색들이 각각의 색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르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한번 보고요. 조금 더 남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법 용어와 친해지는 시간. 우리 친구들이 저는 중학생들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법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중에서 여기에 쓰인 것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원형 부정사이 뭐죠? 동그라미 형태의 부정사는 도대체 뭐죠? 자, 이렇게 원형이라고 하면 동그라미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학원이든 학교든 인터넷 강의든 이런 EBS 수업이든 쉽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아, 이게 그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문법 용어 친해지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형 부정사와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원형 부정사라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사 원형처럼 생긴 부정사다. 동사 원형이 뭐죠? 동사 그 자체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쓰다 할때 write 있잖아요. 그럼 write. 그 자체, 앞에도 없고, 뒤에 S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동사의 원래의 형태가 동사 원형이죠. 그것처럼 생긴 부정사다.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동사였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다 설명했었죠. 부정사를 지금 다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줄이자면,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것을 바로 부정사라 하죠. 그래서 형태가 동사 원형처럼 생긴 부정사다. 그게 바로 원형 부정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She made him apologize for his mistake. 그녀는 만들었다. 그를 사과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실수를 사과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왜 써야 되냐면 make가 바로 우리가 흔히 시키는 동사, 사역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시키는 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가 해야 되는 활동, 즉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원형 부정사가 나와 그때 그 시키는 동사, 사역 동사 나오면 뒤에 원형 부정사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I saw him leave the building. 나는 그가 빌딩을 나가는 걸 봤다라고 할때 우리가 see라는 이 동사는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보고, 듣는, 그리고 느끼는 이걸 지각 동사라고 하죠. 지각 동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를 보았는데 그가 뭐 하는 거야? 그가 빌딩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빌딩을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을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죠. 그런데 거기에 지각 동사가 앞에 C라는 지각 동사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원형 부정사가 이런 게 개념이 이것이고 그다음에 이럴 때 원형 부정사를 쓰는구나를 제가 소개하는 중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전에 이제 방금 책에 나왔던 것이죠.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이 되겠죠. It은 만든다. Air particles. 무엇을 만드냐 하면 공기 입자들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make라는 시키는 동사가 있죠. 그다음에 그 대상 공기 입자. 공기 입자들이 어떻게 하는데? 공기 입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래 위로. 그래서 여기에 뭐 to move라든가 moving이라든가 moves를 쓰지 않고 앞에 make라는 사역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다고요?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것이죠. move라는 것은 동사의 그 자체의 형태, 기본적인 형태, 동사 원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른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형 부정사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음원으로 이때까지 읽었던 것을 들어보고요. 단어 복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Chapter 3. Scattered light.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 This movement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Each color scatters differentl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Wave. Wave. Think of ocean waves. Distance. Distance. A wavelength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Appear. Appear. A rainbow appears. Atmosphere. Atmosphere.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Direction. Direction. This movement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책도 읽고 문법도 알게 되고 그 속에, 책 속에 나왔던 어휘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MENT, MENT라는 것입니다. MENT가 붙으면 바로 명사형 접미사,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 접미사라는 말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착제, 접속, 접착, 뭔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접착제는 풀 같은 거 있잖아요. 본드나 풀 같은 거. 무언가를 붙이잖아요. 두 가지 물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미사라는 거 어딘가에 붙이는데 미, 미는 뭐냐면 도레미 할 때 그 미 아니고 미는 꼬리 미입니다. 그래서 꼬리라는 것은 단어의 끝에다가 붙이는 것. 그런데 명사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명사형 접미사라고 부릅니다. MENT가 어딘가에 붙으면 명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중학생 수준으로 초등 고학년 혹은 중학생 수준으로 단어를 두 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자, 두 개. Government가 되겠죠. 그래서 Government가 될 것이고요. Achievement. 그래서 Achievement입니다. Govern이라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스리다, 통치하는 것 뭡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government, 정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chievement, achieve는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루는 것, 성취,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achievement는 바로 무엇이 된다고요?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요. 그래서 이렇게 MENT가 붙으면 명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런 단어 학습 방식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캐치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